0: 이번에도 부족에게 수원해?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2: 그래, 석봉핑이 말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뭐?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공룡류가 대소동.
1: 어? 그건 내 스타코어야. 돌려줘 이 도둑 녀석들아.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네.
0: 분명히 이 숲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또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몰라.
3: 좋아 얘들아, 직접 밖으로 나가서 스타코어를 찾아보자.
4: 네 교수님.
3: 호기, 아리, 너희는 다이노월드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좀 더 특별한 임무를 맡길게. 다이노 본부에서 아기 공룡들을 돌보는 거야.
0: 하지만
2: 저희는 아기 공룡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1: 걱정 마, 엄청 활발한 친구가 도와줄 테니까. 가끔 너무 활발해서 문제지만.
0: 너무
2: 활발하다고? 진짜 슈퍼엑스다!
0: 잠깐만, 넌 누구야?
2: 내가 호기랑 아리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믿어지질 않아. 너무 신기해.
0: 그래.
2: 난 레티야. 아직 정식 다이노윙스는 아니지만 언젠간 꼭 다이노윙스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 중이야. 그런 내가 호기랑 아리랑 같이 아기 공룡을 돌보게 되다니 꿈 아니지? 꿈 아니야. 야호! 어서 아기 공룡도

0: 귀여운 아기 공룡들과 인사해.
1: 잠깐만.
0: 얘들이 아기라고? 물론이지. 그럼 공룡 돌보기를 시작해볼까? 호기, 이 아기 공룡의 그네를 밀어줘.
1: 세상에, 너 진짜 무겁구나. 부서 액션! 휴, 겨우 밀어줬네.
0: 정말 무겁구나. 포기, 아리, 괜찮아? 설마 벌써 지친 건 아니지?
2: 지치다니, 내가? 이제 겨우 시작인걸.
0: 그래, 맞아. 몸만 조금 풀었을 뿐이야. 아기 공룡들이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 다들 배가 엄청 고파진 모양인데?
1: 우리가 먹을 걸 구해올게.
0: 그래, 걱정 마. 잔뜩 가져올 테니까. 슈퍼윙스한테 배울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감탄할 정도는 아니네.
1: 아기 공룡 돌보는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0: 그러게 말이야. 저 정도 크기면 먹이도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2: 맞아. 하지만 먹이 구하는 일은 우리가 전문가잖아.
0: 그럼 우린 슈퍼윙스니까 어서 시작하자.
1: 이상한데? 왜 과일이 이거밖에 없지?
0: 그러게, 훨씬 더 많이 따놨는데.
1: 뭔가 잘못됐어. 설마 근처에 과일 도둑이 있나?
2: 어떤 녀석들 짓인지 알아내고 말겠어. 이봐! 과일 도둑들! 거기서! 요 녀석 딱 걸렸어!
1: 잠깐! 힘이 너무 센데!
0: 호기! 구제용 루프! 발사! 호기! 조금만 버텨! 무슨 소리지? 호기, 아리, 방금 무슨 소리였어? 먹이는 전혀 안 구한 거야? 피곤한 건 알겠지만 먹이는 안 찾고 게으름만 피우면 안 되지.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1: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과일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0: 두더지 같은 녀석들이 다 훔쳐서 도망갔어. 저쪽으로.
1: 여기야.
0: 우와, 진짜네. 범인은 두더지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저지른 짓이 분명해. 땅 파는 걸 좋아하고 지하에 살거든. 내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마. 랩터 부스터 액션!
1: 레티, 기다려!

0: 전부 돌려줘야겠어. 아기 공룡들이 엄청 배고프거든.
1: 기다려.
0: 그렇게 느려서는 절대 나 못 잡아. 아무래도 나 큰일 난 것 같은데?
2: 완벽해. 저 녀석들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스타코어를 몰래 챙겨가는 거야.
3: 도와줘!
4: 어, 이런!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레티가 위험해! 내가 구하러 갈게! 넌 과일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봐, 아리!
0: 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서 가, 호기!
4: 넘치는 에너지로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
0: 짜잔!
5: 수고했어, 얘들아. 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빈손이구나.
4: 걱정 마세요, 교수님.
0: 다 같이 스타코어를 찾으면 되죠.
6: 좋았어. 다 같이 찾아보자.

안 돼! 이건 내 거야! 무지개 꼬리 인형단!

0: 저기 봐! 저 이상한 무지개는 뭐지?
1: 으! 저긴 익룡들의 서식지인데!
2: 스타코어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
3: 화면을 확대해서 알아볼까?
1: 호기 말이 맞았어!
4: 디노 준비됐다! 당장 출동하자!
0: 잠깐만!
2: 우와! 우와! 저게 뭐야?
0: 새로 개발한 다이노물 총이야! 이걸 쏘면 강력한 물줄기로 스타코어의 에너지를 시선해서 공룡들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지! 그럼 출동 준비해, 얘들아!
5: 우리만 믿어!

0: 출동 준비 완료! 인형들의 서식지로 다 같이 출발! 저기 봐, 얘들아!
1: 꽁지잖아!
0: 꽁지!
1: 꽁지야, 내 말 들려? 일어나봐!
2: 스태고, 여기 응급 상황이야. 빨리 와서 진찰해줘.
3: 바로 갈게!
2: 대구 출동!
1: 스태고, 빨리! 꽁지를 봐줘! 뭐가 잘못된 거야?
2: 알았어, 잠깐만! 맥박은 괜찮고 호흡도 정상이야. 다행이다! 큰 이상은 없어. 좀 쉬게 해주면 나아질 거야. 알았어. 그럼 꽁지를 부탁해. 좋아.

0: 저기 있다! 스타코어야!
1: 익룡들 꼬리 좀 봐! 전부 무지개색이야! 스타코어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
2: 그리고 익룡들이 개찰 코아툴루스를 가운데 두고 스타코어를 지키고 있어! 개찰 코아툴루스가 몸집이 크니까 중심에 두고 방어 중인 거야!
0: 정신 바짝 차려! 조심해! 인형들이 엄청 난폭해졌어!
1: 전투기처럼 공격하잖아!
0: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인형들을 떨어뜨려 놓아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2: 좋았어, 얘들아! 각자 흩어져서 싸우자!
0: 알았어!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 건 내 특기라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시간이야! 가! 좋았어!
2: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1: 알았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우주용 큐브! 발사! 발사! 발사! 디노, 지금이야!
2: 다이노물총! 발사!

0: 여기가 어디야?
1: 꽁지야, 깨어났구나. 여긴 다이노 본부야. 괜찮아?
0: 아마도. 근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1: 그거야,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조금만 더 쉬고 있어, 알았지?
0: 고마워.
1: 편하게 생각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응? 아기 공룡들이 또 배가 고픈가 보네.
0: 난 괜찮아. 가서 아기들 돌봐줘.
1: 알았어, 꽁지야.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지금 갈게, 얘들아.
0: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스타코어야. 쟤들이 차지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 있을 순 없어. 지금이 기회야. 기다려, 스타코어. 가지러 갈 테니까.
2: 얘들아,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좋아.
1: 우리 공격이 잘 안 통해.
3: 조심해. 안 돼.
4: 줄 방법을 찾아야 해.

0: 꽁지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위험해, 꽁지야.
1: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나도 강해질 수 있어.
0: 어? 진심이야?
2: 부딪히겠어. 저건 바다잖아. 디노, 할 수 있다.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에 떨어뜨리면 스타코의 힘을 없앨 수 있다.
1: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울게.

0: 해냈다!
1: 정말 다행이야! 잠깐! 스타코어는 어딨지? 바다에 떨어질 때까진 들고 있었는데!
2: 바다 속에 가라앉았나봐!
1: 잠깐! 꽁지는 어딨어?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과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5: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무서운 걸
8: 잊었어.
9: 뇌를 바꿀
10: 것인가.
11: 예술이 뭔데.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약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네.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3: 그래, 샤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 오세요, 아,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8: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6: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곤 없어.
0: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0: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4: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1: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6: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7: 응, 준비됐어.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 파기 대전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룰!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다리자 출동.
0: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10: 알았어, 아기자!
6: 알았어!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2: 정말 너무 뿌듯해.
3: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3: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4: 뭐야?
5: 저기 봐.
3: 아, 텅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5: 어? 포고와 두더지의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1: 어이, 거기서
5: 도망치고 있어.
3: 멀리는 못 갔을걸.
1: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기가빌더.
6: 예.
3: 이제 넌 잡혔어, 포고.
0: 아니, 못 잡았거든. 취 방어탄 발사!

0: 두더지들을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 들떠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기가몬 준비 완료!
2: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2: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찌,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기아에게 고마워해.
0: 다행히 기가마토는 무사해.
2: 안 돼! 내 마지막 토마토 대체, 제발!

0: 안 돼.
1: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0: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2: 미안.
1: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2: 뭐야? 진짜 맛있잖아.
1: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2: 진짜 입에 딱 맞는데?
1: 어떤 게?
2: 전부 다!
1: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3: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1: 네? 무슨 일 있으세요?
3: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1: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3: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1: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4: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3: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1: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2: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5: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4: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6: 물론이지, 아비.
4: 그럼 기가빌더 출동!
1: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4: 수학천재 루루.
2: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1: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 나는 스타 스키.
2: 몸뚱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4: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1: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4: 그럼 다 같이 화성.

0: 물고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1: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0: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2: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3: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래.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 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4: 우리는 하나. 기다려, 유니코 완수.
5: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6: 전 괜찮아요.
0: 자, 들어가 보자.
3: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4: 아멘!

0: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1: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2: 야, 만세! 만세!
3: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0: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2: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1: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4: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1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0: 그래,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안 돼! 빨리 도망쳐! 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써.
1: 자,

0: 너도 빨라! 잠깐 멈춰!
1: 이 수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어,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포부와 두더지들이에요!
4: 포부샐류!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5: 기가 들던 출동!
6: 출동 준비 완료!
7: 코키봇 변신 완료!
8: 마이키봇 변신 완료!
9: 레이봇 변신 완료!
10: 스케봇 변신 완료!
11: 코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12: 나도 그러고 싶어!

0: 마녀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킵, 오버코크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저거 대체 왜 그런 거야?
5: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5: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4: 기가 빌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3: 정말 다행이네요.
6: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던진 도둑이야.

0: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왕국. 가위바위보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왕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날이 되면 다시 왕을 뽑아야 합니다.
2: 친구끼리 무슨 왕이야?
1: 뭐래, 재밌겠는데. 빨리 해보자.
0: 가위바위보!
1: 예, 오늘은 내가 왕이다! 오늘 이 그늘은 나만 쓴다. 더우면 나한테 잘 보이든가.
2: 가위바위보! 내가 왕이다! 미쳐! 나 혼자 다 먹어야지.
3: 배고파.
0: 가위바위보!
4: 내가 왕이다. 너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고, 너 신발 예쁘니까 내놔. 너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3: 나도. 일로 와봐.
2: 야, 어떡해.
5: 큰일 나는 거 아니야?
4: 에이, 그래도 별일이야 있으려고.
1: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군요.
2: 아유. 가서 좀 알려봐.
1: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 나는 물불 안 가리고 도와줄 거야.
7: 나는 그냥 같이 맞을 것 같아.
8: 찐친이었으면 다 도와준다는 거야?
6: 응.
8: 근데 찐친이든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든 왕이 있잖아. 왕에 대한 무서움은 약간 똑같을 텐데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그 찐친을 도와줄 거야?
6: 진짜 찐친이면 대놓고 빠샤!
9: 혼자서는 못하겠지.
8: 왜? 2대2야.
10: 걔는 왕이고 난 쫄병인데 뭐.
6: 그럼 빵들 왕이지만 체력은 더 높을 수도 있지.
10: 그렇지.
6: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10: 근데 무서운 거는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거든?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모르는 사람을 구해내는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안 구해주지 않을까?
8: 아, 피하려고 하지 그 자리를. 왜냐면은 나도 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10: 내가 방금 35,824만 2,787개의 미래를 봤거든? 근데 이길 확률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8: 정답!
11: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보여, 보니까. 내가 뭔가 그때처럼 놀림 받을 것 같고 그 걔처럼 똑같이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하루 동안 아예 하인 취급 받을 것 같고 그럴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 날 도와줬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홀로 있었던 느낌이었어.
8: 내가 만약에 도와주면은 저 친구처럼 똑같이 나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친구는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
6: 그치, 거의.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줬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가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
8: 봐봐. 근데 그런 보장은 없지.
10: 나 혼자 구해줬으면은 걔들이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6: 근데 나였으면은 약간 혁명 같은 걸 일으킬 때 사람들 여러 명이 막 모여가지고 가잖아.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모두 합세해서 가서 도와줄 수 있어.
12: 나도 동의해.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8: 나는 근데 좀 반반인데 그 같이 가면은 하고 같이 안 가면 안 해.
10: 나는 쫄병이야. 그러니까 체스라고 치면은
12: 폰?
10: 왕이 우리 팀 퀸을 잡아놓고 지금 나는 폰인 거야. 나는 조금밖에 못 가.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
6: 형 앞으로 간다 쳐도 뭐 다른 거에 의해 잡히겠지, 무언가에 의해.
8: 내가 한두 칸밖에 못 가더라도 그 다른 친구들이 다 합세해서 도와주면 그래도 적어도 열 칸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6: 뒤에서 누군가 지켜준다면? 이렇게 딱 뒤에서, 동그랗게 뒤에서, 이렇게 말고 뒤에서. 중간에.
12: 일단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여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너 나를 구해주러 온 거야? 아니 나도 갇혔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
0: 아니요.
6: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까지 안 힘들었을 텐데.
12: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10: 의도의 문제 아니야, 의도의 문제? 진짜 나쁜 그냥 악의 마음으로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건 그건 나쁜 거지.
12: 뭐 악의로 안 도와준 게 아니니까 내 힘이 약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엄청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0: 그치, 인간.
11: 모두의 말이 맞는 것 같아.
6: 도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은 서운했던 얘기를 들어주든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최소한의 노력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라면 그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 내가 직접 그 가해자를 내가 바꿀 순 없더라도 피해자를 위로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
12: 내 생각에는 C가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 심부름 시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막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시키니까.
10: A가 근원 아니야? 어, 나비 효과 알지?
11: 알지.
10: 솔직히 A는 그렇다 보니까 아, 제가 혼자 군을 독차지해? 그럼 나도 음식 독차지하고 음식을 독차지하고 그 다음 또 C 다음의 왕도 걔를 위해서 또 더 강한 일을 하고 또 강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딜레마가 되면서 점점 세지는 거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나쁜 마음들이.
0: 근데 지금까지 A, B, C 너죠?
10: 응. 그러니까 점점 세진다 이거지.
12: 근데 사실 A는 그늘을 차지했잖아.

0: 아, 그늘 차지하는 건뭐 상관없어. 근데 비는 음식을 가져왔어.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오늘 음식 내가 다 차지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많이 먹는 사람도 그렇고.
1: 나는 뒤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덧붙여서 약간 좀더 보고 있는 방관자들이 좀더 약간 헷갈리게 한다? 그 쟤도 뭐 저렇게 동조하니까 나도 해도 뭐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뒤가 제일 잘못했다 생각해.
2: 나였으면 조금 친절하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 다음, 그러니까 약간 타협을 하듯이 내가 다음에 왕이 되면은 너한테도 이런 걸 조금 나누어 줄게. 이런 식으로.
3: 음식! 하루 굶어도 괜찮아! 그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 질 바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다 지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말이 있잖아. 호랑이는 짖지 않아. 최상의 포식자들은 짖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은 강하니까. 강하니까 자만하지 않는 거야. 내 치아와는 지죠. 자신이 강하다는 걸 인정시키고 싶으니까. 그것처럼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진짜 센 사람들이야.
0: 근데 나였으면은 일단 자존심보단 내 몸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왕한테 왕님 제발 음식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구심구심 빌었을 것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어 뭐야?
4: 우와, 시시다 시시.
0: 누구?
4: 오랜 친구 시시.
5: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재미없어.
4: 야 진짜 시가 왔어.
6: 뭐야?
7: 아 원래 일단 먹어.
4: 내 모나 씨.
7: 먼저 먹자.
6: 가위바위보다.
7: 내가 이겼어.
4: 오랜만에 시시를 만나니 오랜 시.
6: 왜?
2: 나는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그 가위바위보 왕국을 없앨 거야.
0: 나도 같은 생각이야.
7: 생각이야.
4: 반대가 이민보
7: 같은 생각 손들어.
8: 그냥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뭐 초콜릿 마을이나 아니면은 난쟁이 마을 같은 행복한 마을이 될것 같아. 아예 뽀로로 마을처럼.
0: 아파트
8: 서로 행복하게.
9: 나랑 게임 한번 할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1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1: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2: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0: 1호 2만원.
1: 010-땡땡땡땡땡땡.
0: 예요, 받습니다. 완료.
2: 포도 싸게 팔아요. 3kg 2만원. 어?

0: 여보세요? 네? 포도요? 포도 안 팔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 잘못 거시했어요. 이상한 전화가 오래. 여보세요? 아니, 포도 안 판다니까요. 호빵이 호떡이, 너 또 엄마 핸드폰으로 장난쳤지? 엄마 많이 화나신 것 같지?
1: 그러게. 그런데
0: 너무 재밌다.
2: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어? 니들 또 장난치다가 쫓겨났지?
0: 삼촌.
2: 이 장난도 말이에요. 이 똑똑하게 쳐야 돼. 삼촌이 알려줄까?
0: 우와. 네, 네 알려주세요.
2: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0: 여보세요?
1: 아, 예. 그 중화반점이지요. 여기 짜장면 하나 배달해 주시고 탕수육, 군만두, 할부채, 잡채밥
2: 서비스로 주세요.
0: 아, 장난도라도.
3: 예, 여보세요?
4: 아흥, 아흥.

0: 요새 전화 걸면 번호 다 뜨거든요.
1: 번호 다 뜨거든요.
0: 경범죄 처벌법.
1: 경범죄 처벌법.
0: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불유 등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처벌한다.
0: 함부로 장난 전화하면 안 된다고요.
1: 안 돼요.
2: 아, 그래. 그럼 다른 장난 치면 되지.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3: 내가 벨을 누르면 바로 계단으로 튀는 거야. 알겠지?
0: 삼촌, 베이티는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장난을 쳐요. 그러다 경찰서 가요.
2: 장난을 함부로 치면 안 되는구나.
0: 아니 삼촌, 장난이 아니고 범죄라니까요.
1: 삼촌, 그런 장난 말고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재밌는 장난 없어요?
2: 귀여운 장난? 아, 있지!

0: 진짜 유치해. 상대하지 말고 가자.
1: 아, 얘들아 이거 다시 이형 치면 되는데. 니또와
2: 삼촌! 좋아하는 친구한테 쳤던 장난이죠?
3: 고백할 용기는 없고 말은 걸고 싶었죠?
2: 근데 차였죠?
0: 진짜 유치해. 진짜 유치해. 상대하지 말고 가자. 상대하지 말고 가자.
1: 니들! 진짜 너무해.
4: 아무래도 저런 어른은 되면 안 되겠지.
2: 응, 누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러 가자.
3: 그래, 가자.
2: 가자.
3: 키가 많이 컸네.
2: 누나도 우유 많이 먹으면 클 거야.
4: 몇 리터?
2: 숫자 몰라.
5: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지원이, 은율이, 서진이와 놀아볼게요. 첫 번째 놀이는 눈 가리고 숟가락으로 공주끼.
6: 자, 게임 가볼게요. 시작!
5: 놀이 끝. 서진이가 가장 많이 담아서 승. 자, 그럼 다음 놀이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놀이는 숟가락으로 공 옮기기.
6: 게임 준비. 시작.
5: 지금처럼 숟가락을 입에 물고 공을 옮겨서 종이컵 위에 올리면 끝!
7: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지쳐내줄게! 힘내라! 힘내라!
3: 이겨라! 이겨라! 누가 이기는 거야!
7: 힘내라!
5: 서진이 승.
3: 이겼어.
5: 재밌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 만나요. 안녕.
8: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4: 오, 됐다 됐다 됐다.
3: 안녕 안녕. 잘 지냈어? 우리 너무 바빴던 거 있지?
9: 인기 있는 숙명이랄까. 포미는 호빵이가 너무 보고 싶었잖아.
3: 어머나, 곰이야.
10: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자기들의 고민을 탈탈 털어볼까?
9: 너희들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
11: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10: 오늘부터 친구 관계를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11: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0: 그럼 고민 상담도 바로 열어볼게.
3: 이 고민 뭔가 공감가는데 읽어볼까?
9: 화장실에 있다가 친구들이 나에게 험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예쁜 척을 하는 것 같대요. 너무 속상해요. 어떡하면 좋죠?
3: 일단 이리 와. 안아줘. 너무 속상했겠다, 우리 자기.
10: 이건 우리도 너무 많이 겪어본 일이잖니. 화장실, 교실, 급식실, 침실, 거실, 욕실. 난 안 들어본 곳이 없어.
9: 그 정도면 호빵이 너가 뭘 좀 잘못한 거 아니니?
3: 조용.
10: 시기 질투를 받는 건 역시 인기인의 숙명이랄까?
11: 그런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기랑 우리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냐. 그냥 막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걸 자꾸 예쁜 척 한다고 하니까는 고민은 뚝당해. 뚝당해. 호빵이도 그렇지.
10: 혀 어디다 두고 왔니?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내 험담을 들었을 때 싸운다. 똑같이 험담을 한다. 노노노. 그건 하수나 하는 거지. 그럴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험담은 칭찬으로 받아쳐야 해.
9: 응? 험담에는 칭찬을 하는데 왜 눈에 눈은 이에는 이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10: 조용. 험담한 친구를 만나면 칭찬을 해주자. 예를 들어볼까? 연기하는 거야?
9: 어, 오케이, 오케이.
10: 상황극.
9: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호빵이 너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겠지?
10: 뭔 소리야, 연기인데.
9: 엄마, 호빵이 걔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 머리 봤어? 왜 안 갈래? 웬일이야? 그런 것도 원래 7살이 졸업하는 거 아니야.
10: 저 호미야.
9: 정말 옷 입은 것 좀 봐. 원피스 웬일이니? 움직일 때마다 펄럭거려가지고 먼저 그냥 안 오고. 별로잖니.
8: 호미야!
9: 호빵아, 너 언제부터 겨우 거기 있었어?
10: 호미야, 넌 어쩜 그렇게 보는 눈이 세심하고 정확하니? 항상 나를 그렇게 지켜봤던 거야?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니 감동이잖니. 나도 요즘 스타일에 고민이 많았거든. 호미 너의 그 앵두 같은 입술로 이 펄럭이는 원피스 말고 나한테 어울리는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 너처럼 남한테 관심 많고 세심한 성격이라면 나한테 딱 어울리는 옷이랑 머리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 거기다가 호미야, 얘 팔 근육은 왜 또 이렇게 좋니? 이게 말로만 듣던 근수죠? 운동하는 거 아니지? 너 나 몰래 운동해? 어머, 잠깐만, 이 삼두 뭐야? 회전근개, 웬일이니? 이거 타고난 거야. 이거 소도 때려잡겠네. 너가 오태가 남다른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9: 내가 잘못했어.
10: 어머, 무슨 소리야.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너 덕분에 난 정말 행복해.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워.
9: 아니, 그냥 나는 너가 어울리는 걸 좀 입었으면 해서 그런 거지. 우리 주말에 쇼핑 갈까? 나도 네 친구인 게 너무너무 좋아.
10: 좋아. 이렇게 네가 내 험담을 해도 나는 너의 장점만 보여.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친구도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질 거야. 적을 만드는 것보다 내 편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12: 수달 자세.
9: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잠깐, 너도 고민 있다구?
1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9: 친구 고민?
10: 연애 고민?
9: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0: 그럼 또 보자.
12: 안녕.
10: 오자.
5: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0: 건강하지 못해서 불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고온, 고압으로 다양한 요리를 빠르고 맛있게 3중 바닥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세련된 무늬의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것

0: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이토피아에서 사는 안사호 안젤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케이팝 아이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플로어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운 가을 남자고 여기 여자고.
1: 카이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소위 말하는 약간 유니콘 베이비인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입니다.
3: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엄마 에이란입니다.
4: As I told you,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at.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school.
2: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수출하시는 기업들 혹은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좀 될 것 같거든요.
0: I live in Ethiopia with my family, mom, dad, and my two siblings, and my Ethiopian harmony.
2: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지금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이번에 가면 3년 만에 에티오피아로 가요. 클로에하고 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낯설어할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낯설할 것 같거든 나를. 가서 보면 알겠죠. 가서 봐야지. 친구만 내 만나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1: 그래서 이제 오시면 피켓 들고 환영하려고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작은 요정들아 슬픈 이야기처럼
2: 그러나 우리들
1: 왜요?
2: 굴렸대요.
1: 누구와? 어머니가?
2: 아니요, 저희 피디님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들려요.
3: 아, 피디님.
2: 네.
4: 여섯 개?
2: 뺏겼어요.
4: 이야, 결국 다 뺏겼구나.
1: 참.
5: 지난 8월 에티오피아 정부 군측과 티그라이 반군 간의 교전이 재개된 이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0: when you back to your country, hold this on and come to here to take your camera, okay?
1: 저희 장비 지금 GoPro 액션캠 하나 살렸고요. 여기 또 두 개. 카메라를 뺏어가면서 이런 거는 또 안 뺏어가서.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오셨시오.
0: 그래.
2: 아이고.
0: 아이고.
2: 고생 많으세요.
3: 아, 이게 뭐 들었길래.
0: 그거 더 무거운 거야.
1: 이게 뭐 들었어, 안에?
0: 어, 양념도 들고, 반찬도 들고.
1: 벨트 매시고.
0: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
1: 엄청나게 들어섰지.
0: 아이고, 도착을 했네. 아이고.
4: 하이.
0: 아이고, 정말로. 고생이 많아요.
5: 감사해요, 어때.
0: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나. 예뻐. 아이고, 웃어.
5: 아이고, 이뻐라.
0: 아이고, 저게 작아잖아, 내가.
5: 어머, 착해. 왜 이렇게 착해.
1: 응? 어? 글로이. 응? 에? 그랜드마더.
0: 어디 갔다 와?
1: 어? Walk.
0: 왜?
1: 얼굴 봐.
0: 안 와봐. 어찌 이리 와봐. 벼슬 안 줘.
1: 실수로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0: 뜨거. 떨려.
1: 안젤리나가 3년 동안 한국에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2: 기대돼요, 할머니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많이 컸다. 할머니보다 큰 것 같은데?
2: 키 많이 컸지.
0: 진짜 컸어.
2: 한 156쯤 되는 것 같은데, 요즘?
0: 어?
2: 156?
0: 그러니까. 158에서 줄어가지고 156. 진짜 많이 컸네. 아이고.
2: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 야, 할머니.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 야, 할머니.
3: 어, 멀리서?
4: 그래,
0: 멀리서 왔대요, 진짜. 얘가 안 와.
2: 어색해서.
1: 할머니 신지 고생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0: 아니요. 덕분에 내가 너도 보고 클로이도 보고 카이도 본다. 잡았다. 잡았어. 이리 와봐. 어디 와봐. 아, 진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1: 여기 보여주는 거 있어요.
0: 뭘 보여줄 건데?

0: 올라가야 돼?
1: 네, 올라가야 돼. 여기 천천히. 할머니 다리 긴장하세요?
0: 안 좋아. 이제 늙어서?
1: 할머니 봤어, 이거. 할머니한테 쓰신 거.
0: 아, 그 네가 쓴 거야?
1: 네. 어이.
0: 그래. 어이구. 그래요.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근데 이게 뭐냐요, 왜 여기 참.
1: 학교가 보고 싫어요. 지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I always feel happy whenever she's there because I just feel safe around her.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지금. 지금도 행복하고.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0: 니네 나 이거 할머니가 가지고 온대. 한번 클러볼까?
2: 엄마, 내가 이렇게 내가 무거워.
0: 클러봐.
2: 어이구야, 씨.
1: 어떻게 가셨지, 이만큼?
2: 엄청 힘들게 갖고 왔지.
1: 깜찍. 할머니 이렇게 튼튼하나? 이랬는데?
0: 이거는 김밥용, 밥무지. 이건 잡. 겉절이.
2: 겉절이하고.
0: 겉절이 좋아하잖아. 얘는 파김치. 이거는 미역. 참느. 이건 떡볶이떡.
2: 참기름.
0: 참기름. 이건 멸치액젓.
2: 아.
0: 이거는 약식재료예요.
2: 아, 약식 만들려고?
0: 응. 찹쌀.
2: 찹쌀? 아이고, 참 엄청나게 갖고 왔네.
1: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0: 아, 네가 먹고 싶다고 사왔어. 할머니가.
1: 아.
2: 뭐야?
0: 클로이.
1: 기니핑?
0: 안 되겠나, 이거. 한번 가봐.
2: 자켓.
0: 자, 사돈.
3: 나도 어디 간다?
0: 와우, 자켓.
1: 할머니. 할머니.
2: 언제 하나?
0: 아유, 예뻐요. 하나 또 있어, 그거. 맞아? 지우고?
2: 맞지?
3: 꼰져.
2: 맞아요.
3: 꼰져. 바다마리.
2: 정말 좋다고.
0: 알았어요.
3: 사근할러.
2: 감사하다고 하시네.
0: 클로이 맞겄나?
2: 줘봐, 맞아, 맞아.
0: 이거 응? 카이 거.
2: 카이 거? 근데 내 거는 어디 있어?
0: 네가 여기 있어요. 네가 여기 있어요.
2: 아, 거기 있어?
0: 그래.
2: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0: 아유, 여기 많잖아. 야, 모르는 시간은 훑었지? 훑었어.
2: 이거 내 거야?
0: 응.
2: 맞잖아.
0: 딱이네. 됐네. 덕분에. 야, 나 이거는. 이건 약인데?
2: 약이라고? 아, 인공눈물 같은 거?
0: 아, 이거 맞아. 인공눈물하고 스메타.
2: 아.
0: 이것도 장문일 거야.
2: 이거 뭐야?
0: 콘드로이친.
2: 콘드로이친.
0: 이것도 칼슘제야, 저기, 전에. 전에.
2: 예, 칼슘 넣어. 칼슘.
0: 건강하시라고. 건강. 거기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쪽에 있나 본데? 여기 있네. 자. 뭐? 블랙핑크?
2: 블랙핑크? 봐도 완전히나.
0: 할머니가 생전 처음 사봐. 내가 손녀딸 되게 진짜. 야.
1: 감사합니다.
0: 가만히 있어. 나는 뭐? 스테이지.
2: 스테이지.
0: 스테이지가. 응? 여자 줄 알았어.
2: 남자야. 스트레이 키즈라 그러더라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1: 할머니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0: 아이고.

0: 이것도 야
1: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2: 잠깐 어디 있어? 근데 엄마 옷들은? 어디서 저기 있던 거야?
0: 뭐?
2: 엄마 옷
0: 거기 있어.
2: 아 있었어?
0: 늦게 안 갔어. 새벽에 안 갔으니까 모르겠어. 바지 세 개, 티셔츠 네 개, 그거지. 그래서 빨아 입어요. 손녀들 주려고 선물을 챙기다 보니까 내 옷을 못 챙긴 거예요, 실제. 그 생각도 못 했어.
2: 있어?
0: 아니, 난 준혁이한테 사달라고 그냥 왔어요.
2: 나한테 사달라고 해서 왔다고?
3: 알았어.
2: 에티오피아에 좋은 거 찾기 어려운데?
0: 괜찮아요.
2: 시장 가서 하나 골라봐. 가서.
0: 알았어. 와.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응? 뭐 하냐고?
4: 커피. 커피.
5: 아, 향기 왔더라고.
0: 아이고, 향 좋아. 좋아요.
2: 본전어.
0: 으씨. 아, 이걸 볶아서 빻아서?

0: 집에 이제 커피 머신도 있긴 한데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안드만큼.
1: 안드만큼. 아. 난 조금. 예. 네. 조금 조금.
0: 조금 섞지 말고. 그러니까 설탕이 좀 많은 편이니까 섞지 말고 그냥 마세요.
1: 끝났다. 완전은 다 떠.
2: 나는 도대체 써서 커피 믹스 그거를 먹지. 설탕을 두 스푼에 한 대로 쓰더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환영해 주는 거구나 하고 알았지. 많이 먹었어요. 주는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정말.
0: 무리하지 마라.
2: 응? 이렇게 먹으니까 먹을만하네? 응? 응.
1: 스ለተገናኘን ደስ ብሎኛል. እነሱ ወጣቶች ናቸው ሊገናኙ ይችላሉ. እኔ እናንቺ ግን እድላችን ስለተገናኘን ደስ ብሎኛል.
2: 하건 나이 때도 갖고 친구로 잘 지내봐요.
0: 아, 과땡인데나 안다 대마사사야 어드메노슬라지 과땡냐인데지.
3: 어머니 오셨어요?
2: 어, 그래. 아이고, 일하고 온 거야?
3: 네.
2: 아이고, 힘들어서.
3: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제 없이 잘 도착하셨어요?
2: 어.
3: 네. 드라마.
2: 못했지, 뭘. 걱정했던 것보단 잘 지내고 있어. 두 번째 오니까 그래도 낫잖아요, 첫 번째보다. 마음이 조금 열리지.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죠? 내가. 이번에 가면 우리 사돈댁이랑 전통시장에 한번 둘러봐야 되겠어요.

0: 야.
1: 앞으로 워크 채널?
0: 야. 쟁그레일. 쟁그레일.
2: 사실 그 전통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찾아가기는 사실 치안상 좀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해서 부탁할 만한 지인한테 안전을 위해서 약간 가이드를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같이 붙여서 보냈습니다.
1: 가자, 네, 아카운트.
0: 쟁그레일. 쟁그레일.

0: 여기 친구가 가이드 역할 할 거니까 도착해서 시장에서 요분 잘 따라다니면 될 거야.
1: 알았어.
0: 아 그리고 저기 현금 꺼내는 거는 위험하니까 온라인 결제를.
2: 그래서 온라인으로 카플하려고 그러는데 이 배부른 터치
3: 온라인 브리즌 난가사가스
2: 바이바이
4: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0: 가고 싶어서
4: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5: 날씨는 좋아요 아주 비도 안 오고 좋아요.

0: 사돈도 일 많이 했구만. 아유, 정말로 고마워요. 진짜 했어요, 우리 사돈. 내가 내 대신해주는 거잖아. 진짜 고맙지.
1: 할머니 시장될 때 뭐 하고 싶어요? 할머니.
0: 우선 내 바지를 하나 사야 되겠고. 그냥 구경.
1: 구경?
0: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궁금해. 이 나라 재래생활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높은. 우리 가이드분이 계시잖아요. 시장에 다 온 걸까? 여기가? 사돈, 여기가 도매 시장이야, 도매?
1: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여기.
0: 아, 제일 큰 시장이라고?
1: 네.

0: 어떻게 내려? 아, 잠깐만. 야. 아이고, 씨.
1: መጀመሪያ ልብስ እንግዛ አለች።
2: የባህል ልብስ ከሆነ
1: እንዲያውም ከመኪናው ይሻለናል። ወደዚህ አይደለም
0: 아빠, 욕 본다, 욕 봐. 아, 무서워서 이렇게 들어갔나? 아이고, 참, 진짜. 시장에 처음 가니까 규모는 굉장히 커요. 근데, 아이고, 도로가 말도 못해요. 울퉁불퉁해. 여기저기 파에 깨지고 매달리다시피 같이 뭐 우리 사장 손을 꼭 잡고 안전이나 손 잡고 그러고 다녔어요.
3: Mercato is not that safe, and we have to hold hands to each other because it's really dangerous. Even I'm trying to take care of her because the road is not that fine. She may even fell off, so I was looking after her.

0: እስቲ ዞር በይ እስቲ አይታችን ዞራቲም እንዴ
1: ትየድኛው ጻና
0: ይቀርታ ወንድማችን አላየች ልቃጨህ ነው እንዴ በእናት
2: አቤት
3: በዚህ መግቢያ ያለው አይመስለኝም በዛ ንሂድ
0: ያውና
3: አዎ በዛ ይዩና ምንም ቢሆን
4: ሀቢቢያ ሹፊ ማራ አና ኡያ አና መንሱሪያ ያ ባባ ማማ
3: አላቸው
0: ያው
3: አይ ለአሮጊቱ የሚሆን ነው እንግዲህ ቤል ምናምን
1: ኩቆትን ቢክሳይንዴ
3: ትልቅ
1: አዩ ታብ አንዴ አንዴ
5: ተለቀ ትንሽ ትልቅ ነው
1: 32 ኮ
5: ቢክሳይ
1: ኮ ቢክሳይ ሳይዝ ኮ አንዴ
5: አይ
1: 근데 그 깜깜해 깜깜
5: 이거
1: 이건 일자 바지네. 일자 바지네. 일자 바지네. 어제 팔로 빼갔어.
5: 왜 잘래 브라운 할래? 이거 돼요?
1: 이건 일자 바지네. 일자 바지로 어떻게 팔로 빼갔어? 아이 그날 한국가 사이버에 되었어요.
3: 암진 콘트. 짧고 수리 옐레심이 알려줘.
1: 어렵대,
3: 어려워.
1: 바지 사기 진짜 어렵네. 아프리카 스타일하고 코리아 스타일 완전히 다르네.
5: 달라요, 네. 여기 더우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
6: 나치 ነገር አይፈልግም
0: ወፈር ያለ
3: ወፈር ያለ ጠቆር ያለ ካለር ወስትልሽ አምጪ
1: አትከን ትከን ደስዩ
3: ይሄ ቆንጆ ነው ይሆንሻል
5: እዚህ ይቁ ተይ
1: ይቦ ባድቴ
5: ተዮ 괜찮아요?
1: 괜찮아요? 괜찮니? 안젤리나 괜찮아?
5: 괜찮아요 그렇죠
1: 엉덩이가 어떠냐고?
5: 괜찮아요
1: 어 됐어 그래 이거 입어 근데 이게 얼마? How much?
5: 얘 달라 신경 내가
3: 아이 알타가라사치 와가는 참마마야르치 아코 메차라샤우 니가레
5: 7000
3: 500 ለምንድን ነው 7000 ይሁን እሺ ታያለች ሌላ እጫ ስለወራረድንሽ ብለን
5: ነው
3: ነታው ከ7000 አትጎጂ ማንቺ
1: ኦልማ ካገል ኦልማ니까
5: 잠깐만 제가 소주 후보 줄게 장군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 7,000? 7,000? 7,000? 네. 너무 비싼 거잖아. 저 바지 꼴란 바지 가면. 안 사. 안 사. 안 사.
5: 아, 왜요? 찾았는데 왜?
3: 스멘트 나버에 안 둘렀거든요. 아,
5: 이거 먼저는 이 너무 비쌌고 이거 좀 잘렸어요.
1: 이게 싼 거라고?
5: 어, 네. 잘렸어요.
1: 저거 더 비싼 거였어? 아까 저리가?
5: 네.
1: 비싸. 그렇다고 명품도 아니잖아요. 명품도 아닌데 그렇게 비싸요. 명품도 아니잖아.
5: 에토페 원래 이렇게.
1: 에토페가 원래 이래? 아유 정말. 비싸게 샀잖아.
5: 이거예요? 지금 입고 계신 거?
1: 아 이거예요. 아니 한국도 뭐 메이커는 만만치가 않은데. 너무 비싼 거 같지 않냐고 이 나라의 물가에 비하면 그래서 바가지 쓰고 왔다는 거지 우리 사돈 왜 그랬을까나 말렸으면 좋았을 거 그랬어 사지 말라고 잘 입고 있어요 에? 자 빨리
5: 어?
1: 빨리
3: 아이소시네 여기가 넘샬라 마키나 얄라바티 일라피다 샬라
1: 아니다 여기 있다 이쪽에 있다 아 여기 있네
5: 이거예요? 저기 뭐
1: 저게 배추인가 봐요

0: 어머네, 여기가 진짜 한국하고 똑같은 게 많네. 세상에 콩도 다 있고 벽에 다 있네. 저기 있는 배추는 품종이 한국의 경정 배추, 겉절이 배추 같아요. 적었음?
1: 네.
0: 저게 배추인가 봐요.
2: 얼마나 필요하세요?
0: 이게 하나에 얼마인가 물어봐.
2: 순천한 예, 예, 예.
3: 전부. 예. 샐러드.
1: 기로 4만 원.
2: 기로 4만 원. 이 너무 많은데요?
0: 아니야, 됐어. 많이 해놔, 그래서. 더 사요.
2: 살
0: 때.
2: 너무 힘들었어요. So it was too hard for me to translate for her. I felt like I was looking after her very well. And I was so tired, I just told her again and again.
0: 사돈, 이게 많지만 김치 만들면 이만큼은 안 돼. 더 사.
2: 아, 김치를 사라. 무슨 스펠이야 김치를 하면서 왔고.
3: 김치를 사라, 아빠.
2: 김치. 무슨 스펠이야, 아이바감이, 아이바감. 그랬대, 산대.
0: 좋은 거로 줘, 좋은 거.
2: 네, 되나요, 오늘? 되나요, 오늘?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됐어. 배추를 살 때는 이 밑둥을 보는 거야, 밑둥. 알았지?
2: 밑에 이거 밑에. 좀 망가지면 사지.
0: 어, 그렇지.
3: 그럴까?
0: 얘는 바꿔.
3: 없어요, 오늘
0: 떠나지. 안 돼.
2: 가이리 힝.
3: 이거?
2: 아, 이까에.
1: 레이스 이까에.
4: 샌드홀렐레 얀뇨.
1: 얀뇨 아슬키로.
0: 됐어. 아이 총각,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될까? 앙? 아, 야. 먹어봐?
1: 야.
0: 오이 맛이야. 오이 맛. 한국 오이랑 똑같아, 맛이야, 오이 맛. 하나 더 먹으면 뭐 할까? 여기 시금치도 있다. 되겠네, 이 정도면. 아니, 피망이 또 이렇게 시들시들해.
1: 아, 그래요.
5: 예? 프레쉬.
0: 그래, 프레쉬 맞네.
5: 프레쉬, 스튜디오가 뭐게?
0: 프레쉬 맞아요. 예.
6: 마다무 업사미.
0: 응? 마늘은 이네. 사돈 어디 갔어? 사돈 마늘 있어?
3: 알거르 끝다냐를로.
2: 모르겠대요. 여기 있는지냐.
0: 좀 사갈까?
2: 드니신 늑사?
3: 으씨.
2: 그래.
0: 예, 좀 주세요, 조금. 무 없어요, 무.
1: 뭐야?
2: 무?
1: 라디시야.
2: 있대요.
0: 옆에 있다고?
2: 저기.
0: 오. 계산할 계산. 응? 계산. 부추 2kg. 오이 1kg. 2kg.
1: 예? 저.
0: 5kg. 원?
1: 원.
0: 1kg? 아. 뭐야, 45,070kg?
1: 예.
0: 45,079조래. 이래서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는.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얼마 나왔다던데요. 싸죠, 싸. 배주값도 싸고 다 싸. 아, 진짜 바지는 겁나게 비쌌는데 정말 농산물도 싸고.

얘네 집에 오니까 김치가 없어. 그래서 다 먹으라고 담았죠. 배추 20kg. 배추님이 철어놨고. 내가 에티오피아에 와서까지 김치 담을 줄은 몰랐네. 맛있게 될라나 모르겠네.

0: 저희 일 다녀왔습니다. 아이고야.
1: 잘 다녀왔어?
2: 네.
1: 힘들었겠네? 긴장할 거야. 옷 갈아입고 오세요.
2: 알겠습니다.
0: 알았어요.
2: 네. 노트 갖고 왔어요.
1: 예.
2: 어머님의 김치 배우고 싶어요.
1: 이게 기준이 배추가 20kg야.
2: 20kg예요?
1: 응. 고춧가루 2kg. 멸치 액젓을 그냥 대충 한 컵만 넣으면 돼. 한 컵. 하나, 둘, 셋, 넷. 자, 설탕.
0: 설탕?
1: 조금만 넣어. 많이 넣으면 뭐.
0: 조금 얼마? 얼마나 저렇게
1: 가만 있어봐. 그러면 3분의 1컵?
0: 컵으로?
1: 종이컵으로? 200cc에 300ml 얼마야?
0: 150g.
1: 그래.
0: 새우젓.
1: 요거 한 300g? 거기다가 풀을 아까.
0: 이건 뭐야?
1: 찹쌀풀.
0: 찹쌀풀도 넣어야 돼?
1: 그럼. 이거로 5숟가락, 6숟가락 넣었어, 내가.
0: 5숟가락?
1: 6숟가락.
0: 6숟가락?
1: 응. 자, 이렇게 넣어봐.
0: 아, 맞지.
1: 그물 거기, 고기, 거기.
0: 아, 어디가?
1: 그게 다야, 이제, 김치는.
0: 아, 끝났어? 버무려? 손으로 버무려? 집어넣고 그러면 틈틈이 넣으면 돼, 그냥?
1: 여기다가 넣는 걸 잘 넣어야 돼.
0: 내가 이렇게 줘봐, 봐.
1: 여기다 잘 넣어, 이 속에다, 알았지?
0: 알았어, 알았어. 응.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야,
0: 너무 많아?
1: 발라야지. 너무 많지, 그럼.
0: 알았어, 손 쳐봐.
1: 여기다가 잘 집어넣어야
2: 네.
1: 썰었을 때 김치가 이뻐.
0: 그리고 잘 비벼야 되나?
1: 그렇지. 이렇게 해서
0: 넣고.
1: 고춧가루가 자꾸 이렇게 비비게. 비벼.
2: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1: 속이 부족하진 않겠지.
0: 안 부족해.
1: 우리 애인이 김치 하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와서 필요하길 하길래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씩 먹어가면서 하는 거야. 아.
2: 맛있어.
1: 응?
0: 올라가 한 번.
1: 이거 너네들끼리 마무리해.
2: 와요.
1: 아이고.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응? 얘는 언제 나와?
2: 하얀 뭐 만들어요?
1: 보쌈을 만들라는데 고기가 아주 좋네. 아유 참 뼈다귀가 있네.
2: 하면 손 조심하고. 혹시 저 필요하신 제가 어때요?
1: 필요하면 부르라고?
2: 네.
1: 물 좀 받아주면 안 돼? 물.

장비가 워낙 좋아서 진짜. 고기는 맛있게 생겼는데 받아먹을 수가 없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0: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만든 찜.
1: 이제 올려줘봐. 그래. 얘를 여기다.

0: 왜? 왜 왔어?
1: 안 해. 너 혼자 하라고 해, 요새.
0: 아, 그래. 올라가 쉬어도 돼.
1: 아, 됐어.
0: 여보도 올라가고.
1: 속 잘못하면 부족하다잉?
0: 아이, 됐어. 충분히 맞추고 있었어.
1: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0: 뭐?
1: 밑둥을 조심할 잘 내렸지.
0: 밑둥을 뭐?
1: 거기 속을 잘라야 된다고.
0: 그래.
1: 김치 싸면 허해, 거기가.
0: 그래.
1: 너무 넣지 말고 속을.
0: 난 그 허연 게 좋더라고.
1: 아, 또 그래?
0: 응.
1: 그럼 맘대로 해봐. 그래. 네 좋은 대로. 김치 잘 먹고 살아?
0: 잘 못 먹고 살아.
1: 그래, 누가 해주면
0: 김치 못 먹은 지 한 1년 넘었어. 이런 나라에서 필요한 거 다 챙겨가면서 사는 거 힘들어.
1: 내가 왔으니까 많이 해주고 갈게. 앞으로 잘 챙겨 먹어.
0: 그래, 떨어지면 또 와줘.
1: 떨어지면 또 와줘. 막 대답 못해, 이제. 아유. 준서가,
0: 응?
1: 엄마가 오니까 좋냐?
0: 잘 모르겠는데.
1: 거봐. 그렇다 했어.
0: 아니, 좋지, 안 좋아, 그럼. 당연한 거에 물고 있어.
1: 이거 하나도 안 채워지네.
0: 그러네.
1: 배추가 질어서 그래.
0: 손 큰 거 자랑하는 거 봐, 또. 통이 차야 되는 겨?
1: 당연하지.
0: 에이.
1: 말이 이시크룩 안 되는만.
0: 사기당한 거야?
1: 사기당한 건가? 모르겠다. 사기당한 거. 좋았지. 좋았어요. 나 우리 준석이가 배추 속 넣는 거 처음 봤네. 처음 봤어. 좋았어. 아들이랑 대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

이것도 한 점 먹어볼까? 맛은 괜찮아요? 응. 뜨거우니까

0: 잘 먹겠습니다.
1: 좋아요.
0: 잘 먹겠습니다.
2: 하도 내가 김치 한번 줘도 되니까 드셔봐요.
3: 아.
4: 아.
5: 건조.
2: 건조?
6: 네, 맛있대요.
2: 건조가 맛있는 거야?
6: 네,
0: 건조가 맛있다고, 건조 맛있다고.
6: 맛있다는 얘기예요.
2: 땡큐.
7: 다행히
2: 먹을 수 있나? 다행히. 아, 앉아, 그냥. 짜면 짜다 그래?
6: 엄청 맛있는데?
2: 엄청 맛있어?
6: 응, 응.
0: 이게 치킨 수비야.
1: 라이스?
6: 라이스? 오케이.
1: 라이스?
6: 라이스?
1: 라이스?
6: 라이스? 오케이.
1: 오우. 와우. 와우.
6: 치킨.
0: 잘 먹네.
2: 아니, 뭐든지 잘 먹어.
0: 그러네.
2: 클로이. 클로이. 내가 누구야? 어? 나는 누구야?
8: 할머니 클로이.
1: 할머니.
2: 오, 할머니.
0: 오,
2: 할머니. 너 아까 가르쳤어. 잘했어.
0: 할머니라는 거야, 지금?
2: 밥죽이 퍼지지 않아서 맛있네. 잘했네.

0: 아이고 물 나와. 아이고. 아따 물 나오니까 좋네. 애기 몸에 시키나 물 내고 있는데. 아이 참말로.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아이고 참.
1: 또 먹고 야할렀죠. 나만 떠올려 태.
2: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카이, 클로이.
1: 틈틈씩 꺼내면 올까? 대해요, 올까?
0: 이거만 된다고?
1: 이플라나?
0: 이거 꺼?
1: 꺼, 이플라나? 또, 또, 이따 깎아내봤던 은너스 이따 떠오보다.
0: 붙여봤지, 뭐. 카이, 냅둬봐요.
1: 역시, 이거 뭐, 그래, 하나.
0: 아, 이거.
1: 수박이나 발로 올라가.
0: 카이, 클로이.
1: 근데는, 알렌디, 갈아봐, 쇼지우, 여와, 알렌무꼬하. 얘다 알렌쥬어.
0: 왜 꺼요, 왜? 어? 왜? 너무 차가워.
1: 뭐고 하려서.
0: 저 갖고는 안 되지. 어제 보니까 따끈따끈 해가지고만.
1: 마스터 따야 미참. 으즈여 와라 먹고 하고 나다.
0: 이따가 내 학교로 데리러 갈게. 가서 이따 봐. 안 되는 학교를 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네. 맛있게들 먹어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아니 진짜 애티표여서 별걸 다 하네.
1: 무서워.
3: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0: 맞아도 안 죽어. 아가씨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4: 응. 어떻게 도와드려요, 할머니?
0: 저걸 헹궈야지. 손바닥 바꿔 드려줘요.
4: 네, 그치?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0: 가서 찍어요, 찍어, 그냥. 하기 싫지? 나도 웃자가는 소리야. 하기 싫지, 뭐. 하고 싶었어.
5: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전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0: 이게
1: 되게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3: 080-961-9595.
1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각장애로 눈이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부모님의 눈이 되어주는 삼남매가 있는데요.
1: 여기 앉으세요, 아빠.
2: 여기?
1: 네네. 네. 엄마, 아빠 여기 앉아 계세요. 놀다 와도 돼요?
2: 멀리 가지 마.
1: 네.
3: 어디 쪽 소리 들리노?
4: 작게 들려.
3: 지금 이 새소리 때문에 애들이 지금 내 전방에는 없는데.
1: 오빠가 미끄럼틀 태워줄게.
0: 시력이 좋지 않은 막내 지우를 따라다니며 지키는 첫째 지원이.
1: 다칠까봐 걱정돼요.
3: 왜요?
1: 빛에 눈빛 맞으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0: 앞이 보이지 않는 아빠도 살뜰히 챙기는 착한 아들입니다.
1: 아빠는 계단 내려갈 때 힘들고요. 엄마는 빨래나 청소 이런 거 할 때 힘들어 보여요. 엄마 아빠가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눈이 되어주고 싶어요.
0: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빛이 되어 살아가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매일이 두렵고 험난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계단 하나, 문턱 하나도 예측하기 어려워 늘 불안과 긴장이 연속일 텐데요. 오늘 만나볼 가족은 시각장애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부부와 세 아이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섯 식구인데요. 그런데 부부에게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시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의 한 임대주택. 이곳이 다섯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침부터 옹기종기 모여 노는 삼남매.
5: 봐봐, 입이 벌렸지? 자석 보이지? 자석 벌리면 이걸로 봐봐. 이걸로 낚시해가지고 잡아서 여기 놔두면 돼.
0: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장난감 낚시 놀이인데요. 둘째 지민이와 막내 지우도 물고기 잡기에 푹 빠졌습니다. 아직 모든 게 서툰 지우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두 오빠가 함께인데요.
6: 이거 봐봐.
7: 지우 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6: 물건데요.
5: 지우야, 뭐해 지금?
7: 힘들지 않아요?
5: 아니요, 안 힘들어요. 동생들이 귀여워서 괜찮아요.
7: 동생들이 귀여워요?
5: 네.
8: 지민아, 지우야, 기저귀 가자. 기저귀 가자.
6: 기저귀야.
8: 지우 또 봐라. 이리 봐.
0: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감각의 의지에 살아가는 엄마 인숙 씨. 아이들을 돌볼 때의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매번 수차례 확인해야 한답니다.
7: 어머니.
5: 나왔다.
7: 어머니, 지금 콧물이 좀 나는데.
8: 아, 그래요?
0: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제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0: 태규 씨 역시 앞을 보기 힘든 중증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게 많지만 고생하는 아내와 귀여운 삼남매를 위해 식사만큼은 아빠가 꼭 챙긴다고 하는데요. 눈 대신 손끝의 감각과 소리를 따라 오늘도 가족의 하루를 준비합니다.
1: 저는 빛하고 어둠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손으로, 촉감으로 다 확인해야 되고요. 아이들 이렇게 구워주는 것도 좀 뜨겁긴 하지만 손이 일일이 이렇게 잡아서 뒤집지 않고서는 아이들 뭘 해줄 수가 없어요.
2: 엄마한테 김 어딨냐고 물어봐.
3: 잠시만요. 여기요.
2: 김 잠깐만 있어봐. 아빠 이쪽으로 좀 줘봐봐. 아빠 여기 식탁 위에 올려놔봐. 어딨어 김? 김 어딨어?
3: 여기요.
2: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눌러 이렇게. 그리고 이 너비아니를 한겹이 올리는 거야. 그지?
3: 네.
2: 너무 많이 넣으면은 커져버려.
0: 아직 어린 나이지만 부모님의 어려움을 아는 지원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인데요.
2: 아빠가 이제 시력이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가 아빠 대신 많이 해주려고 해요. 스스로도 그런 거를 그런 게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좀 기특하죠.
3: 오빠가 계단 빨리 내려가다가 넘어진 적 있거든요. 눈이 안 보이니까 부딪힐까 봐 겁나서 도와줘요.
0: 아빠와 지원이의 정성이 가득 담긴 마음 따뜻한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4: 지우 여기 있네. 지우 여기 있네. 그 커.
3: 네?
4: 커 여기 놔두고 엄마가 잘라줄게.
3: 엄마.
4: 이거는 지우 입에
3: 여기요.
2: 방. 작은 건데? 해줘야지.
4: 아.
3: 재밌어요.
0: 요즘 부부의 가장 큰 걱정은 지우의 눈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안경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5: 잘 닦여? 잘 닦여?
4: 지우야! 안경 끼자.
5: 지우야, 안경 끼고 가자.
4: 안경 끼고 우야 가자.
3: 우야?
4: 어, 안경 끼고 우야 가자. 지우야, 우야 가자. 뒤로들어. 뒤로들어.
5: 아, 여기 있다, 구멍. 지우야, 손 대면 안 돼?
3: 근데 안 돼?
5: 아, 안 돼. 됐다. 됐다.
0: 예상보다 지우야. 빠르게 진행되는 일러와. 시력 저하에 마음 졸이는 날들이 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주야, 이거 엄마 따라해봐. 안경.
3: 안경.
4: 초고도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끼면은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러니까 애가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수선 시키게 됐어요.
0: 이러다 엄마 아빠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부모의 걱정은 깊어져만 갑니다.
4: 쭉쭉.
0: 시각장애로 늘 어둠 속에 살았던 부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절망감도 컸지만 더 힘들었던 건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6: 저는 천천입니다. 방황할 때부터 이랬어요. 저희 생모는 제가 두 살 때 절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셔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근데 또 친아버지조차도 제가 14살 때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천주교 재단 아래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동사무소에 좀 가려고 분식집에서 어디로 가면 되냐고 좀 여쭤봤더니 문도 안 보이는 게 집구석에 뭐 처박혀있지? 이런 말을 좀 듣고 좀 안타까운 게 사회가 좀... 아휴, 좀 그렇네요. 아니.

0: 괜히 생각하니까 안 돼.
1: 그런데 부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둘째와 달리 막내 지호의 눈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부부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엄마하고 아빠하고 건강했으면 지우가 이런 것도 겪지 않아도 돼야 텐데 건강하지 못해서 흘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0: 근데 대학병원 가서 이래저래 검사를 하고 애 이제 동공을 키우고 그 결과지에 대한 검사 병명을 이제 들었을 때 무너진 줄 알았죠. 아니 아빠인 나야 씨도 힘들게 살아왔고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지우는 주기적으로 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지우의 울음소리에 엄마 아빠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1: 지우 한번 볼까요? 안녕? 이거 한번 보자. 얼굴이 변할 거예요. 옳지, 잘했다. 이거 한번 볼래요? 응. 잘했어. 색소망막병증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RP65라는 이제 유전자는 또 치료법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게 2024년부터인가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네. 지금은 2천만 원, 3천만 원.
2: 지원이요?
1: 네, 아니요. 환자부 부담금이.
2: 아, 본인 부담금이요?
1: 예. 예.
0: 2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용. 부부가 감당하기엔 힘든 금액입니다.
1: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색소망막병증을 앓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초고도근시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이세요. 두 분의 유전자가 지금은 좀 공교롭게도 지우한테 같이 다 있지 않을까. 어머니의 이제 초고도근시에 대한 상황은 지우한테도 똑같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7이라는 이 근시 도수가 아마 성장을 하면서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만약에 유전자 검사에서 불행히도 그게 같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또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0: 하루빨리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생계비도 부족한 형편이라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3: 지우한테는 너무 미안하긴 해요. 왜냐면 안 겪어야 될 것도 겪고 그러니까 고통을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4: 오, 이쁘네.
5: 여기 돼.
4: 네, 안쪽으로 앉히시면 될 거예요.
6: 지훈아, 엄마, 이거 라벨 뜯어야 되는데 라벨 뜯는 것 좀 도와줘.
7: 응. 네. 뜯고.
6: 지민이도 같이. 이거를 뜯어서 엄마한테 주. 여기 봉지에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요.
0: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의 손은 바빠집니다.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얼마 전부터 페트병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든든한 두 아들도

0: 함께입니다.
1: 1층에 그 식당 그 사장님께서 이걸 모아가지고 저에게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 라벨을 뜯어서 찍을 텐데 가면은 이게 하나에 크기 상관없이 10원을 줘요. 그래서 돈을 하나하나 모아서 애들 간식비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우와, 감사해요. 이거.
0: 아이들이 함께 도와준 덕분에 혼자였다면 한참 걸렸을 일이 오늘은 금세 끝이 났습니다.
3: 한번 넣어보자.
0: 라벨일 땐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돼 현금으로 환급받는 거라는데요.
1: 오늘 30개 들고 와서 30개에서 300원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아놓은 게 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애들 간식 사주려고요.
4: 과자랑 음료수 먹고 싶어요.
0: 아이들이 좋아할 생각에 엄마의 발걸음도 모처럼 가볍습니다. 그날 오후.
1: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0: 아빠 태규 씨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외출에 나서는데요.
1: 우리 애들 때도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애기 아빠가 책임감이 좀 강해하거든요. 강의가 요즘 없어서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가는 것 같아요.
5: 오른쪽에 당장 있고요.
6: 됐어. 노트북 연결해 주세요.
5: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7: 장애인 시 개선 강사로서 오늘은 다른과 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려 하는데, 자, 오랫동안 사회에 제약을 받는 자, 뭐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요양으로 가죠.
0: 태규 씨는 10년 넘게 프리랜서 장애인 인권 강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데요. 인종차별. 하지만 최근엔 온라인 강의가 늘어나면서 대면 강의의 기회가 줄어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6: 큰애 같은 경우는 영어 학원을 가고 싶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못해줘서 좀 미안하고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저희 현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좀 많이 아프네요.
8: 치킨 사들고 왔으니까 치킨 먹어야지.
9: 들어, 자 치킨 먹자. 아빠 콜라도 먹어.
0: 오늘은 강사일로 번 수입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왔습니다.
8: 맛있게 먹어.
9: 네,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10: 잘 먹겠습니다.
8: 지미치우는. 응? 잘 먹겠습니다, 아내.
9: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8: 얼른 먹어.
9: 맛있어.
0: 오랜만에 먹는 치킨에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9: 나 콜라 뭐 먹었어 그때? 짜장.
8: 치킨.
9: 치킨.
8: 그렇지.
9: 맛있어.
8: 맛있어?
9: 맛있다.
8: 오, 맛있어?
9: 응. 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얼만큼 맛있냐면 100점이에요. 아빠가 자주 사다 주시면 좋겠어요.
0: 아이들 웃음에 엄마 아빠도 덩달아 행복해지는데요.
8: 못 마치니까는 음료수와 같이 먹어.
6: 앞으로도 이렇게 아이들과 소소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또 바람이고. 더 이상의 뭐 행복이 더 있을까요? 이것보다?

웃음을 잃지 않는 가족. 부디 부부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동생들까지 챙기는 지원이가 참 기특하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지훈은 초고도 근시로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치료 가능성은 있지만 2, 3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비를 가족에게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현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지만 새 아이의 양육비와 생계비만으로도 늘 빠듯한 형편인데요. 여기에 프리랜서 강사인 아빠의 수입까지 불안정하다 보니 지우의 치료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지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방송에서는 전남 진도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중학생 영우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고 늘 할머니 걱정이 먼저인 영우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가족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지원이는 엄마 아빠의 눈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7살 아이의 그 한마디에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우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지금처럼 웃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선생님이 오늘 알아볼게. 아주 아주 긴 라떼를 꺼내야 되겠다.
2: 정면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위를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해서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고개를 못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예,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우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치료를 잘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 수 있게 생활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3: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0: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고온, 고압으로 다양한 요리를 빠르고 맛있게 3중 바닥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세련된 무늬의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고온, 고압으로 다양한 요리를 빠르고 맛있게 3중 바닥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세련된 무늬의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3: 원.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7: 아, 더워.
8: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9: 추워.
10: 양배추, 당근, 바지, 감자, 마녀 스프. 귀찮은 건 그만.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리 마녀 스프. 칼로리 다운.
11: 이게 55칼로리라고?
10: 즐기세요. 더 가볍게.
12: 라이트 앤 조리 오뚜기.
13: 무더운 여름. 힘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한 끼 식사. 제철 채소 오이를 두 배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한 그릇 레시피. 개운하면서 담백한 오이 볶음밥부터.

0: 꽈리고추와 오이고추의 매력에 푹 빠질 밥도둑 반찬 2종. 무한 젓가락질을 부르는 아삭아삭 고추무침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센스만점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예, 셰프님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1: 자, 오이가 풍성한 시기에 먹기 좋은 요리라고 들었는데요. 이 오이로도 볶음밥이 되다니 아직은 조금 생소한 느낌인데 재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2: 오이를 볶아서 먹으면 네. 아삭아삭 씹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가족들 모두 다들 좋아하는 재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 네? 일단 오늘 재료 소개시켜 드릴 텐데 네. 일단 쌀하고 네. 그리고 녹차물 좀 특이하죠?
1: 예.
2: 그리고 오이하고 대파 그리고 새우하고 네. 계란 네. 그리고 양념으로는 네. 간마늘하고 설탕 네. 그리고 고추기름 네. 참기름과 간장 굴소스 그리고 고추가 있습니다.
1: 이 녹차밥과 오이에 어울리는 양념이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이 재료들이네요.
2: 그렇죠. 약간 감칠맛이 있고 예? 그리고 단맛 그리고 고소한 맛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겁니다.
1: 자, 여름에 이것만큼 잘 어울리는 요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네네.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일단 밥부터 좀 지어봐야 할 텐데요.
2: 네네.
1: 오늘 굉장히 또 특별한 게, 네. 이 녹차물이에요, 녹차물.
2: 녹차물인데, 여름 또 굉장히 좀 무덥잖아요.
1: 예.
2: 밥을 만들어가지고, 물 말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1: 맞아요. 이 녹차에 밥 말아 드신 분들 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2: 그리고 생선 같은 거랑 이런 거 드시면 굉장히 또 잘 어울려요.
1: 아, 굴비랑.
2: 맞아요,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제가 씻어놓은 쌀인데, 예. 요거를 살짝 한번 넣어주고,
1: 예.
2: 그리고
1: 쌀을 넣고요.
2: 쌀을 넣고
1: 이 녹차물과 이 밥의 네. 비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일반적으로 밥 지을 때 네. 들어가는 물량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 정도로 넣어주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1: 여기 이제 녹차 티백을 불린 거죠.
2: 그렇죠. 좀 넣어서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 정도면 1대1 정도로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1: 네. 이 녹차가 상당히 고소하면서 네. 이 은은한 향이 좋잖아요.
2: 굉장히 또 구수한 향이 좋죠.
1: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밥을 지어야 되는지.
2: 네. 여기서 취사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1: 예.
2: 저희 잠시 뒤에 맛있는 녹차밥이 이제 완성됩니다.
1: 그럼 일반 백미 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2: 똑같이 하시면 돼요.
1: 물만 녹차물이 들어간 겁니다. 1대1로.
2: 네.
1: 자, 그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2: 자, 그 다음에 제가 오이를. 네. 제가 한번 살짝 한번 절일 건데
1: 네.
2: 오이는 한 반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 안 돼요.
2: 반 개 정도를
1: 네.
2: 좀 썰어주고 너무 얇지는 않고
1: 꽤 두꺼워요 지금.
2: 네, 한 0.45 정도 센치로
1: 네.
2: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유가 뭐예요 셰프님?
2: 너무 얇으면 볶을 때 좀 네. 약간 좀 부서질 수도 있고 약간 좀 수분이 너무 다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2: 이런 식으로 살짝
1: 살짝 뭔가 도톰하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예요.
2: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좀 썰어주시고요.
1: 예.
2: 그리고 여기다 약간의 소금과
1: 예. 약간 절이는 거예요?
2: 살짝 절여주세요.
1: 아, 얼마큼 절이면 될까요, 선생님?
2: 소금은 한 반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1: 예.
2: 살짝만 좀 저어주세요. 그러면 30분 정도만 절이면
1: 예.
2: 정말 맛있는 물기가 빠진
1: 예.
2: 오이가 완성됩니다. 이거를 살짝만 좀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금 약간 넣고
2: 네, 반 스푼 정도 넣고 반 개에 반 스푼 정도, 한 개에 예. 한 스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 자, 저희가 이렇게 절여놓은 오이가 있는데, 정말 이 두께가 줄었어요. 한 요 정도?
2: 수분기도 약간 좀 줄어들고, 예. 그리고 만졌을 때도 느낌이 좀 틀리실 거예요.
1: 예, 이렇게.
2: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 겉면에 수분이 이렇게 쭉 빠져있다는
1: 느낌
2: 보이실 겁니다.
1: 굉장히 부들부들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2: 맞아요.
1: 예.
2: 요 오이를 소금에 절인 30분 지난 오이를
1: 예.
2: 물에 한번 살짝 한번 세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요렇게.
1: 소금기를 빼주네요, 선생님.
2: 그렇죠. 너무 짤 수 있으니까.
1: 예.
2: 이렇게 살짝 한 번만 씻어주고.
1: 근데요, 그냥 생오이도 아삭한 식감이 좋지만.
2: 네.
1: 이게 한번 절이는 이유는 뭐예요? 물기도 빼주면서.
2: 물기도 볶음밥을 하는데.
1: 예.
2: 물기가 너무 많아버리면 볶음밥이 너무 질어질 수 있고.
1: 그렇죠.
2: 그리고 요렇게 한번 살짝 절임으로 해가지고 더 오이의 향이 더 진해집니다. 오이 향도 진해지고.
1: 씹는 식감도 좋고.
2: 식감도 좀 더 쫄깃한 느낌도 더.
1: 예.
2: 이렇게 해서 자 오이는
1: 네.
2: 준비가 됐습니다.
1: 자 오이까지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2: 자 이제 준비가 네. 다 되고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오이 일단 볶음을 하기 전에 볶음밥이 네. 들어가는 재료인데 네. 일단은 계란 먼저 한번 제가 살짝 풀어볼까요?
1: 네, 달걀을 한번 풀어볼게요.
2: 이걸로 먼저 풀어볼게요. 네. 이걸로 이렇게 살짝 계란을 스크램블 하듯이 이렇게 네. 좀 풀어주고 네. 자 이렇게
1: 사실은 셰프님 네. 오늘 재료가 굉장히 친근한 게 냉장고 네. 열어보면 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달걀하고 대파는 늘 있거든요.
2: 맞아요.
1: 오이도 가끔씩 있고요.
2: 그리고 오늘 재료가 제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요리가 하나 두 가지 요리의 조합인데 네? 기본적인 볶음밥을 하실 때도 이렇게 새우하고 계란하고 대파 무조건 맛있는 조합이잖아요.
1: 맞아요. 요거 이제 칵테일 재료라고 하죠.
2: 맞아요. 이렇게 네. 이거를 살짝 얇게 좀 썰어주겠습니다. 네. 대파도 이렇게 썰어주고. 자, 좀 대파를 예. 이렇게 썰었습니다.
1: 저는 대파를 이제 많이 사둔 다음에 네. 이렇게 썰어서 네. 냉동 보관하거든요.
2: 아, 아주 좋은 건데요.
1: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먹을 만큼 꺼내서.
2: 필요할 때마다만 하시면 되니까.
1: 예, 예.
2: 요리에 센스가 있으신데요?
1: 그런가요?
2: 네.
1: 아, 그래도 체업이 덕분에. 예.
2: 그러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1: 예.
2: 자, 요거 대파도 이렇게 넣어주고.
1: 네. 요 칵테일 재료는 그냥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면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오늘 새우로 했는데 네. 새우 아니고서 뭐 다진 오징어라든지 다진 해산물 같은 거 모든 해산물 네.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1: 네. 자 네.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고요.
2: 네.
1: 셰프님.
2: 네.
1: 밥이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네. 한번 볼까요?
2: 그럼 밥솥을 이쪽으로 한번 가져다 주시면 제가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녹차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오.
2: 향을 먼저 한번 느껴보세요.
1: 오. 그 녹차의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2: 그렇죠.
1: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지금 우와
2: 색깔이 약간 좀 그 일반적인 밥과는 조금 틀리게
1: 예, 살짝 녹차의 색이 이렇게 뱄는데
2: 살짝 뱄죠?
1: 예
2: 살짝 아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요.
1: 아 평소에도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렇게 오! 얼음 넣어가지고 물 말아서 드시면 예. 너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1: 이 녹차 성분이 네. 이 얼음에 좋은가요?
2: 그렇죠. 비타민C도 많이 있고
1: 예.
2: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수분 예.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밥은 완성이 됐습니다.
1: 네, 어우 너무 좋네요, 선생님.
2: 네,
1: 이렇게 녹차밥도 항상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밥을 준비했고 이제 볶음밥을 만들어 봐야겠죠?
2: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2: 자 이쪽에서 오늘 밥을 볶을 때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름을 살짝 한번 둘러주시고요.
1: 네, 기름 살짝 두르고
2: 자 그리고
1: 네.
2: 향신료 중에 아까 방금 썰어놨던 예. 대파를 먼저 한번 올리겠습니다.
1: 먼저 올릴게요. 아, 파기름 먼저 내시네요.
2: 그렇죠. 파기름 먼저 놔야지 좀 더 맛있게 볶아질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2: 그리고 밥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1: 사실은 이 볶음밥은
2: 네.
1: 반찬을 하기 어려울 때,
2: 네.
1: 반찬하기 귀찮을 때 네. 제일 만만한 음식이거든요.
2: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1: 네.
2: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98% 이상은
1: 예?
2: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밥인데
1: 맞아요.
2: 기본적인 밥에다가 이 오이가 덮이면 어떤 맛일지 여러분 잠시 뒤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 그러게요. 오이로 하는 이 볶음밥은 굉장히 또 생소하긴 한데
2: 네.
1: 지금 비주얼로 봐서는 너무 조화가 좋을 것 같아요.
2: 사실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뭐 무침이라든지
1: 예.
2: 뭐 냉국이라든지
1: 맞아요.
2: 아니면은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갈 때 고추장하고 오이 그냥 드시기로 하셨는데
1: 워낙 수분이 많으니까
2: 네,
1: 예.
2: 이런 볶음밥으로는 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1: 네.
2: 굉장히 또 맛있습니다.
1: 그럼요.
2: 네.
1: 자, 지금 이제 파 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2: 네.
1: 파를 이렇게 볶아주고 있는데
2: 네. 파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노릇하게 볶아질 때까지만 해줄게요. 그래야지 볶음밥에 조금 더 단맛이 있고
1: 예.
2: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1: 그리고 지금 오이가 많이 나오는 철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제철에 먹어야 좋잖아요.
2: 맞습니다.
1: 근데 오늘 오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백오이예요, 청오이예요?
2: 오늘은 일반적으로 백오이를 썼습니다. 청오이를 쓰셔도 되는데
1: 예.
2: 청오이는 좀 겉면이 좀 거칠거칠할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보통 이제 피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볶음 같은 거 할 때는
1: 네.
2: 이렇게 매끈한 느낌의 백오이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1: 청오이는 언제 써요?
2: 무침 같은 거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렇게 대파가 지금 어느 정도 딱 볶아졌으면
1: 네.
2: 일단은 새우하고
1: 네.

0: 사실 볶음밥도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네. 할 때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 굉장히 재료도 적고 네. 간단해서 하는 과정도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해보실 것 같아요.
1: 이거는 뭐 그냥 집에서 정말 저는 초등학교 때 아마 요 비슷한 류의 볶음밥을 초등학교 아마 2, 3학년 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밥을 한 절반 정도

0: 살짝만 넣어볼게요.
1: 네.
0: 이렇게 넣어서.
2: 선생님, 근데 이 볶음밥을 할 땐 네. 고슬고슬한 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찬밥이 좋은 거예요? 어떤 밥이 좋아요?
0: 밥을 할 때는 오늘은 약간 녹차밥이 물이 수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예. 조금 약간 되졌는데 질어졌는데 예. 된 밥이 좋습니다. 약간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어가지고 예. 그래야지 이제 볶았을 때 밥이 알알이 떨어져가지고

0: 해주시면 좋습니다.
1: 센 불로요.
0: 센 불로. 그리고 제가 간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는 볶음밥에도 해주셔도 좋은데 네. 오늘 오이볶음이 간이 좀 짭조름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여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소금간만 살짝만 해줄게요.
1: 소금간만.
0: 살짝.
1: 아직 메인 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네. 해주시면 됩니다.
0: 살짝만 해주시면 되고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1: 지금 볶음밥 할 때도 이렇게 밥을 잘 푸는 방법이 있는지.
0: 이게 밥이 보통 이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밥을 이렇게 흐트러뜨리잖아요.
1: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누르면서 네,
0: 그러면서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열이 다 갈 수 있게.
1: 아, 근데 궁금한 게 오이는 언제 들어가는지.
0: 이제 오이는 이 네. 볶음밥을 끝내놓고 이 위에다가 올릴 겁니다.
1: 아, 같이 볶지 않고요?
0: 같이 볶지 않고. 왜냐하면 볶음밥에 수분이 좀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세게 볶아주는 게 더 좋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옆으로 이제 빼주시고 볶음밥은 됐고요.
1: 네.
0: 자, 여기다가 이제 한쪽에 팬에다가 네. 제가 한번 이 그 소금기를 뺀 네. 오이를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여놨던 오이를 30분 정도?
0: 일단은 오이를.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오이를 볶을 때는 아까 것과는 다르게 네. 여기다가 고추기름을 살짝 넣으시겠어요.
1: 고추기름이요?
0: 고추기름을 살짝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오이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가정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해볼게요.
0: 일단은 간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1: 예.
0: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제 베트남 고추를 이용했는데
1: 이거 좋아요, 선생님.
0: 네, 집에서 하실 때는 뭐 건고추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청양고추 같은 거 그런 것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1: 만약에 집에 매운 걸 좀 못 드시거나 어린 네. 아이가 있는 집은 파프리카나 이런 걸 피망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죠?
0: 뭐 그런 거 대체하셔도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런 고추, 이런 마른 고추, 페페런치노, 베트남 고추 같은 경우는
1: 네.
0: 이 상태로 볶으면 매운맛이 좀 덜해요. 그 대신 요거를 좀 으깨면은 네. 매운맛이 훨씬 더 강해지니까
1: 네.
0: 되도록이면은 매운맛은 요렇게 고추를 자르고 안 자르고를 그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맛있게 좀 볶아진 상태에서
1: 네.
0: 오늘 오이를 한번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살짝 절여진 오이를.
1: 이 과정은 저희들 조금 생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뭐 과정도 어렵지 않고
0: 네. 이제 맛있게 됐는데
1: 예.
0: 벌써부터 저는 고추기름에 볶으니까 맛있는 냄새가
1: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이 고추볶음이 왜 이렇게 반갑냐면
0: 네.
1: 사실은 이제 볶음밥 할 때 이제 기름을 살짝 볶잖아요.
0: 네.
1: 그때 혹시나 모를 그 느끼함을 이 고추기름 그때 그다음에 이 베트남 고추가 좀 잡아주지 않을까.

0: 짠 게 들어갔으니까 단맛이 들어가야겠죠?
1: 그럼요.
0: 단짠, 단짠. 그리고 여기 굴소스.
1: 만능 소스, 만능 소스. 그쵸? 네,
0: 살짝 넣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서 참기름. 아. 요거 살짝 이제 한 번만 다시 볶아주시면. 네. 이제 완성이에요.
1: 그 다음에는 저기 볶아져 있는 볶음밥하고 또 한번 볶을 필요는 없는 거죠?
0: 볶을 필요 없습니다.
1: 그냥 얹어서.
0: 네, 얹어서. 네. 이렇게 볶으면 드셔보시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1: 맞아요. 이거 중화요리 같기도 하고, 그쵸?
0: 맞아요.
1: 이 오이의 이 식감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맞아. 자,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볶으면 다 된 거죠?
0: 그렇죠. 이렇게 살짝 숨도 죽고 맛있게 재료들이 다 혼합되었다 생각했을 예. 때, 그때 불을 꺼주시고, 네. 저희 이제 완성 접시 한번 담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고슬고슬 잘 볶인 볶음밥을 예.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1: 그리고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슬고슬 이 볶음밥에 그 면이 있죠 또? 밥알이 고슬고슬한 거. 네. 이 고슬고슬한 밥 위에 촉촉한 오이 볶음이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0: 맞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1: 진짜 새롭다. 향이 살짝 매콤하면서. 네.
0: 지금까지 없었던 볶음밥이죠. 그죠?
1: 식감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0: 맞아요. 살짝 올려주고. 여기다 고추는, 나머지 고추는 약간 데코레이션으로 네? 매콤한 느낌이 나게.
1: 아니, 밖에서 먹는 이 볶음밥 느낌이에요?
0: 소스로 마지막에 한 번 더 덜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맛있겠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오이 볶음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밥솥에 불린 쌀과 녹차 티백 우린물을 넣어 녹차밥을 지어줍니다. 오이는 두툼하게 썰고 소금을 넣어 절여주세요. 여기서 잠깐! 오이는 두툼한 상태로 절여줘야 식감이 살아나요. 절인 오이는 찬물에 헹군 뒤 체에 받쳐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달걀을 풀고 대파는 얇게 송송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대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새우, 달걀을 넣어 볶다가 녹차밥을 넣어 볶은 뒤 소금을 넣어 간을 해주세요. 다른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추기름, 다진 마늘, 베트남 고추를 넣어 볶다가 절인 오이를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진간장, 설탕, 굴소스, 참기름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볶음밥을 담은 뒤 볶은 오이를 얹으면 오이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2: 셰프님, 네. 이맘때 김치만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가 이 고추잖아요.
0: 맞습니다.
2: 종류별로 준비하신 고추가 있는데 재료를 살펴볼까요?
0: 오늘 제가 그래서 이 고추무침을 한 가지 만들 게 아니라 제가 두 가지를 만들 건데
2: 네.
0: 첫 번째 이 아삭이 고추, 오이 고추를 이용해서 만들 거는 된장으로 이용해가지고
2: 오.
0: 만들 건데 재료는 된장과 예. 간마늘, 그리고 깨소금, 참기름, 그리고 올리고당이 들어갔고요.
2: 네.
0: 그리고 이 꽈리고추를 이용해가지고 좀 약간 이국적인 느낌의 고추무침을 만들어 볼 거예요.
2: 네.
0: 여기에는 두반장이라고 하는 중국 식재료 중에 하나, 그리고 된장, 그리고 맛술, 그리고 설탕, 그리고 고수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2: 마지막에 향까지 잡아주네요.
0: 네.
2: 자, 두 가지 양념이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2: 자, 입맛까지 상큼하게 잡아주는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셰프님.
0: 네.
2: 먼저 고추부터 손질을 해야겠죠?
0: 네. 고추를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정도만 오늘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요거를,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이렇게 먹기 좋게 좀 썰어 줄게요.
2: 저도 이 아삭이 고추 정말 좋아해요.
0: 맞아요. 요게.
2: 별미예요. 그쵸, 셰프님?
0: 요거 그냥 먹어도 맛있고.
2: 예.
0: 그리고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먹으면 또 훨씬 더 이제 개운하잖아요.
2: 네.
0: 우리 아까 전에 볶음밥 약간 어떻게 보면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서
2: 네.
0: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엄청 맛있게 또 먹을 수 있겠죠?
2: 셰프님, 지금 먹는 이 오이고추,
0: 네.
2: 이 고추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또 만져보니까
0: 네.
2: 굉장히 안쪽은 또 부들부들한 느낌도 들어요.
0: 이 고추 같은 경우는, 오이고추 같은 경우는
2: 네.
0: 일단은 사각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
2: 예?
0: 그리고 고추가 갖고 있는 원래 특징이 굉장히 매운데 매운맛이 좀 덜하다.
2: 지금 이 시기에는.
0: 그렇죠. 예. 수분이 굉장히 많다.
2: 네.
0: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누구나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고추인 것 같아요.
2: 예.
0: 일반 고추나 청양고추 이런 거에 비해서.
2: 네.
0: 네.
2: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 다음 뭐 하면 될까요?
0: 이제 그러면 양념을 한번 버무려 볼까요?
2: 버무려 볼게요.
0: 자, 일단은 된장을 좀 넣어주시고요. 된장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2: 이 된장 양념 너무 좋습니다.
0: 그리고.
2: 예.
0: 오늘은 제가 올리고당을 넣었는데.
2: 예.
0: 뭐 꿀을 넣으셔도 좋고요.
2: 네.
0: 자,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간마늘 한 스푼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깨소금도
2: 예.
0: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2: 사실 뭐 집에 이렇다 할 반찬이 없을 때 금세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참기름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2: 예.
0: 자, 요거 이제 맛있게 버무르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 이제.
2: 진짜로 저희가 촬영 중이지만 3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죠?
0: 요거는 뭐.
2: 예?
0: 재료만 있으면.
2: 예.
0: 냉장고 열고서 금방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2: 아니, 고기 먹을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밥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0: 밥 먹을 때 그리고 뭐 순두부찌개라든지
2: 예.
0: 아니면은 뭐 얼큰한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김치 옆에다 하나 두면서 드시면은
2: 예.
0: 이거만큼 또 맛있는 거 없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완성이 됐고요.
2: 예.
0: 저희 다른 양념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2: 그럴까요?
0: 꽈리고추. 보통 이 꽈리고추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뭐 멸치라든지 예. 아니면 견과류랑 같이 볶아가지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2: 맞죠.
0: 요거는 데쳐 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아삭이 고추처럼 드셔도 굉장히 또 쫄깃한 느낌.
2: 맞아요.
0: 그런 식감이 좀 다른 느낌.
2: 특유의 매콤함이 또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예. 약간 좀 구수한 맛도 있고 요 예. 고추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텐데
2: 예?
0: 일단은 고추도 한번 먹기 좋게 한번 썰어보도록 할까요?
2: 네. 저는 무엇보다 이 두반장에 들어간 네. 이 양념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매콤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0: 네.
2: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0: 이 두반장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고추장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2: 예?
0: 이 두반장 넣으면은 굉장히 또 이국적인 느낌. 그리고 제가 오늘 이국적인 느낌을 더 내기 위해서 이 고수를 준비했거든요.
2: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2: 굉장히 또 소량이지만 네. 이게 들어가면 느낌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0: 느낌 많이 달라지죠. 네. 광희 씨는 매콤한 맛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저 담백한 맛을 좋아하세요?
2: 저는 오늘은 둘 다 좋아하는데 네. 좀 매콤한 게 더 땡기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2: 예.
0: 아, 감사합니다.
2: 꽈리고추가 준비됐고 고수도 한번 좀 썰어볼까요?
0: 고수는 한두 입 정도를 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2: 맞아요.
0: 이건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리고 살짝 이렇게만 이렇게 한두 입만 뜯어가지고 네.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
2: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0: 자, 여기다가
2: 예.
0: 일단 오늘 재료 두반장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2: 네.
0: 그리고 된장도 동량으로 좀 넣어주시고
2: 네.
0: 그리고 약간 씁쓸할 수 있으니까 이 맛술.
2: 맛술 넣고요.
0: 그리고 설탕도 넣어주시고요.
2: 설탕까지.
0: 네. 요거 이제 또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한번 제가 버무려보도록
2: 정말 간단해요. 네. 셰프님.
0: 요거 너무 간단하죠.
2: 계속 제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간단하다고 멘트를 많이 해갖고.
0: 네.
2: 지금.
0: 이렇게. 근데 간단하지만 예. 정말 맛있는 요리들이 나올 거예요.
2: 그러게요. 이렇게 또 반찬을 해두잖아요. 계속 젓가락이 가고 정말 환영받는 반찬이에요.
0: 맞아요. 이렇게 이번 주가 굉장히 덥다라고 하는데
2: 예?
0: 더울 때 막 너무 불편한 데서 너무 요리 많이 하면 또 쓸쓸하지
2: 않습니까?
0: 이거 물 말아가지고 우리 녹차밥 만들었잖아요.
2: 그러게요.
0: 녹차밥 만들어서 물 말아서 이거 딱 먹으면 정말 맛있게 될 수 있겠죠.
2: 자, 그럼 먼저 한번 하나씩 담아볼까요?
0: 담아보도록 할까요?
2: 네.
0: 이렇게 꽈리고추. 아, 너무 좋네.
2: 네.
0: 이렇게 올려주시고.
2: 딱 먹을 만큼만 딱 준비해서 바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여기다가
2: 네.
0: 고수도 조금 이렇게 길게 좀 썰어가지고.
2: 아니, 고수 조금 올라간다고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나요?
0: 고수가 올라가니까 느낌 자체가 약간.
2: 고수가 된 것 같아.
0: 맞아요. 요리고수 된 것 같아요. 정말. 예. 자, 이렇게. 이렇게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고수 꽈리고추
2: 예.
0: 완성이 됐고요. 된장.
2: 네.
0: 가지고 만들어내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2: 얼마나 아삭아삭할까요, 선생님? 네.
0: 저는 이 국밥이랑 이거 먹을 때 너무 좋죠.
2: 맞아요. 그러겠네요. 따끈한 국물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고.
0: 자, 이렇게 해서.
2: 예.
0: 두 가지 또 완성됐습니다.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두 가지 양념의 고추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고추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고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이고추는 아삭함이 좋고 매운맛이 덜해 무침으로 딱이에요. 오이고추에 된장, 올리고당,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꽈리고추를 반으로 어슬 썰어주세요. 꽈리고추에 고수를 넣은 뒤 두반장, 된장, 맛술, 설탕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그릇에 꽈리고추 무침을 담고 남은 고수를 올려주세요. 오이고추 무침도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두 가지 맛의 고추 무침이 완성됩니다. 믿고 먹는 이재훈 셰프의 스페셜한 조합 한상.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밥상 위 소소한 행복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요리. 돼지 다리살을 이용해 가성비 최고, 은은한 깻잎향까지 매력적인 깻잎 간장 불고기부터 더운 여름을 물리칠 한 줄기 빛과 같은 시원한 반찬, 개운한 오이와 새콤한 양념의 환상케미, 오이 깍두기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최우비 비타민 광이고요.
4: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 자, 셰프님.
4: 네네.
2: 이 불고기 요리는 만들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양념장부터 불

0: 수주까지 은근 함정이 많은 메뉴예요. 자, 이 깻잎 간장 불고기의 비법이 담긴 재료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1: 일단 돼지고기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불고기 재료는 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돼지고기 거리, 네. 그리고 양파, 그리고 깻잎, 예. 대파, 그리고 양념장으로는 예. 간장, 네. 설탕, 후추, 그리고 맛술, 참기름, 그리고 생강이 좀 들어가고요. 네. 간마늘과 깨소금이 들어갑니다.
0: 이 고기 요리는 누린내 잡는 게 관건인데 네. 재료를 보니까 누린내를 꽉 잡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누린내까지 깔끔하게 잡은 만점짜리 레시피로 완벽한 불고기 요리 만들어볼까요?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깻잎 간장 불고기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뭐니 뭐니 해서 제가 깻잎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오늘 이 요리 재료가 너무 좋아요.
1: 이 사실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할 때 그 예.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깻잎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깻잎의 향에 너무 매료되더라고요. 외국에는 깻잎이 없거든요.
0: 그러게요.
1: 이 굉장히 독특하고 알싸한 향의 이 깻잎을 살짝 한번 이렇게 썰어 주시고
0: 이 깻잎은 고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네. 이 쌈으로 먹지 않고 네. 함께 볶아 먹을 거죠.
1: 맞아요. 그렇게 되면 누린내도 훨씬 더 없어지고 예. 이 깻잎의 특유의 향이 고기 양념에 배어가지고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요 양파도 네.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
0: 네. 자, 양파야 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1: 네, 이렇게 한 1cm, 0.5cm 예. 정도로 썰어주세요.
0: 너무 잘지는 않게.
1: 네.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0: 예.
1: 자, 그리고 대파도 한 줄기 정도를 비슷한 사이즈로 예.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 이 대파, 양파는 우리가 모든 요리를 할 때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채소는 준비가 다 됐고요.
0: 예.
1: 두 번째 고기를 살짝 제가 지금 한번 이 페이퍼 타월을 이용해서 살짝 한번 눌러줄 건데
0: 네.
1: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고기 겉면에 이제 핏기들이 상온에 오랫동안 노출돼가지고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지금같이 날이 더울 때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고기를 한번 씻어주는 것도 좋은데 번거로우시다고 하면 이렇게 키친타월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핏기만 제거해 주셔도 정말 맛있게 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이 핏기와 누린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네. 이 음식을 하고도 뭔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1: 맞아요. 그 또 여름에는 또 특히 고기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핏기만 한번 제거해 주신 다음에
0: 고기 상태를 보시고 제 페이퍼 타월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1: 자, 이렇게 핏기도 다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우리 양념장을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0: 제가 고기 살짝 덜어 놓을까요?
1: 네, 고기 이쪽으로 제가 살짝 한번 덜어 놓을게요.
0: 예.
1: 덜어 놓고 도마도 치워 주시고요.
0: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1: 네.
0: 이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네, 양념장 수저 하나 주시고요. 볼도 네. 하나 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불고기니까,
0: 네.
1: 짠맛이 들어가야 되니까 간장이 들어갔고, 그리고 설탕,
0: 네.
1: 설탕 넣어주시고, 그리고 맛술이라든지, 그리고 간마늘하고, 네. 오늘 특이하게 보통 소고기 양념에는 이런 생강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0: 그러게요.
1: 요 생강이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0: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소불고기 할 때도 이 생강이 들어가면 좋나요? 아니죠.
1: 그거보다 돼지고기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0: 돼지고기 누린내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생강.
1: 네. 그리고 깨소금도 넣을 때 저는 하나의 팁인데
0: 예.
1: 저는 깨소금을 그냥 넣는 것보다 예. 이렇게 살짝 한번 집은 다음에 살짝 한번 으깨줘요.
0: 살짝 비벼서.
1: 비벼서 으깨주면
0: 향이 배가 되겠어요.
1: 훨씬 더 고소하고 참깨 향이 또 그대로 잘 배이게 됩니다.
0: 사실 이제 불고기 양념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시거든요.
1: 네.
0: 오늘은 특별히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생강을 좀 넣어봤어요.
1: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양념장이 완성이 됐고요.
0: 네.
1: 자, 이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썰어놨던 이제 채소들과
0: 네.
1: 그리고 고기를 갖고 와서 여기다 한번 살짝 양념장을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맞아. 불고기는 양념을 재우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재워주게 되면
0: 네.
1: 훨씬 더 바로 볶아도 맛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시켜준다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여기다 버무리기 전에
0: 네.
1: 아까 전에 저희 썰어놨던 깻잎의 한 절반 정도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오? 그리고 대파도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
0: 큰 거 드릴까요 그러면?
1: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큰 게 좋습니다. 이렇게.
0: 셰프님 네. 이렇게 약간 재워둘 때 네. 이런 채소들 향채소들을 미리 넣어두고 재워둔 이유가 뭔가요?
1: 기본적으로 채소의 이런 향들이 고기에 배이게 되고 특히 양념에 배이게 되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0: 반 정도만 넣고 네.
1: 채소 또 양파는 조금 더 넣어도 될까요? 예. 이렇게 넣어주면 정말 맛있게 이제 고기는 이제 배었거든요. 네. 자, 요거 이제 맛있게 볶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0: 자, 그래서 한번
1: 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예. 그럼 한번 볶아 보도록 할까요? 이쪽으로 와서.
0: 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고기가 볶아지는 시간.
1: 제가 아까 옆에서 싹 얼굴을 봤는데 예. 광희 씨의 얼굴이 어제보다 예. 훨씬 고기라서 그런지 훨씬 더 밝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0: 제가 얼굴 티가 많이 났네요.
1: 티가 좀 살짝 나셔가지고.
0: 예. 아무리 또 제가 요리 비결 하고 있다고 해도 네. 고기 반찬 나오면 이 표정을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1: 맞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지만 저는 채소도 좋아합니다.
1: 네. 예. 채소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0: 예.
1: 가볍게 식용유나 올리브유 살짝 둘러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저는 약간 이 고기 볶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볶으면 고기 좀 뻣뻣해질 수 있어서 네. 팬을 좀 어느 정도 달궈준 상태에서 볶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팬이 좀 달궈진 상태에서 재빠르게 볶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0: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1: 네, 조금만 더. 맛있겠네요.
0: 그러게요. 네. 아니 불고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음식이에요. 항상 저도 이제 뭐 점심 먹으러 가면 불고기 백반 많이 먹거든요.
1: 네네.
0: 또 오늘 앞다리살로 된 불고기.
1: 좋습니다.
0: 예.
1: 자 이렇게 지금 살짝 달궈졌는데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0: 네. 야 소리가 너무 좋아요.
1: 언제 들어도 즐거운 소리죠?
0: 예.
1: 양념까지 쭉 다 넣어주고 이렇게 네. 해줄게요.
0: 이 불고기만의 이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뭔가 이제 건조만 나는 향, 그 간장의 향이 있으면서 달큰한 향도 나고.
1: 그리고 지금은 볶아주실 때 좀 또 네. 하나의 향, 깻잎 향이 조금 나거든요.
0: 그러네요.
1: 깻잎 향이 기분 좋게 나고 있어가지고.
0: 진짜 깻잎 향이 은은하게 나요, 지금.
1: 아, 맛있겠네요.
0: 선생님, 먹음직스럽게 고기들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1: 네. 잠깐만. 이제 살짝 어느 정도 그 고기가 익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예. 불 줄여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볶아버리면.
0: 즐겨줄 수 있으니.
1: 네.
0: 근데요, 셰프님.
1: 네.
0: 사실 불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1: 네.
0: 이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불고기 할 때는 양념도 들어가 있고 해서.
1: 네.
0: 돼지고기가 어떻게 익었는지. 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1: 예, 살짝. 그 완전히 돼지고기 앞전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얇게 썰어주기 때문에
0: 예.
1: 색이 완전히 익은 색깔이면 거의 다 익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눌러봤을 때 약간 좀 단단한 정도하고
0: 예.
1: 그리고 색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찌됐건 핏기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붉은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근데 셰프님,
1: 네.
0: 저희가 아까 혹시나 모를 돼지고기 누리내를 걱정했잖아요.
1: 네.
0: 전혀 안 나요.
1: 지금 생강의 향하고
0: 예.
1: 생강,
0: 깻잎,
1: 후추, 깻잎, 간마늘 이 모든 것들이
0: 예.
1: 그 고기의 누리내를 잡아주는 전부 다 좋은 재료들이거든요.
0: 오히려 향긋한 향이 나요.
1: 그럼요. 이렇게
0: 거의 다 익어가는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래서 살짝 채소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런지
1: 네.
0: 촉촉함이
1: 맞습니다. 지금 양파도 좀 많이 넣고 해가지고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고기만 살짝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만 조금 썰어주고
0: 네.
1: 이렇게만 썰어주면
0: 촉촉하면서 그다음에 간도 잘 배어 있고 향긋하고 달큰한 네. 맛도 있을 것 같고
1: 네. 양념이 좀 적다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양념이 지금 충분히 양파에서 많이 나왔죠?
0: 예.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저희가 많은 양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푸짐해요.

0: 아, 이 깻잎의 향이 너무 은은하게 너무 좋네요.
1: 그러게요.
0: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1: 저 모름수로 보입니다.
0: 이렇게 잡고 마지막에
1: 예.
0: 아까 썰고 남았던 이 깻잎을 이용해가지고 고명으로 살짝 위에다 살짝만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는 또 깻잎 불고기 완성됐습니다.
1: 예, 그러게요. 자, 이렇게 깻잎 간장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깻잎 간장 불고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깻잎은 얇게 채 썰고 양파는 굵게 채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해줍니다. 핏물을 제거하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진간장, 설탕, 맛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 참기름, 깨소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핏물을 제거한 고기에 양념장, 깻잎, 대파, 양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념한 고기를 넣어 볶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깻잎 간장 불고기를 담고 남은 깻잎을 올리면 깻잎 간장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0: 네.
1: 이 날씨가 덥다 보니 김치도 여름에 어울리는 걸 찾게 되잖아요.
0: 네네.
1: 여름에 먹는 효자 김치, 오이 깍두기 재료를 살펴볼게요.
0: 네, 오이 소박이 느낌의 깍두기입니다.
1: 네.
0: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이 준비됐고요.
1: 네.
0: 그리고 영양부추, 그리고 요거를 살짝 절일 수 있는 소금과 설탕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양념장에 들어갈 거는 고춧가루하고 멸치액젓, 새우젓, 간마늘,
1: 네.
0: 그리고 매실청. 깨소금까지 준비했습니다.
1: 네. 깍두기 양념에 이 재료들이 필요하고요.
0: 네.
1: 자, 여름철 밥상에 어울리는 시원한 오이 깍두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1: 자, 먼저 오이를 손질해볼 텐데요.
0: 네.
1: 선생님, 오늘 오이 어떤 오이예요?
0: 오늘도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백오이 제가 준비했고요.
1: 백오이.
0: 어떤 오이 다 사용하셔도 청오이나 다 상관은 없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일단은 오이 깍두기를 만들 때
1: 네.
0: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이가 이렇게 수분기가 좀 많다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오이 수분이 어디에 많냐면 요 가운데 이 씨 부분에
1: 예.
0: 이 씨 부분에 수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요 씨 부분은 제가 제거를 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이 깍두기 할 때 제거를 네. 할게요.
0: 이렇게 일단은 오이를 이렇게 좀 썰어 주시고
1: 예, 4등분에 썰는 거죠.
0: 네. 이렇게 썰어 주시고 이렇게 씨는 이렇게 쭉 빼 주시면
1: 예.
0: 바로 빠져요. 이렇게.
1: 맞아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0: 네.
1: 물론 생으로 먹을 때는 이 씨가 굉장히 수분도 많고 좋지만
0: 네.
1: 요리를 할 때는
0: 네.
1: 너무 물기가 많기 때문에
0: 집에서였으면 아마 어머니가 이걸로 얼굴 팩에 붙였을 거예요.
1: 예, 아니면 또 뭐 갈아 드시거나 그죠.
0: 맞습니다.
1: 예,
0: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1: 이 오이의 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지금처럼 더울 때는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0: 저는 오이를 이렇게 썰 때마다
1: 예.
0: 그 군 생활할 때 그 오이 비누를 나눠줬었거든요.
1: 맞아요. 오이 비누 기억이 나요.
0: 네.
1: 향이.
0: 보급품으로 항상 이 오이 비누를 줘가지고 이 오이 향이 날 때마다 저 예전 군 생활 할 때가 20년 전인데 그 생활이 또 나는 것 같아요.
1: 오이는 여러 가지로 그렇죠?
0: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
1: 네, 정말 오이 아삭한 식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철에
0: 네.
1: 딱 좋은 식재료가 아닐까 싶어요.
0: 맞습니다. 이렇게
1: 예.
0: 오이 이렇게 또 씨 제거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반 자르신 다음에
1: 네.
0: 숟갈로 살짝 씨 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여름에도 저희가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여름에도 이제 무로
0: 네.
1: 깍두기를 만들어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무가 여름철에는 조금 덜 맛있잖아요.
0: 아마 약간 예. 좀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바람든 경우도 좀 있고
1: 예.
0: 그런데 오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제철이고 맛있으니까
1: 저렴할 때
0: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이렇게

0: 약간 손가락 크기 정도예요. 그죠? 네. 손가락 좀 짧게.
1: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렇게.
0: 이거 바로 사용하지 않겠죠? 분명 자를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여기 보면 소금이 있는데 네. 소금을 살짝 좀 넣어주시고요. 스푼 정도 크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 전 설탕을 살짝 조금
0: 설탕이요?
1: 좀, 네,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절여지는 채소가 네. 약간 굉장히 좀 맛깔스럽게 좀 절여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것도 한 30분 정도 절여주겠습니다. 네. 이게 또 많이 절이면은 또 더 맛있어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오래 절여지면 수분기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삼투압 때문에 예. 맛이 없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 절이시는 거는 금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절여주겠습니다.
0: 네, 이렇게 30분 동안 절인 오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색깔이 좀 진해지고
1: 색깔도 진해지고 지금 수분기도 이렇게 많이 빠졌죠?
0: 예. 보시면 더 아래 물기도 이렇게 좀 있고 수분기도 이렇게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1: 그거를 저희 찬물에 한번 예. 한번 살짝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채를 갖고
0: 오이도 굉장히 또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아까는 좀 바로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오이였는데 예. 지금은 수분기가 날아가고 빠지고 굉장히 좀 탱글탱글해졌죠. 네. 이거 한번 씻어준 다음에 이렇게 오이를 빼서 네. 굉장히 잘 절여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느낌으로도 손으로 지금 뽀드득뽀드득 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이제 절였을 때 맛있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고 자 이렇게 오이가 준비됐으면
0: 네.
1: 오이만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양부추 살짝 들어가거든요. 영양부추 대신 뭐 실파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요. 뭐 당근 같은 거 살짝 좀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영양부추 약간 사이즈가 비슷하게 저는 한식 같은 거를 할 때 예. 저는 이탈리안 요리를 하는 셰프인데 주재료와 부재료가 사이즈가 비슷하게 그리고 규격이 비슷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나와야지
0: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정갈하죠.
1: 접시가 담았을 때 훨씬 더 맛있게 그리고 정갈하게 담립니다.
0: 예.
1: 자 그다음에 저희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0: 될까요?
1: 자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0: 네.
1: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매실청.
0: 매실청 넣고요. 네.
1: 그리고 간마늘.
0: 네.
1: 그리고 깨소금.
0: 깨소금.
1: 그리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새우젓하고
0: 예.
1: 멸치 액젓 넣는데
0: 새우젓하고 액젓이 좀 반반씩 들어가나 봐요.
1: 네. 새우젓은 약간 좀 고소한 맛이 내고 예. 멸치 액젓은 약간 기본적인 간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을 한번 보신 다음에
0: 예.
1: 약간 좀 싱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더 넣으셔도 되는데 액젓 넣으셔도 됩니다.
0: 근데 원래 이제 김치 양념은 갈아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오늘 그 과정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믹서기가 없는 거 보니까.
1: 바로 그냥 요거 묻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0: 야 진짜 간단한데요.
1: 네.
0: 자 그럼 묻혀볼까요?
1: 아 벌써부터 이 양념의 그 액젓 냄새가 또 진동을 하는 게 이것도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좀 넣어주고.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 나중에 조금은 이제 제가 이제 데코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이거 이제 맛있게 버무려 줍니다.
0: 네. 사실은 여름철이라 어떤 김치를 담궈 먹을까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너 날씨도 더운데 김치를 하다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손도 많이 갈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오이깍두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 오이깍두기 집에 집 근처에 마트만 있으면 요거 마트 가서 만들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뭐 한 시간도 안 걸릴 수 있으니까
0: 아, 예.
1: 이렇게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보고
0: 자
1: 이렇게 해서 바로 먹어도 맛있고
0: 예.
1: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양념이 더 배어가지고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0: 진짜 순식간에 김치가 완성이 돼요. 네. 깍두기가 오이 깍두기가 우와
1: 이렇게 완성됐고
0: 진짜 그 김치의 향이 나요.
1: 네.
0: 예?
1: 오이 깍두기니까요. 그렇죠?
0: 예.
1: 이렇게 또 올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추. 신선한 부추를 살짝만 더 위에다 이렇게 위에다 느낌 있게 봄날 느낌 나게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됐어요.
0: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깍두기가 완성됐습니다.

0: 오이 깍두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이를 반으로 썰어 4등분한 뒤 씨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수분이 많은 오이 씨를 제거하면 물기 없고 간이 딱 맞는 무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오이에 소금과 설탕을 넣어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절인 오이를 찬물에 헹군 뒤 체에 맞춰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영양 부추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매실청, 다진 마늘, 깨소금, 새우젓, 멸치액젓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절인 오이에 양념, 영양부추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오이 깍두기를 담고 남은 영양부추를 올리면 오이 깍두기가 완성됩니다. 비가 안 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 맞이 부침개 3종 세트. 스타 셰프 이재훈의 반죽 노하우부터 전부치기 스킬까지 모두 주목.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인 애호박전부터 팽이버섯 한 봉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팽이버섯전, 왠지 막걸리가 한 잔 생각나는 바삭바삭 부추전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센스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후비 기념품 강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셰프님, 네. 이 고소하게 풍기는 전 부침 냄새는 부치는 순간부터 먹고 싶게 만들거든요.
2: 네네.
1: 요즘처럼 애호박, 부추가 제철일 때 만들 수 있는 부침개 재료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2: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애호박을 이용해서 애호박 전을 만들어 볼 텐데요.
1: 네.
2: 이 애호박하고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고명으로 살짝 올릴 수 있는 고추 두 가지,
1: 네.
2: 그리고 부침가루 이렇게 있습니다.
1: 재료를 보니까
2: 네.
1: 버섯이 들어가요. 팽이버섯.
2: 버섯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싸게 구할 수 있는 버섯이 팽이버섯인데
1: 네.
2: 팽이버섯전은 팽이버섯하고 그리고 계란, 그리고 대파, 고추,
1: 네.
2: 그리고 약간 단맛을 내기 위해서 맛술을 준비했습니다.
1: 오. 네. 이 버섯의 쫄깃한 식감을 100%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애호박전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2: 그럴까요? 애호박전이 가장 간단하니까
1: 예.
2: 여기 썰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 사실 애호박은
2: 네.
1: 정말 초보자분들도
2: 네.
1: 쉽게 손질할 수 있는 재료인 게
2: 네.
1: 썰기도 굉장히 쉽고 부드럽잖아요.
2: 맞아요. 이 애호박전 같은 경우가 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만들기 쉬운 것 같고
1: 맞아요.
2: 일단은 뭐 두께는 0.5cm에서 네. 1cm 미만으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애호박은 옆으로 이렇게 잠깐만
1: 네.
2: 두고
1: 그리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포근포근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2: 맞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살짝 제가 고명으로
1: 네.
2: 살짝 얇게 좀 썰어줄게요. 얇게.
1: 고명으로, 그렇죠? 조금의 맛도 내주잖아요, 선생님.
2: 그렇죠. 그리고 예쁘게 그리고 모양도 더 낼 수 있고
1: 예.
2: 이렇게 좀 고추도 일단은 청고추를 좀 썰어놨고요.
1: 셰프님께서 아까 애호박을 이렇게 도톰하게 썬 이유가
2: 네.
1: 아마 부치기 좀 편하라고 이렇게 썰지 않았을까 싶어요.
2: 그리고 약간의 식감도 있어야 좀 맛있고 너무 얇게 썰면은
1: 예.
2: 물러가지고 맛이 없거든요.
1: 자,
2: 이렇게 자 이렇게 홍고추도 이렇게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1: 아마 이렇게 뭐 데코레이션 그렇죠? 같이 이렇게 올릴 때
2: 네.
1: 이 청고추 홍고추는 굉장히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2: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도
1: 예.
2: 왠지 좀
1: 있어 보이고
2: 있어 보이는 느낌 나고
1: 예.
2: 일단 계란을 한번 좀 풀어야 되거든요.
1: 예.
2: 계란을 한번 풀어보고 이걸 살짝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사실 전에는 이 달걀이 빠질 수가 없죠.
2: 맞아요. 예. 이렇게 그냥 구워도 사실 맛있는데
1: 예.
2: 이렇게 한번 달걀 옷을 한번 또 입혀줘야지
1: 예.
2: 네.
1: 고소하고 맛있죠.
2: 자 이렇게 달걀물에 묻혀가지고 구우면 뭐든지 다 맛있는데
1: 맞아요.
2: 오늘은 더 특별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전을 부칠 준비가 된 건가요?
2: 맞아요.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됐고
1: 예.
2: 일단 오늘은 제가 부침가루를 한번 이렇게 발을 묻힐 거예요. 부침가루를 묻혀주고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부침가루 묻힌 거에다가 계란물을 한번 더 묻혀주고
1: 예.

0: 요거를 살짝 다지게 또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셰프님, 에어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씨가 많은 에어박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수분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침가루 충분히 묻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부침가루 대신 뭐 밀가루를 사용해 주셔도 좋은데 네. 밀가루 같은 경우보다는 이 부침가루가 기본적으로 간이 다 되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일을 또 번거롭게 안 하셔도 되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는 완성이 됐고 예. 제가 한쪽에서 한번 구워보도록 할까요?
1: 네, 드디어 한번 전을 부치러 가보겠습니다. 전을 구우러. 네.
0: 고추만 살짝 주시고.
1: 예. 네.
0: 자, 일단은 또 기름을 또 충분히 좀 둘러주시고요.
1: 셰프님, 네? 전을 부칠 때는 네. 확실히 식용유, 기름이 확실히 많아야겠죠?
0: 그렇죠. 기름이 좀 충분하게 예. 붙어 있어야지 전을 훨씬 더 배가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1: 네. 불세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셰프님?
0: 불세기는 한 중불 정도로 한번 올려서 가볼게요.
1: 네.
0: 갈까요? 자, 이렇게 아, 맛있게 또 이거
1: 중불 정도로. 자. 색깔이 너무 예뻐요, 막 그쵸?
0: 이렇게
1: 노랗게 그냥.
0: 네. 여기다가 방금 전에 아까 썰어놨던 예? 고추를 제가 고명으로 살짝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만 돼도 맛있는데. 고추가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만 구우면은, 일반 식단. 이렇게 고추를 살짝 올려주면 한정식.
1: 맞아, 느낌. 맞아, 맞아.
0: 그 느낌이 되는 거죠.
1: 한정식 가면 이렇게 청운 고추로 예쁘게 네. 이렇게 모양을 냈더라고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0: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1: 예.
0: 하트? 아. 이런 식으로 예. 올려주세요.
1: 아, 예쁘네요. 이때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요. 저는 딸이 있는데 예. 딸하고 같이 이런 전 같은 거 만드는 게 제 로망 중에 하나예요.
1: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면 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너무 세면은 예. 또 안 되니까 불은 살짝 좀 줄여주고
1: 네.
0: 하지만 하나만 더 뜨거울 수 있으니까
1: 예. 네. 조심조심.
0: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예쁘게.
1: 그러게요.
0: 잘하셨는데.
1: 사실 별거 아닌 건데 느낌이 확 달라지죠?
0: 요것만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갑자기 고급 식당으로 노릇한 색깔이 지금 살짝 올라왔다.
1: 맞네요.
0: 너무 좋아요, 지금.
1: 요 정도 색깔이 나면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지금 딱 좋죠?
1: 이야, 우와.
0: 지금 그리고 살짝 이렇게 뜨거운데 만져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1: 예.
0: 만져보면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1: 그러게요. 이거야말로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이죠.
0: 거의 굉장히 바삭하게.
1: 예.
0: 전이.
1: 이야.
0: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분 정도만 더. 예. 살짝만 더 익혀보겠습니다.
1: 저희 명절인가요, 지금?
0: 오늘 예? 명절 겸 오늘 제 생일 할게요.
1: 그러게요.
0: 이렇게.
1: 아니, 뭐 에어박 뭐 특별한 재료 아닌데 이렇게 또 네. 특별한 요리가 됐네요.
0: 맞아요. 이번에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고소한 이 기름의 향, 예? 네. 자, 이렇게. 얼마나 식감이 좋을까요, 셰프님?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짝.
1: 예. 이렇게 먹으면 어린 친구들도 에어박에 대한 기억이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는 뭐 남녀노소 예. 그냥 저녁에 야식으로 드셔도 좋고.
1: 그러게요.
0: 야식으로 뭐 아니면은 아버님들 술안주로 하셔도 좋고
1: 예.
0: 그리고 영양도 굉장히 좋으니까
1: 네.
0: 그리고 저녁에 또 드시면은 자꾸 술안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소화도 너무 잘 되거든요.
1: 예. 자 이렇게 에어박전이 완성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팽이버섯전 해볼까요?
0: 이제 이어가 볼까요, 그럼요?
1: 예.
0: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팽이버섯은
1: 네.
0: 이렇게 밑둥을 살짝 끝에 한 단을 살짝 조금만 좀 잘라주시고
1: 밑둥을 잘라주시고
0: 버려주시고
1: 네.
0: 이렇게
1: 이렇게만 준비해주면 되나요?
0: 이렇게만 일단 버섯은 준비하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계란에다가 예. 맛술만 살짝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약간 좀 그 전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단맛이 있어가지고
1: 예.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념장을 찍어서 먹게 되는데
1: 네.
0: 굉장히 또 단짠단짠 느낌의 또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맛술을 살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맛술에 들어가면 또 계란이 또 전이 또 부드러워져요.
1: 맞아요.
0: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하고
1: 네.
0: 약간의 소금 조금하고 그리고 후추도 살짝만 좀 넣어줄게요.
1: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맛술이 조금 들어가면 맛이

0: 달라질 것 같아요.
1: 풍미도 훨씬 더 좋아지고
2: 예. 부드러워지고.
1: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2: 예.
1: 자, 이제
2: 여기도 묻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지금 요거는 바로 묻히는 건 아니고
2: 예.
1: 요거를 팽이버섯을 제가 한번 구우면서
2: 예.
1: 그 위에다가 전을 계란을 한번 뿌려 줄 겁니다.
2: 우와! 요걸 또 색다른 또 방법인데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1: 그 파전 중에 뭐 동네 파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처럼.
2: 어, 그 느낌 뭔지 알죠? 이렇게 네. 파 이렇게 얹어놓고.
1: 맞아요.
2: 이렇게 살짝 이제.
1: 재료 먼저.
2: 위에 하다가 위에 얹어주잖아요.
1: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맛있게 한번 팽이버섯도 한번 구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은 중간불 정도로 좀 달궈주시고.
2: 네.
1: 팽이버섯을 이렇게.
2: 아 근데 셰프님 어떻게 하다가 이 팽이버섯을 전으로 네. 활용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1: 아,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
2: 예.
1: 그리고
2: 많으면 또 좋아하시니까
1: 누구나 다 좋아하는 재료니까
2: 예.
1: 이거 갖고 전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뭐 식감 자체도 그렇고 너무 좋으니까
2: 예.
1: 네. 이렇게 좀 노릇노릇하게 좀 한번 먼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2: 저도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버섯을 좋아했던 게 이 팽이버섯 덕분이었어요.
1: 아 그래요?
2: 예. 이 팽이버섯은 근데 귀여우면서 좀 어렵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찌개라든지 된장찌개라든지 김치 예. 같은 거에 들어가면서
2: 친숙했어요.
1: 친숙했죠. 그런 이 재료를 갖고서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2: 예.
1: 제가 위에다 계란을 살짝 한번 덮어줄 겁니다.
2: 달걀물을.
1: 달걀물을 살짝. 이렇게.
2: 야, 네.
1: 이렇게 돼서 재료가 거의 막 버섯에
2: 예.
1: 배일 수 있게.
2: 배일 수 있게. 어, 색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셰프님.
1: 네. 여기다가 이제 그 방금 전에 썰어놨던
2: 예.
1: 저희 채소들 있잖아요.
2: 네.
1: 그 채소들 살짝 한번 위에다 한번 고명을 한번 광희 씨가 예쁘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 제가요?
1: 네.
2: 그럼 처음에 좀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 해볼게요.
1: 이런 식으로 토핑하듯이.
2: 아, 토핑하듯이?
1: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그럼. 좋아요.
2: 네.
1: 요 고추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2: 자,
1: 이렇게 올려주시면.
2: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한국식 전 플러스 피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2: 원하는 모양 있으시면 원하시는 네. 모양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요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
2: 예, 네, 뭔가 고소하면서도 이 팽이버섯 식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1: 네. 완성된 전을 살짝 지금 이제 거의 다 익어갔는데 네,
2: 옆면을 한번 보신 후에
1: 살짝 제가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2: 예.
1: 이렇게 해서 살짝.
2: 우와! 역시 이 요리 프로에 나오시는 셰프님 요리 선생님들은 아니, 실수가 없어요.
1: 제가 원래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2: 예.
1: 왠지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2: 예.
1: 갑자기 순간 손을 떨었어요.
2: 아니, 네,
1: 이렇게 해서
2: 예.
1: 한쪽 면은 살짝 이제 그 색깔만 좀 나 마른 면을 바삭하게 한 다음에
2: 예.
1: 맛있게 구워졌거든요. 요거를 접시에 한번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번 제가 담아 요거 아까 뒤집은 면에 지금 그 고추들이 다 있어가지고
2: 예.
1: 살짝 한번만 더 뒤집어주고
2: 야.
1: 요거를 제가 한번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먹음직스러운 향이 납니다.
1: 담아보도록 할게요.
2: 예.
1: 이렇게 털어주면 자
2: 이야.
1: 맛있는 팽이버섯전
2: 예.
1: 이제 완성이 됐고요.
2: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완성 접시 담아볼까요?
1: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2: 이거 명절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셰프님?
1: 그러니까요. 오늘 생일 방송인 것 같아요.
2: 근데 사실 이 전은 명절, 생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싶으니까
1: 네.
2: 오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는 것 같죠?
2: 맞아요.
1: 뭐 오늘이 특별한 날이죠, 뭐.
2: 아, 셰프님 덕분에 네.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요박.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맛있게 맛깔나게 좀 담아봤습니다.
2: 예. 자, 그리고 팽이버섯전도 한번 담아볼까요?
1: 팽이버섯전도. 자, 이렇게 해서 그 페이퍼타올에 살짝 대가지고 기름기도 살짝 좀 뺐거든요.
2: 예.
1: 자, 요렇게 해서 좀 맛있게 전을 좀 담아봤습니다.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전과 팽이버섯전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애호박전과 팽이버섯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0: 애호박은 0.5cm 두께로 썰고 풋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달걀을 풀어주세요. 애호박에 부침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을 입혀줍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많으니 부침가루를 충분히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애호박을 올려 부쳐줍니다. 애호박에 풋고추, 홍고추를 얹은 뒤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런 다음 채반에 담아 기름을 제거해줍니다.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해주세요. 달걀을 푼 뒤 맛술,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때 달걀에 맛술을 넣으면 풍미가 더욱 살아나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팽이버섯을 가지런히 올리고 중불에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팽이버섯 위에 달걀물을 붓고 대파, 홍고추를 얹은 뒤 앞뒤로 부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각각 담으면 애호박전과 팽이버섯전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애호박전만큼 즐겨 찾는 부추전 재료도 한번 볼까요?
2: 네, 부추전 재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뭐 기본적으로 부추전에 부추가 들어갈 거고요.
1: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신선해 네. 보이고요.
2: 그리고 신선함을 좀 더해주고 식감을 더해줄 수 있는 예? 그리고 새우, 예. 알새우 준비했고요. 그리고 당근하고 양파를 넣어가지고 색감을 좀 더 줘볼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가루가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
1: 그러게요.
2: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를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튀김가루가 들어가면 좀 더 바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약간의 간마늘과 그리고 물은 전을 더 바삭하게 만들 수 있는 얼음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1: 이 고소한 부추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하루가 지나도 식어도 맛있는 이 부침개 요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부추부터 손질해 볼게요.
2: 네. 일단 저 볼을 하나 주시겠어요?
3: 예.
2: 볼을 하나 주시고, 네, 볼 하나 주시고, 자 부추를 100g 정도 됐는데, 자 요거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요 밑 부분은 살짝 좀 억셀 수가 있어요. 예. 요런 부분은 살짝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사실 이제 부추전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었는데 네. 이 부추전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또 비 올 때 먹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부추전은 막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네. 많이들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 아 최고죠, 최고고. 예. 이 부추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1: 여러 가지로 참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2: 그렇고 독소 같은 것도 빼주고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리고 값도 굉장히 저렴하고 좋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당근과 양파도 얇게 썰어가지고 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근과 양파도
2: 양파는 곱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1: 색감도 잘 어울리고 맛도 더해주고요.
2: 네,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1: 바로 넣나요?
2: 바로 넣을게요. 예. 자, 바로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 저는 셰프님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2: 네.
1: 또,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이 부추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외국에도 부추가 있나요?
2: 아, 부추가 없었어요. 부추가 없고.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저는 유학생활 했었었는데. 예. 저는 그래도 한국 음식을 많이 해 먹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한국 음식을 뭐.
1: 나름 비슷한 재료를 찾아서?
2: 네, 한국식 탕수육 같은 것도 해 먹고. 예. 그리고 뭐, 김치 같은 거 같은 경우도 그냥 비슷하게. 예. 좀 절여 먹기도 하고. 예. 전 같은 경우는 파전 같은 거. 많이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부추는 구하지 못했는데. 예. 파는 있으니까.
1: 진짜 외국 친구들이 우리나라 이 전 있잖아요, 전. 네. 정말 좋아해요.
2: 좋아하죠.
1: 맛있다고.
2: 그 피자 이런 느낌과는 굉장히 또 다르게.
1: 맞아요, 맞아요. 우린 또 담백한 맛이 있잖아요.
2: 자, 이렇게. 당근을 이렇게 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당근은 이 생으로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네. 섭취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자 이렇게 해서 당근도 이렇게 썰어놨고요.
1: 예.
2: 자 당근 이렇게 썰어졌고
1: 색감까지 참 예뻐졌는데요.
2: 네. 이렇게 썰어졌고
1: 예.
2: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새우 준비했는데 예. 새우 말고 뭐 오징어라든지 뭐 콩알 같은 거 넣으면 예. 해물 부추전이 되겠네요.
1: 그러게요, 그러게요.
2: 이렇게 새우도 이렇게 좀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어보고. 자, 이제 여기다가 예.

0: 오늘 반죽을 할 반죽 가루를 한번 넣어볼 텐데.
1: 네.
0: 일단은 이 얼음물이 들어가야지 조금 더 바삭바삭하게 된다 그랬죠?
1: 그러게요. 저는 얼음물이 있어서 좀 신기했는데.
0: 조금만 예? 정제 하나 주시고요.
1: 아니 그냥 물이랑 얼음물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셰프님?
0: 얼음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튀김을 할 때 예. 훨씬 더 바삭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
1: 반죽을 할 때.
0: 네, 이렇게 살짝 물을 넣어주고 여기다 튀김가루.
1: 튀김가루. 근데 왜 반반 또 섞는 거예요, 셰프님?
0: 부침가루 같은 경우만 사용해도 예. 맛있는데 튀김가루가 이 가루의 수분 함량이 적어가지고 훨씬 더 바삭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1: 오, 다 이유가 있었구나.
0: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조금만 저어줄게요. 물을 좀 더 넣어주고
1: 예.
0: 다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저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이 다진 마늘은 언제 넣어요?
0: 지금 이제 넣어주세요.
1: 자,
0: 제가 넣을 겁니다.
1: 다진 마늘까지 넣어서 맛이 조금 더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1: 저도 부추전 정말 좋아하는데
0: 네.
1: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전집이잖아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0: 오늘 다들 생일하시고 기념일 하시면 되겠네요.
1: 그러게요.
0: 네.
1: 자, 그럼 자, 바로 전을 붙여볼까요?
0: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1: 예.
0: 한번 저희 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격적으로 또.
0: 여기서 일단 또 전의 생명은 또 기름이니까
1: 그렇죠.
0: 기름을 또 충분히 한번 또 넣어주시고.
1: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
0: 네. 기름이 전체적으로 바닥에 쭉 다 들어가게
1: 예.
0: 살짝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해준 상태에서
1: 맞아 우리 엄마도 항상 국자로 하셨어요.
0: 국자로 예. 먹을 만큼 좀 전체적으로 좀 크게
1: 예.
0: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불은 지금 세게 한 건가요?
0: 지금 일단 세게 한번 달궈주고 그리고 예. 너무 세면은 또 탈 수 있으니까 중불 정도로 맞춰주시고
1: 예.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각자 이제 집집마다 이제 불색이 다르다 하니까
0: 네.
1: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0: 중불 정도로 이렇게.
1: 크기는요?
0: 크기는 뭐 오늘은 제가 이거 후라이팬만하게 좀 한번 구워보려고 하는데
1: 맞아요. 부추전은 약간 큼직큼직 막 해야
0: 네.
1: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새우도 좀 들어가고
1: 예. 아니 얼마나 바삭하게 될지 좀 기대가 돼요. 저희 또 얼음물을 썼잖아요. 차가운
0: 얼음물 들어갔고 또 튀김가루가 들어갔으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1: 진짜 그래서 그런지 옆에가 지금 정말 튀겨지듯이
0: 네.
1: 벌써부터
0: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하나 가득이죠?
1: 예.
0: 오늘도 잘 뒤집어야 되는데.
1: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반죽이 얇게 올라가서
0: 네.
1: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0: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1: 예.
0: 이 한쪽면 뒤집은 다음에 살짝 눌러주면은
1: 네.
0: 더 바삭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따라오네요.
1: 네.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뭉쳐서 통으로 움직일 때
0: 네, 그 정도가 딱 좋은 상태고
1: 예.
0: 바닥을 봤을 때 바닥이 살짝 좀 노릇해야 돼요. 완전히 노릇하게 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뒤집다 보면은
1: 예?
0: 뒤집다 찢어집니다. 이게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끝에 부분만 살짝만 이렇게 열어보시면 되고
1: 그리고 이렇게 위에 봤을 때 안쪽이 조금씩 익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1: 그쵸?
0: 맞아요. 저는 근데 지금 딱 느낌이 굉장히 바삭바삭한 느낌도 나고
1: 이 새우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욱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셰프님.
0: 네. 그리고 기름을 조금만 예. 넣어줄게요.
1: 말씀하신 대로 집에 있는 오징어를 넣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그렇죠?
0: 여기다가 뭐 대파가 야채 같은 거, 채소는
1: 예.
0: 원하시는 거 다 넣으셔도 좋고
1: 그 왜 굴이라든가 조개 있으면 넣어도 되고, 그렇죠? 아, 굴은 좀 안 넣는다.
0: 아니요, 굴도 다 좋아요.
1: 그래요?
0: 모든 해산물 다 좋으니까 한번 뒤집어보도록
1: 하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야
0: 아주 자연스럽게.
1: 네, 이렇게

0: 이제 한쪽 면 굽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 예. 반대면은 이렇게 눌러주면서
1: 현재 익을 것 같아요.
0: 바삭바삭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지금 향이 너무 좋네요. 예.
0: 그렇죠?
1: 세븐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으니까 네. 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0: 네. 자, 이거를 접시를 한번 이쪽으로 가서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를 담으실 때 네.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옮기셔도 되는데 이렇게 살짝 부어주셔도 돼요.
1: 아, 맞아요. 네. 옮기다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0: 옮기다 찢어지는 경우도 예. 있으니까 살짝

0: 오늘은 지금 이렇게 해서 맛있게
1: 미끄러지듯이
0: 살짝
1: 아 이렇게
0: 살짝
1: 슬라이딩 하듯이
0: 슬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1: 이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0: 네 이렇게 해서
1: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부추전이 완성됐습니다.
2: 부추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추는 밑동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양파, 당근은 얇게 채 썰어주세요. 손질한 채소에 새우, 얼음물, 튀김가루, 부침가루, 다진 마늘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얼음물로 반죽을 하면 더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반죽을 올려 중불에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시간 없을 때 후딱 해먹을 수 있는 초간단 덮밥 세트. 씹을수록 뿜어져 나오는 깊은 감칠맛이 일품. 버섯과 베이컨의 맛있는 장점만 쏙쏙 담긴 버섯 베이컨 덮밥부터 함께 볶으면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토마토와 달걀. 최고의 건강식이자 별미, 새콤 담백한 토마토 달걀 덮밥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후비 찰떡 광이고요.
3: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이 마땅히 반찬이 없는 날 덮밥 요리는 정말 유용한데요. 고소한 버섯과 씹는 식감이 좋은 베이컨. 이 두 개가 합친 덮밥 요리.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3: 오늘 재료도 아주 간단합니다.
1: 네.
3: 일단은 팽이버섯 덮밥 요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팽이버섯이 들어가고요.
1: 맞아요.
3: 그리고 파.
1: 네.
3: 그리고 약간 좀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지금 베이컨을 좀 준비했고요.
1: 네.
3: 그리고 간장. 그리고 맛술, 그리고 약간의 물과
1: 예.
3: 설탕, 그리고 담백함을 더해줄 지금 계란 노른자까지 준비했습니다.
1: 이 달큰한 양념장에 잘 어울리는 맛있는 한 끼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버섯 베이컨 덮밥 시작해볼게요. 자, 어떤 것부터 하면 되죠, 셰프님?
3: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채소부터 한번 저희 썰어보도록 할까요?
1: 네.
3: 자, 저희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섯 덮밥이니까
1: 어제 저희가 또 전으로 활용했던
3: 네 끝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버려주시고요.
1: 예.
3: 그리고 팽이버섯은 한 1cm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1: 오늘 좀 잘게 들어가네요.
3: 네, 요거는 오늘 양념에 제가 좀 절일 예. 거거든요. 한번 살짝 한번 끓일 거라서
1: 아 양념에 팽이버섯 들어가는구나.
3: 네, 요렇게
1: 식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아삭아삭한 느낌이 너무 좋죠?
1: 예.
3: 자, 요렇게 썰어주시고 그리고 쪽파를 이렇게
1: 크기를 다 맞추시네요. 이것도 양념장에 들어가나요?
3: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명으로 들어갈 겁니다. 고명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항상 제가 요리할 때 보면은 사이즈가 비슷해야지
1: 맞아요.
3: 요리가 접시가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 정말 많은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3: 맞습니다. 이렇게 쪽파를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1: 예.
3: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1: 자 채소 손질은 끝났어요.
3: 끝났습니다.
1: 예.
3: 오늘 아주 정말 초간단 요리고
1: 네.
3: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썰어볼 텐데
1: 자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베이컨이에요.
3: 베이컨 뭐 싫어하시는 분들 없죠?
1: 그러게요. 네. 사실 이 베이컨은 정말 조리도 간단하고
3: 네네.
1: 들어가는 활용도도 정말 높고 그렇죠?
3: 맞습니다. 이거를 베이컨도 좀 비슷한 사이즈로 살짝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베이컨 이름 자체가 맛있어 네. 보이지 않나요?
3: 베이컨이요?
1: 예.
3: 맞아요. 베이컨만 들어도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치? 맛있겠다라는 건 보장되어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니까.
1: 자, 이렇게 베이컨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3: 네.
1: 셰프님, 이제 뭘 하면 되나요?
3: 자, 이제, 베이컨부터 좀 노릇하게 한번,
1: 네.
3: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베이컨. 볶아볼까요? 자, 베이컨을 볶는다. 너무 신나는 일 아닌가요?
3: 맞아요.
1: 예.
3: 전 베이컨 볶으면은, 그냥, 베이컨 굽는 향을 맡으면은 저는 그, 항상 조식 생각나더라고요.
1: 맞아요. 항상.

0: 베이컨은 뭔가가 정말 맛있는 간식의 느낌도 굉장하고. 사실은 근데 셰프님, 이 베이컨은 기름 없이도 많이 네. 굽기도 하지 않나요?
1: 맞아요.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예. 살짝만 예. 초반에 살짝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예. 살짝만 넣었습니다. 전 넣을 때보다는 예. 적게 살짝만 그냥 한두 방울 정도만 넣어서 노릇하게 좀 구워줄게요.
0: 이 베이컨 기름의 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벌써 나기 시작하는데.

0: 베이컨을 즐기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약간 좀 바삭한 느낌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지금 과정만으로도 하나의 음식인데
0: 요거를 이제 밥에 오늘 네. 덮밥이니까 네. 요거를 그냥 밥에 뿌려 먹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맛있거든요.
1: 그럼요.
0: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노릇하게 이 정도는 좋아하시는 정도가 됐네요.
1: 그럼요.
0: 요 정도로 지금 구워졌고 요거를 살짝
1: 덮어볼까요?
0: 네, 조그만한 네, 그 볼에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베이컨 살짝 이렇게 구워졌고요.
1: 예.
0: 자, 요렇게 베이컨 한 줄 맛있게 좀 구워놨고요.
1: 네.
0: 자, 요 한쪽에다가는
1: 네.
0: 나머지 양념 재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1: 자,
0: 여기다가
1: 예.
0: 간단해요. 일단은 물 배장되어진 물과
1: 예.
0: 간장과 그리고 설탕
1: 예.
0: 그리고 맛술 이렇게 넣고 한번 끓인 다음에 팽이버섯 살짝만 넣고 끓이면 됩니다.
1: 셰프님 이렇게 양념장 한번 이렇게 끓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0: 일단은 그냥 버섯만 볶아가지고 넣는 것보다
1: 예.
0: 이 간장에 이렇게 한번 끓여가지고 볶게 되면은 일단은 버섯의 날린 맛 같은 거 그런 맛도 좀 없어지고
1: 예.
0: 이런 고소한 맛 같은 게 배이게 돼가지고 덮밥에서 재료로 굉장히 좋게 쓸 수가 있어요.
1: 약간 졸여지듯이 되니까 그렇죠.
0: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살짝만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1: 맞아. 양념장에 이렇게 씹을 거리가 있으면 음식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식감도 더해지고.
0: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한번 끓여볼게요.
1: 예. 우리 셰프님께서 참 버섯을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 팽이버섯에 몸에 좋은 성분들 어떤 게 있는지.
0: 네. 팽이버섯에는 일단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고,
1: 예.
0: 그리고 비타민도 많고,
1: 예.
0: 그리고 저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얼마 정도 저희가 조금 졸여주면 되나요?
0: 이렇게 한번 지금 확 끓기 시작했잖아요.
1: 예.
0: 이 정도 한번 끓기 시작하면 이 정도에서 빼주셔도 돼요.
1: 이 정도에서.
0: 이 정도에서 살짝 가운데까지 더 빠글빠글 올라오면.
1: 예. 아, 팽이버섯까지만
0: 네.
1: 같이 넣고 이렇게.
0: 이거 자체가 이제 양념이 됐기 때문에.
1: 예.
0: 자, 요거 이제 빼주시고.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맛있게 양념이 지금 졸여졌거든요.
1: 네.
0: 자, 이제 접시에 한번 옮겨 담아 볼 텐데.
1: 네.
0: 오늘은 뭐. 일반적인 밥도 있는데 오늘 흑미밥 이렇게 하나 좀 준비해봤고요.
1: 네.
0: 이렇게 하나 준비해봤고
1: 자
0: 이렇게 이 양념되어져 있는 이 버섯을 조금만 좀 평평하게 좀 해줄게요.
1: 네. 저희는 그냥 덮밥도 사실은 조금 더 분위기를 내서
0: 네.
1: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0: 맞아요. 이렇게 좀 평평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1: 네.
0: 이 양념된 버섯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만 먹어도
1: 예.
0: 이 아삭아삭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1: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해서 또 반대로 이렇게 넣어주고
1: 팽이버섯 조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식감도 달라지고
0: 네.
1: 보여지는 느낌도 달라지고
0: 그렇죠. 이렇게
1: 이 양념장의 맛은 또 어떻게 좀 상상하면 될까요?
0: 뭐 약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스 중에 뭐 데리야끼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의
1: 약간 달큰하면서도
0: 달큰한 느낌의 네. 소스가
1: 감칠맛 나는 맛인가요?
0: 그런 소스죠. 간단하게 만들었죠 아주.
1: 예.
0: 이렇게 이제 한쪽 줄기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0: 해가지고 예? 아까 썰어놨던 요 실파를 사이드에 살짝 이렇게 뿌려주고
1: 아, 씹는 시간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거는 조리를 하지 않았죠?
0: 네,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도 맞은편도 이렇게 올려주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SNS에서 되게 예. 핫할 수 있는
1: 그럼요, 그럼요.
0: 예쁜 그냥 하나의 덮밥 같은 게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여기다 지금 베이컨
1: 가운데 라인에
0: 살짝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색감 자체도 되게 좀 예쁘죠?
1: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이 덮밥인데 네. 이렇게 마지막에 데코레이션까지 하니까 네. 정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0: 색감이 이제 하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들어갔고 예. 자 여기다가 아까 양념 이걸 조금만 더
1: 덮밥이니까
0: 덮밥이니까 버섯 같은데 좀
1: 촉촉하게
0: 좀 더 넣어주고
1: 또 밖에서 사먹는 듯한 외식하는 느낌, 느낌이 들어요.
0: 네, 이렇게 해서 국물만 좀 퍼서.
1: 네.
0: 조금만 더 소스를 이렇게 좀 뿌려주고, 단촉에도 좀 소스만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자, 완성됐고.
1: 세상에. 이제 마지막 달걀은 어떻게 올릴까요?
0: 달걀은 노른자만 살짝 예쁘게, 이렇게 해서 살짝 여기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1: 와, 정말 느낌 있네요.
0: 선생님,
1: 이야.
0: 이런 식으로.
1: 예!
0: 덮밥 완성됐습니다.
1: 덮밥 전문점에 와 있는 기분인데요.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버섯 베이컨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버섯 베이컨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팽이버섯 밑동을 제거하고 1cm 크기로 썬 뒤 쪽파를 송송 썰어줍니다. 베이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베이컨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냄비에 물, 진간장, 설탕, 맛술을 넣어 끓이다가 팽이버섯을 넣어 졸여주세요. 양념장을 끓여 버섯을 넣어주면 버섯 특유의 냄새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그릇에 흑미밥을 평평하게 담아줍니다. 밥 위에 졸인 팽이버섯, 쪽파, 베이컨, 조린 양념장을 얹은 뒤 달걀 노른자를 올리면 버섯 베이컨 덮밥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이 요리는 토마토와 달걀이 있으면 한 끼가 해결이 되는데요.
0: 네.
1: 자, 든든함까지 좋은 토마토 달걀 덮밥 재료를 살펴볼게요.
0: 네. 일단은 간단합니다. 앞에 덮밥처럼 너무 간단한데
1: 네.
0: 기본적으로 이 토마토와 네.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 네. 케찹, 그리고 달걀 네. 필요하겠고요.
1: 네.
0: 그리고 쪽파하고 그리고 밥 한 공기 필요하겠고요.
1: 네.
0: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채소들 지금 뭐 짜투리들이 이렇게
1: 아, 좀
0: 눈에 보이잖아요.
1: 끄트머리에 다 이런 거 같은데.
0: 끄트머리도 있고 뭐 이렇게 버섯 꽁다리 같은 것도 있는데
1: 예.
0: 이걸 이용해서 제가 채소 육수를 좀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채소 육수가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고
1: 네.
0: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어서 채소 육수 재료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토마토와 달걀의 보들보들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요리 시작해볼게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일단 기본이 되는 채소 육수부터 한번 내볼 텐데.
1: 아, 이게 채소 육수 내기 위해서?
0: 네. 지금 보면
1: 네?
0: 오늘은 제가 뭐 샐러리도 있고 대파도 있고
1: 네.
0: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네.
0: 이런 것들 플러스 뭐 대파 같은 거 보면 대파 팥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채소 꼬투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넣어주셔도 좋아요.
1: 사실 이제 끄트머리 부분은
0: 네.
1: 다 버리고 하는데
0: 네.
1: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서양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뭐 국물 같은 거 내실 때
1: 네.
0: 그럴 때도 너무 좋고
1: 네.
0: 각종 소스 같은 것들
1: 예.
0: 아니면 볶음 같은 거 할 때 물 대신 넣으시면
1: 네.
0: 이렇게 해서 한 30분이라든지 뭐 1시간 정도 끓이게 되면 정말 맛있는 육수를 낼 수 있어요.
1: 그럼 이걸 또 이건 채소가 들어갔으니까 채수라고 하나요, 그러면?
0: 그렇죠, 채수라고 하죠.
1: 셰프님, 이 채수를 끓이면 어떤 네. 맛이 나는지 좀 궁금해요.
0: 그 정말 맑게 끓인 콩나물 국물 맛, 이런 맛이라든지
1: 예,
0: 아니면
1: 예.
0: 그 맑게 끓인 그 채소 콩나물 국물 같은 게 약간 굉장히 개운하고 깔끔하잖아요.
1: 예?
0: 그런 느낌의 국물 향이 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담백합니다.
1: 오, 네. 확실히 요리에 풍미를 좀 더해줄 것 같네요. 그렇죠?
0: 그렇죠.
1: 한 30분 정도 끓이면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더 짧게 끓이게 하시려면 은 이걸
1: 네.
0: 살짝 한번 볶으신 다음에 하면 은 향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1: 네.
0: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끓여진 동안 저희는 다른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네.

0: 토마토를 살짝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1: 예. 아, 진짜로 또 이제 지금부터는 토마토가 한참 나올 시기인가 봐요.
0: 맞아요. 토마토. 예. 이렇게 한입 크기로 좀 먹기 좋게 썰어주고, 이렇게 꼬랑지 부분, 꽁지 부분 이렇게 살짝, 예. 이런 부분을 버리지 말고, 예. 이렇게 아. 채소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1: 자, 이런 부분 버리지 말고, 네.
0: 채소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풍미를 훨씬 더
1: 예, 오늘 토마토는 네. 그냥 일반 토마토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0: 일반 토마토 넣으시면 되고요.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든지 예. 짭짜리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을 뭐 어떤 것들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1: 오늘 토마토는 완숙 토마토의 느낌 좀 드는데.
0: 맞습니다. 완숙 토마토고 네.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방울 토마토 같은 거 넣으셔도 예. 좋습니다.
1: 참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네. 자 토마토를 먹기 좋게 좀 썰어봤어요.
0: 네. 그다음에 옆에서 네. 이 쪽파도 조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총총 썰어줄게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네. 이렇게 썰었어요.
1: 이 쪽파는 확실히 덮밥이 들어가면 자기 역할을 두 배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시각적으로도 좋고.
1: 예, 식감도 좋고.
0: 식감도 좋고.
1: 맛도 좋고요.
0: 자, 그리고 여기다 네. 이제 계란까지 한 번만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이렇게 주시고 살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달걀도 좀 풀고. 네. 근데요, 오늘은 정말 토마토 특집인 게 네. 토마토 그리고 토마토 소스 그다음에 케첩까지 이렇게 네. 잘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덮밥에 달걀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짝꿍처럼 그렇죠.
0: 계란이 들어가면서 지금 요 세 가지가 토마토 소스의 감칠맛 그리고 토마토 케찹의 신맛 예. 그리고 그 토마토의 맛을 하나로 또 이게 뭉쳐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 계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데요. 옆에는 채소가 지금 잘 끓고 있어요. 한번 네. 가볼까요?
0: 채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풍미가 지금 굉장히 지금 깊게 나오는 것 같고
1: 맞아요.
0: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채소를 끓일 때 불을 좀 약한 불로 예. 또 오랜 시간 한 2시간 정도 1시간 예. 반 정도 끓이시면은 더 깨끗하고 예. 그리고 더 진한 향의 채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예. 자, 저희는 한번 받쳐볼까요 그러면?
0: 네. 제가 살짝
1: 이야, 우와! 정말 진하게! 네. 그리고 향도 정말 좋아요.
0: 지금은 뭐 짧은 시간 동안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은 훨씬 더 진해지고 풍미는 훨씬 더 진해질 겁니다.
1: 그동안 버렸던 자투리 채소들이 너무 아깝네요.
0: 그러니까요. 예. 이제 하나 항상 냄비 한쪽에다 올려놓고 예. 이렇게 끓여내시면 정말 요리의 품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1: 셰프님, 이제 채소까지 완벽하게 나왔고 네.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 네. 이제 어떤 과정만 남은 거죠?
0: 자, 이제 토마토부터 한번 볶아보도록 할까요?
1: 그럴까요?
0: 네. 식용유보다 올리브유가 살짝 있어서 올리브유를 살짝 한번 넣어주시고요.
1: 네.
0: 사실 오늘 요리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요리에도 이렇게 변형된 요리가 굉장히 가정식으로 하는 요리가 있죠.
1: 진짜 많은 분들이 전 세계가 이 토마토를 좋아하는 것 같은 게 네. 사실 토마토로 아이스크림까지 나왔잖아요.
0: 아이스크림도 나왔고 예. 토마토를 이용해가지고 뭐 피자 소스라든지 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스 중에 하나인 뭐 토마토 소스 같은 것도 있고
1: 맞아요. 케첩도
0: 있고요.
1: 예. 그리고 요즘은 토마토 에이드도 나왔어요.
0: 맞아요. 토마토 예. 에이드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케첩에 밥도 좀 비벼 먹었던 것 같아요.
1: 저도요. 네. 저도 뭔가 햄이나 소세지 이렇게 해갖고 참치도 토마토 케첩이랑 비벼 먹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거죠.
0: 맞습니다. 자, 이 토마토에 또 그리고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예. 소화가 굉장히 또 잘 돼요. 비타민도 굉장히 많고 자 이렇게 해서 예. 일단 토마토를 먼저 한번 살짝 한번 노릇하게 볶아주고 예. 이렇게 살짝 한번 볶아주면 그 토마토의 풍미가 훨씬 더 살아납니다.
1: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렇게 불을 기름에 이렇게 볶아줬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다고요?
0: 훨씬 더 흡수도 잘 되고 예. 그리고 소화도 훨씬 더 잘 되고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조리해서 먹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1: 얼마 정도 한번 볶아주면 되나요, 저희가?
0: 이렇게 해서 겉면이 살짝 좀 볶아졌다라는

0: 여기다가 오늘 준비됐던 토마토 소스 있죠?
1: 예.
0: 토마토 소스도 한번 넣어주시고.
1: 토마토 소스 넣을게요.
0: 쭉 넣어주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케찹도 한 스푼 넣어주시고. 예.
1: 오늘 정말 토마토 특집이에요.
0: 토마토 특집이죠?
1: 예.
0: 그리고 풍미를 더해줄 이 채소를.
1: 예.
0: 채소를 한 50ml 정도? 살짝. 100ml 정도가 들어갔네요.
1: 그냥 맹물을 넣는 것보다는 확실히 네. 채소를 넣는 게 다를 것 같아요.
0: 훨씬 더 맛도 더 좋아지고.
1: 예.
0: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 쪽파, 아까 썰어놨던 거 있죠?
1: 예.
0: 그걸 살짝 더 주시고, 요렇게.
1: 굉장히 촉촉할 것 같고.
0: 네.
1: 아, 분위기가 진짜로 뭔가 이탈리아에 온 것 같은.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또.
0: 맞아요.
1: 요리를 또 하셨잖아요.
0: 네.
1: 그때 예. 약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서양에. 유럽의 느낌이.
0: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1: 예.
0: 자, 요렇게. 요 후추를 살짝만 곁들여주면.
1: 예.
0: 정말 맛있는 이 덮밥 소스가 이제 완성됐고.
1: 아니, 이렇게 며칠 전까지는 또 이제 한식을. 또 김치도 해주셨잖아요.
0: 김치도 한번 해드렸고.
1: 오이도 드시고 했는데, 깍두기도.
0: 약간 또 일본 느낌 나는 덮밥도 예. 하나 했고.
1: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유럽에 와 있는 느낌을.
0: 네.
1: 예.
0: 요거를 한번.
1: 이야. 진짜 뭔가 신선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토마토의 맛, 그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0: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1: 예.
0: 먹으면 또 익숙한 느낌
1: 예.
0: 그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1: 자, 완성돼서 준비해볼게요.
0: 네. 밥을 감사합니다. 밥을 한번 접시에 한번 이렇게 담아주고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다가 지금 채소가 들어가서 굉장히 좀 촉촉하죠?
1: 맞아요. 사실 덮밥은 좀 촉촉해야 돼요.
0: 그래야 소스 같은 게 있어야 밥도 좀 비벼 먹을 수 있고
1: 네.
0: 그럴 텐데 너무 빡빡하면은 잘 예. 비벼지지도 않는데 지금 채소가 이 농도 조절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1: 뭔가 덮밥인데 네. 산뜻한 느낌이 들어서
0: 네.
1: 이게 왜 저희가 저녁에 밤에 야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 뭔가 출출할 때
0: 네.
1: 근데 이제 그때 칼로리 너무 걱정이 되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부담 없이
0: 맞아요.
1: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1: 오.
0: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1: 예.
0: 밥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토마토 달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토마토 달걀 덮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버섯 밑동, 대파 뿌리, 양파, 샐러리, 당근, 토마토, 애호박, 물을 넣고 끓여 채소를 만들어줍니다. 손질하고 남은 자투리 채소를 끓이면 맛있는 채소가 돼요. 토마토를 한입 크기로 썬 뒤 쪽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걀을 풀어줍니다. 채소를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토마토를 넣어 볶다가 달걀물, 토마토 소스, 케첩, 채소, 쪽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현미밥을 담은 뒤 덮밥 소스를 얹으면 토마토 달걀 덮밥이 완성됩니다.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셰프 이재훈의 고급 요리 한상. 크림 소스와 토마토 소스에 말이 필요 없는 조합. 특급 로제 소스 대공개. 비주얼만으로 맛이 보장되는 인기 만점 꽃게 스파게티부터 스파게티 먹을 때마다 꼭 찾게 되는 새콤한 곁들임. 발사믹 식초의 상큼한 향이 입안을 개운하게. 발사믹 무절임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에너지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0: 네네.
1: 이 꽃게철에 꽃게찜, 꽃게장.

0: 레스토랑 셰프님에게 배우는 로제소스 비법. 오늘 눈 크게 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레스토랑으로 만들어줄 꽃게 로제 스파게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언제쯤 이탈리안식을 먹어보나 싶었는데 네. 오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1: 오늘이 그날이에요.
0: 예? 네. 자, 꽃게 스파게티. 꽃게 로제 스파게티. 자, 어떤 것부터 하실 거예요?
1: 일단은 면부터 삶을 건데 네. 보통 이제 스파게티 이렇게 1인분이 어느 정도 되냐고 오늘은 100g인데 100g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 한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 사이 정도. 그 정도 사이즈면은 예. 이 정도면은 한 1인분 정도가 됩니다.
0: 이 스파게티 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는 그중에서도 펜네라는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펜네.
1: 맞아요.
0: 맞죠?
1: 펜네라는 면도 있고 뭐 링기니면 예. 스파게티면 스파게티니면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스파게티면이니까 네. 요 어떤 제품의 브랜드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예? 지금 면이 나왔고
0: 스파게티면을
1: 요거를 한번 제가 끓는 물에 한번 예. 삶아 볼 텐데 여기다가 이 꽃소금을 소금을 좀 한 줌 넣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간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0: 오.
1: 자, 그 다음에 면을 넣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면보다 좀 예. 프라이팬이 좀 냄비가 좀 작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넣다가 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예. 좀 멋있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 이걸 살짝 이렇게 한번 틀어주세요. 오.
0: 이렇게 비틀어요?
1: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예. 넣어주면 이렇게 살짝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상태로 살짝 살짝씩만 눌러주시면. 예. 살짝 들어갑니다.
0: 이런 동작들은 셰프님들만 네. 하실 줄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1: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예. 이런 또 장기술 같은 거 보여주면 예. 갑자기 또 요리력이 딱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작은 냄비에서도 면 부러뜨리지 않고 예. 삶아낼 수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셰프님 또 궁금한 게 이 스파게티 면을 삶을 때 얼마 정도 삶아야 하는지 그 정도가 또 있다면서요.
1: 네. 보통 스파게티 면 봉지에 몇 분 삶아라고 나와 있는데 예. 보통 한 6분에서 8분 정도 삶으시면 네. 알단테라고 해가지고
0: 오,
1: 씹었을 때 약간 심지가 살짝 있는 정도의 수준 예.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덜 익었다 예. 꼬들면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뭐 8분 넘어서 한 10분 정도까지 삶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오, 맞아요. 저도 네. 그 정도 삶아야 우리가 평소에 좀 좋아하던 네. 식감의 네. 그런 면이 됐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 삶을 때 예? 이렇게 살짝 좀 저어줘야지 면이 눌러붙지 않으니까 오.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삶아 6분 정도, 6, 7분 정도 오늘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면이 삶기는 동안 저는 다른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볼까요?
1: 알겠습니다. 저희 네. 꽃게를 한번 손질하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실 또 이제 꽃게가 철인데 네. 이 꽃게가 들어간 로제 스파게티 굉장히 기대돼요. 네. 꽃게가 또 제철일 때 굉장히 맛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이런 꽃게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겨울이라든지 봄 같은 데는 또 절단꽃게라고 또 냉동되어 있는 것도
0: 맞아요. 요즘 잘 나오니까.
1: 네,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 꽃게를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이 꽃게 개껍질 같은 경우가 예? 좀 신선하지 않은 경우는 단단하지 않고 좀 흐물흐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예.
1: 그리고 배를 봤을 때 예? 배가 하얗지가 않고 약간 조금 색깔이 좀 검게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0: 누가 보기에도 깔끔하고 튼튼한 게.
1: 깔끔한 친구로 구매해 주시고 손질한 요령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 배에 이렇게 껍질 같은 거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게 예. 딱 되어 있어요.
0: 그러니까 보기에 입 같은 느낌이에요.
1: 그렇죠. 입 같은 느낌인데 예. 이걸 이렇게 살짝 벗겨주신 다음에 예. 이렇게 벗겨주시고 이걸 살짝 빼주시고 버리고 예. 이 상태에서 살짝 껍질과 다리 쪽을 살짝만 이렇게 살짝 한번 빼면
0: 예? 딱 홈 같은 게 있어요.
1: 이렇게 빠져요.
0: 와.
1: 이렇게 빠지거든요.
0: 깔끔하게 그냥
1: 깔끔하게
0: 했어요.
1: 빠지죠?
0: 예.
1: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고 예?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오늘 저희가 다 쓸 수는 이걸 그대로 다 조리할 수는 없으니까
0: 그렇죠.
1: 반을 잘라가지고
0: 예, 먹기 좋은 크기로
1: 이 상태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부분 앞부분 같은 거 지저분한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면
0: 예. 이 아가미는요?
1: 아가미도 빼주시면 좋아요. 손질을 해주셔도 훨씬 더 깔끔하게 예. 먹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0: 지금 또 철이라 그런지 살이 꽉 차있네요.
1: 살이 꽉 차있죠?
0: 예.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손쉽게 자 꽃게도 손질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 어떤 거 손질해볼까요?
1: 이제 향을 낼 수 있는 예. 채소들 한번 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일단 양파를 네. 좀 먼저 한번 곱게 좀 다져주시고요.
0: 예.

0: 썰어주시는 거예요?
1: 어, 그렇죠. 찹. 예. 전문용어도 나오셨네요. 이렇게 양파는 또 찹으로 살짝 썰어주시고 예. 그리고 마늘도 간마늘도 좋은데 마늘은 살짝 제가 약간 아직 썰어가지고
0: 셰프님 네. 그 이태리어로 네. 마늘이 뭐 알리나 뭐 올리오 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1: 알리오
0: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네요 셰프님 네.
1: 이렇게 예. 마늘 다섯 개 정도를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0: 편으로 맞아요 이 파스타 스파게티에 이렇게 마늘이 편 썰어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어요
1: 그렇죠 간마늘로 하면은 채소를 볶다가 금방 탈 수 있어서 예. 이렇게 썰어주면 되고 아 그리고 먼저 방울토마토까지도 예. 절반 정도로 먹기 좋게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스파게티에 잘 어울리죠
1: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
0: 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꽃게 스파게티에 들어갈 재료들은 어느 정도 손질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면을 미리 이렇게 삶아놨는데 네. 한 10분 정도 9분에서 10분 정도 아 셰프님이 한 거는 알잔테 느낌이에요?
1: 그렇죠 한 6분에서 예. 한 7분 정도 삶았습니다
0: 이렇게. 왜 이렇게 윤기가 나요 셰프님?
1: 여기다가 면을 삶아놓은 다음에 잠깐 그 이런 볼이나 예. 접시 같은 거에 담아놓으면 전분 성분기 때문에 그냥 막 달라붙을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면을 삶고 난 다음에 보관하실 때는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면이 늘러붙지가 않아요
0: 또 좋은 팁인데요 셰프님 그리고 저희가 살짝 면수를 받아놨는데 이건 어디다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1: 이 면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 이 소스의 농도도 맞출 수 있고 네. 기본적으로 면수에 면이 갖고 있는 맛이라든지 그 네. 전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파스타를 할 때 농도 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자 이제 어떤 과정을 하면 될까요?
1: 자 그러면 예. 저희가 소스부터 만들어야겠죠?
0: 예.
1: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유명 레스토랑 셰프님이 네. 알려주시는 로제 스파게티의 로제 소스.
1: 자 제일 먼저 올리브유를 네. 살짝 한번 둘러주시고요.
0: 진짜 아, 로제 소스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이제는 뭐 로제 소스가 들어간 떡볶이도 나오고
1: 맞아요.
0: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1: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그 드셔보신 분만 드셨던 소스였는데
0: 그러니까 아니 왜 색깔이 흰색도 아닌 것이 빨간색이 아닌 것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1: 맞아요 정말 장미 로제는 또 장미란 뜻인데 장미빛 나는 그런 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채소 중에 네 마늘부터 한번 먼저
0: 알리오
1: 네 알리오 아 바로
0: 예
1: 자 이렇게
0: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 하면 내일이 또 주말이고 하니까. 네. 그럼 집에서 이렇게 꽃게 스파게티 만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가족들과 친구들과.
1: 이렇게 근데, 꽃게를 볶기 전에 예. 지금 마늘과 지금 양파를 넣을 건데 여기서 예? 좀 주의하실 거는 예. 마늘을 충분히 향을 내주셔야 돼요. 충분히 향이 내지 않고 그냥 볶게 되면은. 예. 마늘은 그냥 씁쓸한 맛이 있는데 마늘도 부으면 단맛도 나고 좀 구수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향이 충분히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마늘을 색을 내주시고
0: 네.
1: 색깔을 좀 났죠? 예. 그러면 양파를 한번 넣어볼까요?
0: 넣을까요?

0: 꽃게의 비린 맛을 완전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 양파와 마늘의 향이 이 꽃게의 혹시나 모를 비린 맛을 그래. 잡아줄 것 같아요.
0: 그리고 로제 소스에 풍미도 좀 더해줄 수 있고요.
1: 그러게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이
1: 나고 있어요.
0: 마늘도 색깔이 났고, 그죠?
1: 예. 근데 확실히 이제 마늘이 들어가면 씹는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두껍게 썬 이유가 있네요.
0: 그렇죠. 너무 얇아버리면은.
1: 타버려요.
0: 금방 타버릴 수 예. 있으니까. 그러면 또 탄맛 나면 안 좋으니까. 마늘도 지금 색깔 보시면은 좀 노릇하게 좀 나온 게 보이시죠?
1: 아, 그럼 셰프님. 네. 이 오일을 쓸 때. 네. 그 올리브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종류가. 네. 제가 잘못 썼는지. 네.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어떤 오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뭐 뭐가 있잖아요.
0: 보통 이제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오일을 처음 그 올리브에서 기름을 짰을 때 네. 나오는 기름인데 발열점이 낮아요. 오. 그래서 좀 잘못됐 요리할 때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마 볶거나 아니면 튀김할 때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1: 예?
0: 그거는 발열점이 낮기 때문에 금방 타요.
1: 그 드레싱 같이 먹는 거예요?
0: 드레싱이라든지 뭐 레스토랑 가면 빵 찍어 먹을 때 이렇게 먹을 때 날로 먹고
1: 예.
0: 여러 번 정제한 거는 포머스라.

0: 건지 예? 그냥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올리브유.
0: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고 예? 아니면 포머스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퓨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볶거나 튀김 이런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오늘은 그럼 어떤 거예요?
0: 일반적으로 오늘은 올리브유, 퓨어 올리브유. 네. 양파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예. 이제 꽃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바로요?
0: 네, 꽃게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1: 신선한 꽃게철에 네. 네. 꽃게장만 드시지 마시고
0: 자, 이렇게
1: 네.
0: 이렇게 해서 살짝 네.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1: 비주얼 너무 멋있네요.
0: 안에 꽃게 이 껍질에 보면 내장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살짝 볶이면은 굉장히 구수하고 담백하거든요.
1: 네.
0: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1: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네. 꽃게를 다 익혀주나요?
0: 이 상태에서 아니요 겉에 살짝만 색을 한번 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혹시 모를 비린내와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게

0: 와인이 기화되면서 예. 지금 비린내도 다 같이 날아가고
1: 그 와인에
0: 기본적인 맛있는 향들이 이제 그대로 배이게 돼요.
1: 예.
2: 이제 아, 정말 조금 소량 넣는데도 네.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0: 그렇죠. 풍미가 예. 굉장히 더 좋아지고 맛있어지죠. 이렇게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
1: 예.
0: 이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꽃게는 볶아졌거든요.
1: 네.
0: 여기다가 오늘의 주인공 소스
1: 네.
0: 넣어볼게요. 자, 토마토 소스.
2: 토마토 소스 들어오고요. 자, 비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0: 토마토 소스 넣어주고
1: 네.
0: 그리고
1: 우유예요.
0: 우유하고 그리고
1: 네.
0: 생크림.
1: 생크림
0: 넣어주시고 생크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면수를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1: 네.
0: 면수를 이거를 살짝 넣고
1: 네.
0: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넣고
1: 네.
0: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한번 끓여볼게요.
1: 네.
2: 셰프님 이제 이 토마토 소스가 다른 재료보다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크림 소스보다.
0: 맞아요.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많이 토마토 소스가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가 향신료하고 뭐 허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2: 맞아요.
0: 향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도 이 풍미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1: 네.
0: 크림 소스보다는 좀 적게 내주시면 좋습니다.
2: 맞아요. 이 토마토 소스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냥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0: 맞아요, 맞아요.
2: 맛이 나더라고요.
0: 지금 보면 이제 장밋빛 주황색으로 좀 변하고 있죠.
1: 아 예.
0: 여기다가 스파게티 면도 한번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어느 정도 한번 끓이면 네, 끓으면
0: 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확실히 오일을 묻혀놔서 그런지 붙지 네. 않았어요.
0: 서로 하나도 눌러붙지 않고 예. 정말 맛있게 지금 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살짝 이제 한번 1, 2분 정도만 살짝 더 끓여가지고
2: 살짝 농도를 잡아가는 거죠?
0: 그렇죠. 농도가 지금 아직은 좀 묽은데
1: 예.
0: 농도를 더 내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파마산 치즈
1: 예.
0: 맛있는 파마산 치즈 넣어주고
2: 진짜 맛있어요.
0: 파마산 치즈 넣어주고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2: 사실 저는 파마산 치즈 따로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피자나 네. 뭐 이렇게 이탈리안식 시켜 먹으면
0: 네.
2: 이게 치즈가 따라와요.
0: 맞아요.
2: 그거 잘 모아놨다가
0: 집에 보시면 저희 집도 보면은 파마산 치즈 없었는데 그 계란 꽂아놓는 그 사이사이에
1: 네.
0: 지난번에 먹고 남았던 파마산 치즈가 거기 사이사이 하나씩 껴있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1: 예.
0: 여기다가
1: 예.
0: 약간의 후추 살짝 넣어주시고
2: 셰프님
0: 네.
2: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0: 네.
2: 사실 로제 파스타나 로제 스파게티 먹을 때
0: 네.
2: 이 토마토의 향이 조금 덜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생토마토의 느낌 같이 약간
0: 네.
2: 산뜻하게 나요.
0: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꽃게가 들어가가지고
1: 예.
0: 사실 꽃게 대신 뭐 제철 맞은 꽃게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을까.
2: 그러게요.
0: 오늘 뭐 꽃게 대신 다른 해산물을 뭐 왕새우를 넣어도 되고
2: 그러게요.
0: 해산물을 넣어서 다른 로제 파스타도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완성 소스도 준비해 볼게요.
0: 네. 자 그리고 토마토 소스 면을 담을 때는
2: 네 맞아요.
0: 면 담는 것도 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젓가락을 면에다 꽂으시고
1: 예.
0: 동글동글동글동글 말아주세요.
2: 맞아요. 여기 말려 있어야 돼요.
0: 동글동글 말려 이렇게 말면
1: 예.
0: 이렇게 면에 이렇게 스파게티 면이 따라오거든요.
1: 네.
0: 이거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0: 닦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꽃게를 살짝 여기 하나
1: 오, 예.
0: 넣어주시고, 또 이 친구도 살짝 꽃게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1: 게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네. 좀 특별하죠?
0: 여기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놓은 소스, 로제 소스를 살짝 한번 부어주고요.
1: 이 로제 소스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 거든요, 숟갈로.
0: 거기다가 아까 껍질 남은 거 있잖아요.
1: 예.
0: 여기다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꽃게 한
1: 마리가
0: 로제 파스타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1: 이렇게 분위기 있는 꽃게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꽃게 스파게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꽃소금을 넣은 뒤 스파게티 면을 넣어 6분 정도 삶아줍니다. 이때 스파게티 면은 6분에서 8분 정도 삶으면 꼬들거리고 10분 정도 삶으면 부드러운 식감이 돼요. 꽃게는 배껍질을 제거하고 등껍질을 떼어낸 뒤 반 잘라 아가미를 제거해주세요. 양파를 다진 뒤 마늘은 편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마늘을 볶다가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손질한 꽃게를 넣어 볶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어 볶아줍니다. 토마토 소스, 우유, 생크림, 면수를 넣어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삶은 스파게티 면, 파르메산 치즈, 방울토마토를 넣어 섞은 뒤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꽃게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3: 네네.
1: 이 스파게티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피클이잖아요.
3: 네.
1: 오이 피클 대신 무로 상큼하게 무절임.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또 특이하게
1: 네.
0: 발사믹초를 이용해서 절여볼 텐데
1: 네.
0: 일단 기본적으로 무와 그리고 향을 낼 수 있는 샐러리
1: 네.
0: 그리고 대파, 생강
1: 네.
0: 그리고 약간의 매콤한 맛을 낼 수 있는 이 페페론치노
1: 네.
0: 준비했고요.
1: 그리고 절인 국물도 중요한데
0: 네.
1: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약간의 물과
1: 네.
0: 설탕 그리고 발사믹초 그리고 간장까지 준비했습니다.
1: 오, 발사믹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상큼한 맛에 자꾸 손이 가는 발사믹 무절임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셰프님 그럼 어떤 거 먼저 하면 될까요?
0: 일단은 이 무를
1: 예.
0: 제가 사이즈를 손가락 한 마디만하게
1: 예.
0: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를 이렇게 좀 썰어주고
1: 예, 손가락
0: 한 마디
1: 정도
0: 네 이렇게 썰어주고 지금 요 오늘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
1: 예.
0: 우리나라 분들
1: 혹시나
0: 피클 정말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예.
0: 근데 피클보다 피클은 항상 또 이제 일반적인 맛이니까.
1: 익숙한 맛이니까.
0: 네, 요 발사믹초도 약간의 좀 시큼한 맛이 있기는 하지만 시큼한 맛이 입안을 더 개운하게 정리해주면서 좀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1: 정말 많은 분이 좋아하세요, 발사믹초.
0: 자, 그리고 향채소를 살짝 그냥 듬성듬성 한번 썰어주고.
1: 큼지막하게.
0: 네. 요거는 저희가 한번 향만 내고
1: 네.
0: 건져낼 거기 때문에 요렇게만 썰어주셔도
1: 예.
0: 좋습니다. 이렇게.
1: 근데 벌써 향이 좋네요, 셰프님.
0: 생강이 또 잘리니까
1: 예.
0: 생강 향이 굉장히 좋죠? 자, 요렇게.
1: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0: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준비가 됐고.
1: 예.
0: 한번.
1: 자, 절일 국물을 만들 것 같은데요.
0: 한번 절일 국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발사믹초.
1: 예.
0: 발사믹초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물.
1: 물? 뭐야, 굉장히 소량이에요?
0: 네네.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고. 그리고 약간 설탕.
1: 예.
0: 살짝 한번
1: 섞어드릴게요.
0: 네, 숟가락 하나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설탕을 녹여준 다음에
1: 네.
0: 제가 여기다가 설탕이 다 녹으면 향채소를
1: 네.
0: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샐러리,
1: 네.
0: 대파, 생강, 그리고 고추 넣었는데 고추 뭐 매콤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만큼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예.
0: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매울 수 있으니까.
1: 기호에 따라 가감해
0: 네.
1: 주시고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한 몇 분 정도?
0: 이렇게 해서
1: 예.
0: 한번 팍 끓기 시작하면은
1: 네. 파르르 끓어지면
0: 네, 파르르 끓어주시면은 빼내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걸 살짝
1: 그럼 절인 국물이 완전

0: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이렇게 절인 국물이 완성이 되는데 예. 이 뜨거운 상태로 무에다 붓게 되면 예. 무가 금방 좀 찌글찌글해져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물을 이 소스를 네. 살짝 식혀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0: 네. 자, 지금 살짝 끓고 있는데요. 절인 네. 국물이.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식혀놓은 자 발사믹 식초 절임물. 절임물이 여기 있습니다.
1: 네, 요걸 한번 근데 예? 채로 한번 걸러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네. 요렇게 건져내면. 자, 요렇게. 요렇게 사실은 예. 식을 때까지 이 채소들을 그대로 이 상태로 주면은 더 풍미가 더 살아나요.
0: 오.
1: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발사믹 식초를 한번 제가 졸여놨고요. 예. 뜨거울 수 있는데 요거를.
0: 먹을까요?
1: 자, 저쪽에다 한번 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초물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0: 자, 이 발사믹 식초랑 그다음에 우리 간장과 섞여서 너무 향이 진해진 것 같아요, 지금.
1: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거를 그대로 붓게 되면은 네. 제가 무가 굉장히 쭈글쭈글해진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건 그대로 넣지 말고 이렇게 한번 식힌 다음에 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확실히 식히니까 농도가 좀 더 난 것 같아요, 좀 진하게.
1: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를 오늘은 제가 예. 무만을 이용해가지고 좀 사용을 했는데 예. 무 말고 뭐 당근이라든지 예. 양배추라든지
0: 양배추.
1: 오이 같은 거 절일 때도 좋고요.
0: 예.
1: 이렇게 해서 식힌 발사믹 식초 무를 살짝 이렇게 한번 넣어줄게요.
0: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절인 국물이 조금 왜 적은 느낌이 들죠, 셰프님?
1: 적어 보이죠?
0: 네.
1: 지금 적어 보이는데 이렇게 절여지면은 물이 생기잖아요.
0: 맞아요.
1: 충분히 절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용물에 한 절반 정도만 잠겨도 예. 충분히 다 절여질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절여주면.
0: 자, 이 정도로 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주면 될까요?
1: 이 정도로 한 한나절 정도 두시면 예. 정말 맛있게 익은 발사믹 무절임이 이제 완성됩니다.
0: 자, 그렇게 해서 좀 절여둔 발사믹 무절임이 있는데요. 한번 네. 볼게요.
1: 자, 요렇게 해서.
0: 진짜 국물이 많아졌어요.
1: 국물도 훨씬 많아졌고.
0: 예.
1: 지금 요거는 한나절 정도 지금 제가 지금 절여놓은 건데.
0: 예.
1: 지금 색깔도 보시면은.
0: 싹 뱄죠?
1: 싹 뱄죠?
0: 예.
1: 요거를 접시에 한번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뭐 이탈리아 식도 괜찮고, 우리 치킨 먹을 때도 괜찮고, 그쵸?
1: 아, 그럼요. 물론이죠.
0: 고기 먹을 때도 괜찮겠죠?
1: 고기 먹을 때, 스테이크 먹을 때, 그리고 한식 먹을 때도
0: 예.
1: 조금 뭐 개운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 요거 하나씩 집어 먹으시면 뭐 너무 좋죠?
0: 그러게요. 향부터 너무 좋네요. 향긋한 향이 나는 게. 네.
1: 이렇게 해서 그런 맛있는 발사믹 무절임 팥도 이제 완성됐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발사믹 무절임이 완성됐습니다.
2: 발사믹 무절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손가락 크기로 썬 뒤 대파, 샐러리, 생강을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발사믹 식초, 간장, 물, 설탕을 넣어 저은 뒤 샐러리, 대파, 생강, 페페론치노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채로 건더기를 건져낸 뒤 절임 국물을 식혀줍니다. 절임 국물이 뜨거울 때 부으면 무가 물러질 수 있으니 꼭 식혀주세요. 밀폐용기에 무, 식힌 절임 국물을 담은 뒤 하루 정도 절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발사믹 무절임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식 세계화의 선두주자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개운한 감자 적국부터 구수한 된장 칼국수까지 올여름을 책임질 영양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0: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3: 아, 깎아야 잘 살지.
1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8: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0: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3: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2: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4: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6: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5: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4: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8: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4: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견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0: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3: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7: 첫 상견례.
6: 네,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요. 매주 부모님들의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궁금한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진짜로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의 첫 성교육. 오늘의 주제는요, 성인 콘텐츠, 우리 아이는 안 보겠지? 입니다.

0: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1: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남아요. 이제 냉장고를 열 일이 없어요, 애가 그냥.
2: 일단 저는 슬라임.
1: 어머!
2: 왜?
1: 그런 거 나왔어.
2: 슬라임이 왜 그게 나와?
3: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4: 시옷시옷 파트너 대 남친.
5: 아, 그만해, 그만해.
6: 자, 요즘의 아이들. 자, 유해 콘텐츠 어느 정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고 있을까요?
4: 그 한 조사 기관에서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초등학교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성인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유튜브나 뭐 틱톡 뭐 이런 그 동영상 사이트나 아니면 SNS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쇼폼, 뭐 쇼츠, 릴스 이런 것들 통해서 보다가 한 88% 넘게 알고리즘이나 혹은 그 광고 통해서 노출되는 경향이 높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시청하고 노출은 좀 달라요. 시청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고 노출은 이제 왜 어떻게 하다가 네, 광고가 뛰든지 그렇게 해서 노출되는 거죠.
5: 요즘 아이들 거의 스마트폰이랑 한 몸이거든요.
6: 우리 지효 씨 아이들은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5: 초등학교 1학년이요.
6: 좀 빠른 편이네요.
5: 네, 엄마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상 보통 주변에서 많이 사주더라고요.
7: 맞아요.
5: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사줬어요.
4: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6: 그러면 딸과 아들이 좀 쓰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딸은 뭐 어느 쪽?
5: 딸은 아무래도 이제 틱톡이나 릴스 이런 거 이제 가수들이나 이제 춤추는 영상 요즘 유행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아들은 이제 기승전 게임이죠.
6: 네, 그러니까.
5: 기승전 게임, 네.
6: 그러면은 뭐 가수들 보고 하면 딸이 네. 엄마가 지금 가수인 걸 알 거 아니에요.
5: 아, 알죠.
6: 엄마 영상을 좀 찾아보고 하나요?
5: 아니, 그러진 않아요.
6: 엄마 걸 안 보고.
5: 너무 감사하게도.
6: 감사해요?
5: 네, 저는 감사해요.
6: 좋겠어요?
5: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이제 자기 또래 유행하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요. 또 우리가 유행을 만들었었잖아요.
6: 옛날에 그랬죠.
5: 그렇죠. 근데.
6: 부끄럽게 됐죠. 네네네.
5: 요즘엔 딸이 엄마 그거 옛날 거야, 노잼이야 막 이러면서 저를 알려줘요.
6: 오히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니까.
7: 네, 그렇죠.
6: 정규 씨 집은 어떤가요?
7: 저희 집은 아직 애들이 휴대폰이 없어요.
5: 아, 너무 좋겠다.
7: 네, 그래가지고 걱정을 안 했죠. 안 했죠라는 건 걱정이 하나 있었다는.

0: 있었어. 그렇죠. 네. 그 뭐예요?
1: 둘째가 언제 한번 그 님 일어난 춤을 추는데
0: 어디서 봤지?
1: 내가 깜짝 놀란 거야.
0: 네네.
1: 아 그게 이제 그 제로투라고.
0: 네.
2: 제로투 뭐예요?
1: 제로투 춤 모르세요? 진짜로?
0: 몰라요.
3: 진짜
0: 몰라요.
1: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0: 네. 뭐예요?
1: 이렇게 팔을 여기 뒤쪽으로 하고 골반을 꺾어 이렇게.
3: 네.
1: 이런 거 있어.
0: 오.
1: 언제까지 보실 거예요?
0: 그 이거 언제까지? 근데 이거 뭐예요, 근데?
2: 잠깐만요. 오늘 주제가 유해 콘텐츠 아닌가요?
0: 네.
2: 지금 제대로 유해 거 봤어요. 아, 자, 책임 좀 쳐봐.
0: 지금
2: 나갔어요.
1: 조심해야 돼요.
0: 아, 근데 요런 게 이제 우리 포인트는 아니니까 좀 진정들 하시고.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훨씬 더 다양한 자극을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미디어 자극에 훨씬 더 취약할 것 같은데, 맞죠?
4: 맞아요. 그럼요.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도파민 분비가 되게 민감해지는 시기여서 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자극적인 거 많이 찾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미지나 메시지 이런 거를 거의 무의판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관찰한 행동을 모방하고 그대로 실제 행동에 옮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0: 아, 그렇군요. 참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콘텐츠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은 무엇인지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5: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얘기해볼까?
6: 많으면 2시간, 적으면 1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7: 하루에 4시간 정도. 평균은 3시간, 많으면 4시간.
0: 4시간?
7: 네.
0: 꽤나 많네.
8: 저 정도 하지.
9: 1일 평균이 8시간 12분인데요.
0: 8시간이 길다.
10: 학교 안 가나?
11: 아니 학교에서도 하고요, 집에서도 하고요, 학원에서도 몰 보내가지고요.
5: 컴퓨터 할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해요?
11: 로블록스, 틱톡, 제 춤추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요 막 남친한테 고백하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요
12: 남자 아이돌 춤
13: 그냥 뜨는 거 봐요.
14: 챌린지 튜토리얼 같은 거 많이 떠요.
5: 친구들 선생님이 챌린지 문제 내면 바로 추천해 주세요.
0: 진짜 우리 가운데
1: 있는 분이
4: 다 따라하라고 해도 못 따라하겠던데.
0: 춤을 원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4: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아,
0: 이 대정이
4: 벌써 1만 명
0: 구독자.
4: 대단하다.
15: 100개는 넘는데 춤을 잘 춘다고 많이 달려요.
16: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요. 조회수가 13만이 나왔거든요. 수가 13만이 나왔거든요. 오.
1: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저런 게 인기의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좋아요.
5: 좋아요 많이 안 달렸으면 기분 어때요?
16: 그 삭제하면 돼요, 그냥?
15: 저도 삭제해요.
16: 아니, 조회수도 안 나오고 좋아요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계속 올라갔고.
0: 아,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다 두는데.
16: 두는데.
0: 우리는 그래도 마음 약하게 해서 우리는 삭제 못 하는데.
1: 뭐하러 계속 올려놓냐.
16: 어머, 진짜?
15: 처음에 지치고 병든 할 때 이렇게 지치고 병든
0: 진짜 경험자의 느낌이 베테랑 느낌이에요.
15: 한 번만 지치고 병든

0: 요즘에 아이들 틱톡이나 이런 쇼폼 같은 거를 얼마나 자주 보나요?
1: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2: 아침 8시 정도에 이제 일어나면 학교 갈 때까지 30분, 8시 반까지 보고 학원 갔다 와서 거진 10시 반, 10시까지는 보고 자는 거예요.
3: 오면 그냥 바로 휴대폰이니까 먹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0: 남아요. 이제는 냉장고를 열 일이 없어요, 애가 그냥. 아, 솔직히 저는 관리가 안 돼요.
1: 몰래 들어가서 봐요, 애기 거를. 이거는 뭔가 아닌 거 싶은 거는 직접 얘기를 해요.
2: 이제 컨텐츠 소비만 너무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이제 아이가 에너지도 많고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이렇게 제가 오히려 권한 편인데 그러면서도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조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3: 근데 저는 또 보면서 걱정되는 게 아까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냥 삭제 안 되잖아요.
4: 맞아. 깜짝 놀랐어.
3: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회수 자체가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인기 전부
4: 위험할 것 같아요.
3: 그럴 것 같아서 야, 조심스럽네요, 이게.
4: 저도 진짜 약간 그런 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도 기다리는 문화나 뭐 조화가 없더라도 그래도 내가 만든 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뭐 안 나오면 과감히 삭제해 버리고 이런 것들도 와, 이거는
5: 실제로 아이들이 오면 저희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애들 오면 물어보는 게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니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요즘 거의 대다수는 인플루언서예요.
4: 크리에이터.
5: 네, 크리에이터. 인포 저 몇 명 있어요. 되게 자랑하고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지금은 아주 아이들이 문화가 많이
4: 우리 때는 대통령 막 이랬거든요. 선생님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아이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6: 맞습니다. 요즘 연예인도 안 먹혀 애들한테. 다 유튜버.
4: 맞아요. 크리에이터. 그리고 심지어 이 쇼폼 컨텐츠 이용률 1위가 초등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어른들도 쇼폼이나 일상 한번 보면 진짜 몇 시간이 후딱 흘러있어요. 야, 근데 이게 저항감이 없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더더욱 유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쇼폼이 갖는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7: 쇼폼은 굉장히 짧잖아요. 보통 1분 안 으로 하죠. 자극적이고 이렇게 기억에 남을 장면만 딱 뽑아갖고 쇼폼을 만들기 때문에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고 강렬한 자극만 자꾸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 정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쁜 누나나 멋진 형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허리 돌리기 같은 신체 품평하고 이런 걸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게 좀 나의 어떤 그 뭔가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고 재미 뭐 대상, 자극 이런 거에만 집중하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8: 끊임없이 이제 보다가 중독이 되어서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오는 그 아이들도 많나요?
5: 부모님들이 이제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가 이제
4: 심각하다.
5: 뭐 게임이나 뭐 이제 온라인 혹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우연히 이제 접한 영상들을 보고 그걸 비판없이 따라하고 이제 챌린지 같은 거 하고 올리고 친구들하고 조회수 같은 거 비교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경쟁 안에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연령에 맞지 않는 좀 강한 자극의 영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영상이 떠올라서 힘들다 이런 아이들도 이제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4: 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당연히 좋은 교육 콘텐츠들도 많이 있겠지만 문제는 사실 뭐 자극적인 콘텐츠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때는 뭐 흔하게 접하던 것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쌤 씨는 이걸 언제 접해보셨죠?
6: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학년 때? 초등학교?
3: 오, 진짜 빠르다.
1: 빨랐네요.
6: 아니, 빠른가?
1: 빨랐네요.
3: 깜짝이야, 지금.
4: 이거 약간 우리 때로 치면 빨라요.
6: 호주랑.
3: 호주랑.
6: 근데 그 아는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4: 잡지? 아빠가 잡지가 있었어.
6: 잡지 뭐 여러 개 있었는데 한번 보여준다고. 그때 되게 설렜거든요.
4: 아, 설렜어요?
6: 설렜죠. 그거는 저, 근데 제가 성형을 좀 받은 상태였거든요.
4: 그때.
6: 그래서 막,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4: 그래도 설렜다. 그럼에도 설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6: 설렜죠. 예. 저음 봤으니까.
4: 근데 쌤 씨랑 저랑 약간 같은 세대잖아요. 네. 저는 3학년에서 조금 놀라게 돼서 저 6학년 때 친구 이름도 생각나요. 근데 얘기를 이제 10명이니까 하면 좋고 그 친구는 이제 막 우르르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하더라고요. 말을 타고 막 달려. 근데 옷이 약간 시스루야. 그 이후에는 무서워서 애들이 다 끝까지 못 봤던 것 같고 그 장면만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지현 씨는 기억나요?
8: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고 일을 했고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우리 때 막 이렇게 미디어가 막 그렇죠? 어렸을 때 많지 않았잖아요.
4: 맞아.

0: 맞아. 네. 비디오 테이프 아니면 썬데이 서울 뭐 이런 네. 거.
1: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영상을 보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0: 그때 기억나세요?
1: 그때, 그럼요. 그때 엄마가 영화를 보러 가신 거예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이렇게 샤워하는 장면인데 간유리 같은 거에 이렇게 사람 몸이 살짝 비치고 샤워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야했어요.
0: 그럴 수 있죠.
1: 그게 그렇게 야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0: 오, 장면이 네. 강했군요.
1: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영상을 보면 이제 어린애들이 그런 데 노출이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2: 이제는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보려고 하면 볼 수 있고 의도치 않아도 노출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가 게임으로도 영상이 뜨기도 하고 게임 중 팝업으로도 뜨기도 하고 메신저를 통해서도 팝업이 뜨고 친구가 보내준 링크로도 보게 되고 성인 인증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본다고 해도 사실 아이들이 우회하는 방법도 알고 부모님 비번도 알아요. 그래서 80% 이상이 우회해서 노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대비하기도 전에 아이들의 첫 성에 대한 이미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그 최근에 이제 한 언론사에서 성착취, 온라인 성착취되는 피해자들 기획 기사를 낸 걸 봤어요. 네. 그랬는데 평균 나이가 14살이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네.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인 거죠, 주로. 근데 저도 그런 상담을 꽤 하는데요. 보면 그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심심하다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 게시판, 뭐 틱톡이나 이런 데 네. 올리면 특적인 DM이 수십 개가 쏟아져 오는 거죠. 거의 다 어른인 거죠. 어른인데 사실은 뭐 어른인데도 뭐 언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그 사춘기 아이들이 외롭고 부모가 이해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쓸쓸하다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2: 그게 성적 네.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경계라도 할 수도 있는데 여자인 척하거나 같은 학년인 척하고 해서 나갔는데 아닌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경험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있어서 사실 이게 아이는 철석같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안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네. 있습니다.
1: 그럼 3분 안에 성적인 대화를 한대요.
3: 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 팝업 광고도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0: 광고 뜨는 거.
3: 가끔 검색하다가 맞아요. 뉴스 보려다가 기사 하나 뜨는데 옆에 굉장히 무슨 야한 애니메이션 같은 이렇게 맞아요. 가슴 노출돼 있고 막 저는 오히려 옆에 애들은 볼까봐 그런 것도 걱정돼요.
4: 맞아요. 맞아요.
0: 아니, 근데 그거면 다행이죠. 그거 잘못 눌러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진짜죠. 아니, 어떻게 나오나, 이건데.
2: 나도 계속.
0: 이렇게 들어갔는데 밖도 없어. 아니, 근데 경험자, 난 몰라가지고 경험자. 내가 클릭을 못하니까.
3: 네. 제가 X도 눌러야 되는데, X 거의 안
0: 보여요. X가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5: 정보를 얻으려고 그냥 이렇게 켜놔도 계속 막 팍팍 뛰고 하니까 근데 네. 조기에 성인 콘텐츠에 노출이 되면 좀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2: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인지적, 정서적, 성적 발달이 되기 전에 그거보다 훨씬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의 성숙이 더 늦기 때문에 도파민을 뿜뿜하게 하는 콘텐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쉽게 말하면 내성이 생겨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요새 말하는 용어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팝콘 가열하면 팝콘이 뻥뻥뻥뻥뻥 튀잖아요. 그것처럼 머릿속에서는 쪽봄을 보고 있을 때 도파민이 계속 터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게 네. 되죠.
1: 그리고 이제 현실의 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개입을 하잖아요. 네. 복잡한 감정, 어려움, 뭐 슬픔 이런 것들도 있고 책임이 따르는데 그 디지털 정보는 그냥 즉각적인 쾌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이런 왜곡된 성 정보에 노출된 아이들은 건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법을 잘 못 배우죠.
0: 듣다 보니까 저는 더 무서운 게 이 알고리즘이라는 녀석. 이게 맞아요. 참 영악하고 무섭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그 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6: 궁금한데?
7: 맞아요.
4: 슬라임. 어? 이건 개척 슬라임. 아. 슬라임.
6: 한 3개 나올 것 같은
7: 직업. 어, 육수 해볼 수 있어.
4: 그냥 애기들 갖고 노는 장난감.
8: 말랑말랑한.
7: 폴.
8: 맞아, 많이 했어요.
5: 저도 제일 좋아해요. 뭐 검색하면 슬라임 나오겠죠.
4: 일단은
8: 좋으세요?
4: 네, 저도 일단은 다. 왜요? 어머,
8: 왜? 이런 거 나왔어. 슬라임이 왜 그게 나와? 어, 애니메이션 스틸컷이에요. 근데
4: 선정적.
8: 네, 선정적인.
4: 아이디를 안 봤으면 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하나씩 집어 넣어놨네.
8: 성인 알고리즘이까지 떠있네.
4: 아, 정말 가운데 있는 거.
9: 이거 슬라임에 한번 대신 당하니까 머리가 간다.
4: 어, 무서운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입은 애들이 영상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다 가네.
8: 그치, 알고리즘 묶어서 뜨는 거야.
4: 감당이 불감당해요. 난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문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친구.
8: 이 개념은 좀.
4: 아, 친구.
8: 괜찮다, 무난하다.
4: 제일 건전한 단어기는 하네요.
8: 맞네.
4: 어머.
8: 여사친.
4: 어머,
8: 그러니까 이건 아무튼.
4: 여사친과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
8: 어머.
10: 동성친구 개념보다 그거 이성친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뜨네요.
4: 앞에 검색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알고를 띄워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같이 띄워줘. 밑으로 이렇게 자꾸 올릴수록.
11: 제 핸드폰에는 안 떴어요. 분명히 잠겨져 있고 사용 시간이 안 떴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새벽에 이걸 보고 있는 걸 저한테 들킨 거예요.
4: 그게 너무 길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유튜브도 잠궈놓고 네이버도 네. 다 잠궈놨었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더라. 어떻게 알아? 이러면 카톡에 친구 링크를 걸어주는 거야. 아. 그럼 그거를 타고 들어가면 그냥 뚫리더라고 그게.
5: 그렇죠.
2: 카톡으로 가면
5: 분명히 방법을 아는 친구가 분명히 생겨요.
4: 분명히 그죠. 컷이 좀 그랬어.
10: 예가 검색을
4: 해서 이거. 우리가
10: 이게 제목만 봐도 이상해요. 섹션 뭐 이런 거 나오네.
4: 있는 애 하면서 왜 얘는 저기 막 가슴골을 드러내고 있고. 자극적이야.
11: 어, 영상보다 그림이 더 자극적이야.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그려지고.
4: 그냥 애들 딱 눌러보게 만들어놨네. 10대 아이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런 게 뜬다는 거. 너무 야해요.
11: 어, 맞아요. 가슴도 크고 엄덩이도 크고
4: 허리는 개미허리예요.
11: 맞아요. 부럽죠. 어, 하지만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4: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몸매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만화 속 세상과 현실은 정말 다르다.
8: 아이가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아주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 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0: 아 근데 진짜 야 자, 이거를 좀 예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5: 사실 아까 이제 뭐 네. 친구 그리고 굉장히 뭐 그냥 아무런 단어도 아니었어요. 그냥 네. 교복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막 그런 영상이
1: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네. 평범한 단어를 넣어도 굉장히 성적인 부분으로만 치중해서 보여준대요.
0: 왜 그런 거예요?
1: 특히 이미지 그래야 많이 보니까.
2: 포털은 그래도 이제 걸러졌지만 유튜브나 혹은 뭐 이제 동영상 사이트는 이제 그마저도 걸러지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검색해서 정보를 찾고 거기에 검색어들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해시태그를 넣다 보니까 네. 평범한 단어들도 거의 껴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런 걸 검색하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0: 진짜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거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직접을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아, 우리 지현 씨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아, 불기라고 불기.
0: 뭐요? 연애.
8: 연애. 아이고 너무 불기.
0: 연애. 아, 그러니까 왠지 연애하면 강력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우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어떻게 나오는지.
8: 아, 이거
2: 연애.
0: 연애.
2: 싶다.
0: 자, 해보십시오.
3: 아, 검색.
0: 깜짝 놀랐네요. 아이고, 쌤씨 지금 연애를
1: 요즘 10살이 연애하는 거.
3: 10살이 연애하는 거?
1: 네.
8: 10살?
0: 저는 악기 들린 연애.

0: 뭐가 남친 나올까? 한번 가볼까요?
1: 연애 초반 남친과 첫 외박.
2: 저 이런 거 있어요. 맞아요. 전 남친 100% 연락 오는 법.
3: 저한테 한번 좀 그거 알려봐주세요.
2: 공유해드릴게요, 이따가. 예.
3: 자, 이번에는 강해요. 여자. 여자 한번 가봅시다. 여자.
2: 와, 근데 진짜 그냥 치자마자 자극적이다. 뭐,
3: 나 못 보겠어. 네.
2: 썸네일 자체가 그 남자 손이 여자 이제 가슴을 딱 대고 있는. 근데 이게 이미 조회수가 2,500만.
4: 잠깐만, 이거 지금 주인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3: 내가, 왜요?
4: 아니, 검색 안 했는데 명반상으로 떠는 게 여자 빵기, 여자 설사. 이거 검색했던 기록 아니에요?
1: 아, 근데 이거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시크릿 모드라고 사실 그거를 다 관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2: 여친이 생리할 때 사랑받는 방법.
3: 아, 그만해, 그만해.
2: 목
3: 그만해.
2: 지금 지혜 누나 염려 한가득이야 지금.
3: 한가득이지. 아, 근데 좀 진짜 실제로 해보니까 놀라긴 하네요. 다 좀 검색을 해보신 네. 후에 소감이 어떠세요?
5: 처참해요. 처참하고.
3: 지혜 씨는 어떤 게 제일 속상했어요?
5: 아, 너무 정보를 왜 검색할 수도 있는 단어들인데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막 위에 다 올라와 버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막
2: 저는 보면서 그냥 이제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러니까 성이 원래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건데 너무 다 상품화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누군가와 또 그거를 또 소비하는 또 소비자와 아 이게 참 안타깝다. 네, 계속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4: 유튜브란 플랫폼에 이게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 올라가 보니까 그거 보는 순간부터 그 다음 자극은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게
2: 맞아요, 맞아요.
4: 이거 그냥 이대로 가면 사용하게 되면 네.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깜깜해요.
2: 맞아요.
3: 아, 저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이 받아들이게 또 건전하게 보게 할 것인가는 정말 숙제인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맞아요. 현실입니다.
2: 그렇죠. 네.
5: 저는 애들이 스마트폰 볼 때 소리를 이제 크게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소리만 듣고 아 이제 이상한 거 안 보는구나 이제 안심했었는데 이제는 화면을 어떻게 직접 같이 봐야 되나요? 근데 엄마도 바쁘잖아요.
6: 네, 그 우리 학생 중에 하나는 자기가 처음으로 그 포르노 영상을 본 게 그러니까 노출된 거죠. 네. 그게 유치원에서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2: 어머.
6: 그러니까 걔도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 한번 봐봐 그래갖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게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3: 그러니까 네. 저도 최대한 진짜 늦게 주는 게 맞아요. 가장 좋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아이가 그 핸드폰을 안 볼 수 있도록 뭐 같이 대화하는 시간 맞아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사실 쉽지는 않아요.
2: 맞아요. 예,
3: 나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이 더 재밌으니까.
4: 네, 우리 애도 쇼츠 되게 좋아하잖아요.
2: 예.
4: 들어가 봤는데 막을 수도 없어 아예. 저는 쇼츠라도 좀 막자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6: 예. 이 스마트폰 사용은 아까 지혜 씨가 말한 것처럼 가능한 한 늦게 주는 게 좋아요. 청소년 소아정신과 학회에서 정한 이제 스마트폰 요때쯤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높여준 거죠, 그나마.
2: 네.
6: 그게 13.3세였어요.
2: 네.
6: 그래서 이제 평균 나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애들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 부모들은 평균 한 9.4세에 주고 있고 더 일찍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6: 이제 영국하고 호주가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만 13살까지는 스마트폰 부모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애가 너무 시간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뺏는 걸로. 그래서 아이와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2: 네.
6: 그렇게 해야 되고 만 16살 이전에는 SNS 계정 못 만든다. 저 이거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2: 진짜.
6: 너무.
1: WHO 같은 이제 어떤 기구에서 권장한 내용들을 보면 만 2세 미만은 절대 영상 노출 금지. 5세까지도 1시간 미만 정도의 노출인데 그것도 부모의 지도 감독 하에 단독은 절대 안 된다. 실제로 보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스마트폰 조절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고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정서 조절을 의지하고 있고 혹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가족들하고의 생활이나 대화 단절이 있고 수면이나 신체 활동들 같은 것들이 침해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한 후 1년 정도 후부터는 우울, 불안, 또래 관계 문제, 분노 조절의 어려움, 뭐 신체 건강, 뭐 당뇨,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가 그때부터 줄줄줄줄 시작되기 시작해요.

0: 그러니까 최대한 교수님 말처럼 미룰 수 있으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할수 있는 때까지는 버텨보셔라
1: 네.
0: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2: 저는 또저 스스로를 반성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사실 이제 그때서야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1: 네.
2: 이제 아이 뭐 아까 뭐 넘어졌나 이거 체크하려고 CCTV 이렇게 돌려보는데 제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정말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밥을 먹는데 아기가 저랑 놀아달라고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막 냐옹 이러면서 야옹 장난을 치는 거야. 나 데리고 내가 넌 고양이가 아니지? 냐옹 그래 고양이가 아니야. 그래 엘리야.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보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아,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인지라는 순간 계속 내려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반성 많이 했어.
3: 지혜 씨는 참 현명한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금방 또 깨닫잖아요.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서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후회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자란다고 부모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누워갖고 막 릴스 보면서 너는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아이는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안 먹히죠. 그리고 또 그 디지털 문화를 같이 즐기는데 멈추는 법을 연습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혜 씨가 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내려놓는다.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부부들 대화가 없어진 게 다 스마트폰
2: 맞아요.
3: 때문이거든요.
2: 맞아요.
3: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는 걸 가리키는 게 결국은 아이한테 안전벨트 채워주는 거하고 같은 거고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4: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게임 쪽에서 약간 여자 캐릭터 뭐 이제 약간 그런 선정적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0: 네. 성인물들에는 사실 게임도 사실 폭넓게 보면 그런 것들도 들어가기는 해요. 이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여성의 몸을 지나치게 성적으로 상품화시켜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주로 여자 캐릭터들이 의존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후출당하는 뭐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맡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주게 되죠.
2: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 속 캐릭터를 AI에게 부탁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자, 보시면서 혹시 느끼는 거 없나요?
5: 다 멋있어.
2: 엄청나죠?
1: 와,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2: 현실적이에요?
1: 네.
2: 허리가 너무 개미하고.
6: 일단 남자 그거 이거 만들었을 때 나를 보고 마는 것 같고.
2: 아, 그래요?
6: 아, 잠깐만 눈을 조금 씻어.
2: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해봐요.
6: 아, 이거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이고. 근데 솔직히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2: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6: 아, 저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2: 그래요? 아, 이런 사람하고.
6: 아, 괜찮았지? 괜찮았지?
3: 근데 예전에는 갑옷을 몸을 보호하려고 입었잖아요.
6: 그렇죠. 네. 아, 맞다.
3: 근데 얘는 중요한 데는 다 노출하고 있어요.
2: 중요한 건 다 노출한 거지. 진짜 이런 게임 속에 선정적인 캐릭터들이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3: 네. 게임의 특성상 성적 이미지가 이제 보상이나 왜 승리의 어떤 이 도구로 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을 주체적인 어떤 인격체가 아닌 왜 획득해야 되는 전리품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을 흐릴 수도 있는 거죠.
2: 근데 이렇게 보니까
6: 너무 오래 보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이게 이렇게
6: 계속 보는 게
5: 언니는 왜 이렇게 오래 봐요?
1: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대체?
2: 솔직히
6: 가져가세요.
2: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요? 네,
1: 지금 액정 보는 거 같아.
2: 내가 요거는 내가 쌤씨 주고 이건 내가 가져가. 어쩔 수 없어요.
6: 네. 아니 근데 계속 보게 되니까 옛날에 이렇게 어디 붙던 사람 한 명도 없을 거고.
3: 그럼요. 우리 때는 이렇게 좀 야한 수영복 같은 것도 입고 못 나왔어요.
6: 그렇죠.
3: 그리고 그런 춤을 추면 당장 방송심의에 걸렸거든요.
2: 저희 때는요, 그 제가 활동할 때 배꼽 노출했다고 여기다 앞에다 천을 이렇게 해서 대서 나갔었어요.
4: 머리 염색기도 깜 뽑는데 스프레이 뿌렸어요.
6: 염색 안
4: 염색도 안 됐어요.
6: G.O.D. 그 박준영 형. 그때 금발머리였다가 갑자기 방송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뿌려가지고. 근데 춤추다가 땀 나니까 이거 쭉 이렇게 내려가 장면이더라고요.
4: 진짜. 어쨌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콘텐츠를 볼 때 가정 내에서 규칙을 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0: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식사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보기 금지.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야간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한계 시간을 설정하는 거. 예를 들면 8시 이후에는 반납한다. 개방된 장소에서 보도록 한다. 현질이나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은 금지.

0: 가지 않는다. 혹은 부모가 허락한 아주 특별한 날에만 현지를 할수 있다.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는 부모도 함께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절대 자유를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너 주말에 숙제 다 하면 그 이후부터는 마음껏 해. 이런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족들과의 나들이, 운동, 친구 만나는 이런 건전한 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자유를 많이 주거나 하면 안 된다.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스마트폰을 많이 하지 마가 아니라 부모가 직접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보내고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극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1: 자, 성인 콘텐츠를 봤으니 이걸 혼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시죠?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 휴대폰 보다가 너 친구가 보낸 링크를 봤어.
3: 그거?
2: 엄마는 그거 보고 놀랐는데, 그런데 너도 당황했을 것 같아.
3: 친구가 보내서 본 거야. 내가 찾은 건 아니야.
2: 어떤 상황이었어?
3: 단톡방에서 애들이 웃기다고 보내서 봤는데 다들 반응하니까 나만 안 보면 이상하잖아.
2: 근데 영상을 보고 왜안 지웠어?
3: 그냥 놔뒀어. 애들도 다 봤는데 뭘 나한테만 뭐라고 해.
1: 자, 딸의 휴대폰에서 친구가 보낸 음란물 링크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보낸 것뿐이다라고 회피를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영 씨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4: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할 것 같고, 일단 뭐 핸드폰을 그냥 뭐 폴더폰을 바꿔야 되나? 정말 이제라도
1: 일단적으로 핸드폰을 바꿔야겠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시니까 우리 교수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실제 저는 저런 상담을 꽤 많이 받아요. 예, 그런 왜 단톡방에 친구가 보낸 문자 혹은 영상 때문에 이제 엄마가 몰래 들어가서 봤다가 그걸 보고 아이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이거를 붕괴되고, 그리고 안 하자니 너무 위험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많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 애들한테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놔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한테는 이게 포르노인 경우, 고위험 영상물인 경우에는 내가 유포하지 않았어도 내가 보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 범죄가 돼요.
4: 맞네, 맞네.
5: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그 영상을 지금 네가 보는 게 좋지 않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건이 영상 가지고 있는 게 너한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모르거든요. 이제 이런 영상을 보는 거난좀 불편해.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만약 너를 좀 따돌리거나 너 정말 웃긴다, 찌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면 그 관계 한번 생각해봐. 그 친구들이 너한테 정말 좋은 친구인지라는 얘기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 나온 영상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것을 본다는 게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수 있는지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원하지 않고 찍혔을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 영상이 돌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너라면 어떻겠어? 이거 그런 얘기를 아이랑 좀 초등학교 9학년 아이면 그런 얘기 해볼
0: 할
5: 수
0: 수
5: 있을 것
0: 있어요.
5: 같아요. 네.
1: 자, 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을 부모가 이제 제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2: 표정이 계속 안 좋아 보여. 잠도 못 자고. 무슨 일 있니?
6: 전에 이상한 영상 본것 때문에요.
2: 이상한 영상?
6: 표현하긴 힘들어요. 행동이 좀 이상해요. 게임하다가 옆에 뜬 광고 영상 같은데 그 광고를 보면 느낌이 이상해요.
2: 자꾸 생각나서 힘든 거야?
6: 자꾸 생각나요. 잘 때도 생각나고 괴로워요.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1: 아, 이번 내용은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이 우연히 성인 콘텐츠를 본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자꾸 장면이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데, 또 엄마한테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연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0: 맞아요. 이제 저런 이제 영상을 접해서 병원에 오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은, 그걸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고생은 하잖아요.
0: 문제는 실제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 생각이 더 납니다. 그래서
7: 맞아요.
0: 잊어버려라는 말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생활로 돌아가는 걸 먼저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놀이, 운동, 수면, 식사, 가족 활동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0: 자연스럽게 서서히 이제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수주 이상, 그리고 생활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면이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 상담이 좀 필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1: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그렇게 노골적인 장면을 보면 굉장히 쇼크 받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못 드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면 어른의 몸을 보면서 자꾸 또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영상 더 씌우기를 좀 권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재미있는 만화 영화나 코미디 영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을 좀 보여주면 이렇게 영상이 좀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한테도 니 뇌가 아주 건강하고 성능이 좋아서 그게 잘안 잊혀지나 봐. 근데 이제 곧 잊혀질 거야. 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라운딩 훈련이라는 게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5, 4, 3, 2,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5개 찾아봐. 그럼 아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찾잖아요. 그럼 지금 들리는 소리 4개만 찾아봐. 그럼 또 이렇게 눈 감고 또 찾아보고 그리고 뭐 만져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냄새 2개, 맛 1개 이렇게 차례차례 해보면 아이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와서 딴데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2: 훈련이군요.
1: 이렇게 좀 집중해보게 하는 것도 좀그 영상을 덮어씌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해 콘텐츠 보고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것도 알았네요.
4: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 철저한 차단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1: 언론사하고 한국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이라는 그 정부기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게임하면서 어떤 게 유해 콘텐츠고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고 SNS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감춰야 되고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0: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보호 앱을 무력화하는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시스템 시간 뭐 돌리고 뭐 VPN 우회하고 별별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부모 승인 같은 거 필수로 해두고 새로운 또 무슨 다른 이제 관리자 앱 같은 게 나오지 않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따라가면서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숨바꼭질이라고 표현해요. 숨바꼭질 한번 숨은 곳에 거기에 다시 숨지 않아요, 애들이. 더 깊이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도망가고 부모도 쫓아가고 이런 숨바꼭질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두뇌 싸움, 두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3: 그래서 핸드폰 그냥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못 쓰게 그냥 어디서 중고 시장에
5: 그 어른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씀하시게 너무 딱 오늘 딱 와닿습니다. 갑자기 또 오늘 엄청난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만큼 정말 아이들
0: 맞아요.
5: 키운다는 게 하나를 키우면 온 동네가
0: 맞아요.
5: 도와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와닿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0: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5: 맞습니다.
0: 사실은.
5: 자,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서 우리가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를 아이들이 볼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고수위 콘텐츠를 접하면 아이가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리고 왜 외상후장애 입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주게 하는 것,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한 성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일회성 대화가 아니고 언제든지 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게 가끔씩 엄마가 그냥 쿨하게 물어보는 거죠. 너 요새 뭐 그런 영상 보니? 내지는 뭐.
4: 툭툭.
1: 툭툭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해 주거나 나온 책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5: 근데 교수님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툭 던지려면 그간에 계속 이 아이와의 그 커넥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매일매일 데일리로 아이와 아이 컨택하고 이야기를 조금 스몰 토크라도 나누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툭 던졌을 때 이야기가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0: 기술이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부모가 그 위험을 다 맡기는, 개인적으로 맡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어떤 입법이나 정책 같은 것도 저는 좀 필요한 것 같고, 최종적으로의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어떤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걸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부모가 이제 만들어주는 게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역시 미디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0: 이런 부모가 먼저
1: 우리가 맡겨야 돼요.
0: 보여주는 교육이 사실 굉장히 가장 저는 강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자, 오늘은 성인 콘텐츠 우리 아이는 안 보겠지에 대해서 함께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디지털 세상은 결국 아이들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넓고 거친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의 소중한 아이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부모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2: 엄마가 헐크된다, 헐크!
3: 냉장고를 제 방에 놓겠다는 거야.
2: 명분을 만든 거야.
1: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4: 멀어져 있네요.
5: 공간이, 그렇죠?
4: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
6: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고 있어.
7: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8: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 자기 뭐 할 거냐.
9: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10: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12: 준비할게요.
2: 예.
12: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3: 이동하실게요.
2: 네.
12: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4: 다시 들어가.
12: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아, 이번 신상 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13: 준비할게요.
2: 예.
12: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3: 이동하실게요.
2: 예.
12: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4: 다시 들어가.
12: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0: 남인도 투투쿠디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만의 전통 어업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생긴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많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도양의 바닷속으로 생계를 위해 거침없이 맨몸을 던지는 남인도 투투쿠디 어부들을 만납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항만도시 투투쿠디입니다. 만나르만에 자리 잡은 투투쿠디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인데요. 남인도의 다른 항구에 비해 작고 소박합니다. 인근 바다보다 수심이 깊지 않아 큰 배보다는 작은 배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풍성합니다. 투투쿠디 사람들은 어업 외에도 농업과 염전을 통해 소득을 얻습니다. 소금 맛이 좋기로 유명한 투투쿠디 염전의 연간 생산량은 120만 톤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투투쿠디에서는 남편은 어부로 아내는 염전에서 일하는 것이 오랜 관습처럼 여겨집니다. 바다가 남편의 일터라면 염전은 아내의 일터입니다. 아내들이 염전에서 받는 하루 일당은 500루피. 한 하루 8,000원 정도 되죠.
1: 투투쿠디는 우프다 아디마 우르파티 반다도 투투쿠디 마을에서 அந்த உப்பு தான் அதிகமா ஃபேமஸான இடம் இதான். ஹஸ்பண்ட் வந்து கடலுக்கு போவாங்க. நான் வந்து குழந்தைங்க உப்பு சமக்க உப்பு வார எல்லாம் வருவோம். வேலைக்கு வருவோம் நாங்கள். பகலில் வருவோம். 12 மணிக்கு வேலை முடிஞ்சிடும் எங்களுக்கு வீட்டுக்கு போயிருவோம்.
0: 셀비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 염전에 나와 생활비를 보탭니다. 아내들은 넉넉하진 않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해가 지면 이제 어부인 남편들이 바빠질 시간입니다. 해안가에 벌써 어부들이 모였습니다. 자기 소유의 배가 없는 어부들은 다른 배라도 얻어 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립니다. 한 어선이 함께 나갈 어부들을 다 모으고 출항 준비를 합니다. 35년 경력의 어부 만호입니다. 10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일곱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2: 이거 1 மணிக்கு வெயிட்டிங். 근데 வலைப்பிடி செம்பே எங்க 1 மணிக்கு ஆகும். 2 2 1/2 மணி கரக்கேத்து ஒரு 10 மணி ஆகும்.
0: 바다 어둠에 익숙한 어부들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어부들은 오늘도 뜨는 해를 바라보며 만선을 기원합니다. 선장 만호는 이쯤에서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하는데요. 어부 순다르는 오랫동안 만호의 배를 탔습니다. 돈보다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어부들에게 일당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잡는 날이 있는가 하면 적게 잡는 날도 있습니다. 모두 신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순다르는 식량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물을 다 내렸습니다. 날이 밝자 조업 중인 배들이 여럿 보입니다. 만우가 낚싯줄을 푸는데요. 작은 물고기를 미끼로 걸어 던집니다. 그물을 내리고 기다리는 시간. 만우는 낚싯줄로 한 마리라도 더 잡고 싶습니다. 일곱 가족의 가장인 그의 어깨가 늘 무거운데요. 낚싯줄을 올리는데 갈치가 잡혔군요. 만우의 마음도 모르고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물은 좀 수확이 있어야 할 텐데요. 만우의 예감이 좋질 않습니다. 얼마나 잡혔을까요? 그물이 빈 채로 계속 올라옵니다. 예전엔 근해에서도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이 작은 배로는 멀리 나갈 수 없는 상황. 보잘것없는 수확이지만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합니다.
2: 이날에 아이라운드 우리아리 시야르. 이날은 날라 고라. 이날 반이 일래 반이 모사.
0: 좀 더 멀리 나가 다시 시도해 봅니다. 이번엔 물고기가 좀 잡혔을까요? 다시 그물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와, 큰 갈치가 걸렸군요. 1미터는 넘어 보입니다.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2: 로프에 알가라이 카르크 틀리 바레 로프드 로프드 다이체서 아이 타키 발레이드 발레이드 풀 아이드 오르 அத ரன்னிங்ல வந்து ரன்னிங்ல வந்து
0: 큰 갈치가 잡히자 만우가 신이 났습니다. 계속 큰 놈들이 올라와 줘야 할 텐데요. 확실히 그물에 걸린 고기들이 많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정도 수확이면 평소보다 많은 양입니다. 만우와 함께한 어부들 모두 오늘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군요.
2: 아들라 보내려 이뻐 민이 고라고 민 고라반 브리카나 바이가라 갔어 내한테 민아 그 이분 거울
0: 만우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큰 배를 갖고 싶습니다. 조금씩 잡은 물고기들이 어느새 어선을 꽉 채웠습니다.
2: 아, 그때 아, 안그래도 우리 아이프라 올라온다고 많이 구하라지. நம்மள பணி குறையும்போது பணி கூடுதல் கிட்டும் கூடுதல் கிட்டும் பணி குறையும் கூடுதல் கிட்டியா சந்தோஷம்
0: மான்சனுள் ஹன் மானுவே 배가 경쾌하게 육지로 향합니다. 순다르도 행복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매를 잘해야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만우가 잡은 물고기들이 좋은 가격에 팔리기를 바랍니다. 투투쿠디 항구가 다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난 밤 이 많은 어선 위에서 펼쳐졌을 풍경들이 그려지는데요. 수고로움을 뒤로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선들. 그런데 아침부터 출항을 서두르는 어선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다른 걸 잡으러 나간다는데 대체 뭘까요? 배 위에 젊은 어부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선에는 그 흔한 그물도 미끼도 없습니다. 비밀은 갑판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이 압력 조절기와 연결된 산소통의 공기를 호흡하며 물고기를 잡습니다. 호수가 엄청나게 긴 걸 보니 깊이 들어가나 봅니다. 육지에서 1시간 남짓 10km 이상 달려왔습니다.

0: 그런데 잠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주위를 맴돕니다. 예상보다 파도가 세서 걱정입니다. 파도가 세면 바다에 들어가도 앞이 보이질 않아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부들이 바닷물 색깔을 유심히 살피는데요.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맑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작은 어선이 다가옵니다. 어선에 물고기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물을 펼쳐 잡은 물고기를 보여줍니다.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광주비의 절반도 채우질 못했습니다. 부부 어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잔잔해질 줄 모릅니다. 바닷물 색깔을 1차로 육안으로 확인하지만 실제 바닷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포인트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드디어 닻을 내립니다. 그나마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1: 이도 ஒரு 7 அடி இருக்கும். 7 பாவம் இருக்கும்.
2: கேமரா நோக்கி போசாரியோ.
1: 7 பாவம் இருக்கும். அது கீழ போய் நம்ம தோண்டணும். அந்த கால்ல ஒரு ரவுண்டா போட்டுறாங்கல்ல. அந்த ரெண்டு ரவுண்டையும் போட்டு அத வச்சு காலை வச்சு மிதிப்பாங்க. கீழ கம்பி இது கொண்டு போய் வச்சு அத மண்ணில குத்தி அந்த காலை வச்சு மீச்சி சங்க எடுப்பாங்க. அந்த எடுக்கிற சங்க தான் நீங்க அப்படியே பாத்தீங்களா அந்த சங்க.
0: 비키와 그의 친구들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수를 갑판 위로 올리는 일입니다. 호수를 이용해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 낚시하는 방법은 투투쿠 뒤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 방식의 어업입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어업 방식이라 젊은 어부들이 전통 어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호수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신기하게 생긴 알루미늄 원판입니다. 투투쿠디 어부들은 원판을 오리발처럼 발에 착용합니다. 이제 산소통만 작동시키면 준비 완료.
1: 아무도 못 갈때 이렇게 찍어놓을 거야. 어찌 그때 간날이 마리겠노? 그다음 간날이. 봐 그렇게 그다음 간날이. 봐구노. 다시 마리기 봐 마리겠노. 마리기 때.
3: 전문 마리라.
1: 아, 우리 마리기 봐 봐요. 이 와이라 좀. 봐라.
4: 나 이랬대. 어디 어디 올랐대.
0: 바닷물에 들어가기 전에 알루미늄 원판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볼까요? 이 도구가 전통 어업으로 무엇을 잡는지 그 비밀을 밝혀줄 열쇠입니다.
1: போய் எதனாலும் தேடி பிடிச்சி எடுக்க முடியும்.
0: அலுமினியம் வன்판을 발에 끼고 전통 방식으로 찾는 것은 바로 소라 고등입니다. 어떻게 소라 고등을 찾는지 궁금한데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입수 직전. 어부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동료들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미들과 먼저 바닷속을 살피는데요. 바다 위에서는 알 수 없었던 바닷속 상황을 점검하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합니다. 바다 위에서 보아도 너무 탁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해 앞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라고등 발견. 와, 소라고등 맞나요?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지미르가 물 위로 올라와 소라를 건네는데요. 잡기 힘든 귀한 소라고등입니다. 정말 코끼리를 닮았군요. 아래로 늘어진 것 같은 코끼리 코가 보입니다. 가네샤는 코끼리 머리를 한 지혜와 행운의 신입니다. 지미르가 안전을 확인한 후 다른 어부들도 잠수를 시작합니다. 어부들이 잠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수입니다. 바닷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어부들의 유일한 생명선.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1: 이들은 아마 랑 디스턴스 லாங் டிஸ்டன்ஸ் இப்போ நம்ம பக்கத்துலனா லாங் சின்ன இது போல் கம்மியாக உள்ள மீட்ரு ஓஸ் போல் இது எப்படியும் ஒரு 100 மீட்ரு லாங் இருக்கும். அப்போ நம்மளுக்கு லாங் ஓஸ் வேணும். அதனால தான் இந்த ஓசை போட்டுக்கிறேன். எவ்வளோ ஆளுனாலும் போய்க்கிடலாம். இப்போ வந்து இது 100 மீட்ருனா 50 ஃபிட்டு ஆழம் வரைக்கும் போகலாம். இப்போ நம்ம கம்மியாக தான் போவோம்.
0: சாம்சுவான் ஓபுதிரி ஒதுச்சி மின்னஞ்சி ஹோசரோ வீச்சில் பகினால் சுயின்னந்தேயும் 호수를 잡아당기며 더 깊이 들어가는 어부들. 수심 6m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해저에 도착한 어부들은 알루미늄 원판을 이용해 땅을 파는데요. 모래 속에서 소라 고등을 찾습니다. 모래가 일면서 앞이 더 뿌얘졌는데요. 드디어 소라 고등을 캤습니다. 두뚜쿠디 어부들이 소라고등을 찾을 때 알루미늄 원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소라와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와 감각으로 소라를 찾는 게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소라고등이 왜 이렇게 하얄까요? 원래 소라고등은 더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데 죽은 소라고등이 파도와 모래에 실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엄청난 체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 수중 공연을 보는 것 같군요. 두뚜쿠디 어부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소라 고동을 캐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트코디 젊은 어부들은 호수만 있으면 바닷속에서 무엇이든 잡을 수 있습니다. 리디아가 그물 바구니와 작사를 던집니다. 이 배의 선장 딥합니다. 다른 어부들보다 서두르는데요. 어부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인지 바닷속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준비한 그물은 안 가져갑니다. 본격적으로 전통 그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 끼니를 위해 음식 재료를 구해오겠답니다. 바닷속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오징어가 포착됐습니다. 와, 단 한 번의 성공입니다. 리디아가 점심 재료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입이 여럿이라 오징어 한 마리로는 부족할 텐데요. 이번에는 선장 디파가 물고기를 조준합니다. 이번에도 성공. 놀라운 실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입니다. 선배들이 바닷속에서 작살 낚시를 하는 동안 막내들은 배 위에서 기다립니다. 실력 좋은 선배들이 있으니 굶을 일은 없습니다. 학업도 중단하고 어부일을 선택한 마투투와 마누는 아직 경력이 안 돼 바닷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어부일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방금 잡은 신선한 갑오징어입니다. 꽤 큽니다. 홍동과에 속하는 물고기입니다. 파도가 잔잔해질 줄 모릅니다. 그래도 허기는 채워야 합니다. 오늘 식사 당번은 만우. 갑오징어를 손질합니다. 무슨 요리를 만들까요? 마누가 익숙하게 물을 올리고 오징어 카레 요리를 시작합니다. 갖가지 뭇에서 가져온 재료들도 준비합니다. 아직 잠수할 수 없는 마누는 청소, 요리 등 온갖 잡다한 일들을 맡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0: 만호의 오징어 카레 요리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1: 슈퍼.
0: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그물을 내리는 어부들. 어떻게 잡으려는 걸까요? 바닷물이 너무 고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물을 치는 게 가능할까요? 우선 물고기가 모여 있는 곳을

0: 찾아야 합니다. 물고기들은 산호초나 바위들 사이에 모여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 찾았군요. 그물로 물고기가 나가려는 방향을 막고 다른 쪽에서 몰아넣어 잡습니다. 두 명이 양쪽에서 그물을 잡고 다른 한 명이 물고기를 몹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바다 속이 너무 탁해 더 이상 그물을 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배로 돌아갑니다. 배 위에 있던 막내들이 그물 올리는 걸 돕는데 바람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선배 어부들은 평소보다 적은 수확량에 기운이 빠집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날씨에 수들러 장비를 정리합니다. 이라도 몰려올 기세입니다. 오늘은 기름값도 못 벌었습니다. 여섯 명이 나누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어부들은 오랫동안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배 위에서는 동료지만 밑에서는 친구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입니다. 배가 가득 찰 때나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항구로 돌아가는 길, 텅 빈 어선이 어부들의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고요해지면 다시 바다로 나가면 됩니다.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일도 함께 바다에 나갈 동료들입니다. 젊은 어부들이 전통 방식으로 힘들게 잡은 적지만 소중한 오늘의 수확입니다.
1: 아니, 옆에서 보나는 위로부터 돌릴 바보. 내가 என்ன வேலை செஞ்சாலும் கடல்ல எங்களுக்கு அதான் கடல்ல தான் எங்களுக்கு தொழில. அதான் எங்களுக்கு அள்ளி தர தெய்வம். அதான் நாங்க எப்ப இறங்கினாலுமே விருப்பத்தோட தான் இறங்குவோம், சந்தோஷத்தோட தான் இறங்குவோம். தொழில் வருது வரல அது ரெண்டாவது விஷயம்.
0: 투투쿠디에서 태어나 매일매일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어부들.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

들며 그들만의 전통 어업을 이어갑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가 가장 즐겁다는 투투푸디 어부들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바다에서의 삶은 계속됩니다.

0: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나와도 좋긴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지.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이 행복은 소울이 안다.
1: 행복해.
0: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0: 우리는 10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꿈꾸는 설레임이 가득했던 그날을.
1: 스코어 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 있고 5대0으로 꼭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2: Point for me is to make sure I do not lose one.
0: 그러나 그날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0: 모든 건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1: 와, it's so shocking. I expected AlphaGo to win only one game.
2: 진짜. Looks like Lee Sedol is just resigned.
0: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만 가던 사국의 날.
3: This is the hinge of the game.
2: Oh,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1: Look, basically,
4: oh, he found the wedge.
3: Whoa.
2: It's gonna change.
5: What's the mix of the next
0: move? 이세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5: There you go. AlphaGo resigned.
0: Human 대표 이세돌의 첫 승. 모두가 고대했던 순간이었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예. 네.
7: 네. 네. 아, 절망이지 뭐. 설마 여태까지는 이제 설마 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아이고 이제 바둑은 완전히 뭐 쇠퇴하겠구나.
8: 我感觉刚开始的时候以为，李世石肯定是能赢的，应该没有问题。但是后来看，没想到的是 AlphaGo 确实那时候很厉害了。
9: 어 하면서 정말 아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 이런 인공지능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거를 인정하는 시간이었다.
10: 딱 5부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세돌 구단이 1승이라도 한 게 정말 다행이구나.
11: 능력이

0: 是有可能战胜人类 AI。在李世石那个下完以后，跟 AI 交手这么多年以后，我现在觉得当时的想法可能就是太天真了一些。
1: 솔직히 말해 저는 뭐 바둑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 진짜 한 판만 봐도 알수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바둑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3: 와, 정말 바둑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그 순간도 잊지 못할 것 같은 정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4: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그후 10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로세로 각각 19줄을 그어 만든 361의 교차점. 그 위에 돌을 놓아 집을 늘리고 적을 포위하여 더 넓은 영토를 가지면 이기는 게임, 바둑. 이젠 인류의 지위를 위협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0: 우리는 대회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1: 우리는 대회에 참여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2: 알파고와 바둑 대결 그 후 10년.
3: 방금 같은 주말에
2: 우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이세돌 구단을 만났습니다.
3: 바둑에서 기반한 게임입니다. 바둑이 요즘 사람들은 유일하고 완벽한 투성 전략인데요. 그 정신에 따라서 승패는 그레이트 킹덤은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그는 바둑 기사가 아닌 게임 개발자 이세돌로서 대중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한 최초이자 유일한 인간 바둑기사 이세돌. 알파고와의 대국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4: 오마이걸 또 노래를
5: 오랜만에 들으시죠?
4: 가끔씩 들어요?
5: 지금도. 네.
2: 그는 알파고를 이긴 신의 한 수인 78수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4: 78수를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78수는 그냥 두어가는 수순에 불과하고요. 그 전에 68수가 사실은 승부수였습니다. 68수는 정수가 아니에요. 최선의 수가 아닙니다. 오직 이제 알파고의 버그를 일으키겠다라는 일념의 수순인데요.
2: 알파고는 인간의 기보를 학습한 뒤 승률이 높은 수를 선택하여 대국을 예측하고 수를 뒀습니다. 인간이 둘 확률이 낮은 수는 계산에 두지 않았죠. 이세돌은 바로 그 틈을 노려 잘 두지 않는 수를 놓음으로써 알파고의 계산에 혼돈을 준 겁니다. 오류를 유도한 거죠.
4: 사실상 이 길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돕는데요. 그리고 통했죠. 사국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2: 알파고를 상대로 한 인간의 승부수는 오직 인공지능의 오류를 유도한 수였던 겁니다.
4: 그 당시만 해도 뭐 거의 30년 가까이 바둑을 놓는 사람이 변칙적인 수를 둬야만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룰이 명확하고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준 거죠, 사실은.
2: 이세돌과 대국 이후 알파고는 놀랍도록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 후 인공지능과의 바둑 대결에서 인간은 단 한 판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 기보 학습 없이 독학한 알파고 제로까지 탄생했습니다.
4: 알파고 마스터까지는 인간의 기보를 학습했기 때문에 우아해요. 와, 이렇게 두는 거구나.

0: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였구나. 수고하면서 감탄하면서 봅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법을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룰만 가르쳐주고 자체 대국만으로 학습을 했어요. 약 10일 만에 알파고 리를 압도합니다. 40일 만에 알파고 마스터를 압도해요. 인간은 알파고 제로의 그 바둑을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여길 놓지? 저수가 분명히 정수에 가까울 텐데 왜 적을 놓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딱 보고 나서 그 모른다 그 개념이 아니라요. 쭉 봐도 몰라요. 계속 봐도 모릅니다. 뭐안 되죠. 이제는 사람이 이제 대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끝났죠. 그런 부분에서 사람과 뭐 컴퓨터가 대결하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그쯤에 있지 않을까. AI가 두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예. 그래서 저는 이해만 한다고 하더라도 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한국 바둑의 간판으로 꼽히던 이세돌 9단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원래 은퇴를 한 마흔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일렀죠. 몇년 일렀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AI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둑계는 AI 때문에 사실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프로 기사로 봤을 때는 본질 자체가 좀 바뀌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2: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바둑 국가 대항전 개막식 날입니다.
3: 국가별 소개 순서는 자국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 각국의 바둑 기사들이 국가를 대표해 팀을 이루어 출전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의 바둑 기사도 한국 대표로 나왔습니다.
3: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국 선수는 신진서 9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세계 최고를 향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회 중에 중국에서도 다수의 팬을 보유한 신진서 9단의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그를 향한 관심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신진서 9단은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기량을 가진 이로 평가받는 바둑기사입니다.
4: 인공지능의 사고 방식을 그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열심히 했던 사람은 단연 신진서 9단이고요. 신진서 9단은 이제 형세 판단 면에서는 정말 인공지능 자체를 뜯어서 가지고 싶어 했던 이제 선수죠.
0: 그런 게 있습니다. 바둑을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바둑을 배울 때 그 분이라면 어떻게 두었을까?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AI는 라면 어떻게 두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최고 기사 신진서 9단도 굉장히 인공지능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AI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2: 신진서 9단은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 최초의 2000년대생 프로기사로 입단한 이래 국내외 대국에서 놀라운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자, 결과는 신진서 9단의 불계승입니다. 한국의 우승을 결정 짓습니다.
6: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평생토록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19년 전에 이창호 9단이 했던
7: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신공지능이라고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가장 AI와 닮아있다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AI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AI처럼 계속해서 유리한 상을 유지하면서 압박해 가려고 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그냥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같이 이제 제 바둑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 인공지능과 바둑기사의 착수 유사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신진서 구단의 수는 AI와의 일치율이 37%를 넘습니다. 이는 다른 기사들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의 별명인 신공지능을 증명하는 결과죠. 그의 활약으로 한국은 2020년 이후 중국을 앞서며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중일 국가대항전이 시작됐습니다. 다섯 명의 기사가 연승전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구. 한국 국가대표 중 이지연 구단이 선발입니다. 한 판이 개인의 기록을 넘어 국가의 승리가 되는 대회입니다.

0: 그 시각 대국장 옆 검토실에선 실시간으로 경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여기가 파랑인데 이건 말이야.
2: 여기가 파랑이.
3: 아, 여기 기념고도.
2: 꼬부리는 거 보고 꽤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4: 약간 이거 쫄만한데 근데.
2: 어 근데 기분 나쁘지.
4: 이거 막상 한 30% 되는 거 아니야?
2: 둘 중 근데 둘 수밖에 둘 수 있는 서 두 개밖에 없네.
0: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대국을 비교해보며 누가 유리한지 수치를 확인합니다. 검토실의 풍경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 그 AI 프로그램은 항상 옆에 배치되어 있고요. 우리 먼저 연구를 하고 나서 그러면 AI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제 보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5: 경기가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2: 네네.
5: 아, 어떻게 됐나요?
2: 이겼어요.
5: 아, 네. 어떤 승부였나요?
2: 오늘 좀 초반부터 잘 풀려가지고 저 완승 이렇게 했거든요, 지현이가. 네. 그래서 초반은 좀 지현이 잘 줘서 이렇게 승리했어요.
0: 출발이 좋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꺾고 승기를 이어나갈지 각국의 명예를 건 예측할 수 없는 승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첫 대국을 마친 국가대표 선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지영 구단은 대국이 끝나자마자 방금 전 경기를 확인해 봅니다.
5: 이지영 선수 뭐 보시는 거예요?
6: 아, 제가 오늘 둠바도.
5: 아, 바로? 네. 바로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6: 네.
5: 보시는
6: 거죠? 네, 맞아요.
5: 지금 초반 정도 보셨는데,
6: 네.
5: 뭐 다른 수가 더 괜찮았었네라는 그런 수준이 보입니다.
6: 네, 아직까지는 없고 다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큰 예상 못하는 수가 있다기보다 그냥 어떤 참고들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0: 1차전에서 한국은 2연승을 거뒀고 신진석 구단 등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후 부산과 상하이에서 열릴 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승리한다면 6년 연속 우승입니다. 알파고가 등장했어도 바둑은 여전히 인간의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가 바둑 애호가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역사를 자랑하는 한 기원을 찾았습니다.
7: 옛날에 우리

0: 조남철 선생님이 명절은 포석, 정석, 뭐, 그런, 이제, 공부를 했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예전 포석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뭐, 저희들로서는 아예, 뭐, AI 공부를 잘 못 합니다.
1: 세월을 이어온 파도.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만남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2: 저와 바둑 한판 두실래요?
1: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탑재한 로봇입니다. 바둑 로봇은 상대의 수준에 맞춰 대국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3: 다들 인공지능 좀 접해보셨어요?
0: 야, 경험도 없고 뭐 또 보고 싶지 뭐예요. 아마 4단으로 놓으면 안 되나 싶은데. 네,
3: 그럼 이제 대국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야. 아, 졌는군.
3: 자, 개강하겠습니다.
2: 끝났습니다. 결과는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3: 자, 23.5G.
4: 그렇겠네.
0: 아, 20G. 아이고, 아이고, 많이 접어버렸네. 아이고, 잘 떴습니다. 아이고, 접어버렸네. 아이고, 많이 접어버렸네. 이야.
1: 이번엔 어린 고수의 도전.
3: 몇 단을 볼까?
5: 2단.
3: 2단?
5: 10.5.
3: 어?
5: 10.5 찍혔어.
3: 마이크 있어? 하고 있지.
5: 그래서
3: AI랑 계속 주변 실력이 좀 늘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5: 내가
3: AI한테 다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드디어 기원의 초고수가 등장했습니다.
6: 우리 집 옆에 복덕방에 바둑 뜨는 소리가 딱딱 나면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흥분이 되더라고. 한 45년 정도 바둑을 떴죠.
2: 대국을 시작합니다.

0: 더 뜰 수가 없네요. 아. 무리를 내가 대마가 죽어가지고. 무리 이렇게 정확하게 응징을 해보네. AI는 보니까 뭐 거의 뭐 정확하게 숨통을 딱딱 조아오는데 숨을 못 쉬겠네. 전혀 쉴 수가 없네. 아이고, 저기 놓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자리에 오네. 뭐 강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철근 콘크리트 같네, 보니까.
1: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연습 방식도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2: 예전에는 AI를 사용해서 늘 수 없다고 저는 좀 고집을 부려서, 왜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AI가 가장 세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지니까, 지게 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직접 사용해 보니까 좋은 수들이 많더라고요.
3: 바둑이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냥 이게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아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이제 끝이 안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4: 自分の力を知るために AI를 使ったりとかします. 定石とか.
5: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 So before, when I was studying, for example, at the Dojang, I always asked to ask my master, like, hey, 사범님, who is good? And it was hard to get answers, so it was fun to talk with your friends and then to learn like new sequences like Josekis or

0: understand by yourself. Now AI is telling you the answer. So somehow it's good because you can become stronger, but everyone can become stronger. So that's the, I'd say, dark side, I'll say.
1: I think it's better after AI, quite frankly, because I feel like I have many more options.
2: 한국 바둑의 흥망성쇠를 겪은 원로 기사는 인공지능 시대 바둑계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3: 네, 목표는 우승이죠.
2: 바둑의 대부를 만났습니다.
3: 1승으로 하겠습니다.
2: 바둑의 황제라 불린 조훈현 국수는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세계 최연소로 프로바둑계에 입단한 뒤 세계 바둑 역사상 통산 최다 타이틀 획득, 한국 기원 통산 최다 승, 최다 연승, 최다 대국 등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989년 세계 바둑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한국 바둑을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했죠. 그의 인생은 한국 바둑의 역사였고 제자 이창호 구단과의 타이틀전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대중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4: 영화 보신 분들이 일단 재밌게 봤다 그러신 분들이 많고 바둑에 대해서 다 또 다른 이해를 할까? 그 흥미를 가진 분들 많아가지고 뭐 귓가에 가다가도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화도 그렇고 이제 뭐 그 바둑도 그렇고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2: 한 시대를 이끌며 수많은 대국을 겨룬 승부사 조훈현 국수. 그는 알파고 등장을 현대 바둑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합니다.
4: 기풍이 거꾸로 없어졌지. 세력으로 가든지 집으로 간다든지 이제 그게 그 내 나름대로 전투로 가든지 내 나름대로 있었지만은 AI가 나온다는 건 기풍이란 게 없어요. 너나 나 다 똑같아. AI가 추천하니까 그렇게 둘 수밖에 없고. 뭐 구금이라면 국수나 똑같아. 매수는. 그건 나쁘다는데 AI가 두지 마라 그러는데 누가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풍이 다 너나 나나 똑같아서. 조은현류 뭐 이창호류 뭐 그런 게 좋고. 류라도 이제 유행이라도 대충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없어, 누가 뒀는지도 뭐.
5: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곳에선 특별한 빅매치가 열렸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최정 구단. 한국바둑 최정상의 남녀 기사가 만났습니다. 최정 구단은 여자 바둑기사로선 사상 최초로 중국과 한국의 정상급 남자 기사를 제치고 메이저 대회 결승에 진출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최정 선수가 세계 바둑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최정 구단, 여자 기사 최초로 세계 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7: 예전에는 제가 두고 싶은 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두고 싶은 수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의 일치율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확실히 인공지능이 나온 후에 여자 기사들과 남자 기사들의 실력이 좀 더 격차가 좀 줄었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2: 대국을 앞둔 두 사람. 공간 가득 긴장감이 감돕니다.
8: 그럼 지금부터 빅매치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 빅매치 결과는 신진서 구단의 완승. 최정 구단이 비록 패배했지만 남녀 기사가 만난 의미 있는 대국이었습니다.
7: 네, 이겼을 때도 졌을 때도 일단은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복귀.

0: 일을 해보고요. 뭐 당연히 제가 생각했던 수랑 인공지능이 다를 때가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전보다는 조금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를 따를 때가 더 많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1: 세계 바둑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대국은 지금 생중계로 진행되는 상황. 이 현장도 달라졌습니다. 알파고 등장 이후 모든 대국 중계에 인공지능 형세 판단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대국 시작과 함께 AI가 분석한 승률 예측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치열한 팀을 선택했습니다. 안으로 받아주면 오늘처럼 중요한 대회는 대국장 밖에서 공개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2: 자신 있나요, 선배님?
3: 그럼요.
2: 자신 있어요?
3: 어떻게 들 건가요?
1: 인공지능 승률과 사람들의 예측을 비교하며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A, B, C 중에 나는 여기가 정답일 것 같다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3: 몇 프로인 것 같아요?
2: 70%!
1: 요즘엔 바둑 중계도 인공지능 없인 불가능합니다.
4: 네, 이 판에 이렇게 누르고요. 이렇게 연구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승률 그래프인데요. 이때 좀 떨어졌고 이게 좀 올라갔고 그래서 흙이 조금 좋구나 이런 걸 쭉 보여주는 승률 그래프고요. 이게 바둑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두던 대로 두면 이게 80%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입장에서 조금만 다르게 두고 실수해도 갑자기 승률이 막 내려가고 그래요. 이 끊는 수를 못 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교환을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도 놓아보기가 되네. 지금 돈을 쓰는 거예요? 방금 돈 쓰는 거예요. 누르면 이제 돈 써요. 돈 시작. 이제 단수 치면 봐봐요. 이렇게 갑자기 37%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한수, 이 방향 한수 차이로 흙이 엄청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어보고 이제 승률을 돌려보는 겁니다.
1: 바둑 해설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선 지 오래됐습니다.
0: 옛날에는 확실히 해설자들 100% 믿는 느낌이 있었고 뭐 AI가 보는 수를 그때 당시에는 해설자도 못 보고 보는 사람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해설자가 하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은 AI가 있고 퍼센트제가 있다 보니까 해설자가 이상한 수가 아닌가요? 하는데 AI는 꼼짝없이 있어요. 그러면 해설자가 잘못 얘기한 거구나 이걸 이제 관객도 아는 거죠.
5: 지금은 옆에서 정답지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 해설실에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계속 구동하고 있는데 그거를 현재 이 상황과 인공지능이 말하는 걸 빨리 이해해서 이 전달하는 역할. 예전에는 저만의 생각을 이렇게 계속 풀어내는데 지금은 인공지능과 저의 합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바둑판을 읽는 인간의 해석은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이젠 AI의 계산과 판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며 낯선 풍경도 등장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기 전 검문을 받습니다. 전자기기도 반납해야 합니다. 휴대폰도 소지할 수 없죠. 새로운 규칙이 생긴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 프로바둑 입단 대회에서 인공지능 바둑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 행위를 시도한 프로 지망생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입단을 목적으로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7: 너무 댄스하게 나오면 덜 댄스.
1: 바둑 기사들의 AI를 이용한 부정 행위를 AI 프로그램으로 찾아낸 연구자를 만났습니다.

0: 다음에는 그거를 받아서
1: 세계 AI 바둑 대회에서 준우승한 물리학자인 그는 특별한 요청을 받고 이 연구를
0: 정확도가 아니고
1: 시작했습니다.
0: 성능이 어느 게더 좋은지 나쁜지를 한국 기관에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한국 기관에서 지금 두 대국 정도가 자기들이 의심을 하는 게 있다. 이게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실력으로 둔 건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백수 정도 줬는데 그 중에서 몇 수나 뭐 인공지능이 두는 수와 비슷하게 두냐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보통 한 백수 중에서 한 4, 50수 정도는 인공지능이 두는 거하고 사람이 두는 거 확실히 다릅니다.
1: 바둑 기사가 얼마나 인공지능과 똑같은 수를 두는지 AI와의 일치율로 부정행위를 판별했습니다.
0: 여러 판을 비교해 봤더니 그 중에 두 판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치팅이 아닐 확률은 100만 대1 정도 된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아마 그 기사로부터 이제 그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내는 데 아마 한몫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실수거든요.
1: 그는 바둑 기사와
0: 이렇게 해야
1: AI
0: 되는데 이렇게
1: 일치율을 연구하던 중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I처럼 둘수록
0: 약간 실수잖아요.
1: 승률이 높다는 점이었죠.
0: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일부를 살릴 수 있는데 AI가 둔 거랑 얼마나 유사한가를 봤을 때 그게 가장 높았던 선수가 37.6%예요. 신진서 선수가 37.6%. 승률은 95.7%였고 그리고 이게 가장 낮은 선수는 22.6%입니다. 승률은 27.3%.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쪽 Y축이 얼마나 AI랑 많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이제 X축은 얼마나 그 기사의 승률인데 이게 뭐 일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치율이 높으면은 더 승률이 높은데 다른 것들은 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1: 인공지능을
0: AI
1: 닮을수록
0: 쪽으로
1: 강해지는 인간의 바둑.
0: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1: 지금도 바둑의 중심엔 인간이 서 있는
0: 스포블로
1: 걸까요?
0: 1하고 3하고 둘다 그렇게 나오나?
2: 네, 스포블로 1하고 3.
1: 세계 최초의 바둑 전공 학과를 찾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규 대학 과정을 갖춘 곳입니다. 바둑학과 남치영 교수는 여성 기사가 드물던 1990년대 프로 바둑 기사로 활약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페어는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바둑을 두는 것이고 제가 그때 아마 이제 가장 선배고 여자 기사 회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를 제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원보다는 골랐는데 사실 페어 게임은 잘 두는 사람보다 못 두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1: 학부생들의 전공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바둑학과는 올해 신입생이 없습니다.
4: 이렇게 생긴
1: 학문의 영역에서 바둑을 다루는 강의 시간.
4: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의 바둑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고
1: 알파고 등장 이후 남치영 교수가 대학에서 실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3: 뭐 2000년대 이후 출생이 대부분 아마 거의 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오히려 AI가 없던 시절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많죠. 프로기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선생님의 말씀은 되게 하늘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선생님은 그냥 아이들의 어떤 생활을 좀, 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지 실제로 바둑 자체를 지도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
1: 인공지능 시대에 바둑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생각은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5: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이랑 나오고 나서 약간 가장 달라진 게 어떤 것 같아?
6: 공부법.
5: 공부법.
7: 맞아.
6: 뭔가 준비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0: 옛날에는 완전 사범님 위주로
1: 맞아.
0: 배웠던.
1: 복귀받고.
0: 그리고 이제
2: 사부님 말하는 게 정답이었는데.
0: 사범님이 복귀해줘도 가서 인공 찍어보고.
2: 맞아.
1: 그럼 틀린 경우 있던데.
0: 그러니까.
2: 사부님이 알려주면 아 이거 아니다 인공이 이렇게 드라했다
1: 맞아 맞아.
2: 해버리면 사부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고.
3: 바둑학과는 현재 대학원 과정을 제외한 학부의 폐과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최고의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할까요? 세계대회 성적과 선발대회를 통해 뽑힌 한국 바둑 국가대표의 훈련실입니다. AI를 이용한 훈련이 대세가 되어 고성능 컴퓨터도 구비했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의 훈련을 볼까요? 선수들이 제시한 수와 AI 승률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그럼 잘 두잖아.
5: 이거 몇 프로야?
4: 160.
5: 100이 좋아?
6: 160.
7: 170. 169.2.
4: 근데 뭐가 이상해지?
7: 뭐가 이상했어?
5: 100이 됐지.
7: 아니 흙이 좋아 지금.
5: 어디도 써. 어디도 써.
4: 맞추기?
7: 아까 했던 훈련 방식은 그 이제 초반 연구를 하는 건데, 네, 자주 나오는 형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선수들이 이제 먼저 본인의 생각들을 이제 바둑판에 위에 놓으면서 이제 연구를 막 하면은 이제 제가 인공지능으로 그 수순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승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뭔가 좀 인공지능이 기발한 수를 이렇게 추천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또 이제 문제를 내서 맞추면은 또 이제 그 선수에게 어떤 보상이 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의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8: 엘프고, 그다음에 릴라제로, 카타고 이런 인공지능이 쭉 나왔었죠. 예전에 한국 인공지능도 뭐 바둑이도 있었고 돌바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한국 선수들이 이제 훈련 시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딱 정해졌습니다. 카타고 아니면 곤락시로 거의 굳어졌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인공지능 절의 오픈소스를 조금 참고하는 정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3: 모두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써도 기사마다 성적은 다릅니다. AI를 해석하고 응용하는 능력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7: 보통 이제 첫 수부터 50수까지는 선수들이 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가장 일치율이 높아요. 인공지능 일치율이. 그리고 이제 50수부터 150수 중반 전부터는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8: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를 그냥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길 둬야 돼 라고 외워서는 분명히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기를 왜 제시했는지를 그걸 감각적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신진서 선수이고.
3: 한 연구에 따르면 AI와 독학을 하거나 인공지능의 수법을 배워 활용하는 능력도 일정 정도 바둑 수준을 갖춘 이들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둑기사의 수준이 높을수록 AI를 통한 실력 향상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9: 지금 AI는 사실 정답을 알려주는 약간 답안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답안지만 가지고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입문 단계, 그리고 입문에서 한 아마추어 5단 정도 될 때까지는 AI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AI를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프로기사거나 프로기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아주 최고의 플레이어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10: 이게 차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격차가 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바둑계에서도 보면 상위 랭커, 하위 랭커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격차가 심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 하나의 도구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이유가 명확하죠. 상위 랭커가 하위 랭커보다 인공지능의 그걸 어쨌든 더 이해하고 더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격차가 예전에는 사실 이따손 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AI를 통해서 결과물들이

0: 승전. 신진서 구단의 완승.
1: 결승 2, 3국을 내리 승리하면서 세계 최고 기사 결정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0: 인공지능에 가장 가까운 기사로 불리는 신공지능 신진서 구단.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 세계 최정상 바둑 기사는 어떤 시간들을 경험했을까요?
2: 5살 때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가기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바둑 학원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바둑을 이제 그냥 보고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길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점에 지면 쪽팔린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AI 강함을 알고 나니까 두 점에 지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두 점에는 조금 많이 지는 것 같고요. 세 점에는 좀 지지 않을 자신은 확실히 있고.
3: AI가 스승인지 동생인지 친구인지.
2: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AI와 친구를 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너무 감정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스승 동행자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0: 세계 바둑 1인자에게도 AI가 스승인 시대입니다.
2: 강자들도 항상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나 다른 초일류 선수들도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5: 알파고 나오면서 더 스포츠화 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6: 지금은 좀 너무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7: 정답을 몰라서 너무 답답했는데 정답이 나오니까 외우기만 하면 내 바둑을 너무 잘 이기네?
8: 아직 완전히 완벽하진 않고 또 기계잖아요.
9: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10: 실력이 강한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11: 완전히 진짜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2: 안보험 너야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어? 보장개신?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13: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14: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5: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6: 1566-4315.
17: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8: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 중입자 치료비도?
19: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18: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9: 1년이면 뭐 금방이네.
14: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

0: 밖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4315.
3: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5: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4: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6: 계약일로부터 91일?
4: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7: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8: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2: 1566-4315.
9: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0: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4: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1: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4: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7: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8: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4315.
9: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2: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채널 돌리다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토요일 밤 11시 5분. 특집 비어 잉글랜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백투 더 퓨처 3. 일요일 밤 10시 5분. 명의. 일요일 밤 11시 10분. 작전. 주말에 만나요. EBS.
1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2: 080-961-9595.
1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어,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 박재식 교수님이 오늘도 취미인과 열차에 탑승하셨습니다.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박재식입니다.
1: 아, 좋습니다. 에너지가 아, 네. 좋아요. 지난주 SF편 네네. 덕분에, 뭐랄까요. 좀 많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좋았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죠?
2: 오늘 이제 화학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또 이제 석사 과정 시절에 또 화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제가 또 화학 달려왔죠.
1: 아, 화학 이대한 교수님이 자리를 비웠는데 생물학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2: 나는 오늘 또 화학
1: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2: 심지어 오늘 화학 전공한 사람 두 사람이 끝이 아닙니다. 네. 한 명이 더 오신다고.
1: 한 명 더 오세요?
2: 네, 한 명 더 오신다. 아. 심지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주제인 MOF라는 걸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MOF 뭔지 아십니까?
1: 뭐요?
2: MOF 뭔지 아십니까?
1: M
2: M
1: O
2: O
1: F
2: 뭔지 아십니까?
1: 처음 들어봐요.
2: 오늘 오시는 초대 손님께서 이것이 제대로 재밌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1: 아, 좋습니다. 예. MOF라는 거 태어나 처음 듣는데 노벨 화학상을 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대로 화학 페스티벌 열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 풍선,
3: 풍소,
1: 탄산, 질산 나와요. 어쨌건 나와요.

0: 자, 좋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에서 연구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있는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0: 자, 우리 또 취미연구학 역사상 이대한 교수가 없는 틈을 타서 화학 전문가들이 열차를 네. 거의 이제 차질 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네. 제가 지금은 이제 환경 네. 쪽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네. 석사 과정 때는 저는 화학 중에서도 이제 이론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0: 이론 화학이요.
2: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실험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하고 예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는 그런 걸 했었었죠.
0: 통계 물리학 같은 거 아닙니까?
2: 화학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다르지만은 통계를 많이 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죠.
0: 아, 이론 화학도 있어요?
3: 있는데, 약간 몸이 편하고, 약간 3D 직종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0: 굴빠는 와.
3: 아이고, 방송이라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정확합니다.
0: 허니화, 허니화.
3: 아, 어떠냐면은 이제 저희는 막 냄새 나고, 막 사고의 위험 있는 데서 안전하게 하는데, 이제 계산학이나 이론하시면 연락해보면 어디냐, 그럼지 카페다. 카페에서 랩탑 켜고 일하는 거.
2: 컴퓨터로 그냥 계산하고 이런 게 다 일이거든요.
0: 교수님은요?
3: 저는 나노재료화학이라는
0: 나노재료화. 거.
3: 네,
0: 나노재료화.
3: 나노세계 뭐 나노튜브라든지 막 삼체에 나오는 나노섬유부터 이런 거 직접 만들어서 이제 화학의 마지막 영역이 있다면 나노예요.
0: 미래기술이지.
3: 이거보다 작은 곳은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경계선을 연구하고 있는 나노재료화학자예요. 네,
0: 나노를 정복하면 게임 끝이에요, 이거.
3: 그럼요.
0: 미래 부자 사업이에요, 부자 사업. 교수님은요?
1: 아, 네, 저는 뭐 화학이랑 친하긴 하지만 네. 사실 화학자는 아니고 공학자입니다. 아~
0: 공학자요?
1: 네, 그래서 뭐 학부는 무기재료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예. 사실 무기재료라고 해서 처음에 무기 만드는 데인 줄 알고 굉장히 도전적인 데라고 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유기화학, 무기화학 할 때 그 무기였어서 네, 그래서 공학자고 또 화학이랑 그래도 좀 더 친한 공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왜 저를 안 물어보세요?
0: 뭘요?
4: 저는 왜 뭐를 연구를 하는지.
0: 아니 최악이 천문학이잖아요.
4: 천문학 중에서도
0: 도광했지 도광 화학 몇 번?
4: 아니 왜냐면은 저도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들이 모여서 어떤 별을 생성을 하는지 천문학에도.

0: 그렇지. 별도 화학이 중요하지.
1: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도 끼려면은 낄 수는 있지만
2: 티타늄이 몇 번인지 아세요?
1: 아 모르죠.
0: 티타늄도 모르면서
1: 84번.
0: 에이, 아, 소리야. 몇 번이에요?
2: 22번.
0: 22번 딱 나오잖아.
3: 금?
4: 금 어렵다.
0: 어, 자, 어, 망설였어.
1: 64번.
3: 아니야.
0: 아, 왜 땡?
2: 79 아닌가?
0: 어? 79 아닌가? 몇 번입니까?
3: 어,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으세요?
0: 야, 아주 그냥 이
3: 주기율표 보면 나오는
0: 초입부터 아직. 또 그걸 또 확인하세요.
4: 아, 저는 주기율표 앱을 항상 켜놓고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앱을 켜놓고 있는 분이 모릅니까? 금을. 도강자들. 편한 화학자들. 자, 그리고 화학자인 척하는 공학자.
3: 그렇죠. 네.
0: 아니, 근데 이 수많은 화학자를 두고 네. 공학자인 교수님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1: 아까 2025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MOF인데 네. 그 MOF로 노벨상을 타신 네. 수상자 중 한 분이 네. 최경민 교수님의 스승님이십니다.
0: 진짜요?
3: 네, 제가 미국에서 뭐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분 연구실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네. 한국에서 박사 과정 할 때도 계속 공동 연구를 계속 했었어가지고 많이 좀 인연이 있는 편입니다.
1: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입니다.
0: 세계 최초예요? 상용화?
3: 네네, 네. 세계 최초, 그러니까 생활 속에 들어가도록 MOF를 상용화 시킨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0: 상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MOF를 상용화를 시킨 게 세계 최초. 대단하신 분이, 비주얼은 소년탐정 김정일인데. 야, 대단하신 분이,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스승님이 노벨상을 타셨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MOF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네. MOF 약자입니다. 무조건 약자예요. MOF. 네. MOF는 뭐의 약자고 대체 뭡니까?
3: MOF는 메탈 올게닉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0: 프레임워크.
3: 예, 한국말로 하면 금속 유기 골격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과 유기물로 골격체를 만들어서 다른 분자들을 포집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신소재를 말합니다.
0: 금속 유기 골격. 금속은 알죠. 금속은 뭐 이런 게 금속인데. 근데 이제 뭐 유기 뭐 골격. 아, 골격도 알지. 뼈딱딱딱 뭐. 예. 그죠. 근데 뭐 몰라요. 유기 뭐 이런 거. 예.
2: 유기랑 무기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무기를 이제 무기 화학 쪽을 하셨다 했는데 네. 그 옛날부터 유기라는 거 자체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재료의 구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한자 자체로는 있을 유의 틀 기자인데 이 틀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 짜여진 것처럼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다. 핵심은 탄소가 꼭 필요하고 이 탄소랑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것들을 우리가 다 유기물질들이라고 불러요.
0: 그럼 예를 들면 유기물은 뭐뭐뭐가 있어요? 쉽게. 뭐
2: 우리가 제일 친숙한 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 다 탄소가 기반이 되니까. 이런 게 다 유기물이고 유기물로 된 우리가 유기체.
0: 유기체. 우리 유기체고.
4: 그리고 그런 말 쓰잖아요. 네. 뭐 스태프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프로그램이 잘 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 유기적이라고 할 때 유기도 요 유기하고 같은 유기죠.
0: 같이 뭐 잘 돌아야 된다.
4: 네, 하나의 생명체처럼 돌아간다는 뜻이죠.
0: 그 무기물은요?
2: 무기는 그 유기가 아닌 모든 것들을 무기물이라 불러요.
0: 그러면 무기물은 이제 이런 게 무기물입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2: 이거는 이제 아마 나무면은 나무도 네. 탄소로 돼 있으니까 아닐 텐데 뭐 네. 금속이라든지 이런 뭐 세라믹 종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기물이라고.
0: 세라믹 뭐 이런 것들.
4: 네. 공기, 물 이런 것도 무기물로 치죠. 네.
2: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전부 다 무기물.
0: 아, 무기물. 그럼 무기물이 금속이랑 유기물로 만든 아까 뭐 골격체다.
3: 네, 네.
0: 라고 했죠. 이게 짬뽕이잖아요.
3: 네.
0: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되죠.
3: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예. 이렇게 생긴 게 예, 파우더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게 금속 유기 구조체입니다.
4: 아, 이게 MOF.
3: 네. 겉으로 보기에는 밀가루 같은데
0: 이게 이걸
3: 네, 네. 근데 안에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모형처럼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서 구조체라고 부르고 또 여기 내부에는 또 공간들이 있어서 이 공간들을 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는 겁니다.
0: 골격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밀가루 같은 걸로 그 분자를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밀가루 같은 걸로 뿌려서 잡나 이렇게? 분자를 슉 해가지고 뭐 하나? 뭐예요?
3: 그렇지는 않고 이게 네. 분자를 강제로 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분자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환경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머물고 싶듯이.

0: 분자가 좋아하는 환경을 여기 골격 구조 안에서 만들어주면 분자가 스스로 찾아서 여기에 머무는 개념입니다. 아~
1: 분자 멘션이에요, 그러면?
0: 네네. 그래서 아파트라고 저는 설명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는 작게 짓고 대가족을 위한 거는 크게 짓거나 아니면은 목적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계속 다르게 해주듯이 분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분자의 크기도 보고 분자의 취향도 보고 해서 그 취향에 맞게 크기에 맞게 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 H빔 같은 것들을 쓰듯이 유기분자를 H빔으로 쓰는 거고요. 무기물이 유기물들을 연결해주는 나사나 아니면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이랑 유기물이 합쳐져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MOF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분자 수준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수준이라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밀가루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분자 멘션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1: 이게 뭔가 뭐 진짜 이 기술적으로 뭔가 또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상도 받고 뭐 한 거긴 하겠죠, 그죠? 대단한 기술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화학자, 공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겠는데 MOF를 내가 왜 알아야 돼요? 나 지금까지 이거 몰랐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몰랐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왔어요. 네. 네, MOF를 왜 알아야 되죠? 왜?
0: MOF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든 게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MOF를 이산화탄소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또 뭐 공기 중에 물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물을 모아서 덥고 습한 날은 뭐 안에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다르게 이용하면 사막 같은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공기 중에 물을 모아서 마실 물로 꺼내기도 합니다.
1: 오아시스를 만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0: 네네네.
2: The key component of this device is this powder.
3: This new Berkeley device is reconfigured as to be suitable for the desert.
2: It's absolutely clean. It's 100% pure and you can drink it right away. Cheers.
0: 또 환경 오염 물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표현에 의하면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4: They have found ways to create materials, entirely novel materials, with large cavities on their inside. Which are, can be seen almost like rooms in a hotel, so that guest molecules can enter and also exit again from the same material. This type of materials, called metal organic frameworks, can be created with almost unlimited variations, creating unending possibilities for the greatest benefit to humankind.
1: 이거 대박 기술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같은데 물 안 나오는데, 네. 뭐 기아라던가, 그런 거 싹 다 해결, 물 부족 뭐 이런 거 다 해결돼버리고, MOF 잘 쓰면은, 그럼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식량난도 없어질 수가 있고, 이제 기존까지 우리가 자연의 모든 걸 기대했는데,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고, 기후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대박 나는 거예요.
5: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 게, 노벨상을 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벨상은 기술이 어느 정도 딱 안정화가 돼 있고, 상용화돼서 그게 증명이 됐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몇몇 제품들은 상용화가 됐지만.
1: 아직 전방위적은 아니지.
5: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인정을 받은 이래가지. 거고 2021년에 실질적으로 탄소 포집에 대한 기능을 실증을 했습니다.
1: 탄소 포집.
5: 네.
1: 탄소를 이렇게 모으는 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으려면 이거 엄청 커야 되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가루가 이거 뭐 이 가루가 너무 각질보다도 작은데
0: 네.
1: 이걸로 분자를 어떻게 싹 잡아요?
0: 이게 지금 우리가 크게 봐서 그렇지 예. 사실 이 공간을 생각해보면 한 1나노 정도 되는 크기면 이산화탄소가 열 몇 개가 들어가서 그냥 머무는 공간인 겁니다. 예. 근데 1나노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이 뭐 50에서 100마이크론 정도니까 머리카락 안에 이제 한 수만 개의 방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 수만 개 머리카락 안에 수만 개 방이요?
0: 두께 하나에 수만 개의 방이 있고 그 수만 개의 방당 10개씩만 잡아도 네.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조그마한 물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0: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작은데 부피 대비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거네.
1: 그렇죠.
2: 맞습니다.
1: 네?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항 이런 쪽에서는 항상 부피하고 표면적인 넓이 이런 걸 진짜 많이 따지거든요. 별의별 데 많이 손이 네. 되는데 이 MOF 같은 경우에 잘만 만들면 축구장 하나 정도 넓이가 된다라고 해요.
0: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1: 그 정도 넓이를 다 이렇게 구겨가지고 오글오글하게 해야지 1g치 안에 다 싹 들어가는 거예요.
0: 이거는 약간 그 엔트맨의 양자역학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 가루 하나가 그렇게 네. 많은 방이 있다라는 게, 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그렇게 많다라는 게, 이게 대박이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러면 이만큼의 탄소 포집 장치가 있어가지고 빨아들여야 되지 않나.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이 가루가, 네. 가루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메커니즘 같아요.
3: 저는 주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축구장 크기에, 네. 뭐 이산화탄소를 1년도 깔아갖고 축구장에 쫙 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깔리겠어요? 근데 그게 1g이면 손바닥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그냥 그 안으로 쏙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0: 이야, 엄청난 네. 기술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저기 공간 안에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 안에 한 10개, 뭐 20개 정도가 10개, 이렇게 뭐 디자인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0: 내가 디자인을 하면은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 조절하듯이 네. 이것도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가 크게 만들었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1: 저는 우리 최 교수님 아파트 평수에 비교하신 걸 딱 듣고 네. 아 진짜 진정 한국의 학자이셨구나. 야기 교수님 그런 식으로 비교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막 아파트를 크게 짓고 맨션을 뭐 빌라를 짓다가 네. 평수까지 아 왜냐면, 한국의 학자시구나.
0: 그렇죠.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분자를 잡는 게 목적이면은 이게 이제 분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못 빠져나가게 벽이 좀 있어야 하지 않냐.
4: 문이 없잖아요. 문도 없고.
0: 왜냐면 뼈대만 있잖아요. 뼈대만. 네. 사방이 네. 다 들어. 이거 정글짐이에요, 지금.
3: 네네.
0: 누구든 올라가가지고 그냥, 야, 놀다가, 집에 가자! 다시 또 집으로 빠져나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3: 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로 가두는 개념이 아니라 네. 스스로 찾아서 여기 머물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자가 막 왔다 갔다 하기 좋게 구조가 여러 개를 열려 있고 뚫려 있어야 분자들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분자가 또 불편한 환경, 예를 들면 온도를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서 다시 재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간 자체는 분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게 벽이 없이 열려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5: 아까 전에 그 정글짐 예시를 하셨잖아요. 에이. 놀다가 집에 가자면 나가는 것처럼 나가죠. 그거가 하고 싶은 게 이 물질의 핵심이에요.
0: 아하.
5: 우리가 보기에는 벽이 탁탁탁 쳐져서 안전하게 가둬둘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일회용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원할 때 들어갔다가 자 이제 나가라는 상황이 되면 다 우르르 나갈 수 있으면 재사용도 되고 내가 불리한 걸 다시 쓸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딱 거기에 맞는 핵심 설계다.
3: 네네.
0: 분자의 탈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놓은
3: 네.
0: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MOF가 잡고 싶은 그 분자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3: 네.
0: 그러니까 분자 딱 크기만 맞춰주면 그냥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5: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 물을 우리가 쏟았어요. 그러면은 마른 스펀지를 올려두면 물이 흡수가 되잖아요. 네. 또 이걸 갖다가 짜면 다시 뺄 수 있고 그 스펀지 속에는 분명 구멍이 엄청 뚫려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아주 작은 스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빨아들인다. 와 이렇게 쏙 들어오네. 와 그렇구나.
3: 근데 이제 우리가 잡을 대상, 예. 잡을 대상이 되는 분자 모양은 다 다르고요. 이산화탄소 모양 다르고 물 모양 다르고 네. 다 다르고요. 다른 형상을 가진 모양을 가진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5: 그러니까 뭐 모양만 단순히 보면은 우리가 숨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이런 막대기처럼 길쭉하게 생겼고요.
0: 길쭉하고
5: 물의 경우에는 이게 꺾여 있는 것처럼 휘어져 있어요.
0: 휘어져
5: 웃음처럼.
4: 그러니까 이 MOF가 약간 축구공 모양으로도 이렇게 막 우각형 네, 모양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네네. 사선 모양으로도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0: 우리 유치원 가면 애기들 저기 뭐야 이렇게 뼈대 연결해가지고 막 블록도 만들고 공도 만들고 뭐 하는 것처럼
3: 네네.
0: 여러 가지 방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3: 네 맞습니다.
0: 이게 다 지금 MOF 모양 같은데 맞죠?
3: 네 맞습니다.
0: 진짜 예쁘네요.

0: 네. 네.
1: 아, 이게 균형감도 느껴지고 약간 그 예술품처럼. 그 예술품.
2: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RGB 컬러의 코드를 다 외우고 있고 네, 정해진 컬러만 딱 쓰면서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1: 아트를 하셨네요, 아트를. 예술을.
2: 맞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딱 매력적으로 느껴야 또 그 연구를 하고 싶게 되고 더 필드가 넓어지니까.
1: 그래야 또 제자들을 또 많이 보답할 수가 있는 거니까.
3: 네. 저게 이제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보면 되게 예쁜데. 네. 그러면 저 복잡한 모양의 그 안에 각도와 넓이, 부피를 계산하려면 수학을 좀 잘해야 돼.
1: 그것도 수학의 문제네.
2: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방별로 다양하게 인테리어하는 방법들이 인테리어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1: 인테리어 대박이네.
2: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네 똑같은 것만 짓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1: 예, 지금 반응 좋으니까 신나시죠?
2: 리액션 너무 잘해주셔서.
1: 그러면 분자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는 어떤 거예요?
2: 분자의 취향을 보면 네. 분자는 뭐 자기의 형태에 따라서 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정 금속을 좋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추어서 MOF의 내부를 인테리어 해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벌집 모양이라고 뭘 갖는 거는 아니고 벌집 모양을 가지는 MOF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1: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어떤 목적으로 누가 개발한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2: 제일 처음에 이제 노벨상을 세 분이 타셨는데 네. 그중에 이제 리처드 롭슨이라는 교수님이 네. 계십니다. 그 네. 교수님이 처음에 금속과 유기물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이런 구조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제안을 하시고 실제로 네. 만들어서 보여주셨던 거죠. 네.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이제 리처드 롭슨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3: 그 롭슨 교수님이 제안하신 건 꽤 오래됐죠?
2: 꽤 오래됐습니다.
1: 몇 년도요?
4: 그게 1974년에 롭슨 교수님이 사실 화학자가 이런 걸 만들고 놀 것 같지만 이런 걸 만드는 경우는 보통 수업 때 학생들에게 수업 때. 보여주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일화가 그 당시에 롭슨 교수님이 강의용으로 이걸 만들고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1: 가르치다가.
4: 왜냐하면 딱 만들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속이 꽉 찬 거랑은 다르게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속이 텅텅 비어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야 이거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모든 모프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1: 시작이 그렇게 됐다.
3: 교수가 강의를 열심히 해야 돼.
1: 1974년도에?
5: 아니 근데 1974년도고 지금 이제 노벨상을 탄 게 2025년이니까 그래. 되게 오래 걸렸죠. 50년이 넘었잖아요.
1: 그러네요,
5: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면?
2: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만드는 방법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생활을 할 때, 아, 오늘도 안 만들어졌어요 하면 딱 그 다음 물어보는 질문이, 너 어제 실험 몇 개 했어? 합니다. 10개 정도 했는데요? 이러면 아니라고. 100개, 200개는 해야 되고, 그렇게 2년을 실패하면.
1: 갈아 넣어야 되는.
2: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
1: 아, 이거 갈아 넣는 거네, 그냥.
2: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요즘은 근데 많이 알려지면서 꽤 쉬워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초창기 때 우리 1세대 분들은 네네. 그렇게 갈아, 몸을, 체력을 갈아가면서.
2: 맞습니다.
1: 그렇게 실험을 통해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4: 정말 네. 많이 하면 합니다. 화학과 학생들 많이 안 와서 안 돼요.
3: 아, 지금 쉬워졌다는 거야.
2: 굉장히 쉬워졌어요.
3: 지금 쉬워졌다는 거야.
2: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군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거 학생들이 실험할 수 있겠냐 하길래 요즘은 정말 섞고 넣고 기다리면 이게 생성됩니다. 그만큼 쉬워졌습니다라고 합니다.
5: 근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만드는 데 있어서? 왜, 뭐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2: 사실 우리가 손으로 이런 것들을 분자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이게 자기 조립을 통해서 스스로 조립되게 조립.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립되게 하려면은 뭐 안에서 조립되는 속도도 조절해줘야 되고 구조가 잘못되면 고쳐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1: 다다다다닥 하면서 그냥
2: 네네네.
1: 그러니까 정확히 빗나가지 않는 하나의 방이 딱 만들어지면 그 사이즈대로 계속 이렇게 신기하네.
2: 네, 그래서 유기 분자는 딱 어느 정도의 길이와 어느 형태를 만들겠다는 타겟팅을 딱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길게 만들어서 자른다기보다는 원래 필요한 분자를 딱 규정하고 그 분자를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4: 아까 1나노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스케일로 하면은 레미콘에다가 그냥 자석이랑 막대기 넣고 돌렸더니 딱 열어보니까 그냥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3: 그게 사실 이 나노화학이 되게 짜릿함이에요. 이걸 내가 손으로 일일이 조립을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지 않는데 물질을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데 그게 저절로 조립이 돼가지고 복잡한 모양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 나온다? 아, 겉대고 짜릿함.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제가 왜

0: 학습 과정 때 그냥 이런 쪽으로 좀 집중했냐면 이런 것좀 어려운 실험 하다 보면요. 분명히 오늘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근데 다음날 해보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환장합니다.
1: 같은 노력인데.
0: 그럼 집에 가지도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해서 된 걸까.
1: 적어놓지 그러셨어요.
0: 네?
1: 저거 레시피.
0: 근데 그걸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뭔가가 있었던 거지, 그때. 그러면 진짜 집에 자기의 마음 때문에 위에서 누가 안 좋아도 자기가 집에 못 가요.
1: 내 생각 못하겠다.
0: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막 그걸 제가 그릇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1: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거 근데 궁금한 게 만드는 게 장비들을 어떤 걸로 써가지고 만듭니까? 나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 밀가루 어떻게 뽑아내는 거예요?
2: 뭐 실험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가압을 줄 수 있는 뭐 용기의 뚜껑을 꽉 닫아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압력 밧솥에서 만든다든지 예. 그렇게 합니다.

0: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만들거나 라면 끓이듯이 그냥 팔팔 끓이거나 이렇게
1: 그러면 지금 졸여가지고 지금 가루가 뜬 거예요?
0: 예, 가루가 막 생성되면 가만히 놔둔 밑으로 쭉 가라앉거든요. 네. 그럼 그 가라앉은 가루를 이렇게 회수하는 거예요.
1: 그러면 MFO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네네. 현미경으로 보면 반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쾌감이 정말 큽니다.
2: 그러니까. 그리고 이 MOF의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항상 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신소재가 나오거나 기술이 나오면 많이 질문하는 게 얼마나 만들 수 있냐. 왜냐하면 조금밖에 못 만들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최근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영국 쪽이었나 해서 하루 생산량 100kg. 계속 그만큼씩 매일 100kg를
1: 매일 100kg?
2: 그 공장만 늘리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 아, 100kg 만드는 게 그렇게 많아요?
2: 뭐 1kg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그냥 화내요, 보통.
0: 실험실 단위에서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상용 필터에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도 한번 만들면 그 500kg씩 나오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거는 네. 그러면 어떤 거에 특화된 겁니까, 지금? 어떤 거 포집하는 거예요?
0: 지금 이거는
3: 필터 머티리얼이라고 적혀
0: 있는 냄새를 잡는 데 특화돼 있고
1: 그냥 냉장고에다가만 이렇게 뭐 구멍 뚫린 거 이렇게 놔가지고 올려놓기만 해도 탈취가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들어가요?
0: 네네네.
4: 오? 그래서 교체 안 해줘도 돼요? 오, 계속 쓸 수 있나요, 이거는?
0: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에서는 사실 냄새를 머금었는데 네. 이걸 다시 뱉어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케이스에는 쓰고 버려야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1: 그렇죠.
0: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나 이렇게 쓸 때는 그거는 한번 만들어놓고 이산화탄소를 모았다가 재생했다가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또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 와... 네. 저기 좀 여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집에 가실 때 좀 쓰세요. 용기 같은 거 예쁜 거 사가지고 거기다 좀 넣어놓으세요.
4: 근데 네. 그 여기 금속 분자도 사용하고 유기 분자들도 사용하잖아요. 어떤 금속 분자하고 어떤 유기물이 어울린다. 뭔가 재료를 넣을 때 그냥 막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금속하고 유기 분자 아무거나 결합하면 되는 건지 약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매칭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4: 그 약간 예를 들어서 네. 짜장면을 만들어도 다 레시피가 다르게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도구를 보면 이게 여섯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섯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과 두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유기물들이 합쳐서 이렇게 큐빅 구조가 나오는 건데 네. 여섯 방향이 아니라 열두 방향이다. 이게 두 방향이 아니라 세 방향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많이 나오고
1: 그렇지.
0: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구조만 거의 14,000개가 넘는 구조들이
1: 14,000개요?
0: 네, 보고되어 있습니다.
1: 그 조합이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원래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0: 몇 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 출생이 정해져 있어요?
0: 네네.
1: 출생하면
0: 맞습니다. 원자들이 결합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각 원자들은 전자의 개수들을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가질 수 없으면 다른 원자들한테서라도 가져와서 자신의 전자의 개수를 다 채우게 됩니다.
2: 그러니까 이걸 금속에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전이금속이라 부르는 종류들인데 얘네들은 18개의 전자를 갖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만약 내가 10개밖에 없다, 그럼 주변으로부터 8개를 받아야 되고 내가 4개밖에 없다, 그러면 주변에서 14개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몇 개랑 결합할 것이냐라는 그 개수가 결정이 되고 모든 전자는 다 음전하를 갖기 때문에

0: 때문에 우리가 음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서로 가장 멀리 배치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두 개라면 서로 양쪽 끝으로 가서 선 모양이 되고 세 개라면 제일 먼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120도가 되고 여기 본 것처럼 여섯 개가 된다면은 위아래 왼쪽 오른쪽 앞 뒤로 가는 게 서로 가장 먼 경우니까 그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전자들의 배치에 따라서 이제 결합의 형태 혹은 분자의 형태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1: 그럼 뭐 여섯 개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까?
2: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속 이온을 어떤 거에 쓰냐에 따라서 자기가 타고난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는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MOF 때 말고 MOF 이전에 배위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다 탐구를 해놨던 것들입니다.
3: 그러면은 금속을 뭐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쓰기도 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의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 종류를 섞어가면서 어떤 특정한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섞어가면서 쓰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기물들. 유기물들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분자가 복합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 중에 MOF로 제일 잘 나가는 재료가 뭡니까?
4: 이제 예를 들면 금속 위주로 말씀드리면 뭐 구리나 니켈이나 아연 뭐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실험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아연 쪽에 이상한 눈이 좀 많이 갔어요.
0: 아연.
4: 왜냐하면 이제 이건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전 세계 아연 시재를 조종하는 회사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에 되게 뭔가 저는 정이 갔어요.
2: 저는 주로 보는 것들은 뭐 지르코늄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만들고 공기 중이나 수분이나 또 뭐 산의 환경이 변하는 환경에서도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성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해 봤을 때도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주로 그런 모프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거 잠깐만.
4: 지르코늄이 사실 가짜 보석 만들 때도 많이 쓰죠.
0: 큐빅 할 때.
1: 큐빅 할 때가 지르코늄.
0: 그리고 이 유기물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유기물이 이경계가 넘어요, 종류가.
1: 이경계?
0: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2: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기물과 어떤 금속을 썼을 때 어떤 구조가 나올 것인가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게 그 오마르 야기 교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속을 쓰고 어떤 형태의 유기물을 쓰면 당신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어가 다 정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망상화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
1: 망상화학이요?
2: 네네 자리 잡게 됐습니다.
4: 레시피 표 같은 걸 만드신 거예요?
1: 메뉴판 네. 그 레시피를 다 만들어 놓으셨네. 그러면 노벨상 받으면 하시지 그거 무조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표준을 만들었으니까
4: 학생이 그렇게 굴리셨다잖아요.
1: 그러니까 거기에 일조를 하셨고 그 레시피 네.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잖아요.
2: 네?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대단합니다. 네. 네. 아니 그 야기 교수님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셨는지.
2: 야기 교수님은 제가 이제 대학 원 때 그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던 외부 학자로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같이 연구도 하지만 술도 먹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시구나 했는데.
1: 그랬는데. 네.
2: 코닥을 가서 이제 같이 논문 작업을 하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이런 아르헨티나 애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작업을 한 한 달 동안 옆에 머리가 새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3: 와, 그 짧은 시간 내에.
2: 네, 한 달 안에.
1: 실시간 엄청나게 힘들었네.
2: 저도 이거를 뭔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기 교수님이 스탑 그만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만하냐고 이랬더니 너 지금 이빨도 갈고 있고 코에서 이런 막
1: 코피 나온다.
2: 예, 막 스팀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너 지금 폭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십니다. 그 압박이 결국에는 굉장히 작은 디테일함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 와서 제가 학생들이랑 하다 보니까 배운 게 또 그런 거더라고요.
1: 본인 학생들도 여기가 새고 코에다 바람이 나옵니까?
2: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네. 사실 네. 오마르 야기 교수님이 이제 스토리가 감동적인 게 이 노벨상 시상식 할 때 수상 소감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 오마르 야기 교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이세요.
5: 제가 아만, 조던, in a refugee family of 10 children, in a home with no running water and no electricity, sharing our space with livestock. Many years later, I saw how this moth can pull water from desert air and turn it into clean

0: clean drinking water. I often wonder whether I would have recognized that pattern of data had I not lived it first.
1: 제가 그 학생으로 있을 때도 하셨던 게 글로벌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기회의 격차들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거. 이런 학생에서 농담으로는 난 노벨 화학상 말고 평화상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 그분은 평화상도 드릴 만하네요. 아, 대인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3: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서 전 세계에 좀 똘똘한 학생한테 가가지고 술 사주시면서 따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MOF야. 딱 잡으려고 하는 거야. 걸려들도록.
2: 걸려들었어. 근데 야기 교수님 레시피대로 그냥 무조건 넣어서 그냥 팔팔팔 끓이면 원하는 MOF가 나옵니까?
1: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실험실에서
2: 다 뭐가 있어요?
1: 실험실에서 야기 교수님 레시피대로 만들면 요만큼씩 만들면 진짜 조금의 파우더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걸 양산화시켜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단위로 가니까 완전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생각했던 모든 조건들이 바뀌었었고 그래서 양산할 때는 또 양산에 맞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3: 아, 이게 공학이거든요. 엔지니어링.
2: 저, 이거 이산화탄소 이제 어쨌건 포집한다고 그랬잖아요.
1: 네네.
2: 이산화탄소를 잡을 때 공중에다가 MOF가를 쫙 뿌리면 될까요? 어떤 식으로 잡을까요?
1: 그렇게 잡지는 않고 네. 이렇게 MOF로 어디에다가 딱 고정을 해놓고 네. 공기가 지나가게 만듭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얘가 있으면은 공기가 위에서 들어와서 여기 MOF를 지나서 빠져나가면 이산화탄소가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가 없는 공기가 나가게 됩니다.
2: 아, 약간 필터네.
4: 정수기 같은 거네요, 진짜.
1: 네네.
2: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뭉쳐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놔둬버리면 다시 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5: 사실 그냥 놔둬서 공기로 다시 가면 문제지만 우리가 분리만 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해요.
2: 어떻게?
5: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냉각시켜서 네. 드라이아이스로 바꾸면 이제 냉동이나 이런 보관용 재료로 쓸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얘네들을 다시 휘발유나 이런 연료로 바꾸는 기술도 있어서 이게 공기에 있어 문제지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2: 어쨌든 분리만 하면 이산화탄소를 써먹을 수 있네요.
4: 아, 그러네. 탄산수 같은 데도 만들겠네요.
3: 나중에 이제 기술 좀 발전되면 우리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이제 기념으로 사이다 한 잔씩 딱 주는 거죠.
2: 거기 예 말하는 거
3: 지금 바로 여기서 네. 포집해갖고 만든 거라고.
5: 네. 제일 간단하게 없애는 건 그냥 땅 속에다 이산화탄소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2: 아예.
5: 그러면 광석들이 잡아가지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광석으로 바꿔버리거든요.
2: 아,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잡고 있어도 어쨌건 또 이산화탄소를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좀 또 풀어준다라는
1: 네.
2: 거잖아요.
1: 풀어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집할 수도 있고
2: 풀어주고 네. 포집하고
1: 이런 분자들이 들어갔다 나갈 수 네. 있다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제안하신 분은 네. 일본의 스스무 기타카와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4: 이번에 노벨상 같이 받으신
1: 분이에요.
2: 그래요?
1: 그래서 뭐 애들이 진짜 정글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기체들을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처음 제시하셨던 분입니다.
2: 시작은 롭슨 발전은 스스무 그리고 정리를 아예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한 건 야기.
1: 네네.
2: 이렇게 세 분께서 세 분이 MOF를 발전시키고 드디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거다.
4: 네.
2: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최경민 교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
4: 아 그럼요.
2: 예, 네. 그렇죠.
1: 일조를 조금 했길 바랍니다.
4: 실제로 최경민 교수님이 그 상용화시킨 제품 중에 하나가 그 미세먼지 필터 같은데 지금 상용화가 돼서 제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2: 야,
3: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거.
1: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인데요. 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썼는데 라면을 끓이고 나면 냄새가 잘 제거가 안 되는 케이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MOF를 냄새 분자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공기 중에 있는 냄새만 막 모아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들면 냄새까지도 이제 제거할 수 있게 필터가 되는 겁니다.
2: 야, 훈훈 탐정. 오, 장난 아니시네. MOF 탐정이네.
3: 이 정도면 야기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노벨상 약간 그 조각이라서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4: 좀 만져보셨어요?
3: 농담이라도 좀 하시지, 그랬어요.
1: 만져보지는 못했고, 뭐 이번에 오셨을 때 어땠냐, 네. 느낌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물어봤었어요.
3: 한 달만 좀 빌려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 충분히 SNS에 사진 좀 찍어보자. 나도 좀 찍고 그냥 네. 돌려드리겠다고. 그 정도 나 지분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시죠.
1: 지분이 그 정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다음에 오실 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2: 스승이 노벨상을 탔잖아요.
1: 네네.
2: 그럼 이제 제자도 노벨상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식의 어떤 또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MOF

0: 이쪽은 끝난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뭐 네. 이번에 야기 교수님 오셨을 때도 둘이 네. 얘기를 나누던 것 중에 네, 네. 지금 모프가 보고된 게 14,000개가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따져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기분자가 있냐, 얼마나 많은 금속이 있냐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그때 계산하니까 10에 뭐 290개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와. 그 정도면 은하계의 별개 수보다 많거든요. 맞죠. 그럼 우리가 그중에서 발견한 거는 14,00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아.
2: 10에 290.
3: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2: 10에 290이면 그거는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은 숫자고요.
3: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아까 말한
3: 해운대 모래만큼이요?
2: 아, 그거 훨씬 많아요.
3: 해운대 모래만큼.
2: 아니, 그거 말, 그거
4: 아, 상대 말. 모래는.
1: 전 세계 모래 개수보다.
3: 우주야, 우주?
4: 우주에 지금 별의 개수보다 많아요.
2: 아. 저는 10에 290이라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그게 앞으로 흘릴 학생들의 눈물 같았어요.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3: 크크크. 이거 MF 먹어볼 수도 있어요?
4: 굳이요?
3: 아니 그 궁금한 게 이게 식용도 가능합니까? 아니죠?
1: 논문에 보고된 거는 네. 먹을 수 있는 MOF에서 보고된 사례도 있고요.
3: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1: 네네. 실제로 또 약물을 저장해가지고 천천히 빠져나오게 만드는.
2: 아,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1: 그래서 약으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3: 제가 왜냐면 뭘 느꼈냐면 이게 MOF 이 기술이 예를 들어서 얘 이제 마시잖아요. 먹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그 암세포들이 분자처럼 저 안으로 송송송송송 들어가서 그것들이 이제 소변으로 싹 배출되게끔 해버릴 수 있는 미래의 신약 기술에도 이게 어느 정도 쓰이지 않을까.
1: 저는 그런 방식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3: 아, 이제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2: 네. 아, 근데 세포는 이거보다 너무 커, 여기 들어가기에는.
3: 그래요?
6: 오히려 아, 지금 세포를... 제가 봤던 것 중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유기물이라 그랬는데
3: 세포가
6: 우리가
3: 큰가?
6: 쓰는 약이나 비타민도 다 유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종류를 가지고 모프를 만든 연구도 있고.
7: 저는 화장품을 봤거든요.
3: 어?
7: 그러니까 이 MOF가 들어있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흡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를 해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3: 있어요, 그런 게?
1: 예, 예를 들면 염증을 안 만들게 하려고 약을 먹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은 가만히 놔두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흡수해주자.
3: 흡수패드 이런 거요?
1: 네, 그러면 맞습니다. 흡수패드 그런데도 MOF를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겔 같은 데도 MOF를 넣을 수 있고 피부에 바르면 그럼 염증이나 히스타민을 흡수해주면 그럼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3: 학수의 신세계인데.
7: 그렇죠.
3: 네. 그런 게 가능합니까?
1: 네.
2: 아니면 100년 전부터 정말 수많은 화학자들이 볼라방처럼 달려들었지만 좀 하다가 다 때려쳤던 걸 어떤 게 있냐면 바닷물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1톤 정도의 바닷물에 한 1g치 정도는 금이 들어있다라고 하거든요.
3: 아, 그래. 우리 예전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예.
2: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많은 바닷물 중에서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3: 아, 채금한다면?
2: 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거기다 바닷물만 계속 줄줄줄줄 흘러가게 하면 한 3일 있다가 와보면 이제 금 요만큼씩 나와있다.
3: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 할 수 네. 있을까요?
1: 아,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용화를 시켜가고 있는 스타트업 예? 중에서는 전자제품에 이렇게 많이 쓰는 금속들, 금을 있잖아요. 예, 예. 금을 녹여서 그 녹인 물에다가 MOF를 탁 집어넣으면 금들이 MOF로 쭉 몰려듭니다. 와,
2: 대박이네. 아, 교수님도 그거 해주세요, 그거.
1: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3: 장 교수님은 뭐 MOF, 모프 아이디 같은 거 없습니까?
6: 아, 사실 생각을 좀 혼자 개인적으로 하던 거 있었는데 네. 아주 부적절할 수가 있을 것 같긴
3: 한데. 아,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어둠의 해학자잖아, 얘기해봐요.
6: 아, 사실 이게 목포로 폭발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3: 뭘 만들어요?
6: 폭발물을.
3: 폭발물이요?
1: 아, 그렇죠.
3: 아, 그래요?
6: 그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1: 그런 연구 논문들도 꽤 나왔었습니다.
2: 근데 왜 굳이?
1: 폭발물들이 그냥 옮기다가 충격을 받으면 터지지 않습니까? 아~ 근데 폭발물들을 이 공간에다가 다 나누어서 넣었으면 자기네들끼리 반응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안전성을 훨씬 높여줄 수 있어요.
3: 안전성 높은 폭발물? 아, 그런 거요?
6: 아, 전 아, 이거 자체를 다 그냥.
1: 아, 폭발물.
3: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이게, 이거는 그 테러 쪽이 아니라 방어.
1: 네네네.
3: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방어.
6: 그렇죠. 산업에도 쓸 수 있고.
3: 산업에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가야죠. 제풀린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 그 오늘 되게 신세계를 만난 또 그런 기분이에요. 몰랐던 MO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1: 맞아요.
3: 근데 또 플라스틱을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제 환경 오염에

0: 주범이라고 네. 또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은 잘못이 없어요. 네. 이게 뭐든 쓰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산화탄소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했지만 사실 모프가 사용될 수 있는 분야의 10%도 얘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수소 연료 저장으로도 쓰이고 온갖 이거 자체를 약간 일종의 화학 반응 실험실로도 쓰고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 갖고 보다 보면은 모프가 여기에도 라는 걸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2: 뭐 MOF가 그 좀 나만 아는 좋은 거가 아니라 모두가 아는 좋은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노벨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계기가 됐고 또 이렇게 MOF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MOF를 잘 적용한 제품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잘 정착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사실 그 유기물하고 이제 무기물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탄소, 탄소가 뭐길래 화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등장 아니야. 그래서 다음 화학 페스티벌은 탄소 페스티벌이 어떨까? 네.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3: 너무 그래. 중요하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다음에 나와주세요.
2: 네.
0: 오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4: 느낌이 생텍쥐페리아.
5: 진짜 찰떡 같네요. 네.
0: 비행에 대해서 네.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6: 저는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0: 거미요? 거미요?
6: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0: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네. 보여주세요.
6: 비디오를.
0: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래?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6: 제가 밝혔죠.
0: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6: 네. 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0: 진화로 따지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6: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0: 이게 비행기, 와. 와. 지금 다 달라요, 너무.
5: 왜 그렇게 생겼지?
0: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6: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0: 오늘 고급 지식은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와.
7: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0: 세팅하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1: 우리 괜찮아, 괜찮아. 나 그만하고 싶어, 진짜.

0: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2: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군요.

0: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1: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2: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3: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961-9595.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6: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7: 내 꿈은 의사입니다.
8: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괜찮았어요. 우와.
1: 좋았어.
2: 짠.
0: 열렸어?
2: 네.
0: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3: 아, 이게 뭐예요?
0: 뒤에 숫자가 있어요.
3: 아, 이게 그거구나.
4: 스캔 완료. 실험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실험 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검투를 빕니다.

0: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거기 있어요.
0: 여기 계단 있어요.
1: 우와! 근데 배고프지 않아요?
2: 아, 진짜 배고파요.
3: 우리 아까 저기 저거
1: 전투식량
3: 있잖아요. 전투식량.
4: 딱 보면 전투식량인 줄 알아요?
3: 알죠. 군대.
4: 군인이세요? 현직 군인?
3: 또 많이 먹었던 거기 때문에.
4: 이 몇 개 가져와 볼까?
5: 이거는 스파게티.
6: Rib shape barbecue flavor.
7: 이약하게 쌓여져 가지고.
8: 좀 기다려야 돼. 아니,
4: 이거 뭐예요? 파운드 케이크예요?
3: 이거 맛있어.
4: 아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1: 그러면 차라리 우리
6: 통설명을
1: 좀 합시다.
3: 네.
1: 야,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기타리스트 아니세요?
3: 아,
6: 로커.
7: 저 음악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화학 하고 있어요. 화학자입니다. 네.
5: 아, 화학.
7: 네, 저 이름은 장홍재라고 합니다.
5: 홍재 씨.
1: 홍재 씨, 그럼 궁금한 게 뭐 최근에 하신 실험이나 뭐
7: 수소 같은 연료를 쓰면 지구가 좀 덜 뜨거워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태양빛으로 연료 만들고 이런 쪽에 연구를 좀 최근까지 하고 있었어요.
9: 장홍재님,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궁금했어요.
1: 정체가 궁금합니다.
4: 아, 나 이 사람은 알아요.
7: 트로트 가수.
4: 40 가수.
10: 조용히 해주시지 않으세요?
4: 아니에요?
1: 아니, 두 분이 알던 사이인 것 같아요.
4: 저는 전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10: 저는 뇌과학자입니다.
1: 와, 뇌과학자.
6: 아예 처음 본 사람이다.
4: 그럼 노래는 안 해요?
1: 성우 같은 건 잘하실 것 같아요, 성우.
10: 오, 그런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어를 호통 쳐야 된다. 바사스트르삭스! 아악퉁! 네.
1: 덕분에 웃었어요.
10: 네, 사실 이거 장동선입니다.
5: 동선 씨.
10: 네.
11: 동선님 진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뇌과학자이셨다라고 하셔서 좀 놀랬고.
12: 사람들이 뭐 생존을 논하면 언제나 뭐 공포영화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말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마 동선님이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오래 가야겠지만 같이 그런 느낌도 들고.
1: 아, 전 돌잔치 전문 MC.
4: 아, 그래요?
1: 코미디언도 하고 있어요.
4: 아, 코미디언도 네. 하시고. 어쩐지 말을 잘 하시더라.
1: 네네.
7: 인류 최후의 MC네요.
1: 아,
7: 마지막 남은.
1: 너무 멋진 멘트네요.
4: 인류 최후 전문 MC.
1: 감사합니다.
7: 전문을 붙이니까 좀.
1: 전문 붙여주세요. 이름은 이은지고 나이는 35입니다.
4: 아이고.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형서고요. 네. 싱송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1: 알죠, 알죠.
6: 싱어송라이터를 하면서 밥을 벌어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1: 아니 공연한 거를 내가 본 것 같아. 꺼집어줄래 이거 그 노래
6: 맞아요.
4: 어,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1: 그래. 맞아 그 노래다 그 노래.
6: 감사합니다.
1: 달디 달고 달디 단
6: 밤양갱.
1: 그래 맞다
6: 초코 양갱. 제가 하나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명석한 두뇌도 아니고 살아나

0: 살아남고 싶은 마음.
1: 아, 오래 살고 싶은
2: 그게
1: 마음.
2: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생존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3: 굉장히 열심히 톡톡 튀며 많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네, 비비님. 연대할 만한 파트너 같았습니다.
2: 저는 김한결이고요.
4: 한결 씨.
2: 이렇게 되기 전에는 사실 미국의 이제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엔사 연구소에서 네, 저는 우주 쪽은 아니고 지구를 보는 과학자였어요. 네,
1: 지구과학자.
2: 네.
5: 엔사면
2: 그래서 제 전문 분야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받는가를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네.
6: 아, 지구의 물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물?
2: 네, 전체적인 이제 수자원의 흐름을 보기도 하고
7: 우주 쪽으로만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물이나 이런 해수면 뭐 이런 거에도 하는 건지
2: 네, 왜냐면은 우주선을 날리면은 지구를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냥 측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보다 한 번에 큰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보시거든요. 여러 시스템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서 지구 연구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7: 되게 신기하다.
8: 한결님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엔사에서 일하시고 또 연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고 정말 관심이 많이 갔어요.
7: 아, 네. 저의 이름은 유승호라고 하고요. 저는 배우를 하고 배우를 했었습니다.
6: 잘생긴 청년이었어.
7: 네.
9: 남달랐어.
7: 그렇습니다.
5: 아, 이제 보니까 맞네.
4: 나 어디 봤네.
5: 그러니까.
4: 어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5: 옛날에 영화 그 집으로
6: 맞아.
7: 네, 제가 이제 29년 일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환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좀 된 것 같아요. 네.
10: 저는 승우님이 아무래도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요. 왠지 지성과 그 무력을 겸비한 느낌이 승우님한테 나서 또 왠지 남을 신뢰를 가게 만드는 그 외모를 또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 붙어야겠다.
5: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11: 저는 이낙준이고요. 원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글 쓰고 먹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5: 아니 그러면 그 어떤 작품 쓰시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대표작.
11: 뭐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엔사에서 나왔던.
5: 맞나보다.
11: 중증 외상센터라고.
5: 맞나보다. 이거 진짜 네. 나 봤어. 나 주지훈 씨 나오고.
11: 맞아요. 막
5: 그 원작자.
11: 저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이게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왜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다정하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툼을 줄여줍니다. 두 분 그렇고 여기도 또
5: 너무 좋다. 왜 화학자 선생님은요?
11: 화학자는 써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불도 낼 수 있고 물도 만들 수 있고
4: 화약 만들 수 있고 총 만들 수 있고
11: 전기도 만들고 다 만들고
12: 할 일이 많네.
5: 정말 궁금해요, 동선 씨.
11: 힘이 너무 세.
5: 힘이 세? 내 과학자.
4: 왜 힘께?
11: 아까 봤어요? 아까 문 부수는 거 봤어요? 이게 강인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5: 그러네.
11: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물이랑 마주쳤을 때 얼굴로 안 돼. 말로 안 돼. 뇌과학자 보내야죠. 뇌를 한번 봐야지.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5: 이름 바꿔요. 동석으로, 마동석으로.
9: 힘캐로 왔습니다.
11: 저 진짜 기대가 많습니다. 진짜로 저는.
5: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또 한번 내일을 위해서.
13: 안녕하십니까.
14: 그냥 써도 되겠죠?
13: 아무데나.
14: 아무데나. 그럼 여기 쓰겠습니다.
11: 호를 누가 곤다고요?
9: 제가 제일 세게 곱니다.
5: 불은 누가 꺼주나?
2: 혹시 박수로? 이렇게?
4: 지니야.
2: 아, 누스. 누스야. 아까 누스 했잖아요.
4: 누스, 맞네. 누스야.
5: 그렇네. 얘가 누스겠네. 이름이.
3: 살아서 다행이다.
2: 이 다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0: 모두가 행복한 최후의 인류가 돼보겠습니다.
1: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우리 뭐 보초 설 필요 없겠죠?

0: 몰랐나?
1: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2: 아니, 사이렌이 울려요!
3: 제주도 참 더럽게 없다. 하필 온 날에 사건이 터지냐. 굳이 또 자고 있는데.
4: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뭐, 불난 줄 알았어.
5: 뭐를 우리가 잘못했나?
2: 고장났나?
6: 뭐예요?
2: 이게 뭐지?
7: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2: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5: 무슨 소리지? 이게 도대체 폐를 찾아서 무슨 뚱딴지? 약간 이런 느낌.
1: 이런 공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관문이지 않을까?
2: 폐를 찾아 숨통. 폐 무슨 폐? 보통
7: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2: 기압?
7: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2: 근데 기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여기 기압 조절하는 장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5: 기압 조절하는 공기를 빼야 된다는 소리인데
2: 공기를 빼라고요? 여기 안에 공기를? 어?
0: 여긴가?
2: 저기 밑에 불이 나오는데?
8: 아, 여긴 것 같다.
0: 아, 여기가 다 내려가는 데가 있구나.
6: 어? 뭐야?
8: 계단이 있어요.
2: 우와, 뭐야?
6: 뭐야?
2: 우와. 이게 뭐야?
8: 가봅시다.
6: 자, 또 챙길 거 없나?
1: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해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전기,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도 그냥 쥐고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6: 난 모르겠어요. 일단 씹힌 거 다 챙겼는데?
0: 여기 미끄러워. 이거 불이. 이쪽인가?
8: 이쪽인 것 같은데?
1: 거기서 이제 불빛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뭐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가는데.
0: 와, 여기는 어디야?
2: 있어요. 헐.
7: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2: 한 시간?
7: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여러분은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아.
2: 안 돼.
7: 지금부터 가능한 한 빨리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폐로 향하는 길에는 굳게 잠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2: 네 개의 파편?
7: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그 끝에서 마침내 폐를 마주하고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9: 폐라고 하는 건 약간 이 공간을 인체에 비유해서 했던 표현이 아닌가?
10: 그때는 완전 메타포라고 생각했어요. 장치가 있고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나사를 돌린다든지.
2: 어떻게 과학의 언어가 난 제일 떨리는데 나

0: 과학의 언어 못 알아듣는데.
1: 무슨 퍼즐을 맞춰서 형상을 만들면 첫째 문이 열린다.
0: 갔을 때 네 개의 파편을 찾으라고 했고
2: 그러면은 폐로 들어갈 수 있는
0: 문이 열리고.
3: 자, 근데 우리가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개의 파편을 한 시간 안에 찾으려면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흩어져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4: 일단 두 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까 두 팀으로 나누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0: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가보실까요?
2: 네, 네.
0: 가시죠, 가시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시죠, 가시죠.

0: 아, 잠깐만. 어디?
1: 워키토키 잡았어요? 워키토키?
0: 워키토키 받았어요.
1: 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갈까요? 우리 팀 일로 갈게요.
0: 어, 좋다.
2: 이쪽으로?
0: 저희는 일로 갈게요.
2: 일로 가겠습니다.
1: 조심, 조심.
2: 몸 조심, 건강하게.
0: 내길 파편!
2: 자, 일단 여기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자가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마리가 어디 있나 잘 보면서 검색 모드, 뇌를 검색 모드로, 탐험 모드로.
0: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풀 보니까 좋네요.
1: 우와. 우와. 나 이런 데 처음 우와. 와봐요. 나 지구에서도 못 갔는데. 우와.
0: 우와. 우와, 나 닭살도 났어.
2: 와, 여기는 고대 사원 같은데요?
1: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2: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공간이 나왔다라는 거에 상당히 압도됐고.
1: 그 울창한 나무들을 딱 보는데 사실 그냥 지구 생활할 때 가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정글, 뭐 에콰도르를 찾아서 가지 않는 이상.
2: 이 열대우림 안에서 우리가
1: 폐?
0: 어?
2: 폐와 관련된 단서?
0: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요.
2: 우와. 보면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봅시다.
0: 어, 너무 오랜만이야, 이런 풀.
1: 공기의 순환과
2: 그렇죠. 열대우림이 지구의 폐이기도 한데
3: 지구의 폐는 아마존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 처음에는 아예 감이 안 오더라고요.
0: 와, 근데 너무
1: 우리 큰 길로 일단 또 가볼까요?
0: 네.
1: 이쪽으로.
2: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0: 왜요?
2: 흩어지면 안 되나요?
0: 안 되죠.
2: 뭔가
0: 아니
2: 좀...
0: 뭐 벌써부터 우리 흩어질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2: 화분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나?
0: 한번 그럼 봐요, 봐요.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1: 아, 근데 길이 연결되는 것 같진 않은데?
2: 그래요.
1: 이쪽으로 가볼게요.
2: 일단 왼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0: 오케이, 좋아요.
1: 왜냐하면 뭔가 파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2: 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0: 한번 천천히 둘러봐요.
1: 어, 습한 공기가 막.
0: 와, 진짜 습하다.
3: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열대우림을 이 밑에다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이거 뭐야?
1: 야, 이거.
0: 삐또로도.
2: 이런 데가 한 시간 안에 멈춘다는 거야, 이게?
3: 와. 와.
0: 이게 뭐예요?
3: 뭐지?
4: 진짜 다 진짜예요.
2: 비처럼 뭐 떨어지는.
3: 그렇네.
4: 지금 너무 습해서 막 뭐 떨어지고 막. 아닌가? 뭐지?
2: 진짜 물이 떨어지는데?
3: 아! 그. 위로 올라가서 어제 증류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뚝뚝 그 목욕탕처럼. 아니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4: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2: 왠지 이게 물을 정화하는 것 같아요. 식물들.
1: 이게 이렇게 나와서 흙을 통해서 절로 가나?
2: 저게 잠수복이 있어.
5: 잠수복이 왜 있지?
1: 저게 들어가야 되는
5: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두 명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6: 사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였기 때문에.
3: 일단 그럼 내려올까요?
5: 우선은 저쪽으로 가서 정보를 좀 더 얻어보죠.
4: 일단 내려가서 확인하고.
3: 일단 확인을. 우와.
0: 아니 생각보다 너무 깊은데?
3: 아 무섭다.
2: 물도 꽤 깊은 것 같은데?
3: 응?
4: 와 뭐지?
3: 이 안에 뭔가 있는 건가?
5: 근데 여기 물살이 꽤 심한데 여기 들어갈 수가 있나?
7: 뭔가 매달려서 들어갔을 것 같아. 저런 거.
5: 아. 가방에 특별한 거 없어요?
7: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될 것 같아.
5: 어? 여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3: 아 뭐야 뭐야?
7: 아 쪽지가 있어.
5: 메시지가 있는데 이
7: 그거밖에 없어요.
3: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5: 네.
3: 아 읊을 게 아니네.
7: 이게 뭐야? 숫자야.
3: 숫자가 엄청 있네.
7: 뭐야?
5: 이건 다 화학 원소들인데.
3: 원소 기호다.
7: 이 옆에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5: 이게 아마 이게 솔루션 용액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를 표현한 것 같은데
3: 네.
5: 지금 제일 많은 게 얘잖아요.
3: 그게 뭐예요?
7: 염소.
5: 이게 염소인데 얘가 만나면 소금이 돼요.
7: 소금이네요.
3: 소금.
5: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은데 그럼 이게 보통 그럼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3: 아 바다 있는 거예요?
6: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생명체들이 있지 않을까.
1: 바다일 것 같아. 깊이가 꽤 되겠다. 저 정도 물이면 안에 용존산 중량이 얼마일까. 바다가 폐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 아 진짜 확실히 되게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 사람에게 되게 그냥 이렇게 맘 놓고 맡겨도 되겠다.
5: 이건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
7: 이건 가져가야 될 것 같아.
5: 꽤 큰 힌트가 될 것 같고. 다른 건 뭐 없나요?
6: 어때요? 챙길까요? 그럼 수트를?
8: 워키토키 워키토키 들리시나요?
9: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7: 저희는 어떤 물이 있는 시설에 왔습니다.
3: 물이 있는 시설?
10: 산소발전 시설 있어요.
9: 와.
11: 저 우리는 식물이 가득한 곳에 왔고.
9: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3: 여기에 뭔가가
5: 오
12: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13: 숨은 그림 찾기 외에는 뭐 딱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뭘 찾을 때 급하게 뭐 엄마 지갑 뭐 이 정도만 찾아봤지.
14: 여러 수수께끼들이 있었는데 숨겨진 여러 단서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
9: 동선 씨!
5: 네.
9: 장 박사님!
11: 저 여기에 어떤 자료를 발견했어요.
9: 잠시만요.
11: 여기 연구 노트가 있어요.
9: 연구 노트?
11: 네.
9: 와우!
15: 연구 주제. 가뭄 발생 시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관찰.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16: 발견.
15: 실험은 4개월간 진행되었고
16: 4개월간.
15: 열대우림이 가뭄과 회복 과정을 강제로 겪도록
12: 뭔가 이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기서 관찰하지 않았을까?
15: 이산화탄소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16: 요거를 한번
15: 들어볼게요. 좀 잘 안 보여서 은지 씨도 볼 수 있게.
10: 빛에다가 한번 이렇게.
15: 아, 이게 좀
13: 이게 더 안 보여요. 어,
15: 뒤에 유리가. 은지 씨 이렇게 하면 보여요?
10: 불빛에 한번 나봐요. 불빛이 있네요.
13: 나 보여요.
15: 아, 됐다. 그러면 탄소 흐름이 이게 지금 초록색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가뭄 전이네요. 그냥 정상 상태일 텐데 제곱미터당 10g 정도를 흡수를 했다가 그게 가뭄이 되니까 점점 흡수를 더 감안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10: 회복이 돼서도 가뭄 이전의 수준으로 CO2 수량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15: 식물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대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CO2의 배출량도 대사 때문에 줄어들고
13: 누군가가 여기서 연구를 했고 이런 줄기 상태나 이런 식물 점검을 했네요.
10: 어디서 찾았어요?
13: 여기서 근데 잠깐만요. 91년도 날짜 1991년 10월 9일 1992년

0: 잠깐만. 그러면은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때부터 이런 거가 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1: 결과가 각각의 날에 어떻게 나왔어요, 차이가?
2: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요, 선생님. 네.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놀랐어요. 아,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 기지가 도대체 왜 있을까?
3: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4: 아니,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있나, 이게?
2: 그러니까요.
4: 엄청 넓은데?
2: 사실 엄청 그 팔아낼 것 같아서 속이 타네요. 사바나. 사바나? 어?
5: 사바나는 건조한 사막과 습한 열대우림을 자연스럽게 있는 생물학적 완충지대.
2: 제한된 물의 흐름을 습수 조절해 열대우림으로 전달하면서 생태계의 물, 공기, 영양, 영양분 순환을 완만하게 이어주는 연결 허브 역할을 한다고.

0: 어? 어? 선생님 방금 그 수식으로 이거 푸는 거 아니겠죠?
1: 잠깐만, 우선 여기 뭔가 자물쇠가 있고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내 자릿수 비밀번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한번 주변을 좀 찾아보시죠. 뭐가 있나. 온도랑
2: 에어, 그
1: 기압. 압력.
2: 네.
3: 이게 온도가 20도가 오르면 에어 프레셔가 오른다.
1: 몇 퍼센트가 오르나를.
2: 밑에 이건 뭐예요?
1: 여기 이게 퍼즐 같아요. 지금 주변에 딴 게 안 보이니까.
2: 아, 이 네 자리가 그러면은
3: 아, 몇 퍼센트가 오르냐.
2: 오르면 기압이 이렇게.
1: 아,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온도가 뜨거워지면 기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갇혀있으면 점점 더 압력이 커질 거고 차가워지면 줄어드는 거니까.
4: 기체랑 온도랑 부피랑 압력 이런 요소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 부르는 게 존재합니다.
1: 이거 제가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더워지면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그냥 온도만 더워지면 압력이 늘어나나요?
1: 이게 안 변한다고 했을 때 늘어나요. 원래대로면 이게 쭉 더 같이 늘어나는데
0: 네.
1: 만약에 못 늘어나게 막혀있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 주사기가 있는데 우리가 끝에를 막고 손으로 누르면 압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3: 압력밥솥도.
0: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더워지니까 기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3: 그냥 지금 원래 이 온도가 아니었나 봐요. 덥잖아요.
0: 네, 엄청 더워요.
1: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라도.

0: 과학자 있으니까 든든하네. 근데 혹시 주변에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볼까요?
1: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거 풀어보고.
2: 그러면 우리 그 지금 길이 또 있는데 팀을 좀 나눌까요? 지금 저희가 무전기를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3: 네네.
2: 제가 그러면은 네, 제가 네. 낙준님이랑 이거는 화학자님 계셔야 되니까.
0: 아, 그렇죠. 여기는.
2: 저랑 그러면 낙준님이랑 가고.
4: 네.
2: 저희는 그럼 이동할까요?
3: 네. 저희가 풀게 되면은 혹시 열게 되면은
2: 연락을
3: 할게요.
2: 네네네.
3: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4: 네, 그래서? 네.
2: 아, 근데 화학자님 계셔서 다행이다.
0: 그러니까.
2: 저 아예 모르겠어요.
0: 얼마나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저거.
2: 그러니까요.
0: 모르겠지.
2: 심지어 좀 문과여가지고.
0: 아, 멀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아,
2: 그래도 선생님.
0: 저는 작가니까요.
2: 와.
0: 아니, 아까랑 또 약간 다른데?
2: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습도가 좀 덜해진 거.
0: 네, 여기가 약간 덜한 거 같잖아요.
2: 네.
0: 냄새도 달라요. 같이 연결된 한 공간에서 이렇게.

0: 기후가 변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이게 과학인가? 마법 같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이 선인장이...
2: 선인장이 있어.
3: 체감할 정도로 습도가 적어지고 그리고 점점 옆에 주위로 보이는 식물들도 달라졌고
0: 여기 도대체 뭐지?
1: 식물들이 조금 달라졌는데
0: 여기 확 달라졌어요.
1: 이거 알로에죠?
0: 네.
1: 맞죠?
0: 그러니까
1: 뭐지?
0: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물 공개가 바뀌지?
1: 그러니까요.
0: 여기는 나가는 곳인데?
1: 여기 문이다. 그죠?
0: 이게 단서를 모아야 되는 문인가 봐요. 아닌가?
1: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0: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1: 이게
4: 동이에요.
1: 이게 동? 잠깐만. 이거 여기 약간 이거
0: 하나씩 이거 끼게 돼 있어요.
1: 뭐 끼게 돼 있는 애 이게.
0: 이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1: 이거랑 이거 네 개를 지금 네. 뭔가를 맞추시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0: 저희는 지금 문을 찾았습니다. 크기는 대략 손만한 거 두 개 그리고 손바닥 반절만한 거 두 개입니다.
5: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희가 폐로 향하는 문을 찾았는데
6: 저희가 찾아야 되는 단서는 사각형.
5: 사각형이라고요?
6: 응? 사각형? 네, 여기 끼우게 되어 있어요.
5: 아.
7: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5: 네, 그래서 근데, 네. 우리가 받은 미션이 폐를 숨통을 틔우지 않으면 여기가 터진다는 거잖아요.
7: 네, 아마 뜨거워져서 지금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계산해보려면 이게 온도거든요.
5: 네.
7: 근데 이게 우리 쓰는 일반적인 온도인데 네. 이걸 쓸 수가 없어요.
5: 네.
7: 왜냐하면 우리가 정했어요, 사람들이. 물이 어는 거를 0으로 하고 네. 끓는 걸 100으로 하자 정한 거.
5: 네.
7: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K라는 게 절대 온도라는 기준이 돼요.
5: 그럼 K는 뭘 뜻하는 거예요?
7: K가 절대 온도라는 거를 바꿀 때 쓰는 숫자가 돼요. 그거를 지금 온도랑 더하면 네. 모든 우주의 온도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5: 이거 그 막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같은 데서 본 거 같은데?
4: 맞아.
5: 맞아요?
7: 맞아요. 이게 0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멈춰버리는 우주의 온도가 가까운다고 돼요. 물론 여기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려면 얘네를 더해주면 돼요. 지금 온도를 알려면.
5: 네.
7: 그러면은 273이랑 25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298. 그러면 아까 우리 20도 늘어난 거니까 20을 298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5: 네.
7: 계산을 빨리 해야 우리가 안 죽는데?
5: 산수를 못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7: 네.
5: 하세요.
7: 여기 올려놓고 해야
5: 돼. 올려놓고 천천히 하세요. 네. 전 숫자만 보이면 약간 멀리 떨어지는 그런 그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을 화락 집어먹은 거예요. 선생님 뒤에 숨어가지고 됐어요? 계산 다 됐어요? 그랬어요.
7: 네 개까지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풀었습니다. 지금 풀어보니까 0.06711이라는 게 나오는데
5: 네.
7: 지금 이 퍼센트로 말하라는 거니까 100을 곱해서 6.711%라는 게 나오거든요.
5: 네.
7: 온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기압이 바뀌는 걸 계산한 거여서 이게 답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네. 넣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5: 711.
7: 네, 6711이 맞으면 열릴 건데.
5: 열렸어요.
7: 뭐가 이렇게 큰 게?
5: 이게 뭐야?
7: 이 사각형이긴 한데?
5: 저희가 사각형의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사바나가 그려져 있고요.

0: 아,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의 단서.
1: 일단 저희도
2: 네. 그 합류를 다시 할까요? 아니면 여기 단서를 또
1: 네,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되는데.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2: 그 갈 수 있나? 가도 되는 건가?
1: 가보죠 뭐. 근데 뭐가 없는데? 어?
2: 어? 오씨, 어, 뭐야 이거?
1: 한번 풀어보세요. 가죽에, 어?
3: 어, 뭐 있다, 써져 있다.
1: 뭐예요? 낮에는 부르고 밤에는.
3: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 선인장은 내 안에서 시간을 저장하고 작은 숨결들은 결핍 속에서 길을 배운다.
1: 우리가 어제 다녀온 게 아니에요? 사막.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은 건조해지지만 거기도
3: 생명체가 있어요.
1: 개미도 있고 모두 많잖아요. 네.
3: 사막을 지구의 결핍을 시험하는 하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막에서 보았던 선인장, 어떤 그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뭔가 테마별로 이렇게 뭔가 나뉘어져 있구나.
1: 낮에는 부르고 밤에는 오름.
2: 어, 뭐 있네. 퍼즐.
1: 이걸 맞춰야 되나 봐요.
2: 네네네.
1: 여기 사막이잖아요. 네.

0: 저희도 퍼즐을 하나 찾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일지는 찾았는데 그 퍼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느 열대우림의 어디 구역을 갔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되게 다이나믹하다? 그런 생각 들었고
2: 거기 은지씨 여기 우산 3개 있는데 한결님 쓰세요. 나 모자 써서 괜찮아.
3: 어떻게 실내에 이런 거를 재현해놨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2: 여기 코이 펀드가 있는데
4: 우와 물고기가 있어요.
2: 이거는
4: 거기에 뭐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2: 거기 안에 벌 있어요. 조심해요. 나 벌 봤어. 만져도 되는 건가? 아니 만지지 말아봐봐요. 아닌 것
4: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 아니 안에? 아니 없어.
4: 없어요?
2: 벌이야 벌.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찾아보시죠.
4: 저기 밧줄 같은 게 있어요.
2: 뭐가 있다고요?
4: 밧줄.
2: 밧줄? 밧줄.
4: 이거 밧줄을 따라갈까요?
2: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밧줄 있어? 뭐야? 우와. 1993년도에 또
1: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2: 또 점검표. 우와, 여기가 열대우림이라서 이런 점검표가 있나 봐요.
5: 이거 뒤에 이거
2: 네?
5: 이거 아니에요?
2: 그거다.
4: 이게 퍼즐 조각인가 보다.
1: 찾았다. 이야. 그러면은 이게 그 퍼즐이구나. 그 파편이구나. 네 개의 파편이구나. 어떤 퍼즐이 있다.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 선생님들은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 막 파고드시더라고요.
2: 가장 먼저 멸종이
4: 저는 알 것 같아요.
1: 저희 열대 우림 그림이 있는 퍼즐을 찾았습니다. 다들 찾으신

0: 퍼즐이 있을까요?
1: 퍼즐 두 개를 찾았습니다.
2: 불을 정리하고
0: 네 개의 파편이니까 퍼즐이 지금 총 세 개인가요? 은지 하나, 비비팀 두 개.
3: 네, 저희가 다 합해서 지금 세 개인 것 같아서 하나 더 찾으면
4: 될 것
3: 같아요.
4: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네. 저희가 찾은 거는 사막이에요.
3: 네.
5: 이건 어디야?
3: 저희는 사막.
4: 이건 여기서 받은 거.
5: 아, 그럼 바다가 필요하겠다.
3: 아, 그러네.
5: 잠수복이랑 코드밖에 못 얻었던 바다 쪽.
4: 위에 하늘이었구나.
3: 가자.
5: 바다.
3: 그 바다.
6: 이게 아니구나.
5: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3: 네. 와, 이걸 몰랐다니. 이쪽을 먼저 갔어야 됐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됐을 텐데.
7: 우리가 너무 마음 급하게 얼른 찾아봅시다 이미 그랬던 상태여서 무언가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3: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5: 우선 짐을 한번 다시 꺼내볼게요. 혹시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서.
3: 혹시 수영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4: 저 수영은 하는데
3: 스쿠버 다이빙 하세요?
4: 한 5m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3: 에잉? 그럼 겁나 잘한 거 아니에요?
5: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아!
4: 아, 거기 있었어?
5: 속에 있었다. 바다 조각 찾았다. 우선 알려드리죠, 그쪽에다가.
3: 바다 조각 찾았습니다. 저희 그래서 퍼즐 4개 총 찾은 것 같습니다.
1: 열쇠우림 퍼즐 들고 가겠습니다.
3: 아, 저희 그러면 찢어졌던 데서 만나면 어떨까요?
5: 가볼까요?
3: 아, 네.
5: 아,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가
4: 궁금한데? 여기 시계가 없으니까.
3: 와, 나 물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식겁했네.
8: 팀원들이랑 아까 찢어졌던 곳이니까? 아, 저기 있다!
9: 여기!
4: 여기서 한번 맞춰보자.
9: 우와, 네 조각의 퍼즐을 맞췄네요.
3: 아, 이게 지도구나.
8: 앞에서 해야지 문이 열린다 했죠?
4: 네, 아, 문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9: 문을 찾았어요.
8: 위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건조한 기후로 가는 거 아닐까요? 이 시스템
4: 아, 그런
8: 자체가?
4: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위치도 변화를 준 걸까요? 이거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를 한 거지?
3: 저긴가?
9: 이쪽.
3: 왼쪽이요?
9: 이쪽.
3: 이쪽이요?
9: 네.
8: 여기는 연구 흔적 같은 게 없었어요?
4: 여기도 다 있었어요.
3: 어이구. 오, 그러네. 퍼즐을 저기다 붙이는 건가?
9: 문이네요.
8: 해주세요.
3: 우와.
9: 네 개의 퍼즐을 맞추면 문이 열린다고 했죠.

0: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1: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2: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서.
1: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요.
2: 이거 아닐까요?
3: 전혀 모르겠네.
4: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5: 우리 너무 엉망진창 아니야?
1: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램프 갖고 와서.
2: 갑시다, 갑시다.
1: 어디예요?
2: 비밀번호. 어머나, 어떡해.

Dear England. 일요일 오후 1시 30분. Back to the Future 3. 일요일 밤 10시 5분. 명희. 일요일 밤 11시 10분. 작정. 주말에 만나요.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변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상가마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0: 상가마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

0: 나이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첩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1: 난방구는 붙방구와
2: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아, 저...
3: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1: 추워.
4: 롱.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7: 바삭함의 치킨. 크크크.
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9: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9: 080-961-9595.
10: 여기 나만의 낙원을 만든 이가 있습니다.
11: 음악을 듣고 성장한 아이들은 달라요. 큐티가 나 애들이 이렇게 보면 이쁘잖아요. 벌써 탁. 아이고, 자, 새 집에 왔네.
10: 작은 행복이 모여 큰 기쁨이 되는 곳.
11: 무럭무럭 잘 커주라. 순도가, 가만히 있어봐.
10: 오물거리는 새 생명들이 가득하니 그의 낙원엔 언제나 기분 좋은 활기가 가득합니다.
11: 불안한 거야. 병아리도 태어났지, 강아지 새끼도 태어났지. 자연에서는 이런 게 행복입니다.
10: 여기 나의 낙원으로 놀러 오실래요? 문명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가득한 숲속. 12년 전 산골짜기에 들어와 자신만의 낙원을 만들었다는 김금산 씨.
11: 잘 잤어? 아가들아, 나와. 어서 와. 산속에서는 누가 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만 계속 보잖아요, 저 아이들이. 근데 의지분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얘네들도. 이리 와.
10: 낯선 방문객에게 놀란 것도 잠시.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는 닭들. 이럴 때면 빠질 수 없는 게 있답니다.

0: 바로 클래식 음악 감상 시간이라네요.
1: 15일 됐어요. 예쁘죠? 네. 클래식을 들려줘요. 그러면 클래식은 항상 나를 힘을 줘요. 용기를 주고 멋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애들이 몰입을 해요. 가만히 있어요. 들어요. 음악을.

0: 매일 아침 열리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금산시와 동물들만의 오랜 일상입니다.
1: 수준 있죠. 굉장히 우아하고 아이들이 달라요. 자태도. 나만 그렇게 보여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개성이 있어요. 애기들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 봐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네가 뛰어놀을 마당이야. 얼마나 넓어. 그지? 예전에는 이곳이 우리 닭들이 다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에요. 전체 다 뛰어놀고 놀았거든요.
0: 닭들에게 놀이터로 내어준 드넓은 마당. 어린 녀석들도 한 달 뒤면 푸른 잔디를 자유롭게 누비겠죠.
1: 그냥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냥 녹색의 하얀 닭들 이렇게 놀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0: 금산시의 마당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가족.
1: 임실군 신덕면에 살아서 신덕이에요. 야가 지금 새끼를 낳았어요. 두 마리를 다행히 그래도 많이 안 낳고. 거기다 병아리 태어나지 갖고 양쪽 두리를 내가 산후조리원이라고 정말 바빠요. 어?
0: 병아리 산후조리원.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귀여운 새 식구랍니다.
1: 순도가 가만히 있어봐. 이제 불안해 되는 거야.
0: 올해로 9살인 신덕이 사람 나이로 치면 중년에 다다른 나이에 얻은 귀한 늦둥이라네요. 사고로 인해 불편한 몸에도 제 새끼만큼은 애지중지 돌보는 기특한 엄마입니다. 도시의 치열함을 뒤로하고 이 깊은 산골에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꾸린 지 12년째.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푸른 숲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창.
1: 그 각도를 잘 맞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응?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숲이 이렇게 잔디가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유리를 넣은 거예요. 제가 이 기타는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좀 쳤어요. 예, 10살 때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기타를. 근데 지금 기타가 이게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지고 지금.
2: 예전에는 그러면 원래 이런 악기를 좋아하셨어요?
1: 네.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때도.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잘 안 되네요.
2: 와, 예, 너무 그리고 좋으신데요?
1: 산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 좀 이런 거하고는 멀리 보낸 것 같아요. 그냥
0: 전주에서 악기상을 운영하던 금산씨 매일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탓일까요? 협심증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1: 열심히 살지만 끝없는 어떤 기대치가 많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야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이막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자연에서 삶을 살고자 52살에 여기로 왔거든요. 잘 온 것 같아요. 인생이 최고 잘한 것 같아요. 자연으로 온 것을.

0: 이제는 자연을 관객 삼아 행복을 연주하는 중이랍니다.
1: 그냥 내가 주어진 만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들이 행복이지 않을까 그래요. 비오야 행복하다는 것을 자연에서 알았습니다.

0: 인생 중반을 넘어서야 터득한 삶의 방식입니다.
1: 오빠!
2: 어서 와! 문이라고 했었네.
0: 정적을 깨우는 반가운 손님들. 도시에서 악기상을 하며 인연 맺은 오랜 지인들인데요.
3: 그 엄마 생각도 나면서 그 시골 향기 이런 것들을 포근함을 느껴서 참 좋아요.
1: 아빠 생각이 나요.
3: 근데 어머니 생각이 나요.
1: 어머니 맞아요.
3: 네, 맞아요. 어머니 생각. 언니, 어머니.
2: 아, 그래?
3: 네.
2: 어. 자연도 좋지만 오빠가 편하니까 이제 오겠죠.
0: 지인들 사이에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힐링 명소로 입소문 자자하다는 금산시의 정원.
1: 근데 오빠 이렇게 키 큰 이거 이 풀들은 뭐예요? 풀 안 매운 거예요?
2: 이게 망초라는 나물이야. 근데 대대면 보면 또 풍년초라고도 부르는데.
1: 풍년초? 아,
2: 이 나물이 굉장히 맛있어. 나물 중에 최고야.
1: 없으니까. 없으니까.
2: 이 순을 피고? 담았을 때 딱 부드럽잖아. 부드러운 데까지만 딱 꺼내야 돼.
0: 어디서나 흔하게 잘 자라는 망초. 도심의 길가에선 잡초 취급받지만 여기선 귀한 나물 대접받는다죠.
1: 와, 그래도 푸녀님이 제일 많이 따셨네요.
2: 산 속에 사는 사람이라 반말도 좀 빠르겠죠? 많이 해봐서.
1: 오, 오빠 언제 그렇게 많이 땄어요? 어?
2: 그러니까.
1: 야, 저 열심히 찾아가면서 딴 것이 이 정도인데.
2: 아, 오, 아이고, 근데 오빠 이거 진짜 많이 땄다.
1: 와.
2: 이게
4: 마음이 너무 뿌듯해요.
1: 맞아요. 풀도 섞여서 다른 나물도.
2: 아니야, 괜찮아. 여기는 다 먹는 풀들이라.
0: 이야기꽃 피우며 손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한가득. 이번엔 또 뭔가요?
1: 지금도 이렇게 순이 있다니.
2: 토종. 그냥 저가 씨앗 떨어져다 낸 애들인데 이게 또 맛있어. 전부침. 그래서 이것만 옷이랑 한번 따봐 이렇게.
1: 아, 이것도 전부침인가요?
2: 이렇게 해서 따 이렇게. 지금 딱 좋을 때.
0: 부드러운 어린 뽕잎과 새콤한 초록 오디까지 자연 속 모든 게 식재료가 된답니다. 나물은 자고로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데쳐야 가장 맛있다는 금산씨.
2: 이 나물은 향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먹으면 향 끝에 정말 맛있어.
0: 데친 망초는 잘 말려 두고두고 먹을 묵나물로 만들 예정이라는데요.
2: 들렸어?
1: 여기.
0: 온 마당 가득 퍼져나가는 초록의 싱그러운 향.
2: 숯불이 도와야 돼. 햇빛에 말려서 그늘에다가 한 4, 5개월 정도 말리면 발효가 돼, 거기서.
0: 자연의 바람과 햇살 덕분에 더 맛있어지겠죠. 드디어 기다리던 새참 시간. 오늘 메뉴는 향긋한 뽕잎 전.
1: 와, 소리부터, 소리부터.
2: 색깔 어때?
1: 어, 향 좋아요.
2: 세상에 하나뿐이다. 전이야.
0: 여기에 금산시표 봄나물 장아찌까지.
2: 가시오가피, 그다음 찔레.
1: 아, 이게 찔레스니 오빠?
2: 가시다가 있잖아. 우리가 어릴 있을 때 찔레순 먹잖아. 어. 칡순도 먹고. 네. 굉장히 단맛 나는 거거든.
1: 그래서 먹을까?
2: 어.
1: 부드럽다 오빠.
2: 그치? 연한 순을 가지고 담으니까 먹고 있어.
1: 아니면 고기에다 먹어도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요.
2: 맞아.
1: 진짜 찔레를 먹으니까 또 생각나네. 아, 뭐 한 잔도 있으면 좋겠지만 놀이가 있어요.
2: 어.
1: 찔레 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는 내 고향. 짜르비아 콜롬비아 대사 이 정도까지만.
2: 아, 정말 너무 잘하네.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1: 이렇게
0: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성찬. 이 맛을 잊지 못해 자꾸만 이 산골 낙원을 찾게 되는 거겠죠.
3: 이런 데서 어떻게 살

뭐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아, 오빠가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세상은 본인이 행복하면 성공한 거다, 삶이.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마주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시원한 바람이 지친 마음에 쉼표를 찍어주는 듯합니다.

0: 손님들이 떠나고 이제 다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부지런히 움직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죠.
1: 날씨 굉장히 좋네요, 여기는요.
2: 자연이니까. 사실 도시는 삭막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의 맛에 낙엽 밟는 소리만 들어도 뭐랄까 자연의 소리죠. 그냥 바삭거리는 소리가 음악처럼.
0: 커다란 낙엽 자루 들고 향하는 곳은 병아리들의 이사를 준비하는 곳이죠.
1: 닭들도 뭔가 살림이 많네요.
2: 그죠.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거하고. 그러죠. 이사의 집이에요, 이게요. 우리 애기들 잠자리를 내가 100% 평백나무로 지어줬거든요.
0: 새 식구들을 위해 지었다는 방 두 칸짜리 주택. 폭신한 낙엽 이불부터 정성스레 깔아줍니다.
2: 여기서 물을 톡톡톡 이렇게 쳐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아이들도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0: 드디어 병아리들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2: 자, 아이고, 새집으로 이사가자가.

0: 오래 걸리죠, 이거. 한 마리에서 다 잡아내라니까 쉽지 않아, 이것도.
1: 이동하는 동안 불안해하지 않도록 상자에 담아 조심히 움직이는데요.
0: 아이고, 자, 새 집에 왔네. 응? 어? 새 집에 왔다. 얼마나 좋을 거나.
1: 과연 새 집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넓은 공간에 병아리들도 신나 보이는데요.
0: 무럭무럭 잘 커주라. 활발하게 막 에너지가 넘치게 막 다니는 거 보면 기를 많이 받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1: 소박하고 무해한 행복들로 가득 찬 여기는 금산시의 낙원입니다.

0: 매운 잡채가 옛날에도 유명했어요?
1: 예. 매운 잡채가 유명하지. 오래되었어요.
2: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얼큰해 좋잖아.
0: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그냥 먹고 싶은 맛.
3: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강렬한 붉은빛. 사람들 발길 붙잡는 특별한 빨간 맛이 있습니다.
2: 스트레스 받을 때 진짜 매운 거 먹고 싶다.
3: 마음까지 뜨겁게 달래줄 한 그릇.
4: 금강 오면 한 번씩 와서 계속 먹고 있어요.
5: 아주 막 뭐랄까 사납게 맵진 않아요. 얼큰한.

0: 삶이 팍팍하고 속이 답답할 때면 생각나는 화끈한 위로, 매운 잡채를 아시나요? 유서 깊은 근대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군산. 오랜 세월 현지인들의 소울푸드로 굳건히 자리 잡은 명물이 있습니다. 매콤한 냄새에 따라가다 보면 좁은 간이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무언가에 열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새빨간 국물에 빠진 당면과 채소, 매운 잡채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볶아냈으니 맛 없을 수가 없는 인기 메뉴라죠.
1: 군산의 명물 아닙니까?
2: 저 네. 잡채를 좋아합니다. 매운 잡채 특히. 빡세게 일을 좀 했다든지 그럴 때 좀 정신이 열 때 요거 먹으면 땡기잖아. 매운 게. 그런 먹으면 이제 좀 개운한 맛 그때 느끼는 거.
1: 기절초풍, 정신 번쩍, 마라탕 뭐 이렇게 단계별로 있으니까 와서 자기 취향대로.
0: 정신 번쩍 들게 맵지만 자꾸만 당기는 맛의 비밀.
3: 아침에 빵 굽는데.
0: 바로 고춧가루에 있습니다.
4: 이게 청양고추로 빵 굽는 거지 뭐.
0: 매일 아침 방앗간에 가서 갓 빻아낸 신선한 청양고춧가루만을 사용하는 게 철칙.
3: 아우, 엄청 매워요. 아우.
4: 오케이. 네.
3: 매워요? 엄청 매워요.
5: 땀이
4: 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걸 먹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린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원하고.
0: 온몸에 땀이 나고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매운맛.
4: 이게 이제 1단계. 1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리고 3단계. 그 맛깔스러운 맛, 매운맛 있잖아요. 감칠맛 나고 맛깔스러운 매운맛.
0: 멸치와 새우를 비롯해 8가지 재료로 깊은 맛을 낸 양념 육수 속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서로 다른 재료들. 여기에 화끈한 맛 더해줄 청양고춧가루와 고소한 참기름까지 둘러주면 매운 잡채 완성.
6: 마무리 고소함으로 확 끌어잡아 땡겨요. 잡채의 맛을. 포인트. 이건 약간 매운 거. 1단계? 1단계.
0: 입에 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강력한 매운맛. 덕분에 눈 녹듯 사라진다는 근심과 걱정. 그러니 군산 사람들에겐 이만한 속풀이 음식이 또 없다죠. 비 오듯 쏟아지는 땀에도 멈출 수 없는 손.
3: 많이 드셔보셨어요?
6: 어떤 매운 거는?
3: 여기 가지락 하나 있어요?
7: 군산 오면 한 번씩 와서 계속 먹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
8: 저 천학 때부터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으니까 딱 추억의 음식이 되잖아요.
0: 오랫동안 군산 시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매운 잡채. 반백년 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음식이라죠.
3: 이모! 자, 하도. 국물 줬어, 안 줬어, 원장이. 나 한 거 줬어? 잠시만.
0: 배를 이어 매운 잡채

0: 단체를 만들어 왔다는 이곳.
1: 시골에 단체할 때나 이거 먹었잖아. 추석 돌아오고 구정 돌아오고. 우리는 이제 어린 게 이거를 맨날 먹었는데 여기도 집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2: 10번 오시면 10번 다 잡채만 드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메뉴가 한여름에도 잡채, 한겨울에도 잡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잡채.
0: 예전엔 참 귀했던 잡채가 이제는 매일 즐길 수 있는 별미가 되었죠.
2: 예전에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다니까. 물잡채. 물잡채, 처음에 물잡채였어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에 빨간색이잖아. 빨간 잡채로 부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20년 전 빨간 잡채라고 써서 저희도 팔았어요. 팔기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가 그잖아.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 이렇게 매운맛 찾다 보니까 이름을 손님들이 스스로 매운 잡채라고 부르더라고. 언니 어서 와. 네, 오늘 또 아들이요? 오늘은? 뭐죠? 다른 거는 다른 곳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잖아. 잡채는 안 팔아. 예, 네, 다른 지역에도 뭐 잡채가, 비빔잡채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밖에. 눈산밖에. 요 스타일은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더 찾는 것 같아요.
0: 손님들의 입맛 따라 그 맛도 이름도 변화해 왔다는 매운 잡채. 하지만 인기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3: 전 엄마가 따라 많이 와서.
4: 그냥 여기 오면은 무조건 걸치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임신하고서도 이게 먹고 싶어서 와야 됩니다. 이 시댁이 부여거든요. 부여인데 이게 먹고 싶어갖고 애 가졌을 때 먹고 싶어갖고 와야 돼요.
2: 아니 밥 먹고 왔다면서 우리 아들 다 먹었어?
3: 아 너무 맛있었어. 맛있게 먹었어.
2: 양이 적은 건 아니었어?
3: 아 너무 많았어요.
2: 너무 많았어? 진짜요?
4: 미역국에다 이렇게 한 사발 먹고 왔습니다.
5: 근데 미역국도 쉬고 오셨는데 이거 다 가신 거예요?
3: 아 예.
4: 너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 이제.
0: 매일 출석 도장 찍으신다는 단골 어르신의 방문. 놀랍게도 매일 40분씩 걸어오신대요.
5: 어머니 뭐 드시러 오셨어요?
6: 좌우는 알아. 나 보고 드시.
5: 다 알아요?
6: 네.
2: 난 자꾸 짜장면을 달라고 그래. 짜장면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잡채야. 반절만 줘야 돼. 어? 반절만 드리고 팥죽으로 하나 해갖고 싸줘. 그럼 갖고 와서 할아버지랑 드셔.
5: 이쁘다고 사진 찍는 데야.
6: 아이고 좋다.
5: 빨리 가져가지고.
2: 가위 됐지? 응. 어? 단무지 더? 어?
6: 아우가 차려.
2: 맨날 아우라고 한다니까. 형이 살고 내가 더 어린 나보고 자꾸 아우래. 내가 왜 아우의 딸이라고 해도 엄마나 딸이라고 불러? 따님이 60살이래야. 나 쉬운 7인데 죽었어.
0: 집에 계신 할아버지를 위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팥죽까지 투박하지만 깊은 정이 한가득 담겼습니다.
2: 우리 어머니 이제 실어줘야 돼. 팥죽 이제 다 실을 거야. 어? 어, 이거 샀다 또 나 몰래. 뭐 샀어? 고구마 샀구나. 어? 자. 어, 야물게 차려? 어.
5: 아니, 항상 이렇게 오세요?
2: 응. 이렇게 항상 오세요. 매일 오세요. 고맙죠. 오시는 게 감사하죠. 얼마나 오실라나 몰라. 다리가 아라프야 오지.
0: 음식 한 그릇을 통해 추억을 공유하고 정을 나누는 것. 그게 시장의 매력이겠죠.
2: 아이고 오랜만에. 엄마 어서 어서. 와서 일 좀 도와주세요.
0: 한창 바쁜 시간 반가운 구원투수가 등장하셨습니다.
7: 비닐 장갑 한 단짝 줘.
8: 어머니 오자마자 일하세요?
7: 네, 일해야 팔죠. 이제 내가 심심한 게 하는 거예요. 이거 손님 많고 하면 누가 이걸 할 수가 없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0: 척 봐도 능숙한 솜씨. 이 가게 일대 사장님이자 미정 씨의 어머니입니다.
7: 그때는 이 장사가

0: 12군데 있었어요. 12집 했었는데 집집마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거. 그래가지고 서로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안 가르쳐줘요. 이거 삶는 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1: 매운 잡채는 어떻게 만들어야 맛있어요?
0: 오뎅 국물, 육수. 거기 물도 그걸로 만들어요. 그거는 떠서 할게. 맹글자리에서 저기 면치 육수 들어가고 골고루 들어갔다는 그 오뎅 국물로 만드는 거예요.
2: 어깨 너머로 배우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찾아낸 맛의 비결. 어묵의 구수하고 감칠맛 가득한 육수가 매운 잡채 맛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1: 매운 잡채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0: 매운 잡채는 한 5년, 56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내가 우리 애기 낳고 여기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시작했었어요.
2: 어머니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딸.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어머니를 대신해 주저없이 앞치마를 두른 딸이 그저 짠하기만 한 어머니입니다.
1: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안 부담스러워 하나도. 옛날 이야기지. 이빨 빠져 그러는 게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원래 우리만은 우리한테 안 무섭겠어요. 원래. 왜냐면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식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겨. 무한대로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생겨, 항상.
2: 시장 한켠 좁은 공간에 스들어 살았을 정도로 어려웠던 형편. 그럼에도 삼남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고자 평생을 바친 어머니입니다.
1: 그래서 저 세상에 모든 엄마가 다 저런 줄 알았어. 다 몸빼바지 입고. 지금 생각하면 30대, 40대 몸빼 입고 장사한 거잖아. 몸빼 입고 쇠타 입고 막 조끼 몇 개씩 입고 그때마다 시장이 춥고 막 이러니까 여름에 더워서 머리다가 얼음주머니 머리에 이고 장사했어요.
0: 진짜 눈물도 많이 뺐어요. 얼마나 우리 아저씨가 열심히 하더라며 농사님세 젊어서 날마다 그러고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1: 아빠 어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3: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1: 그 도시락 통 가지러 오세요. 아침에 갖다 주시고 오후에 가지러 오고 그래야 내일 또 갖다 주시.
3: 맘마. 맘마.
1: 어, 아빠 도시락 갖고 와야지. 어.
4: 아니 아버지 힘드시는 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않아요?
1: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2만 원 드립니다. 사탕 엄마 몰래 사갖고 집에 가세요. 왜 몰래 사냐면 인블라 던지가 얼마 안 됐어요.
3: 사탕.
4: 아버지, 저 이거 먹으라고요?
3: 감 타든지 있어. 감이 없어. 안 나와. 여기다 줘야지.
4: 딸 안 먹어.
3: 안 먹어. 그죠? 야간에서 안 먹어.
4: 아니, 이거 드시면 혼난다면서요, 아버지?
3: 혼나면 말지. 그 전이 다 드셨어?
4: 드셨어요?
3: 돈 와서 꽈배기, 찐빵, 만두 다 만들었어. 옛날에 6시에 나왔고 12시까지 일했어. 한 5년 전까지 봐도
4: 지금 딸 어떻게 장사 잘해요?
3: 잘하지. 여기서 띵호와 하잖아요. 띵호와.
1: 자 가방. 네, 잘 먹었습니다.
3: 아, 수고들 하십시오. 아, 까꿍.
4: 조심히 들어가세요.
2: 예나 지금이나 딸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부모님이 있어 힘이 난다는 딸 미정씨입니다. 과거 부모님이 그러하셨듯 정성으로 매운 잡채를 만들고 있다고요.
1: 뭐 굳이 먹거나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간단한 음식이지만 그들한테는 이게 정말 추억의 음식, 저 고향의 음식, 그리고 엄마 같은 음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은 행복한 음식, 감사한 음식이에요.
2: 알싸한 매운맛 뒤에 선물처럼 찾아오는 달콤한 위로, 매운 잡채입니다.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7: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0: 추억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커피도 혈당 스파이크 온대요.
2: 근데 커피 간은 좋아요?
3: 무병장수요? 미네랄 워터 드세요.
4: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
5: 그래, 오래 서 있는 건 무릎에 안 좋아.
2: 잠이 보약인 것 같죠?
6: 오래 앉아있으면 고관절 망가져.
7: 쓰라리 안 되는 건데요.

0: 같이 하고 있어서.
1: 평생을 신혼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달콤하게 살아가는 섬마을 부부가 있습니다.
0: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빠야.
2: 오빠야. 신랑이네요. 신랑.
0: 저게 불만이고 못마땅한 게 이제 뭐 또 영씨가 했다가.
3: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 뭐라 부르세요?
2: 김차선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김차선이라.
3: 신랑이 전이지.
4: 할 말 없네 자말로.
0: 밥 해주지, 많이 씻어주지.
4: 이 야무진 남편은 내가 대신 뭐 이런 남자만 느끼고 참 사랑한다. 차선이 좋아한다. 이러면 되지.
1: 서로가 있어 매일이 봄날이라는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 거제에서 연육교로 연결된 작은 섬 산달도. 세 개의 산봉우리에 걸린 달이 아름다워 붙은 이름이라죠.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 바다로 나선다는 이영식, 김차선 부부.
0: 혼자서 일도 뜨질 뿐 아니라 힘드니까 내가 항상 따라다녀야 돼. 1년 365일로 일하고 다니기에는.
1: 익숙한 바닷길 따라 달려간 곳. 미리 내려두었던 그물을 끌어올릴 시간이랍니다.
5: 바닷길도 대패당이네요.
0: 아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째고? 응? 이게 지금 45년 세월인데. 그럼 바삭하지만 하는 게 일이.
4: 올라온다. 까무지 올라왔다. 이거 봐라. 어? 이거.
1: 시작부터 줄줄이 올라오는 바다의 보물들. 부부의 얼굴에 금세 웃음꽃이 폈습니다.
4: 이 가보지. 딱 물살아.
1: 엄청 통통한 갑오징어네요.
0: 또 다리.
4: 이거는 보통 사이즈.
0: 오, 크다.
3: 어머니 얼굴보다 크다.
4: 카메라 뭐야?
0: 꽃게, 꽃게. 이게 가을 되면 여기 많이 올라오거든.
1: 다양한 어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 하지만 부부가 가장 기다리는 손님은 따로 있다죠.
0: 오, 이거 이렇게 되겠네.
4: 여기 있네. 아마 올라왔다.
1: 6월부터 가장 맛있어진다는 보리새우. 빛깔부터 남다르네요.
0: 예, 꼬리가 예쁘지, 이거는 새우가. 생기기 예쁘게 생겼다, 이거 새우가. 이게 가을 되면은 이렇게 크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잔잔해.
1: 10대 시절부터 학교 대신 바다로 나섰던 부부. 평생 해온 일이지만 바다는 늘 새롭기만 하다죠.
4: 말아, 이거 너무 그린다만 하더라. 이거 어제 그거보다 낫다, 이거. 고기 없는데 또 넘는다고 또 뭐라 그거다. 사람 많아, 이리하기 싫어. 뭐.
0: 고기 있는 데 가서 잡잡고.
4: 바다에서 설장 말로 부부를 팔아야 돼.
0: 아, 맞아.
4: 진짜 안 와. 택도 안 데 가서 너 잡고거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바다 밑에.
5: 아버지, 근데 어머니 보고 운전하고 다니라 그래요.
4: 그래.
1: 바다에 선물 싣고 돌아가는 길.
0: 다섯 마리네, 흰 새우까지.
1: 다소 소박한 오늘의 수확량.

0: 그래도 빈손이 아니라는 것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바다 앞에 있는 부부의 보금자리이자 일터. 직접 잡은 고기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1: 이거 사야 돼야지, 사.
0: 값비싼 갑오징어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보리새우.
2: 얘를 어떻게 먹어요?
1: 이렇게 까갖고 이렇게. 이런 일 난다.
0: 올해 처음으로 잡은 보리새우, 그 달콤한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1: 하나 있죠.
2: 어머님이 안 주실 텐데도 먹을래.
1: 어머님은 생 거를 못 먹어. 제가 삶은 거를 먹는데 생 거를 못 먹어.
0: 남편이 새우 맛에 푹 빠진 사이 돌아오자마자 텃밭으로 향하는 아내 차선 씨.
3: 이게 무슨 꽃이에요?
4: 무. 겨울에 무로 이제 뽑아내고 몇 개로 남겨놨어. 그만 씨받아 볼까 싶어가 남겨놨는데.
3: 요거. 요게 씨가 되는 거래.
4: 이게. 씨가 되는 거예요?
3: 응.
0: 꽃이 참 곱네요. 무꽃처럼 보랏빛 상추 가득한 텃밭.
4: 약도 한 번 안 쳤거든요.
2: 잘 자랐는데요?
4: 근데 요새 비가 많이 안 온게나. 그래도 이 생명력이 참 강해, 밭에 것들이에요.
0: 싱싱한 상추를 뜯는 손길에 정이 듬뿍 묻어납니다.
2: 어머니 몇 살 때 시집 오신 거예요?
4: 17살 때. 말을 안 하는 거 모르지, 그때.
2: 아니, 근데 어머니 나이 또래 17살에는 시집 안 가잖아요.
4: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할머니가 사람 좋다고 친정이 못 살았거든.
0: 17 꽃다운 나이에 9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시작한 섬살이. 두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기 위해 부부는 평생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4: 성실하고 뭐 쏙 썩이는 건 없고 그런 게 여태가지고 막 이래 사는 게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영식이 장계살 같다고 그러거든. 마누라 잘 만났다고. 뭐 한눈 팔기를 하나. 그런 게 없어. 오로지 고마마. 첫 남자자 마지막 남자지.
2: 나한테요?
4: 첫 남자고 마지막 남자.
0: 차선 씨에겐 인생의 단 한 사람. 기쁜 날도 힘든 날도 함께 견디며 살아온 든든한 첫사랑이죠.
2: 어머니 아버지는 뭐 좋아하세요?
4: 아니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음식 탓을 안. 그러니까 첫째 신랑님을 내가 좋아하는 게 음식 까탈 안 지는 거.
2: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영식이 오빠야가 제일 좋아하는 데다고. 아 좋아하세요?
4: 응 잘 먹어요.
2: 맛있다고. 어머니가 음식을 잘 해주시나 보네요.
4: 그렇게 뭐 맛이 없지는 않았겠나.
0: 반찬 투정 한 번 한 적 없는 무던한 남편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려주고 싶은 마음.
1: 아, 또 오늘 뭘 많이 해 오늘. 와, 이거 반찬하고
4: 우리 신랑님 오늘 아침에 시부름하고 수고했다고 나가 오늘 그랬지. 특별히 많이 가지고 오지.
1: 옛날 일에 좀 좋겠다.
4: 뭐 이 정도 반찬이면 괜찮겠지?
1: 와, 반찬.
0: 애정이 듬뿍 담긴 성찬입니다.
1: 아, 나 간이 막 안 맞네. 된장국이 좋다.
4: 응, 보자 나가. 응. 매운 나무.
2: 어머니한테 많은 거 가져가세요?
4: 아니, 이 떡국은 떡국 있는 거로 나가 이거로 골라내야 되거든.
0: 남편이 먹는 모습만 봐도 절로 배가 부르다는 아내.
4: 아, 그게 더 맛있지?
1: 좀 맛있다. 나도 해줄게. 어른들이 좀 빠르지 못하고.
4: 신랑이 준 게 더 맛있네. 오빠야가 준 게 더 맛있다.
0: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누는 시간이라는 부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찾아온 바다.
4: 파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전 많이 먹으면 됩니다. 내일 쓸 것만 이거 조개만 까고 가. 이거는 물에다 까. 담가놓고 불어. 매매 아니 뭐 드시기냐고 물어봤나? 아? 여섯 명이라고. 호숙이한테 전화 좀 해보소.
5: 가입시 잠깐만.
6: 우리 조금 전에 여섯 그룹 주문했잖아요.
4: 네.
6: 예, 10개로 해주세요. 10명 4개 더 추가해. 해독밥, 회밥 10개.
4: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해를 잡아야 되거든요.
0: 아직 장사 준비는 시작도 못한 상황. 갑작스러운 단체 예약에 부랴부랴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국 끓이랴, 채소 썰랴, 정신없는 주방. 어느새 손님들이 하나 둘 가게 안을 채우자 차선 씨의 몸도 마음도 절로 조급해집니다.
4: 재밌더라고요.
7: 어머니 여기 난리 났는데요?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요.
4: 손님 들어오면 다 즐거워하지. 좋아하고.
8: 옛날에 많이 먹으러 왔대요. 맛있다고 여기에.
7: 아,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9: 10년 전에 왔어요. 한 10년 전에 한참 트레킹 많이 다닐 때.
8: 좋아요.
4: 너무 좋아요.
8: 깨끗해요.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7: 물빛도 좋고 하늘빛도 좋고. 맞아요.
8: 잘 와.
7: 사람도 좋고.
0: 산달도의 청정바다가 키워낸 자연산 회를 아낌없이 넣은 특제 회덮밥.
8: 이거 먹어야 되나?
7: 이거 작고 배가 엄청 많이
8: 들었다. 이거 하나 힘들겠다.
0: 쫄깃한 회와 아삭한 채소의 조화. 회덮밥 맛에 흠뻑 빠진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 공연이 준비되었다는데요. 독학으로 익힌 기타 연주를 선보이는 건 남편의 소소한 즐거움.
8: 세상에 요런 집도 있나?
7: 음악 듣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 좋나?
8: 이런 데 있을 줄 몰랐네.
7: 이달라고 내가.
8: 기타 부르고.
7: 좋다 좋다.
0: 그 사이 아내는 홀로 옥상으로 향합니다.
4: 아이고 날씨도 좋고. 아이고, 막 시원하게 좋네, 올라온 게. 아이고. 아이고, 참 편거 좋다, 올라온 게.

0: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 소란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1: 아니 그러니까 한 번씩 내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거든.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바쁠 때는 못 올라와도 올라와서 이렇게 다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뭐 힘은 들어도 뭐 아무런 굴욕 없는, 어떻게 보면 굴욕 없는 인생인 것 같아.
0: 시원한 바람과 음악이 함께하는 짧은 휴식.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다죠.
2: 세상에
1: 쉬었다가 자, 뭘 한잔 먹을까?
0: 다시 오롯이 둘만 남은 시간.
3: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가서 일한다고 욕봐서.
1: 당신도 욕봐서 허리야 허리야 해가면서 아이고 욕보여. 우리 신랑님 욕보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한 번씩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지금 이 나이에도 참 나는 그게 희한하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나이가 70이면 조금만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신랑은 안 그래.
4: 아무리 어떻게 사랑한다 그래 들어보지도
1: 좀 한번 해보소. 사랑한다
3: 사랑한다. 사실 좋아한다. 이러면 되지. 뭔가 공급실을 물어보는 교육방송이 돼갖고 내가
1: 포인을 바로 포인을
3: 바로 나 닮아 지금. 아이고 착하네 우리 마누라.
1: 늘 생각하는 게 없네. 늘 한결 같으니까 그만 변함이 없는 거지.
0: 저 푸른 산달도 바다처럼 깊고 한결같은 사랑. 서로의 존재만으로 매일이 만선 같다는 부부입니다. 해발 700m 고지 깊은 산중. 외딴 섬처럼 자리한 고요한 암자가 있습니다.
5: 스님!
6: 지금 나 찍고 계시네.
5: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6: 주로 거의 혼자 있을 때가 많죠.
5: 인사 한번 하세요, 저 시청자한테도.
6: 네, 반갑습니다.
5: 스님들도 스트레스가 있나요?
6: 스트레스?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죠?
0: 그 답을 찾고자 떠나온 지 20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중이랍니다.
6: 토끼가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 응?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쉬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0: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고 스님과 함께 마음 쉬러 가보실래요? 첩첩이 이어진 능선이 초록빛 파도처럼 굽이치는 곳. 가파른 능선길 따라 걸으며 무언가를 찾는 한 사람. 봄 향기 따라온 능조 스님을 만났습니다.
6: 단풍추인데 이파리가 단풍나무 잎같이 생겨가지고 가을에는 단풍처럼 물이 들어.
0: 그늘진 숲속에서 흔히 자라는 봄나물 단풍추. 모르고 보면 그저 풀 한 포기일 뿐이지만 알면 나물이 된답니다.
5: 근데 그냥 막 뜯는 것 같아요.
6: 막 뜯어야지 뭐 어떻게 뜯어? 막 뜯어 이렇게. 그냥 이걸 그냥 바로 국 끓여 먹어도 되고 또 이제 묵나물 삶아서 말려서 묵나물 해서 이제 뭐 겨울에 먹어도 되고.
0: 손 닿는 곳마다 지쳐진 단풍취. 이 넓은 곳이 모두 단풍취 밭이라는데요.
7: 네, 불타네요.
6: 네.
5: 스님, 근데 여기 주변의 풍경이 너무 멋있는데요?
6: 네, 멋있죠. 여기 보면은 저쪽으로 보이는 게 가리산이고, 가리산이고, 아마도 저기 가리산. 멋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주 전망이 멋있을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에 오면 다 산만 보이고 바다 가운데에서 보면은 바다만 보이고 그래서 여기 높은 산이니까 다 산만 보이죠.
0: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속엔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물이 있고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계절의 경이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아는 즐거움입니다.
6: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에 좋은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 사는 것보다 산에 사는 게 훨씬 좋지.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더라고.

0: 과거 화전민들이 살던 집터. 사람이 모두 떠나고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고쳐 스님만의 수행처로 일궈냈다죠.
1: 여기 돌 세 개 한번 보실래요? 모양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돌 세 개가 이제 의자처럼 생겨가지고 생겼는데 터 작업하면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공사할 때 땅속에서 묻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는 아, 모양이 의자처럼 특이해서 이렇게, 아, 이제 다 의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것이 딱 의자 같죠.
0: 신기하게도 스님 체형에 딱 맞는 돌의자. 마음의 흐트러짐을 단단히 잡아주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1: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대로 쉬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렇게 산란한 잡념까지도 다 쉬는 것, 아주 온전하게 쉬는 것.
0: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마음을 쉬게 하는 일. 잠시 자연의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0: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요즘 세상, 반대로 비워내고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능조 스님. 처음 3년 동안은 전기도 없이 살며 불공을 들였다죠. 비우는 삶을 사는 스님이지만 쉽게 내려놓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탁 사랑.
1: 이 목탁은 이제 아주 큰 목탁인데, 이것도 목탁 채도 이제 비례해서 큰 거요. 채가 안 맞으면 소리가 잘 이제 어울리지 않지. 이거 근데 이것은 이제
0: 목탁도 크기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네요.
2: 이 소리가 제일 좋은데요?
1: 그래, 나중에 큰 걸로 할까? 예? 네?
2: 스님, 불은 왜 이래요?
1: 전기가 저기 저 동네에서부터 선을 끌어와서 저녁에 좀 딸려요. 저기 전기밥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은 딸려가지고 우리가 까물까물해.
2: 라이터 조명이 되는데요?
1: 조명 돼요? 불을 꺼버릴까? 아예?
2: 스님이 안 보이는데요?
1: 내가 안 보여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전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 조금 깜빡이면 어떻습니까? 또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찬물 한 주전자 끓여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 20대 청년이 출가를 택한 이유입니다.
1: 스님들이 동네에 오면 쫄랑쫄랑 따라다녔죠. 멋있어 보였죠, 스님네들이. 아주 멋지게, 그런, 멋있게 보여서 이제, 아, 이렇게 스님들과 이렇게 출가를 하면은 뭐 이렇게 멋지게 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출가를 했죠.
2: 막상 살아보시면 어때? 멋있게 사세요?
1: 뭐 잘한 것 같아요.
0: 대학 시절 참여한 불교 수련회, 묵묵히 자신의 내면을 탐구해 나가는 스님들의 삶이 참 멋져 보였다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수행자의 길.
1: 아마 우리 마음에도 창이 있을 텐데, 마음의 창도 이렇게 넓을수록 좋을 거요. 마음의 창을 다 이렇게 닫혀놓으면 애고가 많은 거고, 마음의 창이 넓을수록 보다 맑게 하고, 보다 밝게 하고, 보다 자비롭게 하는 힘도 함께 있어야죠.
0: 마음의 창을 활짝 넓히는 것.

0: 기특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먹었지. 그럼 그 다음날은 그 다음부터 먹어.
1: 빈 땅을 그냥 둘수 없어 밭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는 날. 밭이 제법 넓은데요. 가끔씩 찾아오는 신도들과 나누고 때로는 산속 손님들과도 나누고 있답니다.
2: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나요?
0: 스트레스?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가 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스트레스라.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죠? 한번 생각해봐.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제일 큰 요인이 뭘까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제일 첫 번째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스트레스 받는지. 근데 그 원인을 잘 탐구를 해야 되는데 모를 수 있어요.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공통적인 사항이 욕심이 많아. 사람이 욕심이 전혀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욕심을 부리되 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알아야 돼. 욕심을
1: 필요한 만큼의 양을 아는 것, 스트레스의 원인도 그 해답도 결국 마음에서 찾아야 한답니다. 하루하루 밭을 일구듯 마음도 가꾸며 살아야 한다죠. 밭일을 마친 뒤 다시 길을 나선 스님. 그런데 암자가 아닌 숲속으로 향하시네요.
2: 스님,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허리 차셨어요?
0: 뭐 손에 들고 가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다 끼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지에다가.
1: 그렇게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숲 한가운데.
2: 저기 단지는 뭐예요?
0: 예?
2: 저 단지 아니에요?
0: 여기 다라이 뚜껑인데 이렇게 여기서 전화하고 할 때 깔고 앉으려고 이렇게 놓아둔 거예요. 저쪽 건물이 있는데 전화가 잘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는데 저쪽이 이제 저쪽이 안 터져도 여기는 저쪽보다는 좀 전화가 잘 돼요.
1: 전파조차 잘 터지지 않는 숲속, 스님이 찾아낸 최고의 전파 명당입니다.
0: 뭐 누가 오기로 약속해 하고 하면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찾아올 때 오는 길이 좀 쉽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오는 길 안내도 하고

소나기가 선물한 달콤한 휴식. 이런 날엔 스님만의 소소한 즐거움이 있다죠.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한 알 한 알 잣을 까는데요.

0: 한가하고 시간이 될 때,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까서 먹죠.
1: 그럼 왜 안 드시고 계속 까기만 하셨어요?
0: 아까는 까는 시간이고 이제 먹을 시간 됐으니까 먹어야지.
2: 뽀얀 속살을 드러낸 잣. 남들은 비오는 날엔 파전에 막걸리라는데 스님은 잣 한알에 고소한 여유를 곁들입니다.
1: 잣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0: 한 30개 정도 먹으면 적절할 거래 아마?
1: 스님 지금 100개 이상 드신 것 같은데요?
0: 100개? 100개까지는 안 들고 한 90개 정도? 90개나 50개 정도 먹어도 됐다.
1: 뭐예요? 저희는 하나도 안 주시네요.
0: 아까 와서 뭐 드시라니까 오늘 좀 와서 먹어요.
1: 지금 까준 거 먹어서.
0: 어떻게 까준 거만 먹는다고? 내가 다 깠는데

0: 골라줄까?
1: 오고 가는 농담 속에서 정을 느낍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찾아온 고요.

0: 늘 그랬듯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갑니다.
1: 이렇게 걸을 때 뭐 구태여 뭐 일부러 생각을 안 해도 이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다 맑고 깨끗한 것들이라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예, 생각 자체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0: 푸른 자연의 품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시간.

0: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온전하게 쉬어가는 암자입니다. 구름 따라 마음도 둥실대는 곳. 누구나 첫눈에 반한다는 풍경 맛집이 있습니다.
1: 짜잔!
0: 날씨가 어떻든 오늘의 모습을 즐기면 그만.
1: 지금은 안 보이지만 산이 완전히 산수화예요, 산수화. 멀리까지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그 자체예요. 그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잖아.
2: 도시 비는 왠지 맞으면 아플 것 같아.
3: 여기 비는요?
4: 마음이 안 아파, 마음이 안 아파. 네.
1: 어, 맛있는데?
0: 무엇든지 낭만이 되는 삶.
1: 매일이 여행이라, 매일이 여행이다.
0: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유쾌한 수자 시내를 만나봅니다. 해발 700m 고지, 구름이 발 아래 펼쳐지고 하늘이 손에 닿을 듯한 군위의 풍경 1번지 화산마을. 올해로 13년째 하늘과 구름을 지붕 삼아 살고 있는 김수자 씨가 있습니다. 뒷마당에서 자란 가시오갈피를 들고 향하는 곳은 가마솥.
1: 또 몸에 또 좋은 것도 먹어야지. 이것만 본다고 또 배는 안 부르잖아. 그냥 이렇게 보통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했는데 안 먹으니까 배 안 부르던데.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던데요. 먹어야지 배가 불러서.
0: 오늘의 메뉴는 가시오갈피 백숙. 장작불을 지피고 가마솥을 지키는 건 꽤 번거로운 일이지만 즐겁기만 하다는 수자 씨.
1: 뭐 이렇게 일하고 힘들면 한의원 가야 되잖아요. 한의원에 가면 사람이 침대에 눕혀서 뭐 이렇게 찜질하려고 하면 그것도 한 시간, 두 시간 걸리죠. 요 불 떼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침대 안 들어가야 되죠.
3: 우리 앞에 불 때는 나는 그냥 이렇게 찜질하는 거예요?
1: 그렇지, 찜질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솥뚜껑이 마무리 다 됐을 때 솥뚜껑 열면은 또 이제 피부 마사지 안 가도 되잖아. 전기 딱 올라오면은 그냥 스팀 찜질 딱 되잖아.
0: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법. 눈앞에 펼쳐진 산수와 같은 풍경 덕에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0: 불편을 즐길 줄 알면은 행복은 계속 더하기 더하기 해서 몇 배가 되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잘해야지 산도 사는 그 질도 높아진다고.
1: 행복에도 계산법이 있다는 수자 씨. 인생에 꼭 필요한 여유는 더하고 욕심과 불만은 덜어내고 그렇게 계산하니 산골 생활은 행복이 몇 배로 불어나는 공식이나 다름없었다죠.
2: 안녕하세요. 또 맛있는 게 또.
1: 그런 수자 씨의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존재. 든든한 응원군, 가족입니다.
0: 손자도 주고,
3: 손자도 주고.
0: 문을 갖다 줘라.
3: 이야. 백숙이다. 백숙이다.
2: 우와.
0: 짜잔.
2: 이야.
0: 이야.
2: 이야. 우와.
3: 민우 어때?
2: 우와.
4: 감칠맛이 많이 나고. 그냥 맛있어.
1: 평범한 백숙도 이곳에선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가족들.
2: 뭐 매일 매 끼를 먹어도 언제든 진짜 특별한 식사가 돼요. 여기는 일단 경치를 보면은 한 입 먹고 경치 보고 한 입 먹고 경치 보고 그러면은 간이 저절로 됩니다.
0: 자, 간치자. 간치자. 간 다 됐다.
2: 눈으로 간을 쳐야죠.
0: 또 치자. 엄마가 해주는 거 먹는다고 좋아서 그렇게.
3: 영광이죠.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1: 이 풍경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천연 조미료. 덕분에 산해 진미도 안 부러운 가족입니다. 매 순간 변화무쌍한 수채화를 그려내는 하늘. 안개를 품은 산골에 비는 운치를 더해줄 반가운 손님입니다.

0: 빗방울에도 아랑곳 않고 밖으로 나선 수자 씨. 나름 비장의 무기가 있답니다.
1: 비닐 뭐 하시려고요?
2: 왜요? 요건 치마 만들고. 이게 내가 사이즈가 될라? 아, 될 것 같아요.
0: 즉석에서 만드는 수제 비옷.
2: 내 맘대로 두고 만들면 되지. 이렇게 딱 좋잖아. 여보.
0: 거침없는 가위질 몇 번에 평범한 비닐봉지가 순식간에 조끼로 변신했습니다.
2: 옷 하나 만들어졌잖아. 어, 구름도 거친다 봐라. 아유, 이뻐라. 응. 딱 맞네. 사이즈도 딱 맞네. 안에 들어가면 돼.
0: 여기에 초간단 비닐 치마까지 걸쳐보는데요.
2: 안 좋아요. 이런 옷도 안 데리고. 그치?
1: 오, 이거 또
2: 어, 주름 치마네. 주름이 잘.
0: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옷을 입고 향한 곳. 집 앞 마당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뒤돌아서면 자라있는 잡초 때문에 비가 와도 일을 쉴 수 없답니다.
2: 이것도 옷에서 나는 이 빗소리가 있잖아요. 뭐 음악 감상하러 안 가도 되잖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악은 아니더라도 이 소리에 또 이제 취해갖고 요건 얘들이 또 좋아라 할 거거든. 이 잡풀 뽑아주면 아 자기네들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얘들이 좋아할 거고. 비어서 안 된다. 뭐 햇님 때문에 뭐 김이 끼서 안 된다. 뭐 이런 바람 불어서 안 된다. 저는 눈 와서 안 된다. 이게 없어요. 그냥 그때 그때 그 순간순간이 즐기는 거지.
0: 사실 수재 씨가 정원 관리에 정성을 쏟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 꽃이 너무 예쁜데 사연이 있어요. 8년 전에 우리 남동생이 여기서 1년 있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있다가 1년 있다가 하늘나라에 지금 은하철도 999 타고 어디까지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거를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겨우 죽어갔어. 근데 쟤들이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1년에 몇 번씩 생각이 나요. 그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 저걸 주고 갔나.
0: 그리운 동생이 남긴 마지막 선물. 슬픔 대신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1: 이 집은 또 뭐예요?
2: 이 집은 내가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살았어요.
0: 연고도 없는 산꼭대기 마을에 지은 소중한 첫 집.
2: 제가 우연찮게 여기 올랐는데 길이 있길래 왔어요. 왔는데 여기 경치가 한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차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시간이 4시간이 걸렸더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올라와서 바로 계약하고 땅도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썼어.
0: 도시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홀로 두 딸을 책임져야 했던 고단한 삶. 딸들이 독립하고 혼자 남았던 그때 운명처럼 이 풍경에 반했다죠.
3: 엄마!
2: 어!
3: 요 있나?
2: 그렇지.
1: 딸도 같이 지내서요?
2: 예.
3: 희한하죠? 이 젊은 아가 여기서 뭐 하는지 궁금하실 건데 어머니는 여기 저희가 원다고 했을 때 올라오면 와라 라고 했어요. 니 진짜 올래?
0: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쳐있던 딸에게도 이 산골은 구원의 공간이 되어줬습니다.
3: 근데 거미줄이 지금 계절에는 크게 많이 없다?
2: 여름 되고 가을 돼야 많지.
3: 그냥 빡빡하지 않고 누가 정해지지 않고 천천히 무언가를 하고 재촉하지 않는 거에서 내가 내 시간을 보낸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시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0: 이곳에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족.
4: 우리 또 애들이 이거를 한번 먹어보더니 방아잎 넣어서 김치전 해달래요. 우리는 찌짐이라고 해요. 김치찌짐. 네.
0: 알싸하고 향이 진한 방아잎과 매콤새콤한 김치의 이색적인 만남이 매력이라죠. 자고로 저는 촉촉한 빗소리를 배경 삼아 지져야지만.

0: 고소한 냄새에 자석처럼 이끌려왔다는 둘째 딸 부부.
1: 자연적으로 와요. 와요.
2: 기가 막히게 알지. 네.
3: 그 시골에 살면은 옆집에 오늘 뭐 먹는구나 냄새로 알거든요. 저희 옆에 있다 보면은 아 오늘은 김치전이구나.
1: 하나 둘 셋 짜자.
0: 전의 생명은 겉바 속촉. 노릇하게 잘 구워진 방아 김치전이 완성됐습니다.
1: 짜잔! 김치 피자! 원래 손으로 뚝뚝뚝 피가 먹는 거야.
3: 역시.
1: 네. 어제도 애도 못 봤는데 사이 사랑은 장모란다. 어떤 너 사랑이 느껴지나?
3: 듬뿍듬뿍 고소합니다. 바삭바삭하네요.
1: 신랑이 섹시 챙기고 섹시는 신랑 챙기고 애 챙기고 엄마는 사이 챙기고 그러면 돼.
3: 나의 사랑의 맛이 어떤가?
2: 뚜끈뚜끈합니다.
0: 서로 입에 넣어주기 바쁜 참 사이좋은 가족입니다.
4: 아이고야.
2: 먹고 봐야겠다. 돈 줘도 못 사는.
1: 그렇지. 영화관에 가가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네, 너.
3: 지금 우리가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아.
1: 그렇대?
3: 응.
1: 순간 포착.
2: 그러니까 이 바람도 느껴지면서 그거 약간 3D 저리가
3: 되지. 진짜 하늘 날 수 있어. 한 바퀴 휙 날고 와가지고 영화 하나 먹고 가고 그러고 있다.
0: 자연만큼 극적인 영화.

0: 또 있을까요? 산마루를 따라 다시 구름이 밀려오고 촉촉한 비가 대지를 부드럽게 적십니다. 비가 오면 더 신난다는 세 사람 우중 소풍을 나섰습니다.
1: 소리 좋다.
2: 아니 비 온 줄 한 번 안 쓰세요?
3: 괜찮아요. 어차피 씻으면 되지. 네.
4: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
1: 요즘에 씻으면 되죠 뭐.
4: 그거 있잖아요.
1: 어차피 땀으로도 항상 젖는데.
4: 학교 다닐 때 일부러 막 물 이런 데 쾅 찍고 막 놀잖아요.
2: 웅덩이 보면
1: 온 김에 이래 놀아야지.
2: 세 분은 그게 풍광이 보실 것은 않아요.
4: 우리가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아요.
0: 남들의 시선과 기준보다 내 삶의 진짜 행복을 택한 삶. 자연에 감동하는 하루하루입니다.
1: 도시비는 왠지 맞으면 아플 것 같아.
2: 여기 비는요?
4: 마음이 안 아파, 마음이 안 아파.
1: 여기 내가 비 맞으면 씻어내는 것 같아.
3: 뭐 맛있는데?
2: 산소! 미네랄이 듬뿍
0: 들었는데. 비 오는 숲속 정자에서 즐기는 우리들만의 작은 소풍. 함께라서 웃음이 끊일 날 없다는 수자 씨네 가족입니다.
5: 얘들도 엄마한테 와서 복이지만은 저는 가거든요. 네. 내도 복이지만은 너도 복이다. 그렇죠. 엄마를 만난 것도 네. 복이다 내가.
1: 저는 진짜 여기 와서 복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0: 빵빵.
1: 여기는 내비 찍으면 안 돼. 분산 지역이라.
2: 조타실 개발 완료!
3: 물범은 군사분계에서 모르니까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4: 방문 상담할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7: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안보험.

0: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2: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8: sáng sớm mà đã 37 độ, 37 độ C rồi.

0: 투표하는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1: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2: 두 가지 배움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3: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4: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국어였어요.
5: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6: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3: 더 따뜻한,
2: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5: 살게 되지 않을까요?
1: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7: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8: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9: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 더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2: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초속 45m. 태풍을 견디는 집을 만들었어요. 170대라.
5: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에 왔습니다. 여기가 약간 산 같은 데인데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6: 그러니까요. 산에 숨어 사는 네네. 그런 백만장자가 아닐까.
5: 아니면은 여기가 다 우리 네. 백만장자님 땅일 수도 있죠. 네. 여기 무슨 텐트촌이.
6: 캠핑 의자랑 네네. 텐트도 막 다양하게 있고.
5: 맞아요.
6: 캠핑장 같은데요?
5: 여기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고 네. 계신데.
6: 다양하게.
5: 캠핑 관련된 분이 오늘 주인공이신 것 같기도 네. 하고.
6: 와. 멍멍이.
5: 어디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6: 여기
5: 왜 귀여운.
6: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덩그러니?
5: 안녕.
6: 안녕.
5: 입에 뭐 묻었네.
6: 입에 왜 이렇게 묻었어?
5: 안녕.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요. 오늘 백만장자는 우리 강아지. 강아지인가요? 오늘 백만장자분이 우리 강아지의 주인이신가?
6: 그니까.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네. 오늘의 백만장자.
1: 네.
0: 아, 이쪽으로, 네.
3: 이쪽으로 드세요.
0: 오늘 이제 주인공을 저희가 드디어 찾았는데, 텐트가 굉장히 큽니다. 텐트에서 뭐 지내시는 건 아니죠?
1: 네, 텐트에서 지내는 건 아니고요.
0: 예.
1: 텐트와 함께 삽니다.
0: 아, 텐트와 함께.
1: 그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0: 아, 네. 예.
1: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킹덤 텐트 하고 제목을 땄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3,000평 95%는 넘지 않나 싶습니다.
4: 텐트 구조 설계를 시작을 했고,
1: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안녕하십니까. 지난 38년 동안 텐트포를 생산해온 텐트의 제왕 라재건입니다.
3: 나오실 때 이거를 들고 나오셨는데.
1: 아, 이게요. 네, 이게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제품입니다.
0: 텐트 그 배라고 그러나요?
1: 네, 폴대입니다.
3: 텐트 봉.
1: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0: 어, 아, 굉장히 가볍습니다. 너무 얇아서 제가 손으로 세게 누르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들어가고. 어,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이런 나뭇가지처럼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를 만드시나요?
1: 네, 이거를 펼치면.
3: 네.
1: 이렇게 됩니다.
0: 아.
3: 낚싯대처럼.
1: 네, 낚싯대.
3: 늘어나네요?
1: 네. 네.
3: 아, 요걸로 이제 텐트를 또 만드시는 건가요?
1: 네네. 네, 네.
0: 아니, 그러면 이 폴대만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텐트 자체를 만드시는 겁니까?
1: 저희는 텐트도 다 만들고요.
0: 아, 텐트도?
1: 네.
0: 예.
1: 아웃도어 용품들도 만들고.
0: 아웃도어 네. 용품도.
3: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회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1: 네, 전부 제가 설계한 텐트들입니다. 네. 네.
0: 근데 이 곳이 지금 캠핑장인 거죠?
1: 상업적인 캠핑장은 아니고요.
0: 네, 네.
1: 예, 저희 개인 땅입니다. 네.
0: 여기 전부 다가요?
1: 네, 여기 전부 다가요.
3: 여기 뒤에도요?
1: 네.
0: 저, 죄송한데, 회장님, 저 위에 보이는데, 저기도 회장님.
1: 아, 네. 여기 눈에 보이는 데는 다.
3: 진짜요? 진짜요?
0: 저는
3: 진짜요?
0: 캠핑을 전혀 몰라서 예원 씨 캠핑을 좀 아세요?
3: 저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0: 아,
3: 좀 캠핑을 다녔는데 사실 제일 놀라운 거는
0: 네네.
3: 이 의자예요.
0: 유명한 의자인가요?
3: 엄청 유명해요.
0: 아하. 혹시 이 의자도 회장님께서 만드시는?
1: 네, 그런 거죠. 가벼운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낑낑대다가 만든 의자가 이 의자입니다. 아... 네.
3: 요게 한 손으로도 들려요.
0: 어디?
3: 한번 들어보세요. 어, 제가 한 손으로 들 정도면.
0: 굉장히 가볍네요. 혹시 조금 저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앉으면 좀 무너질까 이렇게 걱정도 좀 되긴 하거든요.
1: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200kg 이상 견뎁니다.
0: 200kg 이상. 제가 네. 200kg는 안 나가니까.
3: 네. 서장훈 씨 앉을 수 있겠네요?
0: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3: 한번 앉아보세요.
1: 네.
0: 네. 아우, 좀 불안하긴 한데.
3: 어때요?
0: 아니. 느낌은 뭔가 혹시 찢어지는 거 아니야?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딱 안정감이 느껴지는 네. 의자는 저희가 또 그렇고 이 텐트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약간 비닐하우스 느낌인데

0: 한번 앉아볼까요?
1: 네. 앉으시죠.
0: 네네네. 네.
1: 저는 궁금했었던 게 네. 저기 서장훈 씨가 들어오시면 꼭
0: 아 위에 그, 높이가
1: 그, 네 걸리버 여행기
0: 아 대충 근데 가운데로 있으면은 갈까 말까 제가 서도 살짝 안다니까 이게 높이가 그렇죠. 꽤 되네요. 예.
2: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더 아늑한데요?
0: 응접실처럼 오. 집에 응접실처럼 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2: 거의 야외 주방이네요. 여기를 평수로 치면 몇 평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1: 한 네다섯 평?
0: 이 옆에 또 다른 공간이 있던데 그걸로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네네.
2: 옆에 공간으로 한번. 네.
0: 아 이렇게 바로
1: 네.
2: 이게 워낙 바로 이어지네.
0: 아~ 침실로
2: 가정집 뚝딱이네요.
0: 아 저 위에 해가 너무 좋네.
1: 혹시 한번 여기 누워보실래요?
0: 제가요.
1: 네.
0: 이게 누울 수는 있는데
2: 가능할까요?
0: 제 무게를 이게 무게보다도 네. 이제 기장이
1: 기장이 그래서 네네. 이게 210이라
2: 와~
1: 좀 올라오고
0: 아, 좋네요.
2: 오 좋은데요?
0: 네. 아 좋습니다.
2: 침대 하나 바꾸세요, 장훈 씨.
0: 이게 너무 좋은데요?
2: 괜찮죠?
0: 아니 너무 편해요.
2: 재밌는데 캠핑? 네. 작은 텐트도 괜찮고.
1: 혹시 여기 한번 들어가요?
0: 여기는 기장이 좀 짧을 것 같아요.
1: 이게 210인데.
0: 아, 똑같아요?
1: 네, 그래서 저는 207이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0: 예, 예. 제가 지금은.
1: 야, 이게 들어가 지실래나. 아,
0: 키가 조금 줄어서.
2: 오.
0: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뭐 아주 아늑하고.
2: 여기도 회장님이 지금 약간 실험처럼.
1: 그러니까 적어도 서장훈 씨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갈 사람은
2: 그러니까요.
1: 없습니다.
2: 그러니까요. 오늘 검증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0: 네. 아니, 뭐.
1: 여기 옆방은 쉬는 방입니다.
0: 아, 저기는 이제 TV를 볼 수 있게.
1: 네.
0: 거기서 두 분 TV 네. 보시고 한 분은 여기 앉아서 네.
2: 거기서도
0: 여기
2: 보이잖아요.
0: 앉아서 봐도 되니까
2: 그쵸?
1: 캠핑이 옛날에는
2: 네.
1: 그냥 잠만 자는 텐트들을 만들었는데요.
0: 네, 네.
1: 요즘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네. 텐트를 자꾸 네. 만드는 거죠.
0: 진짜 집 한 채네요.
2: 네.
0: 웬만한 작은 원룸만 해요.
2: 네. 네.
0: 이제 우리 회장님 여기 텐트는 봤고 다른 텐트들도 한번 좀 보러 갈까요?
2: 좋아요. 예, 가보시죠.
1: 네, 네. 네. 가시죠.
2: 너무 재밌다. 옆집 텐트를 한번.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은
3: 커플입니다.
0: 커플인데, 어.
2: 근데 두 분 약간 캠핑 전문가 같아요. 아, 뭔가 장비들이 다.
0: 약간 밀리터리 룩으로.
2: 네. 요리하시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네요.
0: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3: 좀 많이 들긴 하는데
0: 예.
3: 그냥 조그마한 소형차 정도.
0: 소형차.
2: 와. 없네요, 회장님.
0: 예. 아, 지금 윷놀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지금 윷놀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3: 네, 윷놀이.
0: 윷이 없는데?
3: 아, 윷,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윷, 이거 여기 조그맣게.
0: 아, 저게, 그게 윷이에요?
2: 틀에서 나온 건가요?
0: 와, 윷이 아, 저런.
1: 알루미늄 윷.
3: 알루미늄으로 그냥. 네,
0: 아니, 그냥 캠핑용 윷?
3: 네네.
0: 오.
3: 갖고 다니기 편하고 그냥.
0: 예.
3: 그러니까. 설거지 같은 거 내기 할 때.
0: 아.
3: 윷보다 뭐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뭐가 잘 나와요?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0: 아니다.
1: 낙입니다. 탈락이십니다. 차례 끝났어요, 이제.
0: 다시 한 번. 차례, 이거 차례 절대까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2: 그 사람이. 뭐?
0: 역시. 절대까지 하는 사람이 접니다.
1: 아, 근데 저기 보면 놀이기구 또 하나 발견했어요.
0: 아, 이거 투호.
1: 한번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3: 네. 선은 될 때, 저기 하얀 게 선입니다.
1: 될 때까지 하시는 분 나오시고 흰 선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 농구 선수 출신이자 농구 선수.
4: 사장을 쓰는 이렇게 아니라 네.
0: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소리들을 해서 이게 농구랑 무슨 관계가 있냐?
1: 농구 선수 출신이니까.
0: 농구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1: 한번 세 개 딱 해주세요.
0: 이런. 이래서.
1: 오늘 대대까지 하는 분. 오늘 대대까지 하는 분.
0: 그래도 제일 위에를. 위에를 롤이죠. 위에를 롤이죠. 롤이죠. 너무 주먹을 줬죠. 롤이죠. 뿌리죠. 너무 주먹을 줬죠.
1: 너무 좋아해서 별로다 지금. 너무 좋아하기 별로였어요 지금. 너무
4: 노랑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0: 네, 제가
1: 너무
0: 저는
1: 좋아했다.
0: 전 처음부터 노랑만 노리는.
1: 안에 한번 들어가볼까요? 네, 다시.
0: 오. 누가 계신데요?
1: 우리 텐트가.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네.
1: 우와 맛있겠다.
0: 근데 누구?
1: 누구시죠?
0: 누구세요?
4: 아, 저희 회사 개발부에 있는 이상윤 부장.
0: 아,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1: 합석해도 될까요?
5: 아, 네네, 드시라고 붓고 있습니다.
0: 앉으시죠?
5: 네네.
4: 네. 개발 경력 30년에.
1: 네.
4: 아. 네. 원래 디자이너고요.
1: 네. 네.
0: 밖에 이렇게 또 사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라면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1: 네. 사실 캠핑은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우와! 이런 거 캠핑장에서 먹나요? 냄새가 미쳤는데? 회장님 먼저.
0: 회장님 먼저 드시죠. 예.
4: 자, 저부터 먹으라고요?
1: 네. 네.
4: 아이, 고맙습니다.
1: 저희가 감사합니다, 회장님.
5: 살짝 소금.
4: 소금 뭐 안 찍어도 맛있는데요.
1: 네.
0: 맛있습니다.
1: 너무 맛있습니다. 네. 부장님 전문가 같아요.
5: 많이 했습니다.
0: 껍질하고 한번.
5: 껍질하고 드셔보시면 돼요. 네.
1: 엄청 부드러워요.
0: 아, 이건 또 뭡니까?
5: 이게 그 삼겹 훈제밥에.
0: 아, 아주 호감합니다. 아니, 캠핑장에서 지금 이런 훈제 바베큐를
4: 어떻게 먹을만 하신가요?
0: 네. 캠핑 요리를 진짜 우리 부장님이 아주 잘하시네요.
1: 캠핑 요리 전문가인데요, 부장님? 너무 맛있어요.
4: 이 부장 덕에 아주 호강하네, 오늘. 아, 좋았습니다.
0: 아니, 근데
5: 네.
0: 우리 회장님도 가끔 캠핑은 하시죠?
4: 네, 가끔 하죠. 네.
1: 근데 회장님은 이 공간이 전용 캠핑장 아니에요?
4: 근데 저는 여기 말고 캠핑장이 하나 더 있죠.
6: 오늘은 날씨가 꼭

0: 회장님은 왜 개발실에서 캠핑하시는 거예요?
1: 계속 이제 보느라고 그러죠. 여러 날 봐요. 오며 가며 보고 와서 또 보고 이제 아쉬운 것도 보이고 아,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요거는 넓이가 어느 정도 빠질까? 테스트는 징그럽게 많이 하죠. 생산해서 툴툴 대죠. 그런데 자꾸 늘려요. 여기가 저희 풍덕실험실입니다. 개발한 텐트가 바람을 얼마나 견디는지 실험하는 곳입니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둘 다 생각보다 잘 버텨요.
1: 텐트를 캠핑장에서 많이 치신 것 같아요? 개발실에서 많이 치신 것 같아요?
2: 저는 개발실에서 훨씬 많이 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돼야, 그래야 밖으로 나가죠.
3: 구조적으로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텐트입니다. 아니죠. 그냥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혼자 그려보는 거죠. 뭐 2-3천 개는 했겠죠. 네. 새로운 구조가 뭐가 하나 되려면 몇 대씩 걸려요. 그야말로 밤낮으로 했죠.
4: 텐트 폴대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라재건 회장님. 저희가 아직 백지수표 드린 거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2: 아, 네.
4: 예.
2: 네, 백지수표 해야겠습니다.
4: 100이라고 쓰셨어요? 100, 뭔가요? 100만 원인가요? 뭐, 100억인가요? 아니면?
2: 100은 100%입니다.
4: 100%.
5: 100%.
4: 어떤 뜻이죠?
2: 불량 100%.
4: 아, 불량 100%.
2: 네.
4: 이게 무슨 뜻인가요?
2: 아, 초기에 생산을 막 했는데 전부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4: 아하.
5: 전부 다요?
2: 네, 100%.
4: 100% 불량.
2: 100% 불량.
4: 회사가 한때는 불량률 100%였다는 게 사실 잘 믿기진 않은데요. 원래 텐트 폴대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셨네?
2: 네, 저는 소위 문과 출신이죠.
4: 네, 네.
2: 네. 하여간 무엇이든지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하.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세계 최고를 해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 1980년대 초에 세계 1등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럴 때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는데,
2: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4: 예, 예.
2: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4: 예.
2: 그래서 왜 저렇게 깜짝 놀라나. 농담 반 진담 반, 야, 한국에서는 대나무로 바구니 만들어서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던 나라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깜짝 놀랐었던 거죠. 아, 이 친구들 기준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로구나.
4: 네.
2: 그러니까 얘네들 기준으로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아야 먹히겠구나.
5: 네.
2: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4: 그 많은 분야 중에 고강도 알루미늄

0: 선택하셨을까요?
1: 세계 1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범위를 계속 좁혀나가다 보니까 찾은 그 고강도 알루미늄이라는 게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어서 한 회사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0: 아, 이 텐트 폴대를 만드는
1: 텐트 폴을
0: 고강도 알루미늄.
1: 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조집 하나만 제끼면 그러면 1등 되네.
0: 네.
1: 네.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죠.
0: 요게 아까부터 이제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신 요 고강도 알루미늄인데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강한.
1: 이혜원 씨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낚싯대처럼 이렇게 휘어도 이게 놓으면 이렇게 다 돌아가죠.
0: 회사를 차리셨을 때가 몇 년도셨어요?
1: 1988년입니다.
0: 88년이면은 그때 연세가?
1: 그때가 34살.
0: 34살.
1: 네, 네.
0: 아니, 근데 창업할 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1: 돈은 이제 아버님이 투자를 해주셨고, 그래, 네가 한번 만들어봐. 라고 이제 하셨죠.
0: 얼마를 투자?
1: 10억만 주시면.
0: 10억이요?
1: 그러면 이 회사 돌아가게 해놓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꽝꽝 쳤죠.
0: 88년에 10억이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큰 돈인데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백만장자셨네.
1: 당시로서는 아버님한테도 어마어마한 투자였는데 선뜻 내주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분도 출발하신 하셨고 가발 수출하고 김 뜯어서 일본에 수출하고 그런 정도가 1950년대, 60년대 무역이에요. 이분도 뭔가 우리의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이제 있으셨던 거죠.
2: 기술로.
1: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들이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가우셨었던 것 같아요.

0: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을 아버님께서도 좀 염원하셨던 거네.
1: 굉장히 바라셨죠. 네. 그분이 시작할 때는 진짜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이제 그랬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수도꼭지 잠그면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너는 네 우물을 팔아. 네. 물은 적더라도 네. 네 우물을 팔아.
2: 아버님께서도 꽤 큰 돈을 만지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허투루 쓰는 분이 아니셨다고.
1: 그 세대 분들이 대부분 그러셨죠.
0: 근데 어머님한테는 큰 돈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돈을 쓰셨나요? 네.
1: 어머니가 평생 봉사를 하셨거든요. 이제 아버님이 어느 날 내 봉사활동 네.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남편인 내가 될 테니 네. 당신 하고 싶은 봉사활동 얼마든지 하시오. 이제 이르셔가지고 그 재단 설립할 비용을 주셨죠.

0: 그 복지재단 지금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나요?
1: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만 40년
0: 40년이
1: 됐네요. 네. 네.
0: 그 어머님이 뜻하셨던 그 복지재단을 지금 우리 회장님이 이어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1: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0: 아버님이 처음에 10억을 투자하셨을 때 여러 가지 큰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공장을 짓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고강도 알미늄을 금방 만들어냈나요?
1: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아까 그 불량품 100%.
2: 네.
1: 불량 100%. 네.
0: 근데 왜 그게?
1: 근데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0: 아니 근데 잠깐 그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1: 꼭 저희 어머니 같은 얘기를
2: 그냥 쓱 하면 될 것 같아요.
0: 아니 이거 그냥 한번 어려운 뭐 이 저 모양도 아니고
2: 모양도 안 하고 네. 약간 가래떡 뽑는 것처럼 그러니까. 쭉 나오지 않을까
1: 슝 하고
2: 슝 네. 네. 나갈 것 같은데
1: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 와보시더니 네. 예 너 그냥 파이프 뽑는 거잖아 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네.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한 80개 공정을 거쳐야 되는 제조예요. 조금 속도가 빠르면 다 부스러져서 나와요. 그 하나하나가 다 지뢰밭이죠.
3: 처음에는 이렇게 따지면 어려운지 모르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으면 시작 못했죠.
0: 처음에는 적자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1: 네, 그럼요. 네. 적자 나고 자본금 투자받은 거 다 없어지고 네.
0: 불량이 나오고 또 수율도 안 맞고 회사도 어렵고 이랬을 때 회장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
1: 어휴, 뭐 하늘이 노랗죠, 그야말로.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이렇게 터널을 지나갈 때 여기 터널 끝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금방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도 가도 안 와. 점점 숨은 차오는데 뭐 약간 그런 기분?
0: 그러시는 동안 365일 중에 하루 쉬고 364일 출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1: 네. 저희 어머니가 야, 너 그러다간 죽겠다. 그러셔가지고 12월 25일 날 하루 쉬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출근할 때도 정말 밤샘을 많이 했죠. 하도 밤샘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달력에다 표시를 해봤어요. 며칠이나 밤샘을 하나. 78일이더라고요.
0: 78일.
1: 네.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때는 친구도 안 만나고 동창도 안 만나고 뭐 그냥 맨날 공장에만 완전히 단절된 그러고 살았죠. 그 애들한테 미안하죠. 애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은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 회사에서 그때는 아주 강한 산을 쓸 때인데 하여간 터져서 산이 흘러나옵니다. 애들은 자는데 이제 같이 공장 와가지고 산 다 퍼내고 뭐 그래서 수습을 겨우 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들이 계속 자고 있기를 이제 그것만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그 문 밖에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뭐야? 그러고 갔더니 아들 아이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만 두고 밤에 나가지 말라고. 참 미안했죠.

0: 게 된 거고 네.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패밀리 캠핑 텐트라고 이렇게 큰 텐트 그때만 해도 큰 텐트들은 쇠파이프로 된 게 주였어요. 무거운 건 40kg 뭐 이제 이런 때인데 저거를 알루미늄으로 해서 좀 가볍게 만들 수 없나? 새로운 그 소재를 개발을 했어요. 아. 원가도 거의 절반. 예.
1: 소비자들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0: 엄청 좋아했죠. 아주 폭발적이었죠. 거의, 네.

0: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불량 없는 제품들이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거네.
1: 그거 가지고 텐트 포를 만들.

0: 그러면 이제 원래 목표는 그 미국에 있는 그 독점하고 있는 그 회사를 이기시는 거였잖아요.
1: 그랬죠.
0: 그러면 도전장을 냈는데 어떻게 됐나요?
1: 그래서 다 넘어왔죠.
2: 다 넘어왔어요?
1: 무게가 네. 그 미국 거에 비해서 한 15%에서 18% 정도가
0: 가볍고.
1: 가벼우니까 브랜드들은 거기에 열광을 네, 했죠. 네, 네.
0: 텐트 만드는 회사들이 서로 앞다퉈서 이거를 좀 달라고 주문이 쏟아졌겠네요.
1: 그랬죠. 그랬죠.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넘어왔죠. 네, 거의 다 넘어와가지고 그 업계에서도 그래요.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그 핵심 소재가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처음 본다.

0: 회장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기도 하고 우리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네. 개발을 하라라고 했던 그 아버님의 또 꿈도 다 이루신 거네요.
1: 참 아버님께 감사하죠.
0: 네.
1: 그 아까 장훈 씨도 얘기했지만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아들한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했다 여깄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세계 최고 소리 듣게 된 때는 이제 아버님이 안 계셔서
2: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1: 그 지자 마격우 하셨을 것 같아요. 자식을 아는데 아비 많은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좀 주눅들어 있고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러니까 좀 격려의 말씀으로 해주셨던 얘기예요. 씩 웃으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지자는 마겨보라고 했지.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회장님과 함께 우리 서울 종로에 왔습니다.
3: 네.
0: 근데 여기는 일반 가정집이 이렇게 있을 분위기는 아닌데요. 아파트가 있는 곳도 아니고.
3: 주택도 없는데요, 회장님.
0: 네. 어디 사세요? 집. 여기요? 집. 여기요?
1: 네.
0: 여기는 건물 같은데.
3: 이 건물 어딘가에 사시는 거예요?
0: 이 건물에 네, 저기에... 집도.
1: 네.
0: 여기도 네. 텐트가 이렇게 있고.
1: 네, 뜰이 있습니다.
0: 네. 아, 여긴 너무 좋네요.
3: 네, 약간 도심 속에 정원이 있는 것처럼. 네.
0: 미니 정원이 이렇게.
3: 이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0: 여기 아주 물도 흐르고. 아, 여기 나무도 좋고 아주. 언제부터 이 터에 사셨어요?
1: 저희 아버님이 54년 2월에 이사 오셨고요.
0: 네.

0: 6.25 끝나고서.
1: 네네.
0: 그리고 저는 이제 54년 11월에 태어났으니까. 네. 이 집에 이사 온 후에 태어났죠.
1: 그럼 이 집에서 나으신 거예요?
0: 네.
1: 오.
2: 거의 네. 한평생을 이터에서.
0: 한평생을 이터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 조물애기들 놀이터였죠.
1: 네.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집은 허물고 새로 이제 네. 지으신 거.
0: 네.
1: 그때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0: 네, 아쉬워서.
1: 네, 네.
0: 근데 여기 벽돌들을 보면 가운데는 색깔이 좀 다르죠.
1: 네, 네,
0: 네.
2: 달라요.
0: 그거는 옛날 집에서 뜯어낸 아~ 벽돌들입니다.
2: 추억을 남겨두셨네요.
0: 네.
1: 여기 몇 층에 사세요?
0: 저는 위에 3층에 삽니다.
1: 3층에?
0: 네.
1: 밑에 다른 층은?
0: 재단 건물이고요.
2: 아.
1: 재단한테 거의 다 뺏기셨네. 집 안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죠.
2: 와,
1: 아유,
2: 입구부터
1: 굉장히 여기가 큽니다. 들어가는 데가. 네.
2: 와,
1: 와, 아우 여기 아주 넓습니다.
2: 깔끔하네요. 네.
1: 목재로 네. 이렇게 쭉.

0: 저기 설마 이것도
1: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거죠.
0: 그렇죠.
1: 네, 한번 아니, 들어보세요.
0: 아니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여기 저 여기가
2: 알루미늄이
0: 아까 우리
1: 이제 눈에 익으셨죠.
0: 예, 예. 예, 예. 회장님이 얘기하신 그거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아, 이 체어도 만드신 거구나.
2: 여기가 회장님의 네. 서재.
1: 여기가 서재입니다.
0: 네. 여기도 뭐 아주 그냥 다 아주 심플하게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저게 근데 뭔가요?
1: 아, 이게 저 운동하는 겁니다.
0: 아~
1: 네, 네.
0: 어떤 운동을?
1: 네, 이게 나이가 들면은 네. 이게 스트레칭이 필요해가지고
0: 예, 예, 예.
1: 이게 스트레칭 해주는
0: 아~ 겁니다. 이게 좀 당기고 하는.
2: 네. 당기시는 거구나.
1: 네, 그쵸? 그러니까 그 노인이 되면 자꾸 어깨가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이제 그거 막아주는.
0: 아~ 네. 네.
3: 둘.
1: 하나, 둘, 다섯.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틀어요. 으아. 으아, 이쪽으로 틀어요. 막 틀고. 팔꿈치를 구부려가지고, 또 빨리 이렇게 사고. 제가 그렇게 구부려지진 않았잖아요. 그건 아마 이 운동 법. 이게 클 거예요. 둘, 또 셋.
2: 여기가 회장님 댁이기도 했지만 아까 본 것처럼 복지재단의 건물이기도 하잖아요.
0: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1: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그 자원봉사를 확산하는 첫 번째 기관입니다.
2: 그 회장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자원봉사도 있을까요?
1: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네. 하는 그런 청년들이 50만이 넘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캠퍼들 중에서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외로운 청년들을 청해서 함께 캠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해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음식도 해먹이고 불멍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실에서는 눈도 안 맞추는 아이들이 자연에다 갖다 풀어놓으니까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0: 텐트의 제왕에서 지금은 자원봉사 전도사가 되신 우리 라재건 회장님.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1% 모두를 위하는 마음. 1% 불안도 없도록 100% 든든한 금융이 된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 농협은행.
0: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3: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나 하면요, 꿈은 25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보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 뭐 했니? 그러시면, 그래도 최소한도 이러고 노력은 했어요.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사와 나눔? 제 삶의 제일 큰 부분입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4: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5: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종범입니다.
0: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5: 약간 600점은 돼요.
0: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5: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물 드리겠습니다.
4: 보물 창고다, 여기.
0: 와.
6: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9: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못해요.

0: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3: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든게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2: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2: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 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9: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1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9: 080-961-995.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0: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5: 상쾌!
14: 통쾌! 변비엔 메이킨!
16: 현장에 나와 있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직 희미한 할인율 한번 쭉 땡겨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추가 할인 땡겨요. 쭉 앞서 나가네요.
17: 땡기다 보면 알게 돼.
16: 배트트릭 할인에 20% 지역화폐 할인까지.
17: 나라면 땡겨요 시킨다.
16: 나도.
18: 베트남 남부 새우 양식장의 메카로 불리는 까마우 지역. 이곳에서 양식한 새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는데요. 대량 양식이다 보니 한 번에 수확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리저리 튀어오르는 성난 새우떼의 공격에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자들. 3개월간 키운 새우를 출하하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새우를 날라야 하는데요.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강행군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수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가공 공장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0: 최후 손질의 속도가 일당을 결정짓는 척도. 껍질을 까고 실처럼 가는 내장을 빼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손이 눈보다 빠른 작업자들. 새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속 냉동은 필수인데요.
1: 냉동하고 보려고요.
0: 영하 40도 가까이 얼린 흰다리 새우와 블랙타이거 새우는 전 세계 식탁에 오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베트남의 대표 음식 월남쌈. 주재료인 라이스페이퍼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찜통더위에 아궁이 앞에서의 작업은 뜨거운 열기와의 사투입니다. 오로지 수작업으로 만드는 라이스페이퍼. 재료를 얻기 위해 10m 높이의 나무를 거침없이 오르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잠시도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새우 양식장과 수제 라이스페이퍼를 만드는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육수께 치킨 크크크
6: 커피도 혈당 스파이크 온대요.
7: 근데 커피 간은 좋아요?
8: 무병장수요? 미네랄 워터 드세요.
9: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
10: 그래, 오래 서 있는 건 무릎에 안 좋아.
7: 잠이 보약인 것 같죠?
11: 오래 앉아있으면 고관절 망가져.
12: 시간당 발견돼요.
0: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수산물 중 하나인 새우.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에서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활약하는 식재료인데요. 특히 손질돼 사용하기 편리한 냉동새우는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친숙한 식재료가 됐습니다. 우리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이 새우의 최대 수입국이 베트남. 그 중에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에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하는 곳이 많아 가성비 좋기로 손꼽히는 흰다리 새우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데요. 새우를 양식하는 곳을 찾아 베트남의 남부 까마우 지역으로 왔습니다. 수도인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지역인데요. 벼농사와 함께 각종 수산물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새우 양식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양식장이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새우의 천국인 지역답게 다양한 새우 요리를 즐긴다는 이곳. 보기만 해도 그 맛에 군침이 절로 도는 숯불에 구운 새우 꼬치구이. 여기에 베트남 고추의 톡 쏘는 매콤함을 담은 매콤 짭짤한 소스를 바르고 다시 한번 숯불 위에서 은근하게 구워 불향을 입히면 달달한 새우살에 매콤한 양념 맛이 일품인 숯불 꼬치구이가 완성입니다. 먼저 새우를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기고 함께 들어갈 통마늘도 기름에서 튀겨주는데요. 이걸 하나로 합쳐서 센 불에 볶아주면 알싸한 마늘 맛이 일품인 새우 마늘 볶음 완성. 갓 잡아 싱싱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껍질만 벗겨 회로도 즐기는데요. 싱싱할 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 까마우 지역에서 양식된 새우들. 그 맛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수출되는 효자 상품입니다. 까마우 지역의 한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장. 이곳에서 10년째 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0: bây giờ bắt đi bắt tôm xuống, mau lên cùng đi. Rồi xuống đi, xuống đi, xuống đi.
1: Quá chứ không
0: thể. Rồi.
2: Quản리자 외에는 입수 금지. 블랙타이거 세월을 보기 위해 쪽배에 올라탑니다. 습지와 비슷한 형태의 양식장을 만들고 치어를 풀어 키운다는 이곳. 사료나 항생제를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새우가 몇 마리 남았고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수확해봐야 알 수 있다는데요. 블랙타이거 새우를 걷어들일 때는 통발을 사용. 출하 하루 이틀 전에 양식장 가장자리에 넣어뒀다 끌어올립니다. 최대 35cm 이상까지도 크는 블랙타이거 새우.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한 양식이기에 이 지역에서는 자연산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키워 출하합니다.
3: 꿈다리 새우보다 블랙타이거 새우가 더 비싸요?
2: 보통 한 번에 100kg, 많게는 500kg 정도 걷어들이는데요. 통발 넣어둔 위치는 주인장만 알기에 수확은 대부분 혼자 합니다. 사실 치어만 풀어두고 나면 관리할 게 거의 없는 데다 새우의 몸값이 꽤 나가 부업으로도 인기라는데요. 하지만 한 번 병이 돌면 전멸해버리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큽니다. 블랙타이거 새우와 달리 흰다리 새우는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대량 양식을 하는데요.
3: 오늘은 얼마나 출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2: 비가 내리는 아침. 양식장 한쪽에 작업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한창 작업할 시간에 비 때문에 손발이 묶인 건데요.
4: không mưa bắt cũng được nhưng mà đợi khi nắng lên cho tôm nó chắc vỏ hơn, nó đẹp hơn mình bắt. Tại vì khi đổ mưa đó đồ ngọt nó làm lọt nước rồi đó. Mình cho nó đựng nắng lại nó ok hơn.
3: Nhưng mà 비가 그치긴 해요.
4: 아, 약 khoảng 9 mấy 10 giờ em mới bắt.
2: 다행히 비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그물부터 던지는 작업자. 흰다리 새우는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최우선. 그래서 수확하는 날의 날씨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납품하는 가공 공장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5: Đúng rồi, phải luộc lên để kiểm tra coi cái đầu nó còn thức ăn hay không. Tại vì nhà máy người ta mua người ta yêu cầu là tôm phải đảm bảo sạch thức ăn.
2: 수확하기 최소 24시간 전부터 사료 공급 금지. 그래야 내장에 사료가 쌓이지 않는데요. 또한 삶았을 때 머리 안쪽이 붉은색인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이라는 증표라네요.
4: 오케이, 빨리!
2: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작업 도리. 새우 36만 마리 수확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이 물속에서 커다란 그물을 펼쳐 새우를 가두는데요. 수심도 꽤 깊은 데다 그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해 물속 작업은 10년 차 이상 작업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가며 그물을 좁히는 작업자들. 물속에서 신호를 주면 물 밖에서는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 안팎에서 협업해 새우를 수확하는데요.
3: 그물로 한번 올리면 몇 킬로 정도 올라와요?
2: 그물 안에 몰린 새우떼가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작업자들도 긴장합니다. 새우 머리에 있는 뾰족한 가시에 눈이 찔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대형사고. 가지고 있는 그물을 방패 삼아서 눈을 보호해가며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물도 다뤄야지 새우와 맞서기까지 해야 하니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새우를 퍼올려야 하는데요. 한 번에 10kg 정도씩 바구니를 30번은 올려야 하는 작업. 이것 또한 물속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퍼올린 새우는 바로 얼음물 속에 푹 담가주는데요.

0: 새우를 기절시키고 난 후 곧바로 선별 시작. 그물을 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모두 곤란입니다. 수조의 새우를 모두 잡아 올릴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보통 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비 때문에 늦어져 수확을 끝내려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공 공장이 문을 닫기 전에 새우를 보낼 수 있는데요.
1: 그물 몇 번째 내리는 거예요?
2: 야, 그 많이 담게 진짜.
0: 작업이 계속될수록 하얀 거품으로 뒤덮이는 수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2: bọt này không phải là quá chắc đâu chị, cái này là do tôm khỏe nên cái bọt này á. Mình bắt oxy á, mình sẽ cắt cái răng thì con tôm nó sẽ thở ra, bọt nó sẽ nhiều hơn.
0: 새우한테 얼굴을 수없이 맞아가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 일꾼들. 이렇게 물속에서 새우를 퍼올린 지도 벌써 3시간째인데요.
1: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2: 맛 chưa lắm chứ sao mệt. Cô mưa nắng này kia cũng mệt lắm kia. Mà cũng tiền nữa.
0: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는 작업자들.
2: Giờ tay cũng tay lạnh chứ rồi. Trời mưa lạnh quá.
0: 양식장 한쪽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데요.
3: Nổi quá, thật sự nổi. Qua tỉnh có cơm.
0: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느라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끼니를 챙기는 작업자들. 점심 메뉴는 새우가 들어간 라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흰다리 새우 36만 마리, 6톤을 오후 4시 전까지 수확하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1: 지금까지 몇 톤 나갔어요? 요즘 이게 키로당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0: 수확한 새우는 선별 과정을 거친 다음 오토바이에 실어 운반하는데요.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도 있지만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새우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옮깁니다. 새우 양식장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이곳. 가까이에는 대형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길이 없는데요. 기동성 좋은 오토바이로 큰 도로변에 운송 차량까지 새우를 운반합니다.
4: 20톤, 톤 100kg.
0: 오늘 수확한 새우는 모두 활어 상태로 살려서 배송될 예정인데요.
4: đúng rồi, em mua có tôm đá, có tôm oxy.
0: 새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양식장으로 달려가는 오토바이 일꾼들. 양식장 밖을 다니기 때문에 손 소독은 필수라는군요.
1: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5: 10번.
0: 왕복한 횟수만큼 돈을 버는 일이라 부지런히 양식장과 트럭을 오갑니다. 오토바이 5대가 돌아가며 새우 운반을 하는 동안 새우를 싣는 작업자의 손길은 멈출 새가 없는데요. 전담 작업자는 오직 한 명. 6천 분량의 새우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1: 선생님 힘들지 않아요?
2: 맛.
1: 어깨 안 아프세요?
2: không.
6: Nó có tờ 500 mỗi túi là không có đau.
2: Anh lên chung lên.
6: Thì đau.
1: 근데 그 정도면 그러면 일당 많이 받는 거예요?
2: 충분하.
4: 내가 cắt lưới một lần cuối cùng á.
0: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그물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물 밖에 작업자들이 그물을 잡고 양식장 테두리를 따라 펼치는데요. 수조 가장자리에 붙은 새우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습니다.

0: 꼭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최후를 거의 잡고 나니 어느새 거품도 사라졌네요. 작업에 막바지 모두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전쟁 같았던 수확 작업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7시간 동안 물속에서 있던 작업자들도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속에서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 매일 손가락과 발가락이 퉁퉁 부는데요.
1: 이거 물에서 찢어진 거예요?
0: 바지까지 찢어져가며 고생고생한 작업자들의 일당이 궁금해지는군요.
1: 하루 종일 또 물에 계시면 그 하루 일당 얼마나 받으세요?
2: 응가냐냐 남자만.
0: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이들이 있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맛있는 새우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새우를 오토바이에 태워 보내고 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까마우 지역 곳곳에 새우들의 집게라는 가공 공장. 블랙타이거 새우도 이곳에서 가공을 거칩니다. 얼음을 가득 채워 운반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도착과 동시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부터 해줍니다. 그런 다음 선별장으로 옮기는데요. 먼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골라냅니다. 판매가 어려운 것부터 선별한 후에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따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는 블랙타이거 새우는 같은 양식장에서 왔어도 크기 차이가 꽤 나는데요.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장. 새우를 다루는 일은 신선도 유지가 관건이라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날 수도 있어서 꼭 두 번씩 확인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거친 후 빠르게 포장, 냉동합니다. 선별 작업에서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새우를 넣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냉동 온도는 영하 38도, 50m 길이의 냉동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며 급속 냉동되는데요. 급냉한 새우가 나오기 시작하자 드릴을 들고 등장한 작업자. 이걸 어디에 쓰나 했는데 다짜고짜 냉동된 새우에 구멍을 뚫습니다. 판매할 새우에 구멍은 왜 내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준 온도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포장도 가능한데요. 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한 새우들이 세계 곳곳의 식탁에 오릅니다.
1: 이거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0: 한국으로 수출하는 새우는 그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인지 사료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 대한민국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새우는 거의 대부분 껍질을 깐 상태로 수출된다는데요.
3: 물건도 나쁘지 않고 선도도 괜찮네.
0: 어? 한국말이 들리네요.
4: 뭐, 어떻게 보신 거예요?
3: 아, 저희 여기 공장하고 거래한 지 오래됐어요.
4: 아, 물건 보고 오신 거예요?
3: 네, 저희 공장에 주문하고 지금 물건 검토 왔어요.
4: 그런데 큰 타이거 정도 있는데
3: 네.
4: 왜 한국으로 가는 거 다 껍질 까는 거예요?

0: 이거는 한국에서 식약청에서 바이러스랑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까다롭게 검사를 해서 사실상 저걸 가져가려면 매우 까다롭게 가져가야 돼서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싼 것만 대부분 가져갑니다.
1: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기준이 깐깐한 이곳에서도 한국행 새우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하역하고 가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2: 내가 먹기업 해야지.
1: 먼저 머리와 몸통을 분리. 머리는 버리고 몸통만 한 곳으로 모아둡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 유난히 조용한 것 같은데요. 새우 머리 떼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일할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작업에 집중, 손만 움직이는 건데요. 가만히 보니 작업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한 손으로만 머리를 떼는 이도 있고 양손을 작업대에 붙이고 새우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아예 손을 들어서 손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작업 속도가 곧 돈과 직결. 저마다의 방식으로 작업 속도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3: 머리 따는 거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이야, 손이 춤을 추듯이 움직이네요.
3: 이 일 몇 년 하셨어요?
1: 20살에 이 일을 시작해 12년째 하고 있다는 작업자. 다른 이들에 비해 얼마나 빠를까요? 첫 번째는 3년차 작업자. 5초 동안 총 6마리 성공. 두 번째는 8년차 작업자. 새우 9마리 성공. 마지막으로 12년차 마이킨 반씨. 이야, 5초 동안에 무려 12마리 작업 성공입니다. 계산해보면 1초에 2마리 조금 넘게 손질한 건데요.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25명의 작업자 중에서 오늘도 가장 먼저 바구니를 채웁니다. 머리만 뗀 새우는 세척한 후 무게를 재는데요. 마이킨 반씨를 시작으로 다른 작업자들도 줄줄이 무게를 달러 나옵니다. 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작업량이 집계되는 시스템. 무게를 재고 나면 곧바로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적게는 6톤에서 15톤까지 손질해야 해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1차로 머리만 뗀 새우는 선별기 속으로 투하, 크기를 분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우가 눌리거나 상처가 나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선별부터 진행하는 건데요. 크기는 대중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선별을 거친 후에 2차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부터는 특수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새우 껍질 까기 2차전 시작입니다. 야, 이거 손이 너무 빨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슬로우 카메라 들어갑니다. 껍질뿐 아니라 내장까지 깔끔하게 제거하는 손놀림이 이제야 보이네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빠르게 해내니 새우 까기의 달인 인정입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작업. 점심시간을 빼고는 8시간을 꼬박 서 있어야 하는데요. 보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묵묵히 일을 해냅니다.
3: 하루에 얼마 정도 벌어요?
4: 예, em làm thì cũng tùy theo tôm, ngày 300 mấy, 400 mấy, ngày bữa 500 mấy tùy. Tùy theo tôm.
1: 껍질 제거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 급속 냉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0: 내장 자국도 깨끗이 돼 있고 사이즈도 균일한 것 같고 오늘 상태 좋아 보입니다.
1: 깐깐한 품질 검수부터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깐새우. 급속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갑니다. 이대로 영하 40도에서 40분간 급속 냉동을 합니다.
0: 아, 지금 동결한 거 이제 냉동하고 돌려줘요.
1: 냉동을 마친 한국행 새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무게를 재자마자 얼린 새우를 다시 물에 담그는 작업자.
0: 이거는 저 그냥 얼리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얼음막을 안 입히면 이게 컨테이너에 운송해서 한국의 냉동 창고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글레이징, 얼음막을 입혀줘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해주는 거예요.
1: 베트남에서 화물선으로 한국까지 오려면 5일에서 8일이 걸리는데요. 그동안 새우살이 마르지 않게 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까지 하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보낼 준비가 완료됩니다.
5: 와, công nhân chúng tôi toàn tâm toàn ý để mà sản xuất làm cho sạch, làm cho chất lượng để mà xuất cho được toàn thế giới. Rất là ý nghĩa, thành ra chúng tôi ráng cố gắng để mà làm cho đạt được hiệu quả cao hơn.
1: 새우 양식으로 유명한 까마우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진 이곳. 베트남 남쪽의 허우강에 떠있는 구라우메이 섬입니다.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 서울 강남구와 비슷한 크기인데요. 3만여 명이 거주하는 규모가 꽤나 큰 섬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것을 매일 만드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보이는 이곳의 정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수제 라이스 페이퍼. 집집마다 대를 이어오며 옛날 방식 그대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 없이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해내고 있다는데요.
2: 라게 bánh tráng cù lao mai này có hơn 100 năm. Hiện là nghề bánh tráng cù lao mai này thì có 70 hộ sản xuất.
1: 라이스 페이퍼는 베트남어로 벤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본 투명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를 추구한 것까지 깊은 역사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한데요. 특히 이 마을에서 만드는 건 물에 적시지 않고도 쌈을 쌀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이른 가구 중에서도 찾는 이들이 유독 많다는 이 집.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6: 여기서 자주 사다 드세요?
7: 야, 가. 뭔지야, 나 이거 방금 또 하이던 데 뭐.
1: 한 번에 수십 장에서 수백 장까지 불티나게 판매되니 매일 600장 이상은 만들어야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8: Xin chào, tôi là Thí Liễu. Tôi ở Cù Lao Mây. Tôi làm nghề bánh tráng này được 50 năm rồi. Tôi ở miền Nam Việt Nam. Đây là người phơi bánh tráng, đó là người chồng tôi. Ông ấy làm được 30 năm rồi ạ.
9: Xin chào.
8: Đây là em chồng của tôi, tên là Lê Thị Ngọc Út. Nó tiếp theo nghề của tôi làm đây được 5 năm rồi.
10: Chào.
8: Đây là bánh tráng truyền thống làm từ bột gạo không?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bột ớt à?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nước cốt dừa bằng trái dừa.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rau quả tôm. Nhà tôi là có tất cả là 9 loại bánh tráng.
1: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작업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9: Thường thường là 3 giờ đến nhóm giác này gần sôi rồi đó.
1: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부터 지피는데요.
9: Lấy dừa ăn trái đây. Để rồi nó nước nó sôi làm tráng.
1: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니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아궁이 모양이 독특하네요.
6: 직접 만드신 거예요?
9: 뭔 다시
1: 아궁이 세 곳에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0: 쌀은 고운 쌀가루가 라이스 페이퍼의 핵심 재료인데요. 이걸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로 적당한 농도를 맞추면 잠자리 날개 마냥 투명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 반죽이 되는 겁니다. 쌀 반죽 준비를 마치자마자 코코넛 과육을 긁어내는 작업장.
1: Bánh tráng ngọt sữa, bánh tráng nướng nữa đó. Nhưng mà cái này vừa ít thì làm bánh tráng ngọt. Còn bà vừa là bánh tráng. Còn dừa này thì cũng dừa của tự nhiên của mình trồng đó.
0: 재료 준비를 하는데도 손이 많이 가네요. 아침이 가까워지자 작업자의 얼굴에는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1: Sáng sớm mà đã 37 đã nhiệt độ 37 độ C rồi.
0: 요즘 한낮의 기온이 40도 정도 되니 꼭두 새벽부터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1: Đây không phải là đường hóa học mà là đường tự nhiên từ cây mía làm ra.
0: 단맛을 올려줄 설탕에 코코넛 과육에 즙을 일일이 짜넣는 작업장.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활용 점정으로 연유까지 추가해 줍니다.
2: 이 lạc tám triệu. Cái này là tráng quậy vậy nè.
0: 달콤하게 배합한 코코넛 액을 쌀가루에 넣어 반죽을 하는데요. 참깨와 생강즙까지 넣으면 코코넛 라이스 페이퍼용 재료 준비가 끝납니다. 매운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양념을 쌀가루와 섞어서 고추 라이스 페이퍼 반죽도 만듭니다. 손님들의 변하는 입맛을 따라가다 보니 만드는 종류도 늘었다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재료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야, 이거 이렇게 보니 참 손이 많이 가는군요. 반죽을 수증기로 익혀내는 방식이라서 아궁이에 올려둔 냄비에 면보를 깔고 물로 적셔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2: Tôi pha bột rồi đó, lát mấy bả chán rồi bưng ra phơi.
0: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면보 위에 반죽을 얇게 펼치는 작업장. 이때 라이스 페이퍼의 모양과 두께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후 곧바로 뚜껑을 덮어 쪄냅니다.
1: Cũng như là bây giờ mình đã cái nón lên.
0: 면보에 반죽을 올리고 30초면 라이스 페이퍼가 쪄지는데요. 이때 긴 젓가락과 도구를 이용해 얇디얇은 반죽을 씻기지 않게 떼어내는 것이 기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반죽을 펼쳐줍니다. 반죽이 익을 사이 빠르게 건조대로 이동, 떼어낸 반죽을 조심스럽게 올리는데요.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 한 장이 건조대로 가기까지 대략 1분이 걸립니다.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최소 200장씩, 그러니까 200분 이상 불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건데요.
1: 200
0: 햇볕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말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그 전에 마쳐야 하는 상황. 잠시 더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1: Thấy cái bánh này nó đơn giản nhưng mà ngọt, bánh trắng ngọt sữa này thì người ta dùng ăn thì phải độ mỏng, mỏng nhiều để cho nó dẻo dai, nó ngon hơn. Thành ra là cái tay nghề cao mới chán được.
0: 저렇게 얇게 부쳐내면서도 터지거나 찢어진 부위는커녕 두께마저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장. 50년 경력의 내공이 보입니다. 이제 5년째 라이스 페이퍼를 만든다는 신우이의 실력은 어떨까 궁금하군요. 아이고야. 아,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건 기본이고 두께도 들쑥날쑥하네요. 이거 어쩌나요? 40도 가까이 오르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기온에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진 뜨거운 작업장. 작업자들은 이 열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1: 나 mà mới đây mấy năm năm nay nó chưa có quen còn tôi làm bốn mấy năm rồi thành ra quen.

0: rồi.
1: Cô làm đơn nhiều cái à?
0: Được mười mấy chỉ rồi, là khoảng gần 60 bánh rồi.
2: 아직 이 지역은 우기는 아닌데요.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어진 요즘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 해가 날 때 바로바로 널어줘야 합니다.
1: 이제 거의 2시간 동안 낭 코.
2: 볕도 강한데다 라이스 페이퍼가 얇아 맑은 날 기준 2시간이면 건조가 끝나는데요.
1: 이게 này nè, rồi cái bánh này ướt nó dính vô đây. Nó mới có lằn thì nó ăn xui xui vậy nè.
2: 아하, 우리가 아는 라이스 페이퍼에 찍힌 격자 무늬가 건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였군요. 마당에서 건조하는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쉼 없이 라이스 페이퍼를 만듭니다. 이렇게 새벽 3시부터 낮 11시까지 해야 작업이 끝이 납니다.
0: em đồ ăn gì lắm.
2: 신우이까지 퇴근을 하고 나면 부부도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점심은 월남쌈. 저희에게도 익숙한 메뉴를 준비한다는군요. 그 사이 남편은 뒷마당으로 나섭니다. 와, 집 뒷마당에는 코코넛 나무가 가득하네요. 10m가 훌쩍 넘는 나무 꼭대기에 달린 코코넛. 이걸 딴다고 하더니 맨발에 끈 하나만 두르고 거침없이 나무에 오릅니다. 이제 70이 다 되는 나이인데도 힘든 기색 하나 없는 작업자. 아니 제 또래인데 어떻게 저리 나무를 잘 탈까요? 야. 코코 야자는 라이스 페이퍼의 재료를 위해서 심은 겁니다. 이렇게 키워서 재료로도 쓰고 음료로도 마신다는데요. 코코넛은 익은 정도에 따라 쓰임이 다른데요. 적당히 익은 건 음료수용, 좀 많이 익은 건 라이스 페이퍼 재료입니다. 그 사이 점심상도 준비됐는데요. 삶은 새우에 돼지고기 수육, 구운 오리고기까지 그야말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작업하느라 땀을 많이 흘린 아내부터 챙기는데요. 전해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코코넛 워터로 수분부터 보충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새우를 넣은 월남쌈. 평소에도 자주 해먹는 메뉴라는데요. 속 재료들은 그때그때 집에 있는 걸로 하면 되고 라이스 페이퍼가 부드러워 뜨거운 물 없이도 쌈을 쌀 수 있어 간단하게 한 끼 챙기기에는 이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고되게 일하고 챙기는 식사. 방에서 좀 편히 먹으면 좋으련만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비를 맞으면 작업해둔 것이 물거품이 되니 건조대가 마당에 있으면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대를 걷어들이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요. 혹여 비가 들이칠까봐 덮개도 잘 덮어서 꽁꽁 싸매두는데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손발 맞춰 일해온 지도 수십 년입니다.
3: 두 분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0: năm nay nó chắc cỡ 48 năm rồi.
2: 스무 살의 시집와 라이스 페이퍼를 만든 지 50년. 이 기술 덕분에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의 작업이 고되지만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부터 시작해 3대째 이어온 이 기술이 부부에게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3: 어머니가 이게 손 놓으시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0: Thành ra tôi cũng có muốn đào tạo cho đứa em chồng tôi, nhưng mà chịu không là chuyện của nó.

0: 이런 마음을 아는 건지 힘든 일에도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요. 아이구야. 열심히는 하는데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신우이. 에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번 마당에 펼쳐지는 건조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잘 마른 것들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나씩 떼어내는데요. 이대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칩니다. 보기 좋게 동그란 모양으로 재단하는데요. 이건 아내의 역할. 10장씩 한 묶음으로 해서 진공 포장까지 해야 작업이 끝납니다. 잘라내고 남은 자투리도 버리지 않고 판매하는데요. 포장하다 말고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 아내.
1: 어디 가시길래 이렇게 챙겨 입으셨어요?
0: 판매를 해야 하니 둘 중 한 명은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 이럴 때면 부부가 번갈아 가며 집을 지키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당번. 혼자 라이스 페이퍼도 구웠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1: 오늘 일 끝난 거예요?
0: 마당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면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돼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없는 동안 남편과 신우이 둘이 작업을 했는데요. 재료 준비부터 라이스 페이퍼 만드는 것까지 셋이 할 일을 둘이 하느라고 그야말로 진땀 뺐습니다.
2: ngày nào cũng làm không có nghỉ thôi mà dặn giao bánh cho ta ba ngày nữa giao cho ta chán liên tục luôn.
0: 아내도 집에 오자마자 작업대에 앉았는데요. 빠진 시간만큼 보충하기 위해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포장을 시작합니다.
3: cũng như là bận rộn lắm hẹn qua tôi giao ẩm không có giao mà cắt bánh được hôm nay tôi cắt bánh tiếp tục giao bánh cho khách.
0: 이제 남편은 좀 쉬는가 했는데 여전히 바삐 움직이는데요. 짬이 날 때 만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조대인데요. 오래 써서 낡은 건 버리고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물에 불려서 부드러워진 나무를 격자로 끼워가며 만드는데요. 하나 만드는데 최소 2시간. 사서 쓰면 하나에 5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원 정도인데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데도 직접 만드는 걸 고집합니다. 한올한올 건조대를 엮듯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어 온 긴 세월. 힘들지만 앞으로도 배워온 대로 전통 방식을 지켜가며 이 일을 함께 해낼 겁니다.
3: Nhưng mà cái nghề này là gắn bó cả một cuộc đời tôi rồi. Tôi vẫn tiếp tục làm chừng nào tôi không còn sức nữa thì thôi.
4: Bà xã tôi phải làm hoài, phải làm tới đâu tôi làm tới đó.
3: Thật không?
4: Họ kia đâu có nói láo.

0: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2: 아,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군요.
0: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된 듯. 가자, 가자!
3: 오, 저기 보세요!
0: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0: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치킨 이름이 왜 이래?
2: 지붕 위에 사는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EBS 새나기에서 나왔는데 지붕에 있는 강아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4: 네.
3: 어디서 봤어요?
4: 저기 몰라요.
3: 몰라요?
5: 저쪽 뒤쪽에 보시면은 지붕 위에 강아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6: 여기 오갈 때마다 항상 보죠. 항상 올라가 있어요.
3: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6: 네.
2: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찾아온 이곳. 아슬아슬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 한 마리.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곳엔 지붕 아래 강아지들까지 총 15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150마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세라입니다.
2: 벌써 4년째 강아지 150마리와 씨름 중인 그녀. 매일매일 강아지들과 전쟁 중입니다.
8: 야! 야! 야! 야!
2: 끝나지 않는 강아지들과의 전쟁.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보호자 속을 내태우는 지붕 위 강아지. 보호자는 지붕 위 강아지가 걱정인데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네요. 이 강아지가 바로 지붕 위에 사는 서희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깜깜무소식인 서희를 간식으로 유인해 보는데. 서희가 간식 냄새에 마음이 조금 움직인 걸까요?
8: 서희!
2: 잠시 고민하더니 더 멀리 가버리는데.
8: 어딨어? 서희야, 이리 와.
3: 서희가 내려오긴 하나요, 좀?
5: 아니요, 아직 안 내려와요. 네, 간식을 줘도 안 내려와서 제가 지붕에 막 올려준 적도 있거든요.

0: 걸려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제가 밥을 지금 안 먹은 지가 꽤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야위지는 않았어요.
1: 끼니도 걸은 채 온종일 지붕 위에만 있는 서희. 많이 배고플 텐데 끼니는 어떻게 때우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서희가 다니는 동선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서희의 일상을 관찰해보니 사람들이 없을 땐 지붕에서 내려오기도 하네요. 지붕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시 머뭇거리다 거침없이 땅으로 뛰어내리는 서희. 2m가 넘는 높이도 가뿐하게 내려오더니 밥이 있는 견사로 갑니다. 그런데 밥엔 관심도 없고 뭔가를 찾아 헤매더니 다시 왔던 통로로 되돌아가네요. 저 높은 곳에 훌쩍 뛰어 올라가더니 결국 지붕 위로 다시 가는데요. 그런데 왜 서희는 자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0: 얘가 좀 친구들한테 좀 밀려요. 그래서 많이 치여서. 그리고 이제 서희가 이제 지붕에 있다가 내려오면 다른 아이들인 게 흥분도가 또 높아져요.
1: 견사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자 소스라치듯 놀라며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서희. 결국 지붕 위로 피신합니다. 그렇게 지붕 위를 하염없이 돌아다니다 견사 주변을 내려다보더니 위험천만하게 견사로 뛰어내리는 서희. 모두가 깜짝 놀란 상황. 흥분해서 서희를 공격하는 강아지들. 서희의 위험천만한 돌발 행동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가.
0: 묶어놓기도 해보고 옆에를 다 막아가고 펜스로 안전문을 만든다고 다 만들어놓으면 정말 안전문까지 씹어서 막 뜯어낼 정도로 해서 탈출을 하고.
1: 얼마 전 철로 된 안전문을 뜯고 탈출해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희는 상처투성이였습니다.
2: 서희야, 엄마 왜 가가지고 그래? 아, 못 살아. 저쪽으로 와. 엄마한테 와, 이리 와.
1: 처참한 몰골로 돌아온 서희. 보호자는 서희가 크게 다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0: 꼬리가 거의 잘리다시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4일 만에 집에 왔는데 결국에 꼬리 절단 수술까지 하고 굉장히 좀 사건 사고가 많았던 아이예요. 근데 얘가 좀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어떤 견사에 가도 치이고 그래서 선택한 데가 지붕인 것 같아요.
1: 무서운 친구들을 피해 집 밖으로 탈출했던 서희. 집 밖에서도 큰 사고를 겪은 후 결국 녀석이 피신한 곳은 지붕 위. 그렇다면 지붕 아래 상황은 어떨까요? 공간에 비해 마릿수가 많다 보니 한 공간에 여러 마리가 같이 지내는 상황. 그렇다 보니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유독 다른 친구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폭군 메리입니다. 같은 견사에 있는 친구들을 수시로 괴롭히다 보니 친구들도 메리를 피하는데요.
0: 왜 친구들한테 자꾸 그래? 그 아이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지를 못해서 공격성이 좀 강해요.

0: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을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1: 메리가 가까이 오면 피하는 친구들.
0: 정말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그 친구들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해요. 먼저 가서 뭐라 해야 되죠? 건든다고 해야 될까요?

0: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메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1: 메리! 친구한테 인사하자. 인사 한번 해볼까?
0: 과연 다른 견사의 강아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 메리!
0: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메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
1: 친구들한테 있을 수 있겠어? 한번 해볼까?
0: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싸움. 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드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 재빨리 그들을 떼어놓는 그녀. 다른 견사의 강아지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 메리.
1: 일단은 제가 뭐 어떻게 뭐 손을 넣든 발을 넣든 뭐라도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떼어놓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다쳐야 끝나지. 제가 다쳐야 끝나요.
0: 그녀는 메리의 싸움을 말리다 다치기 일쑤.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1: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죠. 안 무섭다면 거짓말인데 이제 차라리 제가 다치는 게 나아요. 아이들 아픈 거 보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다치고 말지.
0: 혹시 메리가 다치진 않았을까 구석구석 살피는 세라 씨.
1: 아예 안 됐어? 어디? 보자.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아, 다행히 다치진 않았네.
0: 몇 년 전만 해도 미용실을 운영했던 세라 씨. 무려 22년 동안 미용사로 일했는데 4년 전 미용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150마리의 강아지들을 돌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1: 한두 아이씨 그 군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를 시작을 했고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날마다 이렇게 눈을 마주쳤던 아이들이 이제 안락사를 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불쌍한 마음에 한꺼번에 구조를 하게 된 거예요.
0: 안락사의 위기에 처한 강아지들을 살리기 위해 150마리를 덜컥 입양해버린 그녀.
1: 잘 잤어? 오야, 이줘. 소야, 이줘. 누리.
0: 생명의 은인인 줄 아는지 그녀를 엄마처럼 따르는 강아지들. 150마리를 돌보려면 바닥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다는데요.
1: 엄마 청소 좀 하자. 청소 좀 하고. 그래. 아이고.
0: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여도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 하루 일과가 거의 아이들 케어로 시작해서 케어로 끝나죠.
0: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1: 비 온다. 아야, 간식.
0: 무엇보다 지붕 위에 있는 서희가 가장 걱정입니다.
1: 나 아우. 서희야, 내려와. 뜨겁다. 더워. 빨리 와.
0: 하지만 서희는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 시골에 있는 그 뜬장 위에 아픈 아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지금 구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복수가 많이 차 있어서 육안으로도 복수가 찬 걸로 보이거든요. 치료가 좀 시급한 아이라서 구조하러 가는 길.
1: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강아지가 뜬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조하러 가는 길. 이번엔 아는 지인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0: 저쪽에. 네, 저쪽에 데리고 가서 차에 타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1: 이미 강아지 주인에게는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은 상황.
0: 선 발가락 빠지는 거 봐봐, 아기. 저 봐봐.
1: 아픈 몸으로 뜬장 안에 갇혀 버티고 있는 누리의 구조가 시급한데.
0: 누리야. 무서운가 봐, 이제. 어떡해.
1: 눈에 초점까지 흐려진 누리.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0: 누리야,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 문이 어디 쪽에 있어? 잠깐. 원래 출했는데, 아유, 무서워, 지금 무서워. 누리야. 누리, 오야. 아가. 괜찮아. 어떡해. 우리 누리, 이모 봤지? 그래. 오야. 너 구해주러 왔어? 그래. 이모 봤지, 그치? 우리 보자. 배가 빵빵해. 조심. 기다려. 누리야? 이모, 괜찮아. 옳지, 아우, 착해. 누리 착하다. 어머, 이렇게 착할까, 누리.
1: 바닥까지 철조망으로 돼 있어 서 있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발을 딛기도 힘든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오랜 뜬장 생활로 많이 아픈 누리는 한 발자국도 잘 내딛지 못합니다.
0: 엄마랑 가자.
1: 누리를 덥석 안아올리는 세라 씨.
0: 엄마 어떡해. 배가 너무 빵빵한데?
1: 산처럼 부풀어오른 누리의 배에 물이 찬 것 같은데.
0: 옳지, 착해. 어쩜 이렇게 착하냐, 세상에.
1: 누리의 치료가 시급합니다. 누리는 뜬장을 떠나 새로운 견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보기에도 누리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세라 씨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누리야.
0: 이거 기력이 며칠 전보다 더 없네. 배가 너무 빵빵해.
1: 혹시 누리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은 그녀.
0: 몇 시 전에 그 보호자분하고 이렇게 소유권 포기 얘기할 때보다 지금 애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1: 치료가 늦은 건 아닐까 조바심이 듭니다.
0: 가자.
1: 먼저 누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수의사 선생님. 우려했던 대로 누리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3: 여기 이제 전염증인 사상충 걸린 애들 말기가 보면 우측 심장도 엄청 커지고 좌측 심장까지 이렇게 커질 정도.

0: 정상적인 애들 거 보면 네, 모양
1: 누리는 이쪽도
0: 모양을
1: 더
0: 봐도
1: 비대해진
0: 그렇죠.
1: 거죠.
0: 네. 그래서 심장사상충 걸린의 특징이 말기가 되면 심장 이렇게 비대고 와요.
2: 심장사상충 말기로 심장이 비대해진 상태.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바로 응급처치에 돌입. 배에 찬 물들을 빼내는데 그 양이 2리터가량이나 됩니다. 누리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0: 심장 사상충의 이제 말기 상태고요. 그래서 심장병이 심해져서 현재 복수가 현재 많이 차 있는 상태라서 현재 지금 처치하고 있는 거는 우선 복수 빼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이 좀 편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검사를 더 들어가야 될것
1: 잘하고 있어.
2: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누리의 애처로운 눈빛에서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1: 그 뜨거운 뜬장 안에서 혼자 이렇게 그냥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좀, 그래도 제 눈에 띄어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치료를 할수 있었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2: 복수 2리터를 뽑은 후 산소방으로 옮겨지는 누리. 응급처치로 누리의 상태가 한결 나아진 것 같은데요.
3: 좀 이제 살만하지?
1: 다행이야. 아까부터 훨씬 좋아. 누리, 물 마셔보자. 누리, 이렇게. 옳지, 옳지. 먹는다, 아이고, 그래. 목 말랐어. 그렇지. 깨끗한 물 지금 처음 먹어볼 거야. 응? 날마다 더러운 물 먹다가. 그래, 옳지, 착해. 아까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걱정했는데. 이제 좀 숨도 좀 그래도 아까보다는 고르기 좀 쉬는 것 같고, 일단은 아기가 아까 혓바닥 좀 하얘거든요. 너무, 진짜 오늘 구조한 걸 너무 다행. 정말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구조 당시보다 많이 회복된 누리를 보고 안도하는 그녀. 당분간 누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구조 후 150마리가 있는 집으로 바삐 돌아가는 세라 씨. 개들 짖는 소리에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이미 개들이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0: 싸우고 있는 개들을 재빨리 떼어놓았지만 이미 다쳐서 피를 흘리는 강아지.
1: 악상 이리 와봐. 엄마 좀 봐봐. 이리 와봐. 왜 자꾸 밥을 지켜갖고 네가 다치냐고 속상하게. 어? 밥을 안 지키면 이런 일이 없잖아. 어? 왜 밥 지켜갖고 다쳐서 엄마 속상하게 하냐고. 이게 뭐야.
0: 이 진돗개가 밥 지키는 게 앙팡이입니다.
2: 지금 밥 지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밥을 지키다가 꼭 얘가 당해요. 밥을 지키고 다른 아이들한테 얘가 당해요.
0: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사마당에 줄지어 늘어선 사료통들, 그리고 그 사료통들을 지키는 덩치 큰 앙팡이. 한시도 사료통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 다른 강아지들이 사료를 먹으려고 다가오면 위협적인 모습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앙팡이.
3: 저희는 자율급식이에요. 네. 아이들이 이제 견사에 뭐 많으면 10마리가 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줄 수가 없거든요.
0: 그런데 밥통 근처에도 못 오게 으르렁거리는 앙팡이 때문에 다른 강아지들은 배가 고파도 앙팡이 눈치만 봅니다. 이 구역 폭군 앙팡이가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자 몰래 사료를 먹는데

0: 그 앙팡이 없을 때 몰래 먹는 거였어.
1: 혹시 앙팡이가 나와서 공격할까 봐 가슴을 졸이며 슬쩍슬쩍 뒤를 확인하며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귀신같이 알고 뒤에서 달려오는 앙팡이. 결국 욕심쟁이 앙팡이를 막아야 다른 강아지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데요.
2: 앙팡이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0: 지금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분리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뭐냐. 야!
2: 계속 이제 바뀌면 이렇게 이런
0: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앙팡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1: 더 이상 견사가 없어서 앙팡이를 다른 곳으로 분리시키지 못하는 상황. 4년 동안 150마리를 돌보느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진 세라 씨.
0: 제가 한 4년 동안 4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한 달에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계속 뭐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많이 힘들죠.
1: 세라 씨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150마리를 키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앙팡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용실에 들어왔다가 눌러앉은 유기견 앙팡이. 초췌한 몰골로 바닥에 곤히 잠든 앙팡이를 내칠 수 없었다죠.
0: 미용실에 와가지고 또 안 나가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나가고 저희 집까지 쫓아오네.
1: 앙팡이를 돌보다 보니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된 그녀. 안락사에 처한 150마리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0: 근데 이 공간에 오면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가 저렇게 사료를 지키기 시작하더라고요.
1: 집에서는 혼자 세라 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앙팡이. 이곳에 오게 되면서 150마리와 모든 걸 나눠 갖게 됐습니다. 이후 온종일 밥만 지킨다는 앙팡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서희도 그녀의 큰 걱정거리인데 세라 씨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0: 뭐야, 뭐. 밥이나 시키지 마. 어? 하지 마. 친구들 밥 먹게 해. 제발 밥 좀 지키지 마. 알았으면 앉아. 손. 손을 주라고, 손을. 이쪽 손. 잘했어. 이렇게 말도 잘 들으면서. 메리도. 싸우지 말고. 어? 싸우지 마. 메리. 싸우지 말고 있어. 알았지?
1: 150마리를 챙겨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라 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진 그녀. 150마리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인데.
3: 약 먹어야. 약을 제때 먹어야 돼. 이렇게 몸이 안 좋아 살찌다 보니까 당뇨 와버렸지, 고지혈증 와버렸지, 혈압 와버렸지. 다 와버렸어요, 지금. 이거 봐서 한 주먹이야, 한 주먹.
1: 항상 아내의 건강이 걱정인 남편.
4: 비몽사몽이야, 비몽사몽. 그래갖고 뭘 하는지도 모를 정도. 비몽사몽. 비몽사몽.
1: 하지만 150마리 강아지들을 먼저 챙기는 세라 씨. 가족들은 그런 그녀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갑자기 이제 마리수가 이렇게 늘어나 보니까 그때부터 둘이 불화가 좀 있었죠. 뭐 나는 못 이겨고 뭐 집사람 하려고고 이게 내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뭐 내가 뭐

0: 벌고 뭐두고 하면은 못 도와주잖아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도 이제 없어. 될수 있으면 구조 같은 거 그만하고 몸 관리 잘 해가지고 건강히 남은 애들만 관리 잘 했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1: 자, 코하자. 크림. 여기도. 크림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누워.
2: 그녀에게 항상 큰 위안이 되는 동물들.
3: 보면은 애들이 다 안기네요.
1: 네, 애들이. 부르면 오고, 안기고. 이 보세요, 이게. 눈 하나밖에 없지만 한 눈으로도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고 있잖아요. 그치? 많이요. 동물들은 말없이 그냥 모든 걸다 그냥 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내 아이들은 그냥 다 모든 걸 바쳐서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애정을 쏟잖아요.
2: 동물들은 그녀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온기 속에서 깊은 잠을 청하는 세라 씨. 그런데 다음날 제작진에게 온 세라 씨의 긴급 문자. 갑자기 서희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 서둘러 150마리의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과 봉사자들. 집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그녀. 그녀를 대신해 무지개 다리를 건넌 서희의 사체를 수습하는 봉사자들.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견뎌왔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주저앉고 마는 세라 씨.
4: 이 고향에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보니까 얘를 보고 잠들었는데.
2: 생각지도 못한 서희의 죽음 앞에 무너져버린 그녀. 도대체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항상 지붕 위에 있는 서희가 걱정이었는데 지난밤 다른 대형견이 있는 견사에 들어갔다 참변을 당한 서희.
1: 항상 불안하기는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견사에 떨어져서 다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걱정하던 게 현실이 돼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서희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
2: 힘들지만 아직 지켜야 할 강아지들이 많은데 얼마 전 밥을 지키다 다친 앙팡이부터 공격성이 강해 갈 곳이 없는 메리까지 도움이 절실한 이곳에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설세. 상처받은 세라 씨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사고로 서희를 잃게 된 세라 씨. 지붕 위에서 세라 씨를 쳐다보던 서희의 눈이 아른거리는데.
1: 이런 사고들이 생길 때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네. 또 제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저는 그냥 포기.

0: 하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거기 때문에.
1: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호소 소장님들이나 대표님들 만나면 꼭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슈퍼맨 아니에요. 우리 슈퍼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슈퍼맨이 되려고 해요. 모든 걸 내가 다 하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사고는 없어야 되고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저는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슬퍼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뭐 단시간에 끝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서 너무 물론 슬프죠. 슬픈데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 힘들어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0: 감사합니다.
2: 힘들지만 남은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야 하는 세라 씨. 24시간 밥을 지키는 욕심쟁이 앙팡이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 하지만 밥을 지키려다가 항상 크게 다치는 건 앙팡이인데.
3: 지금 앙팡이가 밥을 지켜요.
1: 네.
3: 예, 밥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 개를 밥을 놓기는 하거든요. 아, 이 여러 개 놓는 것도 하나씩 다 가서 지키니까.
1: 아, 맞아요.
3: 다른 친구들을 못 먹게 하고 있거든요.
1: 얘한테 이거 자체도 엄청 스트레스가 될 거거든요.
3: 그렇죠. 얘도 지켜야 되니까.
1: 네. 네. 이게 다른 애들도 스트레스인데 지켜야 되는 애들도 스트레스예요.
3: 네.
1: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죠.
2: 밥 지키는 싸움꾼, 앙팡이의 솔루션을 위해 고민 중인 설쌤. 싸움 없이 다른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장소를 보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설쌤.
1: 공간이 애매하네.
2: 과연 밥 지키는 욕심쟁이, 앙팡이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1: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지금 얘가 따로 분리되거나 이럴 공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 밥은 한 곳에 몰아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픈시켜놓으면 안 돼요. 식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식당이?
1: 네. 이 중간중 이 구석구석에.
0: 아, 구석구석에.
1: 뭔가 좀 가려져 있는.
0: 아, 가려서.
2: 덩치가 산만한 앙팡이가 밥을 지켜도 다른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강아지 식당을 설계.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 있는 철물점으로 향하는 설쌤. 과연 이곳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1: 사료를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사실 신경 쓸 게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 안에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너무 크면 안 되는데 또 너무 작아도 애들이 못 들어가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사실 혹시 제가 이제 강아지 개들 밥을 안에다 주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펜스 같은 걸로 주위를 두르고 그 주변을 좀 가릴 수 있을 만한 자재가 있을까요? 이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자르는 게 어렵진 않죠?
4: 네, 맞아요.
1: 오, 네네네네.
4: 긴 거.
1: 네.
2: 이제 본격적으로 강아지 식당을 만들어 볼 시간. 강아지 식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 준비 완료. 식당의 뼈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울타리를 재활용해서 본격적인 강아지 식당 만들기 시작.
1: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이런 걸로 있던 걸로 좀 만들어서
0: 네.
1: 이렇게 했더니 좀 그런 공격성 보이는 모습들이 좀 사라졌다.
0: 네.
1: 그러면 그때는 제작해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네.
2: 호흡이 척척 맞는 설쌤과 세라 씨. 순식간에 강아지 식당이 완성되고 견사 안에 설치할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 완료.
1: 가위.
2: 세심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는 설쌤. 밥그릇까지 놓으면 강아지 식당 완성.
1: 여기 하나 두고 얘네들은 안쪽에 하나 놓고 싶어요. 우선 앙팡이가 한꺼번에 한 공간을 다 지키게 하면 안 돼요.

0: 강아지.
1: 애들이 확실히 눈치 보는 게 많네요.
2: 아이, 설마 앙팡이가 나와서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
0: 한참 눈치를 보다 용기를 내서 강아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래 머무르지 않고 사료만 입에 물고 재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식당 밖에서 밥을 먹는 강아지. 눈치라도 챈 걸까요? 앙팡이가 의심의 눈초리로 마당을 내다보는데 다시 방 안에서 밥을 지키는 앙팡이. 개들 짖는 소리에 마당으로 나왔는데
1: 앙팡이 나왔어.
0: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발견.
1: 그러면 이제 딴 애들은 저기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걔네 먹는다 봐주세요.
0: 앙팡이가 마당에 생긴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지키는 사이 방 안에서 먹는 강아지. 그리고 앙팡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1: 얘 봐요. 앙팡이 가니까 보잖아.
0: 잽싸게 마당 식당으로 들어가는 강아지. 그리고 또다시 마당 식당으로 정신없이 지키러 가는 앙팡이. 잠시 밥을 지키는가 싶더니 방안 식당으로 가는데 이걸 지켜보다가 때를 놓치지 않고 밥 먹을 기회를 잡는 강아지.
1: 드라마 찍는 것 같아 이거.
3: 뭐 아슬아슬해지고 막.
0: 아이들 밥 먹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데 싸우지도 않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식당에서 줄을 서서 강아지들이 밥을 먹습니다.
1: 약간 줄 서서 먹는 느낌인데 이제? 식당은 줄 서서 들어가는 느낌인데?
3: 웨이팅하고.
0: 두 식당을 오가며 지키다 지친 앙팡이.
1: 이 눈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앙팡이는 질 수밖에 없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시야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 하다 보면 딱 자기가 주로 지키는 한 공간이 생길 거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다음은 다른 강아지들과 매일 싸우는 메리의 솔루션.
4: 야! 야!
1: 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견사팀에 좀 연락을 해뒀어요.
3: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며칠 감사합니다. 뒤에 네. 우리 견사팀이 와서 아이들의 새 집을 너무 크지 않지만 새 방을 네네. 좀 만들어줄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분란 일어나고 네. 그래도 잘 섞이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더 싸우지 않고 더 행복하게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가장 필요했던 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0: 비용 때문에 또 다른 견사를 만들 엄두도 못 냈던 세라 씨를 위해 며칠 후 설쌤의 연락을 받고 온 견사 설치팀. 능숙한 손길로 새로운 견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5: 저희 세라 보호자님께서 이제 안락사 당하게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150마리랑 혼자서 다 케어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저희 견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이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0: 한참 고생 끝에 새로 만들어진 견사. 새 집의 첫 번째 입주견은 메리입니다.
6: 메리, 와봐. 자. 여기 들어가 보자. 집인 줄 알아? 그렇지. 아이고, 바로 들어가네. 좋아? 아유, 오셨으니 왜 좋아, 그렇지?
0: 새로운 집을 둘러보느라 정신없는 메리. 새 집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전에 있던 견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친구들과 싸웠던 메리. 싸우다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1: 저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0: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저와 함께하는 봉사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저 공간도 더 이쁘게 꾸밀 수 있게 너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봉사팀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마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4: 병원 가자.
5: 이미 병원 가자.
6: 병원 가자.
7: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8: 유리. 유리. 이 아이가 뜬땅에서 구조된 유리입니다. 미용실에서 놀라보게 변했는데요. 지금은 건강해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유리의 견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9: 우리 서희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 나머지 150 아이들, 서희의 친구들 잘 돌보겠습니다.

0: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1: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전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0: 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삼다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4: I'd like to share what happened when I played for England in 96. Penalties. I knew I was responsible for ending millions of people's dream. But I'm here. I haven't let those fears stop me doing what I love.
15: Difficult time. Press foaming at the mouth.
16: Gareth, do you think you're up to this?
15: Fans on the rampage.
14: What I think it needs is change. Radical change.
17: Okay. Morning, team.
18: Hi, hello.
17: This is Dr. Pippa Grange. We're going to be working on your mental resilience.
19: I came to play football. What's this marine stuff?
17: As well as our performance. Penalties.
20: England have never, ever won a penalty shootout in a World Cup.
14: I think we're stuck.
21: It's penalties for England at a World Cup.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년도로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허니택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자 한인 애국단 단장 김구영.
1: 전 방금 청년 하나를 사지로 보냈습니다. 택시를 태워 보냈으니 곧 직장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안창호 선생에게도 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시경부터는 댁에 계시지 말라고.
2: 무슨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1: 혹시 일이 잘 못되면 뭘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요. 평생을 쫓기며 살았어요. 상해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우리 동포가 불과 500여 명 됐을까요?
3: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선, 일본, 러시아, 구미 등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1: 우리 독립운동은 서서히 침체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자고 세운 정부였지만 되는 일이 없었어요. 지식층은 변절하고 지사들은 체포되고 임시정부라고 해도 외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도 별로 와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세 30원도 낼 힘이 없어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당했어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임시정부였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고 적과 정면으로 전쟁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독립정신을 알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외놈들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고 요충지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봉창이란 이름이 그 시절에도 남아있습니까? 3개월 전에 동경에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청년을 죽음의 길로 보내는 일이 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봉창의 동경 사건을 듣고는 그 청년이 나를 찾아왔어요.
4: 충남 예산 사람 윤봉길입니다.
1: 윤봉길이라며 홍부의 채소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애초에 상해에 온 것이 무슨 큰 일을 하고 싶어서

0: 채소를 지고 홍구 방면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무슨 기회를 기다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중일 간의 전쟁도 끝이 나서 죽을 자리 찾기도 어렵다고 자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1: 선생님은 큰 계획이 있으실 테니 부디 그런 계획에 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0: 마침 사람을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참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상해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전쟁을 일으켰는데 압도적인 화력으로 중국을 이겼어요. 그 전승을 기념하는 무슨 식을 연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큰일 하나를 계획했죠.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그 행사장으로 윤군이 떠났어요.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오늘을 대비해왔습니다. 동경에서 이봉창은 폭탄의 위력이 약해 실패를 했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되죠. 한인 내국단에 윤군을 정식 단원으로 가입시키고 양복을 사입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0: 윤봉길은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날마다 홍구공원으로 갔습니다. 식장을 설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거사할 위치를 점검했죠. 청년 윤봉길은 무서웠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오늘 아침은 윤군과 함께 했는데 이 시계를 풀어서 나를 주더군요.
1: 이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0: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많은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2: 일본군 신학화 대장을 비롯한 주요 군 고급 장교들이
1: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0: 이 늙은이의 사랑도 이러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강산, 나의 부모를 버리고 강해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윤군이 도착을 했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서 이 강해한 사랑을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

0: 이어서 특집 디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혁신하기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삼다수 제주여행 페스티벌. 여러분! 삼다수가 총 5억 원의 여행 지원금 쏜대요. 그리고 한 달 살기에 행운까지. 지금 삼자패를 검색해보세요. 혼자 오빠예!
1: 내 이야기 들어볼래? 조금 떨리고 긴장은 되지만 지금이 내가 제일 기다렸던 순간이야. 경기를 뛰러 온 게 아니야. 이 공을 전달하러 왔지. 내가 걸어갈 때마다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 생기니까. Inspiration connects us all.
2: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타이밍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타이면 프로틴 밸런스.
3: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4: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5: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6: 인사돌 스위스 품모커가 획득.
3: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0: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파스타 소스 하나에도 망설여질 때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저당 파스타 소스. 당분 50% 다운. 이제 파스타 소스도 라이트하게 라이트 앤 조이 오뚜기.
7: 모두 다 잊게 될 거예요. 내 손안의 금융우주 신한 슈퍼솔.
8: 당신의 생각이 태어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바다로 뛰어보낸 열정을 기억합니다. 우주로 쏘아올린 공을 기억합니다.
9: 저마다의 꿈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10: 커피도 혈당 스파이크 온대요.
11: 근데 커피 간은 좋아요?
12: 무병장수요? 미네랄 워터 드세요.
13: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
14: 그래, 오래 서 있는 건 무릎에 안 좋아.
11: 잠이 보약인 것 같죠?
15: 오래 앉아있으면 구관절 망가져.
16: 안 된대요.

0: 다시 못 돌아갈걸? 다른 피자로 치킨 바베큐 두툼 치킨과 특제 소스의 실패 없는 조합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1: 1% 가장 힘이 되는 마음 1%도 아낌없는 응원으로 100% 힘을 보탠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농협은행
2: 축구공항 같이 하실 분 저한테 2만원씩 보내주세요
3: 장대리님께 2만원 보내줘
4: 말로 유치를 해
5: 당진에게 2만원 싸줘
4: 부장님까지
6: 우리 강아지한테 3만원 보내줘
4: 강아지한테까지 보내? 다들 뭘 쓰는 거야?
7: 저기 웰컴
4: 웰컴?
7: 웰컴 저축은행이요
1: 이제부터 조회까지 말로 하는 AI 금융비서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7: 말이 되죠?
4: 네
1: 웰컴 투 AI 웰컴 저축은행
4: 진짜 강아지한테 보냈어요?
6: 손자

0: 대한민국 피로에 아로라민 군주가 간다. 김부장 사무실. 송과장 출근 전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이니까 다르지. 일동 아로라민 주세요. 일동 제약.
1: 유니온페이 붙였을 뿐인데. Have a nice
2: pay. 유니온페이 have a nice pay. 원하는 결제 다 돼.
1: 유니온페이가 붙으면 해외여행이 바뀐다. 해외여행은 역시
3: 고려온다는 한국인의 진심. 한국인에게 필요한 영양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고려온단이 한국인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4가지로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대로 올인원 맨, 우먼, 60세 이상 맨, 우먼. 한국인의 1등 비타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타민으로 나에게 딱 맞는 멀티비타민을 선택하세요.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4: 국슬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요리를 살리는 큐브 기술 홀로그램까지 왔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혁신의 또 혁신.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국셀 홀로그램 큐브.

Sonia Rueda.

slight right. Slight right. Cool, pick us slow.

broken. Glory, glory.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당신이 바라는 이브이 무엇인가요?
3: 전화지! 끝나지 않았어요!
2: 모든 삶에 어울리는 이브이가 있다. For Every Life, Nokia EV.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How is your heart beating?

Gareth Southgate looks to the skies and offers up a word.

stage is set. Harry Kane steps up.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0: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왜 항상 우리는 큰 기업들이 만들어낸 큰 담론들만 주목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 사장들의 비즈니스 이야기, 주변인의 삶을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서 EBR을 찾아왔습니다.

사장이 구성원들 사이에 견고한 신뢰를 받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장과 직원 사이에 신뢰도를 좌지우지하는 첫 번째 요소는 사장의 태도입니다. 작은 회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상당수 많은 직장인은 출근해서 틈만 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구직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만연한 구직 중독은 우리 직원들의 단순 일탈이 아닙니다. 모든 직장인은 습관적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죠. 신의 직장에서조차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좀 더 많은 보수를 주거나 좀 더 유명한 회사 주위를 우리 직원들은 기웃거립니다. 직원들을 떠받들 필요도 없지만 감정적으로 타박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생존을 고민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직원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작은 조직이면 작은 파동도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사장은 몰아치는 파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어야지 내부의 파동을 추가적으로 만들거나 증폭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의 위기의식을 고취하는 사장들의 은행들은 회사의 위기를 키울 뿐입니다. 회사 내부 공간을 목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장이어야 직원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사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수진 전법 잘 아시죠? 중국 한나라 유방의 대장군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싸우도록 함으로써 초나라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하는 전략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전법은 조직 내에서 종종 통용되는 기술입니다. 직원이 사고를 치면 사장은 그 직원을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럼 수세에 몰린 직원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해고까지 고려할 정도로 큰 사고를 쳤더라도 그를 너무 코너로 몰지 마세요.

사장과 회사에 대한 적개심만 키울 뿐입니다. 애플에서 아직까지 회자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홍보를 담당했던 앤디 커닝햄을 호출했는데요. 다혈질의 잡스는 그녀의 일처리 방식을 문제 삼더니 그 자리에서 해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당황한 그녀는 어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후 다시 잡스에게 대면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들어보니 그녀는 애플에 근무하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다양한 매체 책임자들과 쌓아온 친분, 스티브 잡스 개인에 대한 소문과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잡스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장을 협박한 것이죠. 그러자 잡스는 원래 그녀가 달라고 한 퇴직 1호금을 주는 것은 물론 그녀를 다시 고용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대부분 사장은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자신에게 논리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대든 그녀의 무기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사장이 직원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직원에 맞서는 것은 바람직한 전법은 아닙니다. 사장에게는 그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내지 마세요. 어떨 때는 직원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어떨 때는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사장들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란 기본적으로 조절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짧은 감정 배출이 나는 허망한 이익 외에 상당한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사장과 직원 사이의 신뢰도를 좌지우지하는 두 번째 요소는 만족스러운 보상입니다. 보상은 회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대기업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직원과 일해왔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그렇지 않죠.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장은 먼저 회사 사정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회사란 게 보이는 게 다는 아니라며 항상 어렵다고 강조해서 말하죠. 그리고 직원에게 희망 연봉을 물어보죠.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지면 사장은 한번더 태클을 겁니다. 너에게만 이 정도 맞춰주면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난색을 보이죠. 직원들은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다들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직원과 사장 서로 향해 툭툭 던지는 공격적인 말에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사장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연봉 협상, 대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봉 협상 자리에 직원이 원하는 최대치가 얼마인지 묻거나 사장이 줄수 있는 최소치가 얼마인지를 답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수준 정도까지 서로 양보할 수 있는지 협상을 하러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직급별 연봉 자료는 회사 규정으로 만들어 두세요. 연봉 협상 전에 직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말이죠.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기 직전에는요, 직원이 원하는 금액과 그리고 왜 자신이 그렇게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지난해 보여준 퍼포먼스의 디테일과 함께 글로 정리할 것을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사장도 비슷한 형식으로 그 직원에게 줄수 있는 연봉과 지난해 잘한 일과 아쉬웠던 것을 정리해서 서로 보여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연봉 협상의 자리가 색다를 것이고 협상자 모두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과급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과급은 회사가 올해 달성한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어 가지겠다는 사장의 마음가짐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일수록 성과급에

인색해집니다. 앞으로 회사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등등 이유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사회 직원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던 농로가 아닙니다. 아주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과 성과를 나누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떠날 이유는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회사의 성과문을 직원들과 나누어 주려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저는 자주 나누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주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주고, 백화점 상품권으로도 주고, 선물로 줘도 좋고요. 꼭 연말이 아니라도 업무에서 중간중간 성과를 보여주면 보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직급별 연봉 규정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했었죠. 하지만 성과급은 너무 공식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면 매출이 얼마가 된다면 얼마의 성과급을 주겠다, 아니면 세후 이익이 얼마가 되면 몇 프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조건과 단서를 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장은 조건문의 조건과 단서만 기억하고 직원은 그 결과물인 성과급 액수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런 조건문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오히려 갈등만 초래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사장의 입에서 성과급 금액이 언급되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내가 받아야 할 돈이 됩니다. 작은 회사에서의 성과급 꼭 필요하지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직원 관리로 고민하고 계신 사장들에게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직원 관리에 진심인 사장이 신뢰를 받는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저는 작은 회사 사장과 회사 운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드리고 있지만 사실상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는 분들 외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란 멀쩡한 자원을 비즈니스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효율이란 명목하에 주변 모든 것들을 쥐어 짜야만 돈이 됩니다. 그러니 모두 힘이 듭니다. 사업을 쉽게 하는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업의 시작은 사장이 정하지만 사업의 마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은 직장인처럼 힘들다고 사표를 낼 수도 없고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빨리 벌고 일찍 끝내고 싶었습니다.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에 온 그 옛날 광부처럼 마음이 급했죠. 50대부터는 전원주택에 들어가 책이나 읽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친구들과 바다 낚시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사장의 길로 접어든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 사장, 자판

알면 쉽게 정리 안 돼. 보통의 경우 죽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그래야만 정리된다. 내 사업의 마무리는 나의 선택과는 별개로 세상에 의해 결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지루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왜 사업을 시작했나 하는 강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급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납기 문제로 쌍방 모두에게 큰 손실이 생기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이럴 때면 몇 달간 마음이 무겁고 체중이 쭉 빠집니다. 비즈니스에서 생긴 문제는 100% 돈 문제이니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간 번 돈을 짧은 순간에 다 까먹을 때가 있고 사업 통장에 바닥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달 직원 월급을 어떻게 주나 두려움이 엄습하죠.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몇 번 생긴다면 사장의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집니다. 내 회사에 사표를 쓰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장은 아주 가끔 소시오패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편에게 위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장의 마음 건육을 위한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 거래처에 손실을 주었다면 믿고 오다를 밀어준 거래처 담당자는 물론 공급상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더욱이 서로 잘 알고 오래된 신뢰관계까지 있다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심껏 상대편에게 미안해하고 우리도 더 힘들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란 따뜻한 말만 해주고 사장은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밥 잘 먹고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 난관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월마트 오더를 진행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생산을 해주던 공장이 환경법 위반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영업정지가 된 적이 있는데요.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낫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 급히 작업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의 생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했던 그 공장은 퀄리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속 불량품만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낫기를 거의 까먹는 사이 베트남 봉제 공장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생산 라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제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잡히기 전에 충분한 원단이 봉제 공장 창고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단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 라인이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는 말 그대로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단이 나오자마자 호떡집에서 호떡 구워내듯 매일 비행기로 선적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생활을 하니 다들 지쳐갔습니다. 저도 밤마다 일걱정에 잠을 설쳐 몸은 피곤하고 짜증만 났습니다. 어느 날 저라도 이미 벌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최소한 아침에는 웃으면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저녁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항상 비행할 수는 없죠. 적당할 때 안전한 착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계속 고공비용을 했던 것입니다. 착륙할 생각도 못했고요. 심신이 거의 추락 직전이었습니다. 결심한 날 저녁밥을 먹은 후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내가 걱정을 더 한다고? 야간 작업반에 짜증이 깔린 전화 한 통 더 한다고? 작업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자들이 숙달되었고 퀄리티가 잡혀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고 대비해야 하겠지만 퇴근할 때는 최상의 경우만 생각하고 머릿속에 전원을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말처럼 쉽게 쿨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제할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은 아픈 가슴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조절할 힘이 없습니다. 예측도 어렵고요. 그냥 대응하기도 벅찹니다.

형님 사장 중에 사업에서의 웬만한 문제는 별것 아닌 듯 호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짓말입니다. 남의 문제는 원래 단순하고 해법도 간단한 법이니까요. 저도 10수년 넘게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내성은 좀처럼 생기질 않습니다. 어렵지만 사업상의 이런 업앤다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삶의 질감은 가죽옷에 가깝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드질로 더 유연해지고 고유한 색을 가지게 됩니다. 깨지고 피범벅이 될때 사장의 삶은 선명해집니다. 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은 아주 좋은 친구이고 스승이 됩니다. 남들 인생과 사업은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탄식이 나올 때면 서점으로 달려가세요. 조용히 자신과 관련된 내용의 경영학, 인문학은 물론이고 인생 선배들의 에세이까지 닥치는 대로 살펴보세요. 책은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사람들로 인해 발전되어 왔고 책은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을 왜 힘들게만 할까에 대해 고민할 때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박민규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저는 날아드는 모든 공을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품목, 바이어, 직원관리까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홈런도 펜스에 몸을 부딪히더라도 무작정 공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트 친 공을 잡기 위해 홈으로 몸을 날렸던 것이죠. 이 책을 보고 다시 되뇌었습니다. 모든 공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공 한두 개만 잡아도 됩니다. 우리의 퍼포먼스 판단 기준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했던 시간이 늘어나고 여유가 생깁니다. 사업과 인생에도 적당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장님이 세상에 나오겠죠. 자발적으로 나온 분도 있고 밀려서 나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들 중 일부는 큰 성공을, 또 일부는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성공은 또 실패로 항상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변동성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요인일 수 있지만 좋게 보면 무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장님들, 이 방송을 보는 지금 저랑 한번 웃어보시죠. 오늘의 한줄 리뷰는 느리지만 나만의 시간표에 맞춰 나아가자로 하겠습니다.

0: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2: 아, 전설의 물건이 파헤쳐군요.
0: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된 중. 가자, 가자!
3: 오, 좀 보자!
0: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기술 완전 작업 완료!
1: 볼록 볼록 볼록 볼록 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저기에서
3: 먹어.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4: 철원 평양은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5: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6: 엄마가 헐크된다, 헐크.
7: 냉장고를 개방해놓겠다는 거야.
6: 명분을 만든
5: 네, 명분이죠.
6: 거야.
5: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8: 멀어져 있네요.
9: 그 공간이, 그렇죠.
8: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
10: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겠어.
11: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12: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까지 부할 거냐.
13: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부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네. 거.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망망대해 같은 구름바다 사이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구례. 맑은 공기와 푸른 산, 섬진강이 어우러져 자연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곳. 한층 깊어진 봄의 기운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수위의 화려함과 향이 곳곳을 가득 메운 노란 물결. 벅찬 자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구례는 보고 싶은 고장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삼백리 벚꽃 축제에 산수유 축제. 하하하, 그죠. 그곳에만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1: 꽃보다 고무가 더 이뻐요.
2: 어, 그래요?
1: 네.
2: 이렇게 정말 오니까 너무 좋아요. 봄을 맞이하니까.
0: 구례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태는 어떤 조화를 이룰까요? 섬진강 따라 구례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사계절을 품은 섬진강이 흐르는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활기찬 삶이 피어나는 구례의 오일장으로 떠나봅니다. 예로부터 화개장터와 함께 영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시골장인 구례 전통시장. 하동, 곡성, 남원, 순천, 광양 등에서 사람들이 모여 활력이 넘치는 곳이죠. 지리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약초가 넘치는 약재 골목과 섬진강에서 나는 사계절 특산물이 결집하는 최고의 지역 장터입니다.
3: 물건이 싱싱하고 취향도 크고 그러니까 맞죠.
4: 아, 장미도 뭐 옛날 생각을 하면 구수하지요, 한마디로.
5: 다른 오일장보다 더 생동감이 있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로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도 착하고.
0: 분지 형태의 구례는 3도 5 구운이 만나는 교통 요충지.
6: 내놓기 좋은 거. 들어.
0: 그래서 영원함 지역 장군들에게 200년간 사랑받고 있죠.
6: 돌미나리,
7: 쑥,
6: 꼬돌배기,
7: 꼬돌배기,
6: 쑥꼬대기,
7: 쑥꼬쟁이.
0: 명산 지리산과 천혜의 자원 섬진강이 있으니 사시사철 성실을 이룰 수밖에요.
6: 양념장 만들어
8: 얻어가시는 거예요?
2: 예. 인심이죠.

0: 인기가 되셨네요.
1: 인심이 좋아갖고는 잘죠.
2: 참기름 맛있을 게 먹어보면 알아.
3: 참기름 한 병에도 200년 전통 불의 오일장은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4: 신랑 고향이니까 30년 넘었으니까 저도 고향 같죠.
5: 네, 맞지, 맞아.
4: 네.
2: 가세요, 좋은 것만 있어. 돈 벌어갖고 손자들 공부 가르치고 손자들 둘라고. 손자들 애국도 공부 둘이나 해주마. 95.
0: 우리 아드님들이 여기 이제 그만 나오시라고 안 하셔?
2: 아이고 왜 안 해? 못하게 못하게 해도 내가 집에 가 있으면 애나 치매가 와. 치매 안 오라고 나와서 말도 씹히고 웃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 장에 오면 좋아. 웃고 하루 해가 잘 가고.
3: 좋은 기운 받아가고 가족의 삶을 지탱해준 터전. 그 중심엔 정이 있습니다.
6: 세상은 일단은 저한테는 정이죠. 일단 정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없으면 즐겁고 반갑고.
3: 장만 보고 갈 수 있나요? 분에는 그냥 발길을 돌릴 수 없는 매력 넘치는 곳.
0: 손님들 많이 오세요?
6: 많이 오죠.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요. 근데 토요일 되면 많이 와요.
0: 그렇군요. 왜 이렇게 많이 와요?
6: 아유, 지대가 좋으니까 그러죠. 함사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좋으니까 그러죠. 경치 좋고 인심 좋고.
3: 이곳 장터에 평생을 바치고 배를 이어 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한결같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망치 소리 그칠 날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손끝에서 태어난 녀석들은 누군가의 밭에 쓰여서 풍성한 먹거리를 키워내겠죠.
7: 이건 얼마 시간인데요? 이건 어떻게요?
8: 우리가 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기는 계속 있었어요.
9: 계속 있어요?
8: 네.
10: 좀 뭐 한 50년 된 장차 생기면서 일제 시대부터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3: 강산이 여러 번 바뀌어도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늘 돌아오는 계절과 같습니다.
11: 예전에 그 진짜 그랬어요. 범을 안 잇는 게 쇠소리, 쇠소리.
3: 여기저기 들려오는 구수한 사투리와 정겨운 망치소리로 흥겨운 오일장. 이야, 구수한 냄새가 장터에 퍼져나갑니다. 뻥튀기 외길 인생, 불의 오일장의 명물입니다.
12: 장인 장모님이 한 5, 60년 하셨어요. 5, 60년.
0: 네?
12: 5, 60년.
0: 그러면은 지금 몇 년 정도 지금 배를 이어오시는 거예요? 40년이에요,
12: 한,
0: 지금?
12: 한 7, 80년.
0: 80년까지 하시면.
3: 흑백 사진 속 송순례 여사는 어느덧 할머니가 되셨고 뻥튀기를 튀겨서 키운 자식들이 가족을 꾸려 다시 내리받은 일. 착실하게 후계자 수업받고 일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면 그 옛날 남편과 일했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2: 나 혼자 그 오바달프도 담았고 버스도 싣고 불에 이제 터미널 들어갔고 이제 요 시장에 또 용감하고 나오고 이제 짊어지고 이제 그러고 댕기면서 됐어. 나 이제 나무가 멀르면 거시기도 또 안 멀르면 막 필필필필 연기가 나고 몰라 한방 들어가면 오래 됐지 뭐. 시방은 뭐 일도 없지 뭐.
13: 안 나오시면 찾아요. 어머니 왜 안 나오셨냐고 아프냐고 물어보셔.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좋죠.
3: 하하, 안부가 궁금해지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2: 이거는 오래됐고 얘는 조금 덜 오래됐는데.
3: 그 맛을 잊지 못해 긴 세월 변함없이 찾는 사람들 덕에 송순례 할머니 가족의 뻥튀기는 오늘도 힘차게 뻥뻥.
2: 집 지놓고 집도

0: 2층을 좁게 빼서 지놓고 논사놓고 요거 아들 딸 오남에 다 키워서 다이고 그렇게 좋은 장이지. 일생을 사는 장이지요. 최고로 좋은 장이라.
1: 장터 안 입소문난 식당은 장날이면 기다리는 손님들의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이리도 인기가 많은 걸까요? 자, 주인공 등장입니다. 하하, 눈으로만 봐도 숯불향 가득, 생선 바르는 소리까지 맛있습니다.
2: 식구들하고 관광차 식사로 왔습니다.
3: 어디서 오셨어요?
2: 저희들 울산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저희들은 남해에서 왔습니다.
1: 양념 돼지고기를 마음껏 감싼 불길이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간장 양념 맛이 입안에서 느껴집니다.
3: 숯불의 향이 들어가서 숯불의 향이 진해서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지글지글 구워낸 생선 부위의 인기도 쌍벽을 이룹니다.
4: 나물이 흔할 테니까 어느 가게 가든 다 있어요. 두릅, 치나물 전부 다 있어, 숯불대미. 근데 겨울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뜯어서 다 이렇게 저장을 해요. 뜯어와서 삶아갖고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겨울에 나가요. 그럼 겨울에 이런 나무를 못 드시죠, 그죠? 근데 저희 집에 오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5: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네.
4: 도적도 많이 캐고, 도라지도 많이 캐고, 삽조도 많이 캐고, 엄청 많습니다, 산에 가면은. 보물창고지, 보물창고 완전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지.
1: 그 귀한 산나물과 뿌리 채소들이 12척 반상을 이뤘으니 지리산을 통째로 상에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고기 한 점에 노릇노릇한 생선까지 아주 그냥 녹아버립니다. 게야 담백하다 담백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
6: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정말 약초 같은 건강해진 음식들이 있어가지고 이 문 앞에 딱 서면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집이에요.
3: 시장 사람들하고 그 사람 냄새나 풍기면서 그 할머니들하고 참 재밌게 지내고 또 시장에 오이 시장이 아주 또 무한한 발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또 젊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그냥 이웃과 그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행복하게 또 즐겁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구경거리, 먹을거리, 정이 넘치는 구례 오일장 놀러 오세요. 요요요. 이번에는 생명의 젖줄 섬진강으로 떠나봅니다. 고요히 흐르는 이곳에는 수많은 생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연생태 사진작가 신응섭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7: 바위에 이거는 수달똥입니다. 여기 비늘 있죠? 잉어. 여기 잉어 비늘이에요.
8: 배설을 할 때 비늘과 가시는 다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달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섯 개씩 있죠.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발톱이 날카롭거든요, 수달은.
1: 구례 섬진강에는 야생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수달을 처음 발견하고는 10여 년을 관찰한 신응섭 씨.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면 수달이 물속에서 헤엄친다는 증거.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에게 환경 오염은 재앙입니다.
8: 이 섬진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오래 갈 수 있냐는 것은 수달이 얼마만큼 많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날 것 같아요.
1: 섬진강 어류 생태관에서도 수달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야생에서 무리를 놓치고 구조된 녀석들이랍니다.
7: 반갑다. 주문해도 수커. 야생에서 보면 이 메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수달이.

0: 아, 이 친구 잘 쓰면 아직... 여기서만 이제 먹이를 먹는 경향이 있어요.
1: 야행성이라 야생에서는 주로 밤에 사냥하죠. 물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요 녀석들은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컷에게 밀리던 암컷이 유일하게 강해질 때는 새끼를 가졌을 때라는데요.
2: 그 수달도 보면은 암컷 개체가 한 1년 정도를 이제 수달 새끼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때는 얼씬도 못합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1: 섬진강에서는 새끼를 낳으려고 들어가는 수달의 굴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2: 사람을 보면은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에서 로드킬이나 아니면 사람 좀 그 좋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포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이 아이들한테는 맞습니다.
1: 본래 이곳은 섬진강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조류, 곤충, 식물, 파충류, 민물고기 등 130여 종 2만여 마리를 보존하고 있죠.
3: 물고기 어떻게 생겼어? 재밌게 생겼어? 웃기게 생겼어?
4: 웃기게.
3: 웃기게 생겼어?
5: 기분 어떠세요?
6: 아, 되게 좋은데요. 되게 생각한 것보다 엄청 고기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네요.
1: 우리나라 5대 강 중 하나인 섬진강은 유일하게 7수를 유지하며 깨끗한 자연 환경과 강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생물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7: 주로 이제 계곡 상류부터 해서 중류 하류, 그다음에 강 하류, 둥지에 서식하는 어류들을 단계별로 해발 마켓을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1: 자연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은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가 물려줄 유산입니다.
8: 우선 다양한 물고기를 애들이 가까이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9: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이 없죠, 섬진강 같이.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씩 와요.
5: 네, 왜 오세요?
9: 왜냐하면 철별로 또 풍경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또 얘들한테 자연 속에서 인공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정서에도 좋고.
1: 구례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섬진강. 자, 이번에는 강줄기 따라 흐르는 맛있는 산물 만나보시죠. 윤슬 일렁이는 강 위. 유유히 배를 띄운 어부를 만났습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아, 예.
10: 아니, 이거 뭐 잡으시는 거예요?
11: 아, 다섯 개 대체하고 있습니다.
1: 하동은 제첩, 구례하면 다슬기가 유명하죠. 수심이 꽤 깊은 곳까지 배를 타고 나가는데요. 강바닥에 깔린 다슬기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솜씨가 필요하답니다. 물속이 환히 보일 정도로 맑은 섬진강.
12: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돼요. 분위기가 오염이 안 돼가지고.
1: 일급수에서만 사는 다슬기가 섬진강에 많은 이유죠. 자, 이제 특별한 솜씨를 발휘할 차례. 일단 그물을 강물에 내려줍니다. 서서히 배를 움직여 그물을 바닥에 펼쳐주죠.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바닥을 긁어내듯 그물을 끌어줍니다.
12: 최대한 천천히 가가지고 그 속도에 맞춰서 그물이 바 위로 올라탈 수 있게끔 천천히 끌어줘야 돼요.
1: 그물은 수중에서 뜨기 때문에 무게감을 주어야 다슬기를 모을 수 있다는데요.
12: 이게 다슬기 따는 춥니다, 이게.
10: 아, 밑에 바닥에 깔리는.
12: 예, 예, 예. 추로에서 다슬기가 붙어 있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따고 나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다슬기가 그물망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1: 다슬기는 강 바닥, 울퉁불퉁한 돌 위에 붙어 서식합니다. 천천히 배를 이동하면 그 물추가 돌 표면을 쓸면서

0: 다슬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물 안으로 다슬기가 모이게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야, 잠깐 쓸었는데 벌써 그물 안 한가득이네요. 얼핏 봐도 꽤 많은 양인데 얼마나 채취했을까요? 와, 해가 무거워졌겠습니다. 야. 누나와 식당을 운영 중인 왕상윤 씨. 섬진강에서 채취한 다슬기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1: 1cm 이상 다슬기가 돼야지 그 납품으로 그 미약을 못 잡게 되죠. 적은 것은 또 선별해서 살려주고 큰 것만 이제 납품하는 거죠.
0: 세척 작업을 마친 다슬기는 바로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2: 삶아낸 겁니다. 잘 깎게요.
3: 이거 갖고 어떻게 하세요?
2: 까야죠.
0: 다슬기 속을 분리하는 작업은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다는군요. 수고스럽게 일일이 바늘로 빼내야 한답니다.
2: 이게 나와야 제대로 된 고등이에요. 꼬리 여기까지 다 나와야 돼요. 뭐.
0: 캬, 껍질 모양 그대로 쏙 빠졌네요.
2: 고기 맛있어요. 이거 고소. 탈모. 고개 목, 목이 아프죠. 이렇게 숙이고 쳐다보니까. 스마트폰 볼 때 난 건데 요거 고동만 까면 아파요.
0: 섬진강에서 채취한 다슬기는 유난히 진한 녹색을 띠고 풍미가 좋답니다.
3: 나에게 구례는 어떤 것이에요?
2: 보물 같은 존재. 다슬기로 인해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해드리니까 손님들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0: 이제야 겨우 재료 손질이 끝난 셈입니다. 끓는 물에 숙성시켜둔 반죽을 똑똑 떼어넣고 다슬기 수제비를 만들 참인데요. 다슬기만 넣어도 고기 육수 못지않게 뽀얀 국물이 우러나죠. 해조류에 채소까지 곁들이는 다슬기 수제비. 다슬기로 우려낸 육수에 한 번도 고명처럼 다슬기를 얹어줍니다. 이번에는 다슬기를 새콤하게 무쳐내고 고소한 참기름에 통깨도 톡톡. 채소와 곁들여 먹는 다슬기 초무침 드시겠습니다. 자, 다슬기로 차려진 한상. 예로부터 피로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다슬기. 초무침은 흰 쌀밥에 쓱쓱 비벼주세요. 이어.
4: 좀 건강한 거 먹는 느낌 같은 느낌?
5: 입에 침이 엄청 고여요 지금. 새콤한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0: 다슬기의 식감이 느껴지십니까?
3: 맛있어요?
5: 네. 엄청 맵지도 않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닌 것 같고 각 집집들마다 다 맛있었습니다.
0: 다슬기 수제비 국물 맛은 어떨까요?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대사리 수제비는 얼큰하고 맛있고요. 초무침은 새콤해서 입맛을 돋아줘요.
0: 손님들 엄지척에 보람을 느낍니다.
1: 뭐 나의 뭐 어쨌든 뭐 삶의 제출이죠. 뭐 이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그냥 뭐 안 아프고 그냥 무난히 그냥 힘 닿는 때까지 일하는 게 뭐 목표죠 뭐.
0: 섬진강 줄기 따라 인생도 흐르고 고마운 자연에 감사하게 됩니다.

0: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1: 아내를 사랑하고
2: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삽질이가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3: 그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체질보 쫀득한 가마 속박 그대로 모든 열원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체질보 쫀득한 가마 속박 그대로 모든 열원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0: 굿네이버스.
1: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고려의 명산 오산. 극기암 절벽에 지어진 신비한 암자 사성암과 고려 자연에 안겨 행복을 찾은 가족 이야기.
1: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2: 아내를 사랑하고
0: 향나무 숲을 일구고 구례의 산천이 좋아서 귀천한 사람들.
3: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사투리가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4: 그냥 갑자기 인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구례의 올레.
0: 하늘과 바람과 햇살이 좋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준 제2의 고향 구례. 그 인생의 향기를 찾아가 봅니다. 수많은 자생식물이 서식하는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오봉산 자락 남바람꽃 자생지를 찾아갑니다. 계절마다 기다려지는 꽃 만개하고 봄 향기 가득한 구례의 자연. 무심히 지나치면 모르고 느리게 천천히 걸어야 볼 수 있는 꽃나무와 야생화들이 소리 없이 자랍니다. 그 중에서 구례 오봉산 기슭에 귀히 여겨지는 야생화 남바람꽃이 있습니다. 희귀식물 위급종으로 지정된 남바람꽃. 이를 지키기 위해 남바람꽃 보존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6: 여기는 대한민국 4개밖에 없는 남바람꽃 서식지 한 곳이거든요. 순창하고 함안하고 제주도하고 여기 곳인데 여기는 이제 오봉산하고 여기 섬림과 사이에 서식된 곳에서 우리 회원이 21명이 같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8: 네, 안녕하세요.
7: 네. 아직 꽃이 아직도 싱싱하네요. 네. 김성아 의원님도 고생하시네요.
9: 네.
7: 꽃 보러 오시는 분들 우리가 가이드 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또 다음에 기록을 남겨두면은 다음에 또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저희가 연락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구례 남바람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0: 보전의 회원이자 야생화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김인호 씨를 비롯해 해마다 수많은 사진작가가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7: 남바람이라는 의미가 남쪽에 피는 바람꽃이에요. 피어날 때는 뒷면이 핑크빛이어가지고 제 표현으로는 뒤태가 아름다운 여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0: 꽃받침 뒷면이 분홍빛을 띠어 천진난만한 여인이라고 하죠.
10: 이 바람꽃들이 특징이 다른 풀들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꽃 피고 씨 맺히고 사그라져요.
0: 1942년 최초로 발견된 서식지가 구례.
6: 이 구례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이죠. 딴 건 없습니다.
0: 자생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야생화다 보니 더욱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10: 올해는 또 어쩐가 또 내년에는 어쩔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우리가 올 수 있는 또 이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요.
7: 귀한 꽃밭이니까 좀 많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꽃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전 활동을 하고 있죠.
0: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멈춰서서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에는 문청면으로 향해봅니다. 구례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다는 곳이 있다는데요. 대문을 들어서면 자연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정원 한가운데 한옥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시는데요.
9: 좁아서 자리가. 아, 어서 오세요.
11: 맛있겠다. 맛있겠다.
0: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차와 간단한 디저트를 즐기는 카페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가장 편한 곳,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11: 도시의 문법은 편안하고 일단 좀 개방감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약간 꽃밭이 아기자기하게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뭔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그런
12: 저희 친정집에 온 그런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금도 저렇게 장작이 있거든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0: 구례의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차와 디저트를 만든다는데요. 가족의 귀촌은 어머니의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차례 손님들이 다녀가면 카페는 집이 됩니다. 어머니가 귀촌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삶.
1: 이게 더 현실적일까 봐.
11: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1: 꽃들 니들이 마음대로.
9: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뭐든지 옛날부터 그래서 구례도 내려오신 것 같고 저도 그런 거 영향 받아가지고
0: 정해진 틀 없이 인위적인 꾸밈 없이 자연처럼 살고 싶어서 내려온 구례.
1: 그래서 해마다 이게 그 새봄이 되면 나는 위치가 달라져서 저도 궁금해요.
0: 그런 어머니의 구례 생활을 지켜본 두 딸은 얼마간의 망설임 끝에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귀촌했습니다.
1: 금방울 꽃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 아직 조금 덜 피긴 했는데 그래 오늘도 또 행복해져 올해도 고맙습니다.
9: 그래서 행복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엄마가 맨날, 매년 이렇게 빌어주니까.
1: 그래, 올해. 반드시 행복합니다. 올해는 꽃이 많이 안 피었어.
9: 진짜 조금 폈네, 이번에.
1: 그러게. 꽃이.
9: 갑자기. 너무 이상해, 너.
1: 해마다 받는 건데, 올해는 다르지.
9: 오늘 좀 이상하네. 아기 생기고 받아가지고.
13: 오. 임신하셨어요?
9: 네.
13: 축하드립니다.
9: 감사합니다.

0: 느낌이 좀 달라요?
1: 네, 많이, 많이 달라요.
2: 첫째 따님은 일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구례에서 갖게 됐습니다. 디자이너였던 동생은 언니의 웨딩드레스를 손수 만들어 주었죠.
3: 꽃말대로 반드시 행복해진다. 늘 말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대.
2: 아침마다 전하는 행복 한 송이.
3: 꽃 한 송이 건네주는 그 엄마 마음을 읽어주니까 그게 고마워요. 그게. 그만큼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1: 여기 와서 이불 빨래 하는 거 돕고 이러면서 빨랫대 노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2: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이 구례에 오니 그야말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됐습니다.
4: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3: 아, 우리 집도 좀 그런 친정 같은, 여자들에게 편한 친정 같은 그런 공간이어서 누구든 그렇게 편하게 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2: 나는 자리, 피는 모양이 해마다 다른 풀과 꽃처럼 그런 삶을 구례에서 찾았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문청면 오산 기암 절벽에 지어진 작은 암자 사성암입니다. 서기 544년 연기조사가 처음 건립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된 사성암은 가을이면 운무가 내려앉은 풍경이 장관을 이루죠.
5: 한 2km 넘은 것 같아요. 2.2km인가 그렇거든요.
3: 올라온 거죠.
5: 네, 저는 거기를 올라왔다는 게참 신기해요.
3: 그러니까 해발 한 500m.
5: 네, 500m.
2: 구례 자연 해설사 임세웅 씨.
5: 담쟁이 넝쿨이에요. 여기 가을에 되면 새빨개 물들거든요.
3: 어우, 이쁘겠다.
5: 예, 네, 그런데다가 저쪽으로 이제 해가 딱질때 사진이에요. 하나, 둘, 셋, 짠.
6: 이야, 멋있다.
1: 진짜 소리 질러야 되네.
5: 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1: 잘 찍으셨다.
5: 바로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3: 벽은 빨갛고.
5: 네.
2: 구례 자연에 반해 귀촌한 후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구례를 알리기 위해 열정적입니다. 사성암의 사계는 놓칠 수 없는 경관이죠.
5: 그냥 멍 때리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이 자리가 저의 그 아주 그 사진 찍는 자리.
2: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의상대사 네 분의 고승이 수도했다는 사성암.
5: 이분의 손 모양을 유심히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뭐 이렇게 약병 같은 걸 들고 계세요. 컵 같은 게. 근데 저거를 보통 이제 이 불교에서는 약사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명칭이 약사 부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관장하는 거는 우리 일반 중생들의 건강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이 모습만 보더라도 막 이제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2: 마의 열의 입상 약사전은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5: 이 전체 바위를 소원 바위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그 요 왼쪽에 있는 큰 바위 저 뒤쪽에 가면 이렇게 벌어져 있대요. 한 1m 정도가. 그 옛날에 구례 사람들은 거기를 이렇게 뛰면서 간절한 걸 기도했대요. 띤바위라고 불리다가 아무래도 그냥 띤바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원바위가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원바위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2: 수많은 염원이 넘치는 이곳에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찾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5: 이 자리에서 오시면 여기서도 저처럼 한번 서보실래요? 이 방향으로.
3: 엄청나. 확실하네 여기는.
7: 뭘 보셨어요?
3: 네, 봤어요. 사람 형상이 있어요.
8: 이 중간 거.
3: 네.
5: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원을 딱 빌고 오신 분들이 이분을 딱 찾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남북 통일을 소원을 비셨는데 남북 통일이 조만간 될 것 같아요.
8: 조만간 될 거예요. 할렐루야.
2: 하하,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정상입니다.
5: 섬진강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들녘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능선이 지리산 노고단 능선이에요. 거기 오른쪽에 그 높은 봉우리가
8: 노고단이죠.
2: 불에가 품어준 따스함 때문에 고향으로 삼게 됐다는 임세훈 씨.
5: 불에라는 곳이 저희 가족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8: 고향 같은 느낌. 그런데 고향 같은 느낌인데도 화려하지 않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 그래서 좋습니다.
2: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회를 알아갑니다. 다음으로는 광희 면으로 가볼까요? 사람들에게 향을 선물하는 특별한 정원이 있다는데요. 토종 향나무, 서양 향나무 등 천여 그루의 향나무가 울창한 천 개의 향나무 숲입니다. 숲을 가꾼 손길은 젊은 귀촌 부부로부터 시작됐는데요.
9: 이렇게 안쪽을 좀 쳐줘서 이렇게 바람도 통하게 하고 네, 그런 목적으로 전지를 합니다.
2: 덜컥 나무 농장을 매입해 정원을 만들겠다는 남편 말에 아내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9: 그래도 공감하는 것들이 같고 또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정원도 같이 가꾸고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2: 남들에겐 힘들어 보이는 작업, 부부에겐 힐링입니다.
9: 이 숲을 걷다 보면 향기가 굉장히 은은한 향기가 나거든요.
10: 저는 저 혼자서 그냥 조용히 햇살 아래서 풀을 뻗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2: 자연의 신비는 때로 어떤 조경사보다 뛰어나죠. 아무 도움 없이 사랑의 마음을 그려냈습니다.
9: 전지를 하지 않아도 한 그루처럼 이렇게 고르게 딱 자랐거든요. 이게 가운데는 일조량이 많고 양쪽은 일조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는 수고가 높게 자라고 양쪽으로는 낮게 자라고 그렇게 해서 한 그루처럼 이렇게 어우러진 겁니다. 이게 하트는 되게 좋은 모습이잖아요. 뭐 사랑의 의미도 있고 행복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향나무 숲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입니다. 이 은목사가.
2: 마치 서로 사랑하라고 속삭이는 듯하네요.
9: 이것은 이제 수선한데 다 피고 이제 졌는데 이제 내년 봄을 위해서 여기 쪽에다가 심어 놓으려고.
2: 점점 첫눈이가 많아지자 부부는 욕심을 내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이곳에 머문 시간만큼은 마음에 꽃이 피도록 하고 싶답니다. 부부의 바람은 불의 자연이 도와주겠죠.
9: 이 계절이 좋다.
8: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아무 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9: 자연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 제가 가장 좋을 때는 저희 남편이 행복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 우연히 여행했던 불회에서 다른 삶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귀촌을 결심하고 가꿔낸 숲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죠. 그리고 부부에게도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마서면을 지나 토지면으로 가봅니다. 불의 작은 시골 마을에 귀촌한 한의사.
11: 가자. 사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저기 졸졸 물 흐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

0: 강아지랑 걷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조용히 물이 흐르고.
1: 다섯 가지가 좋아서 오미 마을로 불리는 곳.
2: 앞에 내 꼬락물이 좋고 지 산세가 좋고 또 앞들이 좋고 사람이 좋고 인심이 좋고 그래서 다섯 자에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오미 마을이라 그렇게 짓다네요. 옛날에.
1: 오미 마을의 유일한 한의원이 운영 중입니다.
2: 원장님. 저 사모님이라 요 집이. 원장님 마늘인데 내가 그냥 인형 딸매기로 살아. 한 동네 사 함께. 한 동네라요.
3: 어른들한테 잘해요?
2: 잘해.
4: 가끔 가다가 그냥 제가 같이 와요. 그냥 동네 말동무도 할 겸. 네.
0: 정신없이 바빠요. 주말에는 보약 주는 환자들이 좀 와가지고요. 얼른 오세요.
2: 예.
0: 얼른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2: 얼른 좋아지게 놔줘야죠. 예예.
0: 확 나지게 해드릴게.
1: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 꼭 한의원에 들려 침을 맞는답니다.
0: 허리가 많이 아프면은 통증이 다리로 내려와요. 따끔해요.
1: 효과를 톡톡히 보신다네요.
3: 알았군요. 동네에 한의원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2: 예, 가까워서 좋아.
0: 예, 예, 그렇게 일어나면 힘들어요.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
2: 그런 게.
0: 딱 일어나면은 허리 건강한 사람도 아파요. 예,
2: 일어난 것도 같이 해줘.
0: 예.
2: 개안해요. 다리가 막 저리거든. 겁나게 저녁으로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맞고 나면 이상 서러이 보더라. 금께 와. 그 재미로.
1: 둘의 토박이든 귀촌인이든 가족처럼 지내는 주민들.
5: 날씨가 너무 좋다.
1: 동네 나들이를 다닐 때도 살들이 모시고 다닌답니다.
6: 어서 오세요.
7: 네, 우리 커피 마시러 와요.
6: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7: 예. 작년에 보고 처음 보여.
6: 예, 맞아요.
7: 어때, 두째는 잘 있어?
6: 예, 항상 생각하지요.
7: 그러면 됐어.
1: 집안 사정까지 다 아는 사이죠.
7: 왜? 이 손 들어온가?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8: 좋다.
7: 한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 그들스라 이 속을 보자. 여기까지 할게.
8: 박수! 박수!
6: 앵콜!
7: 앵콜! 내가 저는 몰랐대. 나중에 알고 본 게 가스 이상 가고 소리꾼이라.
8: 어머니 누가 더 이뻐요? 여기 이뻐요? 제가 더 이뻐요?
7: 둘 다 예쁘다.
6: 멋있는 답이네.
7: 네. 둘 다 예뻐. 너무 저
1: 시골 생활을 동경하다가 구례와 도시를 오가며 생활 중이라는 박영녀 씨.
9: 일주일에 5일은 금요일까지는 그 광양에 살고 여기 이제 금, 토, 일 여기 와요. 구례는 저기 그냥 멍 때리기 좋은 곳.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다고 가면 되게 좋더라고요.
1: 카페 사장님 역시 구례 산천이 좋아서 오셨다는데요. 은퇴 후 좋아하는 커피 만들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택한 귀촌이었습니다.
6: 사이폰 추출 방식인데 진공을 해서 기압에 의해서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향이 예 아주 깊어요.
9: 신중한 첫 모습. 와 회장님 박수 쳐.
6: 맛이 좋으니까 동네 분들이 오시면은 가끔가다 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7: 그래요?
1: 오미 마을 사람들을 매료시킨 커피 한 잔. 그렇게 어울리는 사이 어느덧 구례 사람이 다 되었답니다.
6: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삽질이가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7: 봐봐.
1: 귀촌 생활의 매력 중 하나. 자연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것.
7: 맛나네.
9: 맛있어. 아무것도 안 줬는데 지 혼자 이렇게 컸다니까. 이거 아주 정말 맛있겠대.
1: 모였다 하면 마음이 즐겁고 입이 짓궂어집니다.
7: 회장님, 특허지라고.
8: 아이고,
7: 고마워요.
9: 우리, 하나, 둘, 셋.
7: 야!
9: 우리
10: 우리 왕아님 건강하세요.
2: 예, 고마워요.
9: 여기가 행복마을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예, 아프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귀촌이나 이렇게 귀농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 예, 그런 게 좋죠.
2: 서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단합해서 화합은 약간 좀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가면서 어서 살기를 바래요.
1: 참 가까이 더 있는 행복입니다. 산천이 좋고 인심도 좋고 자연을 벗삼은 삶이 좋은 곳, 자연으로 가는 구례가 있습니다.

0: stone.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1: 성경을 도시 2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다이얼 서큘레이터와 냉각 패드로 더 차갑고 더 강력하게 급속 냉각 핸디 선풍기까지 모두 무료.
2: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예. AIA 생명
2: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네.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9: 복잡한 일상 속 묵직한 깨달음을 얻고 싶을 때 EBS와 함께하세요. 상상 속에만 있던 미인들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고? AI 기술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전의 장벽을 허무는 시간.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노벨상 수상자, 세계 최고의 석학, 문화예술 거장들이 전하는 명강연.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0세 시대, 시니어를 위한 15분 인생 수업. EBS 평생학교. 당황하는 청춘들을 위한 각 분야 인생 선배들의 현실 조언. 기획가면 청년에게. 대한민국 대표 지식 채널 EBS.
10: 안녕하세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0: 시각장애로 눈이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부모님의 눈이 되어주는 삼남매가 있는데요.
1: 여기 앉으세요, 아빠.
2: 여기?
1: 네네. 네. 엄마, 아빠 여기 앉아 계세요. 놀다 와도 돼요?
2: 멀리 가지 마.
1: 네.
3: 어디 쪽 소리 들려?
4: 작게 들려.
3: 지금 이 새소리 때문에 애들이 지금 내 전방에는 없는데.
1: 오빠가 미끄럼 채워줄게.
0: 시력이 좋지 않은 막내 지우를 따라다니며 지키는 첫째 지원이.
1: 다칠까봐 걱정돼요.
3: 왜요?
1: 빛에 눈 빛 맞으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0: 앞이 보이지 않는 아빠도 살뜰히 챙기는 착한 아들입니다.
1: 아빠는 계단 내려갈 때 힘들고요. 엄마는 빨래나 청소 이런 거 할 때 힘들어 보여요. 엄마 아빠가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눈이 되어주고 싶어요.
0: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빛이 되어 살아가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매일이 두렵고 험난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계단 하나, 문턱 하나도 예측하기 어려워 늘 불안과 긴장이 연속일 텐데요. 오늘 만나볼 가족은 시각장애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부부와 세 아이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섯 식구인데요. 그런데 부부에게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시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의 한 임대주택. 이곳이 다섯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침부터 옹기종기 모여 노는 삼남매.
5: 봐봐, 입이 벌렸지? 자석 고이지? 자석 벌리면 이걸 이걸로 봐봐. 이걸로 낚시해가지고 잡아서 여기 놔두면 돼.
0: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장난감 낚시 놀이인데요. 둘째 지민이와 막내 지우도 물고기 잡기에 푹 빠졌습니다. 아직 모든 게 서툰 지우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두 오빠가 함께인데요.
6: 이거 먹어요.
7: 지우 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6: 그건데요.
5: 진짜 뭐?

0: 이목구비.
1: 힘들지 않아요?
0: 아니요, 안 힘들어요. 동생들이 귀여워서 괜찮아요.
1: 동생들 귀여워요?
0: 네.
2: 지민아, 지우야, 기저귀 갈자. 기저귀 갈자.
3: 그래요.
2: 지우 또 바로. 이리 봐. 아, 예. 아, 이리 봐.
4: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감각의 의지에 살아가는 엄마 인숙 씨. 아이들을 돌볼 때의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매번 수차례 확인해야 한답니다.
1: 어머니.
0: 나왔다.
1: 어머니, 지금 콧물이 좀 나는데.
2: 아, 그래요?
4: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제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2: 했나? 모르겠네. 뭐야, 꿀쩍꿀쩍한 거 막.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으니까는 뭐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예 보기가 힘들어요. 뭐, 날씨가 무우한 것처럼 보여서 따라 돌아다니기 힘들고.
4: 그래도 매일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피려고 노력합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사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나서는 아빠 태규 씨. 태규 씨 역시 앞을 보기 힘든 중증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게 많지만 고생하는 아내와 귀여운 삼남매를 위해 식사만큼은 아빠가 꼭 챙긴다고 하는데요. 눈 대신 손끝의 감각과 소리를 따라 오늘도 가족의 하루를 준비합니다.
5: 저는 빛하고 어둠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손으로, 촉감으로 다 확인해야 되고요. 아이들 이렇게 구워주는 것도 좀 뜨겁긴 하지만 손이 일일이 이렇게 잡아서 뒤집지 않고서는 아이들 뭘 해줄 수가 없어요.
6: 엄마한테 김 어딨냐고 물어봐.
0: 잠깐만요. 여기요.
6: 김 잠깐만 있어봐. 아빠 이쪽으로 좀 줘봐봐. 아빠 여기 식탁 위에 올려놔봐. 어딨어 김? 김 어디?
0: 여기요.
6: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눌러 이렇게. 그리고 이 너비하니를 한쪽에 올리는 거야. 그치?
0: 네.
6: 너무 많이 넣으면은 커져버려.
4: 아직 어린 나이지만 부모님의 어려움을 아는 지원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인데요.
6: 아빠가 이제 시력이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가 아빠 대신 많이 해주려고 해요. 스스로도 그런 거를, 그런 게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좀 기특하죠.
0: 아빠가 계단 빨리 내려가다가 넘어진 적 있거든요. 눈이 안 보이니까 부딪힐까 봐 겁나서 도와줘요.
4: 아빠와 지원이의 정성이 가득 담긴 마음 따뜻한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2: 지우 여기 있네. 지우 여기 있네. 그 커.
0: 응?
2: 커 여기 놔두고 엄마가 잘라줄게.
0: 응.
2: 이거는 지우 입에
0: 여기요.
2: 들어갔습니다.
6: 아? 작은 건데? 해줘야지.
2: 아.
0: 재밌어요.
4: 요즘 부부의 가장 큰 걱정은 지우의 눈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안경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2: 잘 닦인. 잘 닦인.
0: 지우야. 안경 끼자.
2: 지우야, 안경 끼고 가자.
0: 안경 끼고 우야 가자.
3: 우야?
0: 어, 안경 끼고 우야 가자. 지우야, 우야 가자. 뒤로 들어. 뒤로 들어.
2: 아, 여기 있다, 구멍. 지우야, 손 대면 안 돼?

0: 안 돼. 됐다.
1: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시력 저하에 마음 졸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주야, 이거 엄마 따라해봐. 안경.
2: 안경.
0: 초고도 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끼면은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러니까 애가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끼게 됐어요.
1: 이러다 엄마 아빠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부모의 걱정은 깊어져만 갑니다. 시각장애로 늘 어둠 속에 살았던 부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절망감도 컸지만 더 힘들었던 건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3: 저는 천천히입니다. 당황할 때부터 이랬어요. 저희 생모는 제가 두 살 때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셔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근데 또 친아버지조차도 제가 14살 때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천주교 재단 아래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동사무소에 좀 가려고 분식집에서 어디로 가면 되냐고 좀 여쭤봤더니 문도 안 보이는 게 집구석에 뭐 처박혀있지? 이런 말을 좀 듣고 좀 안타까운 게 사회가 좀 아휴 좀 그렇네요. 아니 괜히 생각하니까 아무튼
1: 그런데 부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둘째와 달리 막내 지우의 눈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부부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엄마하고 아빠하고 건강했으면 지우가 이런 것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건강하지 못해서 흘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3: 근데 대학병원 가서 이래저래 검사를 하고 애 이제 동공을 키우고 그 결과지에 대한 검사 병명을 이제 들었을 때 무너진 줄 알았죠. 아니 아빠인 나야 씨도 힘들게 살아왔고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지우는 주기적으로 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지우의 울음소리에 엄마 아빠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1: 지우 한번 볼까요? 안녕? 이거 한번 보자. 얼굴이 변할 거예요. 옳지. 잘했다. 이거 한번 볼래요?
2: 응.
1: 응, 잘했어. 색소망막병증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RP65라는 이제 유전자는 또 치료법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게 2024년부터인가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3: 네.
1: 지금은 2천만 원, 3천만 원.
3: 지원이요?
1: 네, 아니요. 환자부 부담금이.
3: 아, 본인 부담금이요?
1: 예. 예.
0: 2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용. 부부가 감당하기엔 힘든 금액입니다.
1: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색소망막병증을 앓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초고도 근시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이세요. 두 분의 유전자가 지금은 좀 공교롭게도 지우한테 같이 다 있지 않을까. 어머니의 이제 초고도 근시에 대한 상황은 지우한테도 똑같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7이라는 이 근시 도수가 아마 성장을 하면서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만약에 유전자 검사에서

0: 그러니까 고통을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1: 오, 이쁘네.
2: 여기 돼.
3: 네, 안 뜨고 앉히시면 될 거예요.
4: 지훈아. 지훈아. 이거 라벨 뜯어야 되는데, 라벨 뜯는 것 좀 도와줘.
5: 네.
4: 뜯고. 지민이도 같이. 이거를 뜯어서 엄마한테 주 여기 봉지에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요.
6: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의 손은 바빠집니다.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얼마 전부터 페트병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든든한 두 아들도 함께입니다.
7: 1층에 그 식당 그 사장님께서 이걸 모아가지고 저에게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 라벨을 뜯어서 찍을 텐데 가면은 이게 하나에 크기 상관없이 10원을 줘요. 그래서 돈을 하나하나 모아서 애들 간식비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4: 우와, 감사해요. 이거. 감사합니다.
6: 아이들이 함께 도와준 덕분에 혼자였다면 한참 걸렸을 일이 오늘은 금세 끝이 났습니다.
5: 많이 했어요.
4: 한번 넣어보자.
6: 라벨을 뗀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돼 현금으로 환급받는 거라는데요.
7: 오늘 30개 들고 와서 30개에서 300원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아놓은 게 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애들 간식 사주려고요.
8: 과자랑 음료수 먹고 싶어요.
6: 아이들이 좋아할 생각에 엄마의 발걸음도 모처럼 가볍습니다. 그날 오후.
4: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6: 아빠 태규 씨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외출에 나서는데요.
7: 우리 애들 때도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애기 아빠가 책임감이 좀 강해하거든요. 강의가 요즘 없어서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가는 것 같아요.
9: 오른쪽에 방향 있고요.
10: 아, 됐어. 노트북 연결해 주세요.
9: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11: 상인 씨께서는 강사로서 오늘은 다른과 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려 하는데, 자, 오랫동안 사회에 제약을 받는 자, 뭐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요양으로 가죠.
6: 태규 씨는 10년 넘게 프리랜서 장애인 인권 강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데요. 인종차별. 하지만 최근엔 온라인 강의가 늘어나면서 대면 강의의 기회가 줄어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10: 큰애 같은 경우는 영어 학원을 가고 싶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못해줘서 좀 미안하고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저희 현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좀 많이 아프네요.
12: 치킨 사들고 왔으니까 치킨 먹어야지.
13: 들어, 자, 치킨 먹자. 아빠, 콜라도 먹어.
6: 오늘은 강사일로 번 수입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왔습니다.
12: 맛있게 먹어.
13: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5: 잘 먹겠습니다.
12: 지미치우는? 응? 잘 먹겠습니다, 아내.
13: 잘 먹겠습니다.

0: 얼른 먹어.
1: 맛있다.
2: 오랜만에 먹는 치킨에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 콜라 뭐 먹었어 그때? 짜장?
0: 치킨!
1: 치킨!
0: 그렇지.
1: 맛있어?
0: 맛있어?
1: 맛있다.
0: 오, 맛있어?
1: 응. 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얼마큼 맛있냐면 100점이에요. 아빠가 자주 사다 주시면 좋겠어요.
2: 아이들 웃음에 엄마 아빠도 덩달아 행복해지는데요.
3: 못 마치니까는 음료수 같이 먹어.
4: 앞으로도 이렇게 아이들과 소소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또 바람이고. 더 이상의 뭐 행복이 더 있을까요? 이것보다?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가족. 부디 부부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동생들까지 챙기는 지원이가 참 기특하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지훈은 초고도 근시로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치료 가능성은 있지만 2, 3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비를 가족에게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현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지만 새 아이의 양육비와 생계비만으로도 늘 빠듯한 형편인데요. 여기에 프리랜서 강사인 아빠의 수입까지 불안정하다 보니 지우의 치료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지가지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방송에서는 전남 진도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중학생 영우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고 늘 할머니 걱정이 먼저인 영우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가족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지원이는 엄마 아빠의 눈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7살 아이의 그 한마디에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우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지금처럼 웃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마음을

0: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선생님이 밥을 알아볼게. 아주 아주 긴 낱개를 꺼내야 되겠다.
2: 정면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위를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해서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고개를 못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예,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우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치료를 잘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 수 있게 생활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3: 혜리야, 혜리야, 혜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4: 열어! 엄마가 헐크된다, 헐크!
5: 냉장고를 개방해 놓겠다는 거야. 명분을 만든
6: 네, 명분이죠.
5: 거야.
6: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7: 멀어져 있네요.
8: 네, 공간이 그렇죠.
7: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
9: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어.
10: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9: 아, 그래.
11: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까지 뭐할 거냐.
12: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네. 거.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4: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5: 아, 뭐야 이거?
4: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자스키를 타볼까? 씽씽. 우와, 재밌다. 난 또 탈래. 자, 올라가 볼까?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려워. 윤희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 우와! 너무 믿나! 우와! 누님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나 스노우무빙 탈래! 우와!
1: 세월호 타요 스노우무빙!

0: 멋지다. 우와, 요한님 요한님 저 스노우몹을 타고 싶어요.
1: 어 탄다면
0: 네 맞아요 저 탄다면이에요. 저 스노우몹을 태워주실 거죠?
1: 네 지금 순찰이 끝났으니까 제가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0: 우와.
1: 자 준비됐죠? 자 출발. 네,
0: 출발.

0: 여기가 상황실이구나. 어, 요원님, 요원님. 저 스노우모빌 너무 재밌어요. 한 번만 더 타게 해주세요. 한 번만.
1: 스노우모빌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탈 수가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1: 하지만 일일 구조요원이 되면 탈 수 있는데 한번 일일 구조요원을 해보실래요?
0: 아, 일일 구조요원이요? 해볼래요! 해볼래요! 시켜주세요!
1: 그러면 간단한 응급처치를 연습해보고 같이 출동합시다.
0: 네, 알겠습니다.
1: 슬로프에서 팔을 다치신 분들한테 사용하는 도구인데 간단하게 팔을 대고
2: 쉬고
0: 괜찮으신가요?
1: 아유, 간단하게 잘 고정된 것 같아요.
0: 아, 몇 점 주실 건가요?

0: 자, 아픈 다리는 살살 살짝 들어서 주시고 살짝.
1: 살짝 들어주세요.
0: 자, 부목을 대신 다음에 위쪽부터 하나 대주고.
1: 네.
0: 아래쪽 붙여주고.
1: 네. 자, 괜찮으신가요?
0: 아, 괜찮습니다.
1: 아, 잘 고정됐나요?
0: 네, 잘 됐습니다.
1: 아, 이거는 몇 점 주실 건가요?
0: 이거는 95점.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출동해도 되겠습니까?
0: 예, 출동하셔도 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센터가 사발시 송신하십시오.
0: 송신하세요.
2: 핑크슬로프 부산제 발생했습니다. 출동 바랍니다.
0: 네, 출동할게요.

0: 안녕하세요.
1: 그냥 넘어졌어요.
2: 네, 제가 조금씩 움직여볼게요.
0: 이럴 때는 부목을 해서 의무실로 옮겨야겠죠?
2: 예, 맞아요.
3: 최신범대원.
4: 최신범대원.
5: 도시앱쇼 베트남 사무실입니다.
4: 핑크슬로프 하단부로 킥스프린트 토박원 이동 바람.
5: 핑크슬로프 하단부 킥스프린트 토박원 이동 확인했습니다.

0: 자, 다리 쪽 부상자예요, 다리 쪽.
1: 와,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런데 아까 출동할 때 보니까 스노우모빌이 엄청 빨리 올라가던데 스노우모빌은 어떻게 눈 덮인 산길을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노우모빌. 눈 위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이동수단 중에 하나야. 경주를 하기도 하는데

0: 시속 약 200km까지도 낼 수 있어. 스노모빌은 이렇게 앞에는 스키, 뒤에는 콤바인이나 탱크처럼 무한궤도가 달려있지.
1: 무한궤도? 아하! 탱크나 콤바인에 달려있던 그 무한궤도!
0: 맞아! 여러 개의 바퀴를 하나의 트랙으로 감싸서 땅바닥을 움켜주는 힘, 접지력을 높인 바로 그 무한궤도! 그런데 스노모빌은 눈 위에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트랙의 겉에 달린 날이 더 길어서 눈을 더 꽉 움켜쥐고 달릴 수 있어. 이것 봐! 탱크나 콤바인보다 훨씬 길지?
1: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스키는 왜 달려있는 거야?
0: 엔진에서 힘을 보내면 무한궤도가 그 힘을 받아서 스노모빌을 움직이게 해주지만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스키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핸들을 꺾어주는 대로 스키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눈길을 달릴 수가 있지.
1: 아하! 스키와 무한궤도의 결합으로 눈이 덮인 산길도 안전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구나!
0: 맞아! 바로 그거야!
1: 이제 스노우모빌이 왜 스키장에서 구조차로 쓰인지 알 것 같아!
2: 탄다맨, 이제 순찰 시간이에요. 빨리 오세요.
1: 아, 탄다맨, 출정!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4: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5: 지구 영웅 헌개맨.
6: 똥기 똥기 똥기
7: 왜 마
6: 내가 바로 똥기.

0: 신임요원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저는 경기예사를 맡은 끼끼요원,
1: 그리고 전 토토요원입니다.
0: 오늘의 경기 특별히 곰끼요원이 심판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1: 와하,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0: 네, 이것은 제1회 신임요원 체육대회 현장.
1: 오늘의 종목은 배드민턴입니다.
0: 네, 공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주고받는 게임이죠.
1: 어, 말씀드리는 순간 곰끼 심판이 등장합니다. 오!
2: 긴장 풀라고! 경기를 시작하지! 준비! 시작!

0: 다시 시작.
1: 야, 아, 쉴 수 있었는데.
0: 1대1. 자, 다시 시작.
2: 아, 긴장되는 순간. 와!

0: 총이 떨어졌습니다.
1: 야!
2: 좋아. 그럼 점수는 9-0.
1: 뭐? 0점이라고?
2: 어?
0: 네? 9점 다음이 0점?
1: 0점?
3: 0점? 0점이라고?
4: 0점이래, 0점!
3: 아이, 세상에! 9점 다음이 0점?
4: 0점? 아이고!
3: 이런.
2: 잠깐, 잠깐, 잠깐, 잠깐!
5: 왜 9점 다음 0점이지? 9. 그 다음 수는 뭐지? 아.
0: 아, 9 다음의 수. 이거 모르겠어, 곰기.
1: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는 뭐가 있었지?
6: 1, 2, 3, 4, 5, 6, 7, 8, 9.
1: 그렇지. 그 다음 수는 뭐지?
7: 10.
1: 정답. 이렇게 10은 1과 0이라고 쓰고
0: 10이라고 읽지.
1: 또는 10이라고 읽을 수 있어.
0: 저기 봐. 지금 곰기가 어디서 있지?
7: 9.
1: 그렇지.

0: 그럼 9에 1을 더해볼까? 오른쪽으로 한 칸, 활짝!
1: 짜잔! 10! 9보다 1 큰 수는 바로 10이야. 자, 달걀판에 달걀이 9개 있어. 여기에 달걀 한 개를 더 넣으면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와우! 달걀판 하나가 꽉 찼네. 달걀판에 달걀이 모두 몇 개?
3: 열 개!
0: 그래! 이 정도면 우리 곰기 요원도 10에 대해서 이해했겠지?
1: 당연하지!
4: 어? 어, 10이었어! 10! 예!
0: 자, 자, 곰기 요원! 이제 최종 점수를 알려주세요!
4: 차하! 자, 그럼 오늘의 최종 점수는? 0점! 이 아니라 10! 바로바로 10점! 자, 그럼 발표합니다. 오늘 경기 점수는 9대 10! 최종 승자는 세인 요원!
1: 야!
0: 예! 훌륭하고도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토토 요원?
1: 그렇습니다. 곰기 요원다운 경기였네요. 그럼 지금까지 해설의 토토 요원,
0: 끼끼 요원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곰기처럼 10에 대해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누구나.
4: 좋아, 나도 10을

0: 즉석 뒤집기 게임.
1: 요원들, 오늘은 토토팀, 끼끼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할 거야.
0: 좋아, 그럼 토토팀은 파란색. 파이팅!
1: 끼끼팀은 빨간색. 파이팅! 좋았어. 여기 방석 10개가 보이지? 이 방석이 빨간색과 파란색 각각 몇 개로 갈렸는지를 보고 어느 팀의 승리인지 겨뤄볼 거야.
0: 그렇지. 자, 요원들, 각 팀의 색깔이 위로 가도록 방석을 최대한 많이 뒤집기. 자신 있지?
1: 그럼 이번 경기의 심판도 잘 부탁해요, 공기 요원.
2: 차하, 나만 믿으라고.
1: 좋아. 토토팀, 끼끼팀 준비하시고 시작!
0: 와!
1: 와! 와!
0: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0: 와, 선인여왕 굉장히 빠릅니다.
1: 빨리 수 있습니다.
0: 아, 조심.
1: 5, 4, 3, 2, 1, 1. 요원님,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0: 자, 그럼 한번 볼까? 토토팀 파란 방석이 7개.
1: 끼끼팀의 빨간 방석은 3개.
2: 자, 그럼 토토팀 7개, 끼끼팀 3개를 모으면 10, 10개. 자, 오늘은 토토팀 승리!
0: 자, 요원들, 오늘의 훈련 재밌었어?
1: 좋았어. 이렇게 훈련한다면 쉽을 가르는 걸 손쉽게 할 수 있지. 안 그래, 곰기 요원?
2: 차하, 당연하지. 나 같은 최고의 요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법. 우리 요원들도 이 곰기의 훈련을 계속 따라오도록. 와!
3: 공기
4: Who am I?
3: 내가 바로 공기 공기
4: Who am I?
3: 우주 최고 요원
4: 공기
3: Let go
4: 1, 2, 3, 4, 5, 6, 7, 8, 9, 10.
3: Okay.
4: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4: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공기
4: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5: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6: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5: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위대한 농부 입꾼 개미.
1: 렉스, 왜?
2: 아, 어. 와, 멋지다.
1: 개미들이 왜 나뭇잎을 가져가는 거지?
3: 작아져서 물어보자.
4: 우와, 엄청 길다.
3: 우선 따라가 보자.
1: 우와, 개미들 정말 빠른데?

0: 개미들이 위험해!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캐릭터 변신! 넥스 슈퍼 이빨!
1: 페리! 군대 로프!
2: 단키! 물대포 발사!
3: 스톰! 집게 발사!

0: 길?
1: 우린 새로운 냄새길을 따라 집으로 가거든.
0: 그럼 이제 집에 갈 수 없는 거야?
2: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3: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탐험대야. 지나간 개미들을 추적하면 길을 찾을 거야. 찾았다!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돼.
1: 다행이다. 고고다이노 고마워.
4: 그치만 너무 늦어서 걱정이야.
5: 빨리 나뭇잎을 가져가야 하는데.
6: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나뭇잎은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야?
1: 아니, 이 나뭇잎은 거름이야.
6: 거름이라고? 왜 퇴퇴퇴.
1: 우린 버섯을 키우는 농부 이쁜 개미들이야. 이건 버섯의 거름이 될 거야.
7: 우와, 개미가 농부라니.
2: 정말 신기하다.
4: 무슨 일이지?
8: 오금죽한 녀석들이네. 맛있겠다.

0: 어? 안 돼!
1: 레스큐 킹으로 변신하자!
0: 어?

레스큐 킹 부스터 야야 슈퍼 엔진

0: 된다.
1: 이건 못 피할걸? 다시!
2: 레스큐 킹 메가 부스터!
0: 뭐야? 혀가 안 닿지?
1: 저 녀석들이라도 먹어야지!
3: 백수와 개미들이 위험해!
2: 워터캐논 됐어!
0: 됐다! 어? 이게 뭐지? 레스큐 킹! 얘들아, 좋은 방법 있어!
3: 알려봐!
2: 레스큐 킹 메가 부스터! 레스큐 킹 고고 프로펠러!
1: 뭐야?
2: 작전 성공!
4: 도와줘서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0: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이제 집으로 가자. 모두 준비됐지?
4: 응!
0: 자, 출발하자.
5: 출발!
4: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을 안내해 줄게.
0: 어?
4: 여기는 나뭇잎을 저장하는 곳이야. 나뭇잎을 씹어서 거름을 만드는 거야.
0: 우와.
4: 거름으로 맛있는 버섯을 키우는 거지. 자, 먹어봐봐.
0: 고마워.
6: 맛있다.
0: 개미야, 한 개만 더 주면 안 돼?
4: 뭐? 그건 안 돼.
0: 딱 한 개만 더 먹을게. 응? 응?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0: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4: 여행을 떠나볼까?

라디오. 오늘의 동시는 뭘까요? 오늘의 동시. 닭. 지은이, 강소천.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0: 와우!
1: 떠오른다시!
0: 자, 오늘은 수수께끼로 시작해볼까?
2: 저요!
3: 아직 문제도 안 냈어.
2: 아, 그런가?
3: 딩동쌤, 문제가 뭐죠?
0: 문제는 오늘의 동시를 잘 들어봐.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자, 이 동시의 제목은?
2: 제목이요?
3: 아이쿠,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4: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본다고 했죠?
3: 맞아. 또 먹고 어디를 쳐다봤는데? 뭐지?
1: 딩동쌤!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동시!
0: 그러면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 건데? 좋아! 그럼 동시 같이 한번 읊어볼까?
1: 네!
3: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2: 하늘 한번 쳐다보고
0: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게 뭘까?
5: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회사 다녀오시면요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어휴 하면서 위를 올렸다 봐요.
0: 그렇다면 동시의 제목은 우리 아빠?
5: 네.
0: 너무너무 재밌는 생각이지만 강소천 시인이 지은 제목은 아니에요.
5: 아깝다.
0: 너무 어려운가?

0: 선생님이 힌트 또 줍니다. 지금 나와주세요.
1: 저거?
2: 너희들 나 물 마시는 거 본 적 있어?
3: 아니.
2: 여기 물 좀 줘요.
4: 오, 물이다.
2: 잘 봐.

0: 구름 한번 쳐다보고.
1: 맞아, 나야 나. 와. 그런데 딩동쌤, 닭은 왜 물을 먹고 고개를 들어요?
2: 닭은 목이 길어서 물을 먹으면 쪼르르 아래로 내려보낼 힘이 없거든. 그런데 고개를 들면 목이 쭉 펴져서 물이 쪼르르 잘 내려가지. 아~
3: 응, 그래서 시 제목은?
1: 나야 나, 나는
4: 누구?
5: 맞아, 닭. 이 시를 쓴 사람은 짜잔, 강소천이라고 하는 시인이야.
6: 강소천.
7: 강소천, 이 시인은 닭을 엄청 좋아했나 봐요.
3: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먹는지도 잘 알지.
5: 맞아. 닭이 물을 먹는 모습을 시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다 같이 시를 읊어볼까?
8: 네!
9: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7: 하늘 한번 쳐다보고
10: 물고
3: 구름 한번 쳐다보고.
5: 아, 그럼 우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흉내내볼까?
1: 좋아.
7: 아유, 우리 이쁜 바비. 이번엔 나나, 나 차례. 자, 간다, 잘 봐. 그러니까 커다란 귀를 벌렁 벌렁 코가 이렇게 길어서
8: 꼬꼬꼬꼬.
7: 딩동댕 맞았다.
1: 댕구는 코끼리를 좋아하는구나.
7: 응, 엄청 커서 멋있더라고. 어.
1: 그래서
5: 또또
3: 딩동쌤. 저는요. 절 지켜주는 유니콘을 흉내내고 싶은데 진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흉내내야지 모르겠어요.
5: 그럼 만나면 되지. 우리 유니콘 만나러 떠나볼까?
8: 좋아.
3: 알지? 왜 몰라? 난 언제나 동동이와 함께 있는걸?

0: 목걸이에 있는 유니콘이 여기에서 사나 봐.
1: 아. 아, 그런데 무슨 일로 날 만나러 왔어?
2: 널 흉내내고 싶은데 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서 그래서 직접 보러 왔어.
1: 아,
0: 유니 콘. 이런 동동아, 난 너의 수호천사. 내가 웃으면 나도 웃고, 내가 울면 나도 울지.
3: 동동아 울지 마.
0: 우린 늘 함께잖아.
2: 그럼 내가 성큼성큼 걸으며
0: 나도 성큼성큼 걷지. 잊지 마, 난 언제나 너와 함께라는 걸. 아... 그럼 안녕.
2: 안녕.
0: 안녕. 이야. 이야. 이야.
4: 와, 동동아, 이제 동동이도 유니콘 흉내 잘 낼 수 있겠다, 그치?
2: 네.
4: 그래, 그럼 이제 우리도 시인이 되어볼까?
2: 네.
4: 좋았어.
5: 와우! 떠오른다시.
6: 내가 점프하면
2: 유니콘도 점프점프.
6: 내가 달리면
2: 유니콘도 왔다 갔다. 좋아, 이제 내 시를 써볼래. 유니콘, 지은이, 동동. 내 목에 있는 유니콘. 내가 점프하면 유니콘도 점프점프. 내가 달리면 유니콘도 왔다 갔다. 친구들, 나는 이렇게 바꿨는데 너희들 어떤 시를 써보고 싶어?
7: 우유 한 모금 입에 물고 초콜릿 한번 쳐다보고 또 우유 한 모금 입에 물고 젤리 한번 쳐다보고
8: 닭이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약 먹냐 할머니?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천장 한번 쳐다보고 물 한

어린이의 어른 여러분 안녕. 강소천의 동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닭이 아니라 눈입니다. 어린이의 눈은 곧 어린이의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순수하게 대상을 바라보는 깨끗한 눈이 바로 이 시를 만들었거든요.

0: 있거든요.
1: 깨끗한 눈? 어딨어? 눈, 눈. 어디 있는 거야?
2: 맑은 눈, 섬섬.
0: 관찰하는 것은 과학 시간에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관찰은 어디에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술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친구 관계에서도 관찰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죠. 관찰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흥미진진하게 만들 거예요. 와!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1: 인공백신 지원! 예!
2: 제가 왜 여기 있죠?
3: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4: 야,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5: 영혼 좀 담아줄래? 와하하
6: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2: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4: 아닐 수도 있어.
6: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4: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7: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8: 의자가 동글동글해.
2: 신기한데?
8: 뭐지? 여기 앉으면
9: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야.

0: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술을 만드는 잘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따라라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0: 아삭아삭 배추김치.
1: 맛있겠다. 나는 김치대장.
2: 나도 김치대장.
1: 그거 알아? 난 파김치까지 먹어봤지.
2: 파김치까지? 대단하다.
1: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2: 배추김치.
1: 찌찌뽕.
2: 김치 하나면
1: 밥 한 그릇 뚝딱.
2: 맛있어.
3: 개벽,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4: 티 나요? 제가 요즘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끙 힘을 줘도 응가가 안 나오거든요.
3: 변비로군.
4: 맞아요. 그래서 요 배추 사왔어요.
3: 배추? 배추는 왜?
4: 요 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변비에 최고래요. 또 건강에도 좋고요. 아,
3: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4: 예.
3: 그렇다면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김치를 아주 맛없게 만들어야겠군. 쭉! 미음, 우, 릴, 물, 릴, 어, 잉, 롱, 물렁물렁.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김치 맛이 기대되는군.

0: 네, 대왕별님.
1: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하세요.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습니다.
2: 예. 네. 천지.
0: 각오해라.
1: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이읍과 시읒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3: 아야.
2: 아, 밥 먹는 중이었구나.
3: 네.
0: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4: 파괴된 글자는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5: 비읍과 치읒이면.
6: 아야, 이것만 마저 먹어요.
0: 아, 그래, 어서 먹어.
7: 배추김치가 왜 이래?
2: 왜 그래? 배추김치가 맛이 없어?
7: 네, 이상하게 물렁물렁해요.
8: 물렁물렁? 조금 전까진 아삭아삭 맛있었는데?
0: 잠깐! 배추에도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역시 예상대로야. 배추들이 모두 시들어서 힘이 없어. 아삭아삭 배추에 물렁물렁 시들게 만드는 마법을 쓴 것 같아.
2: 그래서 배추김치까지 물렁물렁해진 거야.
8: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맛없게 만들다니. 천지,
7: 어서 가서 배추 글자를 찾아요.
4: 그래, 어서 출발하자.
3: 네.
7: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찾아보자.
1: 저기 비읍지읒이 있어요.
2: 응? 저건 반칙 카드?
3: 어? 한글 세계에서 아주 아주 가끔씩만 나타난다는 반칙 카드잖아요.
4: 놓칠 수 없지. 쭉.
3: 우와,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반칙을 쓸 수 있나 봐요.
4: 오늘은 이 반칙 카드로 방해해볼까?
5: 천지.
1: 어?
3: 뭐?
1: 어? 배추예요.
4: 반칙 카드. 비읍치읒이 들어간 다른 글자로 바꾸다.
1: 어떡해, 배추가 부채로 바뀌었어.
6: 천지, 반칙하지 마요.
3: 그러니까 누가 반칙카드 발견하래.
0: 어? 저기도 비읍치읒이 있어. 저것도 배추야.
4: 반칙카드. 오.
6: 오. 아, 이번엔 반찬으로 바뀌었어.
0: 천지.
3: 천지. 천지 대장님, 화장실 좀.
4: 개벽, 정말.
0: 어? 어디로 간 거야? 일단 빨리 배추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0: 가자.
2: 채소밭이야. 여기에 배추가 있지 않을까?
0: 어? 저기 비읍치읒이야.
1: 우와! 배추예요!
4: 반칙카드!
0: 오! 오!
1: 아, 이번엔 부추로 바뀌었어. 반칙카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2: 저 반칙카드를 없애야 해.
0: 천지, 각오해라!

0: 환치 카드를 바람으로 날려주마.
1: 태풍 후리기.
0: 자,
2: 어림없다.
1: 뚱치 지진 파. 하나 야 하.
0: 야호! 반칙카드가 사라졌어. 천지, 이제 반칙은 못 쓰겠는걸?
2: 죽어보자, 아이야.
3: 대추가 시들어서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
0: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이응, 아, 아.
6: 시우, 아, 기역, 사.
0: 아삭,
6: 아삭.
0: 배추가,
6: 아삭아삭. 아삭.
4: 해졌어.
3: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0: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1: 좋아.
0: 병망치 대륙보 합체.
1: 아와 이가 맞나?
0: 에? 치어. 우는 내가 쓸게. 흣. 치어. 뿅망치로 우.
2: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비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읓이 우를 만나 추. 배추.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다시 아삭아삭 배렸똥. 맛있다.
6: 어, 우리 김치 대장들 김치가 그렇게 좋아?
3: 네.
6: 그래. 김치에는 유익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지.
5: 유익균이요?
6: 나쁜 균이 아니라 몸에 아주 아주 좋은 착한 균이지.
5: 아하. 그러면 난 김치 더 많이 먹어야지.
6: 그래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 맛있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3: 배추.
6: 배추.

0: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1: 나도 탈래.
0: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2: 차례차례
0: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3: 나이트 먹자.
0: 홍지레빗 키즈캠핑.
1: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 집 원인원.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빙그르. 목욕은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공격놀이.
2: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트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3: 노래는 즐거워.
4: 이번 순서는 모음이와 자음이. 우리 반 동요대회에 오신 모두
5: 즐겁게 춤을 춰요.

0: 선지대장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1: 가장 짧은 노래? 글쎄.
0: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바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 노래죠.
1: 정말 시시한 노래군.
0: 아유, 재밌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 그만!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 노래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야? 응? 노래라.
0: 어?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오늘은 이 마법이 좋겠어. 시옷 이 시 시옷 이 시 힐 아 하 지금 아 다 시시하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언제쯤 훈민정음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4: 대왕님, 또 한글이 파괴됐습니다.
3: 예,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아이야!
4: 우와, 마이크네? 아, 동요대회 때 이 노래 한다고 했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진짜 재밌겠다.
5: 재미없거든요. 어?
6: 재미없다고? 그럼 다른 노래 부르려고?
5: 아니요, 노래는 시시해서 안 하려고요.
4: 시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춤도 추고 싶고 엄청 즐겁잖아.
5: 아니에요, 노래 안 할래요. 맞아, 노래는 시시해.
4: 뭔가 이상한데?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 그렇다면
7: 노래?
4: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헛!
8: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9: 아기 염소 열아시. 에이, 시시하다.
10: 맞아요. 노래는 재미없어요.
9: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4: 어?
11: 아, 노래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 시시해.
4: 다들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 않나 봐. 헛! 천지가 노래 글자에 시시하다 마법을 건 것 같아.
5: 그래서 우리도 노래가 싫어졌나 봐.
6: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고 심심한 세상이 될 거야.
5: 그럼 안 돼. 어서 가서 노래 글자를 찾아요.
6: 그래. 그래.
5: 자음, 모음, 변신!

0: 여긴 어디지?
1: 글쎄. 우와! 저기 리얼이 있어!
2: 나라? 꽃나라, 은표나라? 무슨 나라지?
3: 안녕하세요. 노래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어?
4: 노래나라?
3: 가사가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를 불러주세요. 그럼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 나랑. 나랑? 힝, 이렇게 시작하는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5: 무슨 노래일까?
6: 나는 알지.
7: 정말?
6: 잘 들어. 노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3: 땡! 아, 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6: 무슨 소리야? 맞잖아. 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아, 아,
2: 아! 아, 못 들어주겠군.
8: 예비하라. 오!
9: 어차피 어떤 노래인지 못 찾아낼걸.
2: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 들어간 동요? 아, 도대체 어떤 노래지?
0: 글쎄요.
1: 어?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요.
0: 아, 저건 노랑이야. 노랑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고. 개나리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네? 그러네.
1: 잠깐! 개나리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
0: 아하.
4: 나리 나리 개나리.
3: 딩동댕. 맞아요. 봄나들이란 노래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부르면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오,
0: 즐겁게. 천주의 마법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2: 즐겁게 부르려면 그래, 이게 필요해.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4: 네!
10: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지읒, 으, 리을, 질 기역, 어, 비읍, 겁
11: 지긋, 아, 다
7: 즐겁다.
2: 노래는
7: 즐겁다.
1: 우와,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생겨.
12: 우리 즐겁게 노래하자.
2: 좋아.

0: 부르시네요.
1: 어?
2: 우와! 글자가 나타났어!
1: 정말 다행이야. 그럼 오는 내가 쓸게. 시원! 흉망치로 오!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흉망치! 대극보! 합체! 아와? 니가 맞나? 에? 치어!
0: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니은이 우를 만나 노! 니을이 애를 만나 레! 노래!
4: 파괴된 한 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움직이나. 아유, 갑자기 재채기가. 그래도 노래는 항상 즐거워, 그치?
1: 맞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0: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2: 노래.
0: 노래.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인어공주
1: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색이 변해. 와, 꼬리색도 핑크. 인어공주 미니.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인어공주
2: 미니. 옥스포드 탕.
3: 아,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5: 기아. Movement.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
2: 주머니를 보면 어린이들이 달려간다.
3: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4: 번개
3: 번개
4: 번개
3: 번개 친구들 안녕.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다 함께 떠나볼까요? 자, 번개별 우주탐험대.

0: 즐거워.
1: 안녕 안녕 우주 탐험대 반가워. 우리 노래별의 노래 요정 딴 신랑.
2: 딴 좋아.
3: 그 말로만 듣던 노래 에너지?
1: 맞아.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노래 에너지가 가득 차지.
2: 친구들 모두 다 함께 노래할 수 있죠?
1: 좋았어. 그럼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노래 부르자.

노래별 즐거움도 가득 찬다는 사실.

0: 아차차. 저 노래 에너지 때문에 노래별의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야?
1: 응, 완전 짜증나, 짜증나.

0: 아, 정말 짜증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시별 대장님이 주신 노래 청소기.
1: 이 청소기는 노래 에너지를 쫙쫙 빨아들이고 다시 노래 공격도 할 수 있지.
0: 그래. 노래별에 딱 맞는 무기야. 아차차. 시작하자.
1: 알았어.
0: 아니야, 아니야. 네. 조용해.
1: 자, 간다.

0: 신나!
1: 좋아!
2: 노래별의 즐거움 없애기
1: 성공!
0: 아차, 아차차! 어? 어서 노래의 가치를 돌려줘!
1: 어? 싫은데, 싫은데.
3: 야, 아차, 아차차!
1: 슬픈 별이 됐어.
4: 안 신나?
1: 안 좋아.
4: 안 신나?
1: 안 좋아.
5: 이제 어떡하지?
0: 어? 어? 잠깐만. 노래 에너지를 다시 가득 채우면 되잖아.
4: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1: 우리 둘이가 무려 100년 동안 모은 노래 에너지였다고.
0: 100년?

0: 함께하는 안성 발성 빛이
1: 아빠 아빠 노래별이 노래 에너지가 사라졌어요.
0: 사라졌다고? 네. 아유 그럴 수가.
1: 노래 에너지를 채우려면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한대요.
0: 노래를 많이 부르려면 동요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1: 네.
0: 그래서 오늘의 퀴즈 동요 제목 맞추기! 자, 동요를 잘 듣고 동요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1: 아하.
0: 음악 큐!
1: 친구들 아닌 친구도 있는 것 같네요.
0: 아하, 자 특급 힌트 나폴
1: 뭐라고요?
0: 답이야. 그게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 나와라. 얍. 이번엔 가사를 이야기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1: 엄마 손잡고
0: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숑숑숑
1: 숑숑숑. 과연 뭘까요? 숑숑숑
0: 숑숑숑. 뭐라고요?
1: 아라라라 엄청 달콤하고 부드러운
0: 그만. 다시 한 번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1: 아하. 아,
0: 솜사탕.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 나와라. 얍.
2: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게 먹어본 솜사탕.
1: 정답은 솜사탕.
0: 이야. 와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과 함께한 안성 발성 킥!

0: 안 신나.
1: 안 좋아.
0: 안 신나.
1: 안 좋아.
0: 안 신나. 노래를 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2: 그러니까.
3: 아! 생각이 번쩍!
2: 번쩍!
3: 방법이 있어!
4: 어? 정말요?
0: 방법이!
1: 뭔데요?
3: 자, 신나 좋아 둘이서만 노래하면 100년이 걸렸지만 만약에 100명이 넘는 우주의 아이들이 다 같이 노래를 한다면?
4: 노래 에너지를 빨리 채울 수 있다!

0: 노래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1: 즐거운 마음도 조금 생긴 것 같아.
0: 나 조금 신나.
2: 조금?
1: 조금 좋아.
3: 그럼 우리 또 노래할까?
1: 좋아, 좋아.
3: 아,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자.
0: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4: 좋아, 좋아. 그럼 친구들!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뭐?
0: 어? 뭐라고요?
3: 개구리? 올챙이? 아하!
0: 올챙이?
3: 개구리와 올챙이?
4: 아하!
5: 노래 에너지가 다 차기 위해선 더 크게, 더 신나게

0: 기분을 쭉 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아기 영수 어때?
1: 아기 영수 진짜 신나. 친구들도 좋나요?
2: 좋아요. 그럼 우리 더 신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크게 불러요. 뭐?
1: 아기

즐거움이 넘쳐!

0: 너 무슨 짓을 하려고?
1: 노래 에너지 쫙쫙 빨아들여!

0: 아차차차 멈춰!
1: 뭐? 우리가 멈추라면
2: 멈추지.
1: 그렇지. 아?
0: 어? 아니 이렇게 순순히 멈춘다고? 아차차차 무슨 속셈이지?
1: 이 노래 청소기는 노래 공격도 할 수 있거든.
2: 자 노래 공격!

0: 청소기는 나에게로 화체.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1: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딸깍.
2: 움직인다 이제. 잘했어요.
1: 저기. 안녕히 계세요.
3: 도망가. 빨리.
2: 아차.
0: 자 그럼 이제 다시 노래 에너지를 한번 채워볼까?
4: 네.
0: 자 노래 에너지. 충전! 함께 노래하면서 노래 에너지를 가득 채워준 우리 친구들 덕분이지.
5: 친구들 고마워요.
2: 고마워 친구들.
0: 최고.
2: 정신 봐.
6: 우와. 이건 즐거움.
0: 맞아. 신나게 노래하면 마음속에 즐거움도 가득 차잖아.
6: 아~ 노래별에서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

친구들, 노래별 이야기 즐거웠나요? 얼마나 즐거웠나요? 즐거운 만큼 함성! 우와, 우리 친구들 아주 즐거웠나 본데요? 자, 그럼 이 즐거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뭐?
0: 그래, 석봉빈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4: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뭐?
0: 그래, 석봉빈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